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인데요. 예. 관련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뭐 청년복지라든지 AI화 뭐 돌봄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좀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보통 정부 부처가 연초에 업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업무 계획은 무엇이고 그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1: 업무 계획은 소위 이제 정부의 1년 정책 방향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여러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장애인 정책도 있고 노인 정책도 있는데 그 장애인 정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을 올 1년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겠다. 관련해서 필요하면 법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연간 이제 계획인데요. 저도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하반기 업무 계획을 했더라고요. 보통 연초에 하는데
0: 예.
1: 현 정부 들어서 지난 7월 15일부터 우리나라 부처가 19개 부처거든요. 공공기관이 한 140개가 되는데 이 업무 보고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현 정부에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섰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업무 실적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는 좀 이렇게 가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좀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 이슈들이 뭐 돌봄도 그렇고 그다음에 AI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빈곤가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대응 차원에서 하반기 업무 계획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번 업무 계획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될까요?
1: 네. 보건복지부도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할지 또 고령 사회로 가면서 그런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서 또 청년 문제까지 포함해서 7개 7대 과제를 좀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정책은 과거에는 장애인인 장애인 정책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7대 과제에 장애인 이슈가 골고루 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제는 장애인 이슈가 단순히 장애인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하나의 이슈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예, 장애인 정책은 아무래도 돌봄이나 안전망 관련해서 많이 제시가 됐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는 이제 돌봄하고 돌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0: 예.
1: 돌봄하면 쉽게 하면 과거에는 이제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거고.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다라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가구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라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고 또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증장애인들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가 활동지원 서비스도 있고 근데 이분이 그리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식사 문제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국가가 이게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알아서 이분에 대한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기관을 연결시켜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그 법이 올해 통과가 됐었는데 올해까지는 한 그 서비스가 뭐 방문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30개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60개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정책 발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0: 예,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65세 이후 활동 지원 서비스 선택권도 이번에 포함이 된 건가요?
1: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활동 지원 제도가 시작된 지가 2011년 됐으니까 15년 됐습니다.
0: 예.
1: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은 65세가 되면은 당연하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시간 서비스 받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요양 서비스니까. 근데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의미는 사회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참여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65세 이후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못 받고 노인 요양 서비스로 전환됐다가 이게 헌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2020년에. 그러다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갔다가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당연하게 이제 선택권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 받던 장애인이 65세 이후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0: 예.
1: 그다음에 65세 이후가 돼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당연히 못 받죠. 그런데
0: 예.
1: 문제는 뭐냐면 시설에 계시다가 65세 이후에 탈시설을 해서 나오신 분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그 선택권을 좀 넓혔다라는 예. 것이 이번에 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돌봄과 관련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확대도 눈에 띄는데요.
1: 이 제도는 뭐 새로운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023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가 2024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말씀 그대로 이 이름 그대로 예를 들면 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걸 갖고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뭐 그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고 또 아프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긴급 돌봄으로 7일 동안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전국에 지금 이제 16개지만 17개 시도에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가 이 문제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만족도가 90점 이상이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것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0: 아, 예. 자, 이번 업무 계획에 포함된 다른 장애인 정책 부문도 이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소득보장 정책 중에 우리나라 연금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그러니까 1급과 2급, 그다음에 3급 그 중복 장애까지는 이제 대상이고 가난하면은 연금 서비스가 예를 들면 한 4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도 발표했고 국정 과제도 들어갔던 거를 이 3급 중복 장애, 이 중복 장애를 이제 중복이 아니더라도 3급 단일까지는 이제 연금을 내년 2027년 3월부터 다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연금 대상자가 한 37만 명 정도가 돼요. 예. 그럼 3급 중복이 아니라 3급 단일로 이걸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가 늘어나냐면 한 2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37만 명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한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0: 거니까 좀 이건 좀 의미 있는 이제 좀 그런 서비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장애인 정책 이외에 이번에 발표된 핵심 정책 과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이제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신청해야지만 이제 서비스를 주는 건데 이제는 직권 신청을 하겠다. 직권으로 이제 서비스를 주겠다. 예를 들면 장애인 연금뿐만 아니라 부모 급여라든지 아동 수당은 이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지급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청년 복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복지는 일자리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복지 정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어떤 네. 배경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0: 보통 이제 우리가 청년 정책을 이렇게 논의할 때 지금까지는 일자리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청년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또 고립운동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고립운동 청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질병을 갖고 있는 비장애 청년들, 청소년들, 부모를 돌보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저는 이제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인을 돌보는 그 가족 구성원의 삶, 특히 청년, 청소년들까지 이제는 복지 정책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네. 결국 장애인 정책과 청년 복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 청년이나 청소년은 사실 복지 서비스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은 교육의 대상이다 보니까 교육복지로 들어갔던 문제를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청소년들 혹은 이제 고립운동에 있는 청년들까지 큰 틀에서 복지 정책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역대 정부하고 좀 다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네. 이번 업무 계획에서 AI와 바이오 산업이 포함된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하면 요즘 뭐 많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마치 이제 산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복지 산업 같은 이제 느낌이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 그러니까 장애 노인이 혼자 살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몇 시간 동안 혹은 뭐 침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제 맥박이 이제 고르지 않고 그럴 때 이런 게 AI가 자동으로 병원으로 응급 체계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과 비용을 좀 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끝으로 이번 업무 계획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0: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돌봄의 문제를 이제 확실히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구나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 대상이 전통적으로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이었는데 이제 청년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AI와 돌봄, AI와 복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틀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큰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네. 앞으로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핑클의 늘 지금처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이 2023년에 있었어요.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이는 면접 질문이 왜 차별 행위라고 인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2: 네,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2020년에 9급 일반 행정 공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재발성 우울 장애 등이 있는 A씨가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는데요. 최초 면접과 8일 뒤에 진행된 추가 면접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아서 불합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1: 예, 최초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온 건가요?
2: 네, 면접위원들은 지원 동기 외에도 장애 유형과 등록 여부,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지, 그리고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물었다고 해요. 이후 A씨는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예, 장애인 구분 모집이라면 장애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2: 네, 장애인 구분 모집은 공직 진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이지 장애의 종류나 정도를 다시 선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격 확인이나 편의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직무 능력을 낮게 보는 근거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전형에서도 평가는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되는 직무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예, 대법원은 어떤 법적 기준을 제시했나요?
2: 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사용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해서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원자가 질문과 불리한 평가의 흐름이 있었다고 재판부에 제시를 하면 사용자는 그 질문이 정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질문 몇 마디만으로도 지원자가 불리하다고

0: 사람을 함께 모아서 장애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1: 예, 지자체는 추가 면접을 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을 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원이 참여한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없었으니 문제가 치유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면접위원이 A씨가 최초 면접에서 미흡을 받았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초 면접의 위법이 최종 판단에도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1: 예.
0: 절차를 한 번 더 거쳤다고 처음의 차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1: 면접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말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0: 모든 언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목적과 범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당신이 수행하는데 혹시 필요한 장비나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약 복용이나 재발 가능성 등 진단명과 치료 이력을 캐묻고 막연한 위험을 추정하는 질문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1: 특히 정신장애와 관련된 질문은 왜 더 조심해야 할까요?
0: 네, 같은 진단명이라도 증상이나 치료 경과, 강점과 필요한 지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단명이나 약 복용 사실만으로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다거나 업무가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면 실제 능력 대신 편견을 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직무라면 어떤 업무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지원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예, 질문 내용뿐만 아니라 면접 방식 자체도 차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나 문자 통역을 검토하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읽을 수 없는 자료만 주거나 지체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면접을 하면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겠죠. 장애 특성과 면접 목적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장소나 보조기기 사용, 실시간 자막이나 확대 음성 자료, 쉬운 문장, 응답 시간 조정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이라는 게 점수를 더 주는 특혜가 아니라 같은 능력을 같은 조건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맞추는 조치입니다.
1: 예, 최근 장애인 고용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요?
0: 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에 발표한 작년 2025년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좀 보면요. 고용인원은 30만 9,846명, 전체 고용률은 3.27%였고요. 민간기업의 고용률은 3.1%로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해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고용이 늘었다고 해서 채용 편견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채용 절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질문과 평가 기준을 더 공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 예, 우리 법은 장애인 채용 차별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0: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있고 제10조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의 전 과정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채용 전에 장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인 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제47조는 정당한 사유를 상대방, 사용주가 증명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차별 중지, 적극적 조치도 이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서는 정당한 능력 평가와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예, 국제적인 기준은 어떤가요?
0: 네,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장애인 권리 협약 CRP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7조가 노동과 고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모든 고용 관련 사안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기회 균등과 평등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예, 면접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0: 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질문을 가능한 정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순서로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 흐름을 기록하고요. 채용 공고나 편의 요청을 하고 회신을 받은 내역, 불합격 통지, 참고인 진술 이런 것들도 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채용이라면 평가 기준과 가능한 범위의 면접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0: 그 점도 좀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고요. 구제 절차마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모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예,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차별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하셔야 되고요. 공무원 채용처럼 행정청의 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 차별 중지와 적극적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1: 예,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면접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0: 네, 직무 기술서의 핵심 업무와 역량을 구체화하고 모든 질문을 그 기준과 연결해야 합니다. 장애 등급이나 진단명, 약복용, 재발 가능성처럼 직무와 무관한 항목은 금지 질문으로 정하고요. 편의 요청은 평가자와 분리된 다른 담당자가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위원에게 질문지만 주는데 그치지 말고 왜 특정 질문이 차별이 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평가표에도 인상이 좋다거나 조직 적응이 걱정된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 대신에 어떤 답변과 행동을 근거로 어떤 직무 역량을 평가했는지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0: 네, 면접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역량을 가졌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갖춰주어야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걷어내고 필요한 지원은 든든하게 더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 편히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하고 공정한 일터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장애인의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트리오가 부릅니다. 연한 부두.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근로지원인이 실제로 지원하는 업무와 지원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근로지원인 실제 현장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유형이 다양한 만큼 현장의 사례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 유형과 직무, 근무 환경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례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는 장애 유형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청취자분들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1: 한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이 근로자분은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성이나 민원 응대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 서류를 전달하거나 회의 자료를 여러 부서에 배부하는 일, 복사실을 오가며 대량 출력하는 일, 무거운 물품을 옮기는 업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0: 예, 사무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책상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동하는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는 생각보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사기나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 이동하기도 하고 타 부서에 직접 결재 서류를 전달하기도 하며 회의 준비나 자료 배부 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일 수 있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업무 자체보다 이동 과정이 훨씬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0: 이럴 때 근로지원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어려운 부분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성한 문서를 다른 부서에 전달하거나 회의 자료를 출력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정리하여 배분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또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운반하거나 무거운 박스를 이동하는 업무, 회의실 세팅이나 정리 등의 이동이 필요한 업무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작성이나 업무 판단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직접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0: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은 업무의 주체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만 보완하는 그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1: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의 지원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체 근로가 아니라 업무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0: 예.
1: 근로자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여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0: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업무 효율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류 전달이나 출력 업무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이동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으면서 문서 작성이나 행정 업무처럼 본인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근무 만족도도 높아졌고 업무 처리 속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예,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군요.
1: 맞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 근로자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분들께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다. 업무 공백이 줄어들었다. 직장 적응이 빨라졌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또 다른 사례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 네, 유니버셜 디자인 업무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업무란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건축, 환경 등을

0: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특성상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보고 치수를 측정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1: 예, 현장 조사가 많다면 이동도 상당히 많겠는데요.
0: 맞습니다. 특히 장비나 노트북, 카메라, 각종 조사 도구를 함께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로지원인은 이러한 장비를 운반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도우면서 근로자가 조사와 분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것은 시설을 평가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판단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직접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1: 예,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0: 네, 이번에는 대학교 공예과 교수로 재직 중인 지체장애인 교수님의 사례입니다. 대학 교수라 하면 주로 강의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공예 분야는 실습 수업이 많기 때문에 강의 준비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습 수업을 위해서는 흙이나 목재, 금속 재료, 공구, 작품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강의실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실습을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양의 재료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지원인은 강의 전에 필요한 재료와 기자재를 작업실에서 강의실로 옮기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정리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또 실습실 환경을 정리하거나 작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강의 진행이나 학생 지도, 작품 평가, 교육 과정 운영 등 교수님의 전문적인 교육 활동은 모두 교수님께서 직접 수행하셨습니다.
1: 예, 수업 준비에 드는 체력적인 부담은 줄이고 교육과 연구에는 더 집중할 수 있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해가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근로지원인의 도움 덕분에 강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부담이 크게 줄었고 학생들과의 수업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같은 지체장애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근무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근로지원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어려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애 유형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근로지원인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욱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목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흔히 목소리다라고 얘기하죠. 그 목소리에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담겨있다라는 건데 모든 게 담겨있는 목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말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등의 여러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노래로 살아가는데 그 노래에 희노애락이 아주 듬뿍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노래로 인상을 빛나게 만든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목소리에 인생을 담은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2: 그러니까 세상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면서도 지금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문득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느리지만 못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 오늘의 주인공은 하혜경님입니다. 하혜경님은 보컬리스트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서 지금의 가수가 됐다라는 건데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잘 살린 덕분에 지금의 가수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내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2: 맞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1: 예.
2: 없는 걸 찾으면서 후회하는 삶이 가장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혜경님은 40대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무렵에 아주 심한 홍역과 고열에 시달렸었죠. 어렵게 치료를 했으나 그 후유증을 심하게 남겼는데 그게 바로 시력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래도 살아있어서 좋다라는 건데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

0: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 고맙다라는 겁니다. 시력을 잃었기에 다른 감각에 신경을 더 썼던 게 그 부분은 바로 청력이었던 거죠.
1: 더 신경 써서 들으려고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청력은 더 발달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우리의 감각에는 생각하고 더 하면 할수록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력으로 먼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깊이 빠지게 되면서 음악을 듣다가 따라 부르게 됐던 거죠. 또한 음악이 가져다주는 이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느낀 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직접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직접 느끼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가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한때는 장애란 아주 큰 벽에 부딪혀서 안마사의 일을 하기도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가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기에 언제든지 기회만 보고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1: 꿈이나 목표가 있는 한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다시 도전을 할 테니까요.
0: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꿈이나 목표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터트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회 또한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마사 일을 하면서도 정말로 틈틈이 기회만 되는 대로 아주 틈틈이 준비했던 것이 대구에서 찬양팀 리더 싱어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음악 공부도 하고 관련된 정보도 다양하게 얻으면서 활동하던 중 드디어 기회가 하나 오게 됩니다. 인터넷 장애인 방송인 희망방송에서 제1회 장애인 스타 콘테스트에 도전하여 당당히 실력으로 대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수라고 하는 정식 타이틀을 얻고 그 길을 걷게 됐던 거죠.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배우 조승우님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네, 그분하고 듀엣으로 두 곡 정도를 함께 부르는 영광도 안게 됐던 거죠.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뜻밖의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열심히 더 전진했으면 하기도 합니다.
1: 예, 뜻밖의 귀인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 나타나게 되죠.
0: 맞습니다. 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0: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음색하고 깊은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평을 듣게 되었던 거죠.
1: 예.
0: 곱고 맑은 목소리로 시청자의 눈시울을 불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짐한 것은 시각장애인 가수가 아닌 가수 하이경으로 남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1: 예.
0: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귀인이 나타나서 드디어 2년 전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1: 아, 예.
0: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보고 싶은 게 없었는데 남편 얼굴은 보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목소리와 얼굴을 만져가면서 이렇게 잘생겨져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1: 예, 정말 목소리로 인생을 멋지게 만든 좋은 사례가 여기 있군요.
0: 맞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내 것을 잘 찾아서 갈고 닦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빛나는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물원의 해화동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달에 전국 장애인 청소년 예술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 드디어 예술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는 장애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서양 악기 연주와 전통 악기 연주, 합주, 노래 등 음악 부문이 있고요. 무용과 댄스 경연도 있고 미술과 문예창작 부문에서도 참가자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연뿐 아니라 축하 공연과 체험 부스, 작품 전시 등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장애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던 예술가로서의 가능성과 열정을 만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이나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 청소년이 있는 가족이라면 이번 예술제 현장을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무대도 감상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보드카 레인이 부릅니다. 100%.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는 중증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인도 아니네 이런 표현 쓴 적 없으신가요? 물론 칭찬의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이건 장애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를 매주 한 편의 푸드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장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린이 부릅니다. 사랑했잖아.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 식혜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그 뭐랄까요, 의식하지 않고 좀 무심코 하는 표현 중에서도 차별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 꽤 많다고요.
1: 그런 표현이 생각보다 많죠.
0: 네, 어떤
1: 오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선량한 의도로 하지만 그게 은근히 당사자에게는 차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표현이 될 수 있다.
0: 네네.
1: 이런 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욕설이나 뭐 노골적인 어떤 그런 비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도로 한 말이거나 표현이지만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나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주 접하는 차별적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대표적인 표현 있다면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저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이에요.
0: 예, 예.
1: 네. 우리는 다 예비장애인입니다.
0: 예비장애인입니다.
1: 아, 이런 표현들 많이 쓰세요.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네.
1: 이 말은 장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점과 그리고 누구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장애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라는 그런 주장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의도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애를 미래에 닥칠 불행이나 두려운 상태로 전제한다는 거잖아요.
0: 일단 그런, 좀 겁을 주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장애가 없잖아요. 분명히
0: 네.
1: 상대방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경우에 뭐 마치 장애를 이미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0: 네. 장애 때문에 뭔가 불편하게 행동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보면 무심코
1: 네.
0: 아, 안 됐다. 뭐 아니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나 좀 시선 이런 건 좀 안 해야겠죠.
1: 그렇죠.
0: 네.
1: 장애를 볼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내는 편견 중에 하나가 동정의 시선입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말은 위로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장애인의 삶 전체를 불행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거는
0: 네.
1: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사람들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어느 네. 누구가 자신의 삶을 불쌍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0: 네,
1: 그런
0: 네.
1: 경우 있을 수 없죠. 네.
0: 네. 아, 좀 덤덤하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그 장애인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과 더불어서
1: 네.
0: 장애인은 꼭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다. 보호해야 한다.
1: 네.
0: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좀 네.
1: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많이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과 배려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나 장애인을 항상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이 보호보다는 권리와 자립,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즉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게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시의 차원의 보호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0: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데 잘하네.
1: 네.
0: 장애인이 여행도 다녀?
1: 맞아요.
0: 이런 말은 안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많이 들리죠.
1: 맞아요.
0: 네.
1: 장애가 있는데도 대단하다.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네.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다니네. 이런 얘기 제가 여행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들어요.
0: 네네.
1: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네. 이런 것들 잘 보이지도 않는 데인데 그런 표현 참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놀기도 하고 맛집에도 네. 가고 다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즉 차별의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즉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특별한 대상인 양 바라보는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0: 자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봤고.
1: 네.
0: 뉴스에서 본 적도 있어요.
1: 네.
0: 장애를 극복했다.
1: 네.
0: 누가 장애를 극복했다.
1: 맞아요.
0: 야, 이거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 이거는 네. 특히 이제 뭐 패럴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나오죠.
0: 사실, 예, 네. 엄청나게 나오죠.
1: 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죠? 네. 장애를 극복했다는 표현은 정말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특히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역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0: 아마 저도 썼을 거예요.
1: 네.
0: 네.
1: 저도 확실하게 썼었습니다. 네, 예전에도. 예. 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장벽을 극복했다.
0: 아, 괜찮다.
1: 그리고 장애를 수용했다.
0: 이것도 괜찮다.
1: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예. 훨씬 많이 씁니다.
0: 장벽을 극복했다.
1: 예를 들어볼게요. 시각장애인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고 장애가 극복되는 건 아니죠.
0: 사실이죠.
1: 네, 네. 장애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장애가 극복된 게 아니라 장벽을 극복한 거죠.
0: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 이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1: 맞아요.
0: 장애를 수용했다보다는 네. 장벽을 극복했다.
1: 맞아요. 장벽을 극복한 거죠. 그리고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장벽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거죠. 네.
0: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네.
0: 좀 속된 표현으로 오버하는 경우랄까?
1: 네네.
0: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칭찬하는 경우, 장애인이 뭐 좀 했을 때.
1: 그렇죠.
0: 예, 이런 건 어떨까요?
1: 그런 거 너무 많아요.
0: 네.
1: 네네. 지나친 칭찬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좀 차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0: 네.
1: 네. 이를 영웅화라고 부르지 않죠. 전 영웅이 아닌데 영웅화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일상을 하고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 걸 두고 정말 감동적이다.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술관을 요즘 가끔씩 가거든요. 예, 프로그램도 예. 있어가지고 제가 미술을 보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너무 감동스럽다. 장애인인데 이런 걸 극복하고 있으시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네, 네. 제가 미술 작품을 보는 거에 대해서
0: 진심이긴 하고
1: 네, 맞아요.
0: 선한 의도인 건 알겠는데
1: 네. 예,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
0: 그렇죠.
1: 되는 건 아니죠.
0: 네. 예, 예.
1: 물론 진심 어린 존중은 중요하지만 장애인 모든 행동을 극복담이나 감동 그리고 영웅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조차 또 다른 편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0: 그 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을 잘 해낼 때 말씀해
1: 네.
0: 주신 대로
1: 네.
0: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 장애인 아니지 않아?
1: 네.
0: 장애인 같지가 않아.
1: 네.
0: 이것도 좀 차별적인 표현이죠.
1: 그렇죠. 장애인 같지 않다. 생각보다
0: 정상인 같다.
1: 네, 생각보다 멀쩡하다.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정상인 같다. 뭐 이런 예, 예. 표현들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건 장애인 당사자가 들을 때 대표적인 차별적인 느낌이 드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인이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정상. 저는 지금

0: 지금까지 제가 눈이 나쁘고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한 번도 비정상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저는 비정상인이라고 규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중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1: 아, 저는 국가가요. 법으로 네. 그 우리나라 가족을 모든 국민이 일주일씩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1: 아 진짜 그럼 끝나요.
0: 네.
1: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0: 맞아. 여기 예. 국회가 멀지도 않은데 그죠. 네.
1: 어쨌든 오늘 장애 차별적인 여러 표현들 살펴봤는데
0: 네.
1: 다 기억을 해야겠지만
0: 네.
1: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인을 정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회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부터 이런 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음 시간에는요.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다음 주 꼭 들어주세요.
1: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Take That이 부릅니다. Reach Out.

0: 장애인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이 건강 증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욕구나 열망은 강한데 환경이나 이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좀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서 장애인분들이 건강증진과 아울러서 사회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조형석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체트병으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뒤에 시각장애인도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걸 알게 됐고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에게 운동은요,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재활의 한 방편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는 아주 소중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을 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서 다양한 스포츠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K-윌이 부릅니다. 말해 뭐해.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에서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한국인의 밥상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8회 어부들의 간편식 모두의 별미로 동해 물의 견문록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해 물의 견문록 편에서는 본래 어부들이 배 위에서 참으로 먹던 간편식인 물회가 여러 지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동해안을 따라서 알아봅니다.
0: 네, 저는 확실히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물에 괜찮잖아요.
1: 괜찮죠.
0: 시원하니. 어떻게 유혜진 리포터님도 물에 좋아하세요?
1: 저는 차가운 국물을 좋아해서 물에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네. 생선회가 들어간 물회 외에도 육회가 들어간 물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시켜서 네. 먹어봤는데 이게 시원하면서 고기가 쫄깃쫄깃하니까 맛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특별한 물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고성 대진항으로 갑니다.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동해안 최북단 항구인 고성 대진항. 정우현 선장이 캄캄한 새벽 4시부터 출항을 준비합니다.
3: 저도 최북단
4: 64세 정구현 선장.
3: 대진에 있는 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5시가 가까워지면 배들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해경정 앞이죠. 점호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4: 정구현 선장의 팻말을 지켜둔다.
5: 네, 3명입니다.
2: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4: 배 수십 척이 일제히 달려간다.
2: 저도 오장은 북위 38도 33분과 34분선 사이, 남북으로 겨우 1.8km밖에 안 되는 수역입니다.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북방 한계선 NLL이 있죠.
4: 정구현 선장.
3: 여기는 민물선물이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요.
2: 여기선 북한 땅이 코앞입니다.
3: 나 분산잖아.
5: 예.
3: 그게 금강산이잖아. 지금 저기 다 북한이 보이는 게 지금.
2: 북한 땅이 지척이라 어선들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서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 저도 어장입니다. 해마다 4월부터 12월까지만 고성군 현내면의 어부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이곳에선 비문어가 잡힌답니다.
3: 바위에 걸린 걸 이렇게 몇 개나 흘러가면서 문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문어가 바위 속에 살.
4: 정구현 선장이 문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린다.
2: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3: 이게 저도 어장 문어입니다. 이거 오늘 가져가서 가서 오늘 요리합시다 이거.
2: 오늘은 항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 67세 김광남 씨.
3: 예, 아유, 아까 그때 이거 잡았잖아, 이거 머리. 그리고 여기 저 쨍가 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예, 오늘 저 이거 갖다가 형님 저 맛있는 음식 좀 오늘 좀 만들어 주세요.
5: 네, 그래. 예.
4: 최불암 씨가 김광남 씨의 횟집을 방문해 서로 인사를 나눈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사람, 이야 이게 몇 킬로 잤나 돼요?
7: 이건 한 3킬로 이상 됩니다.
6: 아니 그렇게 드시니까. 모습이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7: 네, 한번
6: 와, 이건 누구야? 보통이 아니네. 막 밑에 춤을 추네. 춤을 추어. 이게 종류가 지금 이건 뭐예요?
7: 피문어죠? 피문어요. 피문어.
6: 그 다음에 돌문어는 없어요?
7: 돌문어는 여기 없습니다. 여기 나는 곳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이 문어입니다. 피문어. 문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4: 통째로 끓는 물에 넣었다 뺀다.
6: 아, 이게 삶는 게 아니라 데치는 거구만요.
7: 네, 데치는 겁니다. 네.
6: 이래 이제 맛있다는 얘기죠.
7: 그렇죠. 이래야 맛있죠.
6: 부글부글 삶아 먹은 건 안 되지.
7: 네, 안 되죠. 이거 너무 오래 많이 삶으면 또 안 돼요.
6: 씹지 못하는 거지 네, 뭐.
7: 한 질겨. 오래 놔두면 질겨요.
6: 맞아요.
7: 네.
2: 그동안 궁금했던 걸 슬쩍 물어봤습니다.
6: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7: 여기는 문어는 이 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가미.
6: 아, 이게 아가미예요?
7: 네, 여기 아가미입니다.
6: 이게 내장이 있었는데?
7: 네, 내장은 다 못 먹고요. 다 버리고
6: 요것만?
7: 요 두 개, 요 아가미. 네, 요게 맛있고.
2: 비문어는 색이 고와 꽃문어라고도 하고 힘이 좋아 대문어라고도 한다죠. 고성 문어가 맛있기로 이름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고성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문어살이 달고 찰지다고 합니다.
4: 63세 김숙자 씨.
8: 만들어도 맛있죠. 여기에서 문어 나는 고장이니까 쫄깃쫄깃하겠죠 아무래도.
2: 그동안 물회라면 섭섭장게 먹어봤지만 문어 물회는 처음이었는데요. 아, 여긴 육수가 넉넉하더군요.
6: 국물을 마시기도 합니까?
8: 예.
9: 국물은 뭐.
8: 이거 소화제예요.
6: 네, 국물이.
9: 네, 국물이 아주.
8: 국물 소화제.
2: 고성 앞바다 해산물을 우려낸 육수에 저도장 피문으로 만든 문어 물회.
6: 아, 그 국물 자체가 아주 일품이네요.
9: 예. 여기다가 국수를 말아줬으면 좀 맛있습니다.
6: 아, 여기 국수?
9: 예.
6: 아유, 고맙습니다.
4: 숙자 씨가 끓는 물을 전골 냄비에 옮겨 담는다.
8: 이거 문어 삶은 물이에요.
4: 광남 씨.
9: 내가 고향은 경상도 죽변. 여기로 오니까 오징어보다도 문어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어를 칼국수 한번 해먹어보니까 더 맛있더라.
2: 원래 이 음식은 고성 토박이인 아내가 친정어머니께 배운 오징어 고추장 칼국수였다는데요. 오징어 대신 문어를 넣고 끓여보니 감칠맛이 더 좋더랍니다.
0: 오, 이게 북한과 가까운 저도어장에서는 피문어가 네, 많이 잡히네요.
1: 맞습니다. 네. 저도어장은 대한민국 동해 최북단에 위치한 황금어장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과 불과 1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접경지역이라서 네, 평소에는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요. 봄부터 겨울까지 일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어부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서 문어, 털개, 해삼, 미역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황금어장에서 잡은 피문어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요.
1: 네, 물회는 기본이고요. 네. 거기에 김광남 씨가 직접 개발했다는 문어 칼국수는 문어를 삶은 물을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것이어서 정말 바다를 그대로 먹는 듯한 오,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양양 죽도 해변입니다.
0: 오, 계속해서 KBS 한국인의 밥상 이어갑니다.
2: 양양 죽도 해변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절반에 가깝던 이곳은 최근 서퍼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4: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다.
2: 네, 이 황용곤 씨는 양양 토박이 서퍼입니다.
4: 병권 씨가 모래사장에서 서핑을 가르치고 있다.
10: 뒷발이 잘, 뒷발이 지금 위치가 틀렸죠. 뒷발이 안으로 덮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앞발 각도는 옆에 살짝 보이죠.
4: 병건 씨가 모두에 올라 파도를 즐기고 있다.
2: 와, 정말 잘도 탑니다. 그런데 병건 씨가 바닷속에서 뭘 자꾸 주워 올립니다.
4: 병건 씨가 물 밖으로 나온다.
10: 아, 여기서 나는 동해 안에서 나는 여기서 째복. 예, 째복이라 그래. 물에 해먹어 맛있어 이거요. 모래 속에 숨어 있는데 발바닥에 밟혀요.
11: 아, 진짜요?
10: 네.
4: 제복의 다른 이름, 민들조개. 병권 씨가 서핑샵으로 향한다.
10: 제복 잡았어.
11: 진짜?
12: 진짜? 많이 잡았나?
10: 그래.
4: 병권 씨가 잡아온 조개를 바닥에 이야, 쏟아낸다.
10: 오늘 이걸로 저기 제복 물회 하려고.
12: 맛있겠다.
10: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그냥 알맹이만 빼가지고 물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시원하고 더 맛있죠. 야, 이거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인사하나? 저기 바닷가 수영하다가 배고프지? 그럼 이걸 딱 잡아. 지금 요즘 큰 게 안 나는데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4: 조개 두 개를 부딪혀서 껍데기를 깬다.
6: 아, 뭐 대기하는 줄 알았더니 대기 안 하네.
10: 이렇게 골라야지. 아, 그냥 먹어서.
6: 아, 나를 줘야지. 씨. 아이,
10: 아, 맨 하나 더 해줄게.
6: 하나 더 해줘. 나 먹어보자.
10: 오, 맛있겠다. 이 정도면 세 그릇은 나오겠네.
4: 51세 황병권 씨.
10: 어릴 때는 작살로 찌르고 뭐 전복 같은 것도 잡고.

0: 낚시해가지고 뭐 물고기 잡아가지고 해서 먹고 지금 그렇게 거의 뭐 야생으로 사는 거죠 요새.
1: 어머니가 텃밭에서 기르신 채소를 몇 가지 썰고 갓 잡아온 째보, 그러니까 민들조개를 얹어서 초고추장과 얼음만 넣으면 순식간에 뚝딱 물에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누구나 솜씨가 없어도 만들 수 있지만 그 맛은 무시할 수가 없다죠.
2: 어머니가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다.
1: 어머니는 오래전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는 요리를 준비합니다.
2: 탕판에 감자를 갈고 있다.
1: 예. 그런데 이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0: 할 줄 알지? 손
3: 간판 가면 되는 거지.
0: 손 안 까지게 잘해야 돼. 이렇게 직접 갈아서 먹어.
3: 아 이게 무슨 집에서 그냥 하는
1: 거. 일손이 모자란다며 불려와 열심히 감자를 가는 이분 배우 박호산 씨인데요.
3: 우리 엄마 아빠 죄송한데
1: 병원 씨와는 서핑하다 만나서 허영호지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0: 이게 서핑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이런 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서핑이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어쨌든
3: 엄마 내가 왜 감자를 갈아요 지금. 엄마가
0: 야, 엄마 힘들어 네가 해
3: 밥줘도
1: 감자전은 병원 씨에게도 각별한 음식입니다. 젊은 어머니가 죽도 해변에서 감자전을 팔 때 배달을 도맡았던 게 바로 어린 병권 씨였기 때문입니다.
2: 병권 씨가 감자전을 주짓는다.
0: 어떻게 이회전 돌아가? 이회전? 아니야, 고마워.
2: 서퍼들이 쭈그리고 앉아 감자전을 먹고 있다.
1: 나누어 먹을 때 더 맛있는 감자전입니다.
2: 호산 씨가 감자전을 먹고 웃음 짓는다.
4: 엄청 맛있어.
1: 모두에게 한 장씩 부쳐준다고 해도 앞다퉈 젓가락을 들이미는 선포들입니다.
2: 자막 부추 감자전.
1: 네, 이번엔 서퍼들이 조개찜을 준비합니다.
5: 가리비를 둘러야 되겠다.
6: 그렇지. 빠지니까 너.
5: 가리비를 둘러서. 진짜 맛있게 막.
2: 서퍼들이 쪼그리고 앉아 조개를 찜통에 넣고 있다.
0: 야, 이거 씻어본 거 이거 먼지나 알고 니네 닦았나?
7: 섭. 자연산 섭.
4: 자연산 섭. 여기 주민 사람만 입는
6: 제보.
0: 털 있는 게 자연산 섭.
2: 병권 씨.
0: 뭐 날씨도 좀 춥잖아요. 약간 그래갖고 따끈하게 해물 찜에다 또 국물 한 사발 딱 하고 그냥 서핑 후 뒤풀이 뭐 그런 느낌이죠.
1: 구수하고 짭조름한 조개찜 내음이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면 죽도 해변 조개찜이 완성된 겁니다.
8: 야, 또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옵니다. 째복물회.
9: 네.
8: 이거 뭐예요? 째복?
9: 네, 민들조개를 동해안 어민들은 째복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째째하고 조그마하다. 아. 너무 흔해서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사투리라고 합니다. 네. 백합과의 조개로 바지락이 흔한 서해나 남해와 달리 동해안에서는 이 째복이 바지락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하고요. 이게 잡아놓고 보면 껍데기가 단 하나도 모양, 색깔, 문양이 같은 것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8: 그렇군요. 근데 되게 귀엽네요. 째째하고 조그마한. 제복이다.
9: 네.
8: 근데 오늘 들으면서 아, 조개찜 맛있을 것 같고요. 부추 감자전 네.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9: 네, 네. 이 음식을 먹은 분들이 서퍼들이잖아요. 물에서 놀고 나와서 몸에 약간 찬기가 있을 때 부추 감자전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고 뜨거운 조개찜 국물 한 입 딱 하면 찬기가 쑥 가라앉으면서 입안도 마음도 개운해지잖아요.
8: 네.
9: 이건 진짜 서핑을 가봐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가볼 곳은 무코 진동입니다.
8: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들어보시죠.
1: 동해시 무코 진동입니다. 무코는 먹묵자를 쓸 만큼 바닷빛이 검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무코 해변을 상징하는 이 바위도 까막바위라고 불린다는데요.
2: 유난히 검고 뭉툭한 바위가 서 있다.
1: 네, 이 까막바위 앞에서 대를 이어 사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2: 영근 씨가 산오징어를 양푼에 던져 넣는다.
1: 곽영근 씨가 어릴 때도

0: 자리엔 오징어가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1: 48세 곽영근 씨.
2: 금방 이탈해서 왔어요. 묵황에서 묵황.
3: 묵황이요?
2: 예, 가까운 여기 집 앞에 묵황 가까운 데서 했어요.
3: 이런 거는 좀 말리는 용이고. 그러니까 살이 조금 말리는 거. 이거는 가을에 많이 나오는 오징어고. 이거 해가 돼요. 좋아요. 이거는 껍질 안 벗겨도 썰어도 맛있어요. 부드럽고.
0: 영근 씨 어머니는 오징어며 명태를 말리는 덕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1: 77세 이규길 씨.
4: 옛날부터 이래서 이래. 옛날 내가 한 30년 해지. 저거 덕장 아니고 저 처음부터 해집 다 덕장 내 덕장인데.
5: 옛날에 건물 전에 덕장이었어요.
4: 예예. 예.
0: 오징어를 말릴 때 쓰는 대나무 바늘도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곽영근 씨.
2: 오징어 바늘이거든요. 네. 바늘이 대나무로 아버지가 대나무를 하나하나씩 깎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4: 우리 시댁이
2: 이렇게 그 아마 내 자식까지 쓸 수 있어요.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덕장도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아직도 영문 씨 가족은 바닷가에 함께 모여서 오징어 피대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1: 아내 49세 김혜정 씨.
6: 말리는 게 아니고 반맛. 하루 정도 말려가지고 약간 노긋노긋 해릴 때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했다가 약간 이가 안 좋거나 하신 분들, 딱딱한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약간 말랑말랑한.
1: 혜정 씨가 오징어를 썰고 있다.
0: 네, 오징어를 말리는 날의 또 다른 즐거움은 일이 끝난 뒤에 먹는 오징어 회입니다.
1: 가족들이 둘러서서 오징어 회를 먹고 있다.
3: 옛날 배에서는 이래가지고 물에다 먹고, 요새 물 보면은 물이에요. 밥하고 비벼 먹으면 햇밥이고 해떡밥이고.
0: 네, 시원한 바닷바람에 오징어는 금세 마릅니다. 꼭 알맞게 말라서 부드러운 오징어 피대기를 맛봐야겠죠.
7: 이거 잘 진짜 된다. 그치? 어, 이거 진짜 잘 된다. 촉촉하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0: 아, 네. 이건 웬 반죽인가 했더니 위댁에선 피대기로 전을 부친답니다. 촉촉한 피대기를 얹어서 부쳐낸 전은 오래전부터 식구들이 즐겨 먹던 거라고 하네요. 영근 씨 부부가 물회를 만들겠다는데요. 사실 요리는 남편 쪽이 더 잘한답니다. 네, 영근 씨가 요리사이기 때문인데요.
2: 해덮밥은 두툼하게 씹은 맛이 나서 되는데, 씹힌감이 있는데, 물회는 그 얇게, 부드럽게 썰어가지고 먹는 기가 좋게, 예, 씹기 편하게, 그래서 아주 가늘게 썰어요.
0: 물회 만드는데 웬 파인애플인가 했더니 육수 재료랍니다. 여기에 더덕도 넣고 풋고추도 넣더니 글쎄, 이건 막걸리까지 넣는다네요.
1: 아내 혜정 씨.
7: 막걸리가 바로 주잖아요. 그래서 숙성도 되고 생선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래서 같이 넣어요. 더덕도 물론 뭐 생선 잡내도 잡아주고 비린맛도 없애주고 약간 단맛을 줄이기 위해서 쌉싸름한 맛도 가미되고 해서 더덕도 들어가고.
0: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넣고 갈면 육수가 완성된다죠. 살짝 얼린 육수에 채소를 얹고 전복 해삼에 오징어 회까지, 제철 해산물을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묵호 냄비 물회가 완성됩니다.
7: 1번이에요.
0: 이번엔 총알 오징어 찜을 합니다.
1: 아내 혜정 씨.
7: 네, 이거 총알 오징어라고. 사이즈도 작고 모양이 총알 같아가지고 총알 오징어라고 그래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내장까지 먹어서 구수한 맛도 있고.
0: 총알 오징어라는 오징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오징어를 그렇게 부른다네요. 몸통 길이를 재어봐서 생물일 때는 12cm를 넘으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맑은 물에 헹궈서 내장까지 통째로 찌면 꼭 게장 딱지를 먹을 때 같은 농후한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8: 야, 오징어 회부터 오징어 찜까지 오징어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많네요.
9: 네, 오늘 네. 주인공이 물회인데 물회는 어느 정도 좀 떠오르는 맛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와, 저거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신선한 오징어 회에 작은 오징어로만 만든다는 총알 오징어 찜은 아. 이게 산지가 아니면 먹기가 힘드니까
8: 그렇겠죠.
9: 목포항을 한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0: 아, 네.
1: 제가 살면서 제일 처음 먹은 회가 오징어 회인데 그때 당시에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무코항에 가서 먹으면 또 다른 또 맛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신기한 게 살면서 네. 처음 먹은 회를 기억을 해요?
1: 기억을 해요.
0: 신기하다.
1: 산오징어였어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동네에 그 산오징어를 판매하시는 그 트럭이 오는 거예요.
0: 그럼 저희 동네도 있었는데
1: 걸어가서 이제 사다 먹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만 원짜리 한 장 쥐어주시면 그때 오징어가 참 많았는데
0: 그때는 오징어 만 원이었으면 많았죠 양이 그죠?
1: 지금은 만 원으로 아마 못 먹지 않을까 세상에.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네.
1: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물회는요 가자미 물회입니다.
0: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경북 영덕을 대표하는 곳 중 하나인 숙자항을 찾아갔습니다.
3: 배 한 척이 새벽 바다를 달려간다.
2: 황만진 선장 부부는 새벽 3시면 집을 나선다는데요.
3: 53세 황만진 선장과 아내 42세 채연 씨 부부.
2: 숙자항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이곳은 왕돌초라고 하는 거대한 수중암초랍니다.
4: 기름가자미. 산가자미, 산호가자미, 살가자미, 두가자미 종류가 많아요. 여기.
2: 경상북도 동해안 최대 어장으로 불리는 이곳. 하지만 오늘은 영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망을 감추며 그물을 한없이 끌어올린 뒤에야 아이고 한 마리가 겨우 올라왔습니다.
4: 이거 물가자미. 그거는 해무가 맛있고 말라가 저무가도 맛있고.
2: 네, 이번엔 황 선장 표정을 밝게 하는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4: 불가자미 핵감물 알아주는 거 이거.
5: 근데 엄청 크네요 이거.
4: 이제 한 1.5kg 되겠는데.
2: 이번엔 경북 지역에서 술뱅이라고도 부른다는 가자미가 올라왔습니다.
5: 이거 무슨 가자미예요?
6: 철 가자미예요.
5: 철 가자미요?
6: 네.
5: 이거는 뭐 먹으면 맛있을까요?
4: 우리 여기는 미역국이라 먹고 미역국, 숙국 예, 알아줘요.
2: 3대째 어부로 살고 있는 황 선장은 물회가 원래는 어부들의 끼니였다고 합니다. 먼저 대충 으깬 마늘을 넣고요 고추장을 넣는 게 재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고추장이 풀리도록 약간의 물을 넣고 비비면 됩니다.
4: 배에서는 바쁘기 때문에 깜딱하게 먹으려고 그냥 고추장.
2: 여기에 찬밥까지 비비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중국 사람인 아내 채연 씨는 이런 어부의 물회를 어떻게 생각할지요?
6: 남비해줘서 네. 맛있어요.
2: 그물을 거두고 다시 1시간 30분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오면 점심때가 됩니다. 오늘은 채연 씨의 친구가 특별한 밥을 준비했다는데요.
7: 아, 이런 밥 봤어? 안에 고기 들어갔지.
6: 우와.
7: 맛있겠지?
6: 한 번도 안 봤어.
7: 이거 바다고기는 아니고 은어, 황금 은어.
8: 고기로 밥 한 거야.
7: 저기 영덕 50촌에도 있고 저희 앞에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그리면서 제일 깨끗한 물에서 먹습니다.
9: 반갑습니다.
3: 최보람 씨와 황만진 선장 부부가 인사를 나눈다.
9: 뭐 오셨어요? 가자미?
4: 네.
9: 그 손질하라고 네. 다 연락이 와서 손질하고 계신 거죠?
4: 네.
9: 아유 이 종류가 다 틀린 것 같아?
6: 네.
9: 전박이, 얼룩무늬 아주 찬 전박이 그죠?
4: 예. 저거 찬가자미 저거
9: 아 이게 찬가자미예요?
4: 요거는 줄가자미 이게 생선 중에는 좀 비싸요. 저거 비싼 생선
9: 아 같은 가자미지만 예. 이 줄무늬가 있는 거는 비싸다.
4: 예, 줄가자미
9: 이게 제일 맛있습니까? 그럼 맛은? 예.
4: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물에는 물에는 요게 맛있어요.
9: 아하.
4: 그래서 주로 요런 것만 줄가자미 가지고 물에 먹어요.
9: 촉촉하고 연한 문화죠?
4: 네, 쪼개쪼개하고 연하고 맛있어요.
9: 아하, 네.
2: 황만진 선장 부부가 저에게 오래전부터 영덕의 어부들이 배에서 먹어온 물회를 맛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3: 부부가 가자미 회와 채소를 썰고 있다.
2: 가자미는 한 종류인

0: 줄 알았더니 이렇게나 종류가 많다는 것도 새로 배웠습니다.
1: 아유, 좋다. 잘 씻었네. 오도독오도독하고.
2: 네, 오도독하고 고소한 맛.
1: 그게 고추장이에요?
2: 예, 집에서 만든 거. 아,
1: 그러면 저 초고추장 아닌가?
2: 아니, 맨
1: 그냥
3: 막
2: 고추장.
1: 아, 그래요?
3: 예.
1: 초고추장을 안 넣고 예. 그냥 고추장으로.
2: 예.
0: 게다가 물회인데 그러니까 물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색달랐습니다.
2: 다른데 가면 이거 물을 많이 내는데 우리는 물 작게.
0: 이번엔 채연 씨가 한국에 와서 배운 영덕 향토 요리를 해보겠답니다. 용가자미 찜입니다.
3: 맛있겠다.
0: 영덕 바닷바람에 반건조시킨 용가자미는 아무 양념 없이 쪄서 도톰한 살에 고추장만 콕 찍어야 제맛이랍니다.
4: 어, 가자미로도 물회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네요.
5: 네, 저도요. 네. 가자미는 구워서 먹거나 식혜로만 접했었는데 물회로도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식감이 좋을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동해 여행을 제대로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요.
4: 꼭 가셔야죠.
5: 가야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동해 물회 견문록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 우주의 드라우닝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이런 연유로 대학 4학년 10월 하순 나는 가루의자와의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 새들이 혼종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번 연구는 졸업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졸업연구라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다. 대학 4학년 가을 정도 되면 강의나 실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은 온통 이 연구를 향해 있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는 2월 상순이다. 데이터 수집은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숲에 머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3개월 동안 혼자 가루이자와에 있기로 했다. 관광지인 가루이자와에 3개월이나 있다니 비용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은 접길 바란다. 사실 당시 1박에 500엔으로 숙박이 가능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장이 있었다. 1박에 500엔이므로 한 달에 15,000엔, 3개월이라 해도 45,000엔, 파격가도 이런 파격가가 없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목조 단층집, 욕조 없음, 샤워기 없음, 물론 인터넷도 없음. 들쥐들이 자유롭게 들락이는 쥐구멍 투성이인 산장이 내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지난번 관찰한 것이 옳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속에 적당한 구루터기에 해바라기 씨를 담은 접시를 놓아둔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녹음기도 챙겼다. 구루터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서 7, 8m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먹이 접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는 10m. 이 정도 거리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혼종무리가 다가왔다. 8개월 만에 재회다. 과연 먹이 접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접시를 향해 날아왔다. 북방새 박새다. 해바라기 씨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먹이 접시를 바라보며 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1, 2분 동안 계속 울어대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 두 마리와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처음 발견자인 북방새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씨앗 하나를 물었다. 순간 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 분출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관찰을 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곤줄박이와 동고비까지 날아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며 차례차례 먹이 접시에서 씨앗을 물어간다. 유심히 보니 그 자리에서 씨앗을 먹는 새도 있거니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두는 녀석도 있다. 남은 씨앗을 보존, 저장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새 박새의 울음소리를 계속 녹음하며 먹이를 먹는 타이밍이나 다른 새들이 모여든 순번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자 수십 개였던 해바라기 씨앗은 모두 없어졌고 무리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역시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 우는 것 같다. 아무튼 관찰 횟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나는 이 단순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1: 약 2개월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자 몇몇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는 새의 종류마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관찰한 대로 북방새 박새는 지지하고 울고 박새는 치지지지하고 운다. 그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다른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실험을 거듭하면서 곤줄박이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니니 하고 울면서 무리를 먹이가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한 마리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다. 이미 먹이 장소에 다른 새가 모여 있을 때나 우연히 다른 새들과 동시에 먹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새들은 무리가 아직 해바라기 씨의 존재를 모를 때에만 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먹이 접시 근처로 모여들면 울음소리를 멈추고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쪼기 시작한다. 역시 그 소리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새 박새의 지지나 박새의 치지지지는 모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발견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바로 떠올랐다.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스피커로 내보내고 이 소리를 들은 새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모여라라는 의미라면 울음소리를 들은 새들은 스피커로 접근할 것이다. 한편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라면 당장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녹음한 소리를 편집해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등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연스러운 빈도로 반복한 60초짜리 음성 파일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숲속의 적당한 나무에 설치하고 음성들을 내보냈다. 해바라기 씨 없이 스피커로 울음소리만 내보내기로 했다.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을 내보내자 곧장 새들이 모여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는 북방새 박새뿐 아니라 박새와 곤줄박이까지 모여들었다. 박새와 곤줄박이 소리에도 동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모여들었다. 한편 울음소리 없이 진행한 실험이나 혼종무리에 속하지 않는 새, 메스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전혀 모여들지 않았다.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 모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실험을 반복해서 통계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 나는 각종 녹음 파일을 각각 20회씩 재생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는 모두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박새의 치지지지를 경계음으로 소개한 도감도 있었는데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실제로는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나만 박세류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째서 박세류는 어렵게 찾아낸 귀중한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친절하게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까?

0: 힌트는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새들의 머리의 움직임에 있었다. 작은 새들은 씨를 쪼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씨를 콕콕 쪼고 머리를 들고 다시 콕콕 쪼고는 바로 하늘을 확인하는 식이다. 사실 이 움직임은 매 같은 천적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에서 겨울에는 천적인 맹금류의 눈에 띄기 쉽다. 늘상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동종의 타 개체와 무리를 이룸으로써 이런 경계 시간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혼종 무리 가운데 박새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서 박새류가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박새도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혼자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는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 하늘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종 무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횟수가 40에서 50회 정도까지 떨어진다. 경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바라기 씨를 먹을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어느 종류 등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새들은 혼종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음으로써 서로 경계 행동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천적의 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마리만 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채도 삐삐삐 신호를 보내 모두를 초목수풀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세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이것은 모두 동료를 부르기 위한 울음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무리 속에서 안심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특정한 새의 언어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새끼새의 대단한 힘." 2008년 6월 10일, 나는 이날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1년차 대학원생이었다. 석사과정까지 신세를 진 치바의 대학에 이별을 고하고 도쿄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새 행동학 전문가 우에다 케스케 교수님의 문화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구실은 바뀌었어도 연구 주제는 변함없었다. 언제나처럼 가루이자와의 숲에서 박새어를 연구했다. 그해 4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는데 박새는 24개의 인공새집에서 알을 낳아주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새집들을 순회하며 부모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작업.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츠르르르르. 녹음기를 켜고 새집 쪽으로 다가가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박새. 날개를 펼치고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 새집 쪽으로 시선을 주니 이런 커다란 뱀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다. 짙은 녹색에 반짝이는 몸. 길이는 1.5m 정도일까? 구렁이는 작은 새들의 천적이다. 알이나 새끼새는 물론이고 부모 새까지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부모 박새는 이런 위험한 천적에게 바짝 다가가 필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엄마 새도 아빠 새도 뱀 근처에서 저리 가라고 날개를 퍼덕인다. 그리고 츠르르르르 하고 운다. 놀라웠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박새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박새의 울음소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 새가 까마귀를 위협하는 장면도 관찰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삐쯔삐 하고 울었다. 내가 새집에 접근할 때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만큼은 츠르르르르 하고 우는 것이다. 2, 3분쯤 관찰하고 있는데 부모 새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구렁이는 새집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이대로 두면 새끼 새들이 위험하다. 나는 마이크를 땅에 내려두고 새집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목을 꾹 눌러주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몸통을 천천히 떼어냈다. 한 손에는 구렁이를 든 채 새집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끼의 수가 적었다. 1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마리밖에 없다. 이미 습격을 당한 걸까? 얼른 구렁이의 배를 확인했지만 전혀 불룩하지 않다. 당연하다. 침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새집에 있던 새끼는 부화한 지 15일째다. 박새 새끼의 경우 둥지를 떠날 때까지 18일은 걸릴 것이다. 독립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구렁이가 관련된 것만은 분명 확실하다. 나는 포획한 구렁이를 가지고 돌아가 다른 박새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관찰하려는 생각이었다. 새끼 새를 구출한 구세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호기심에 단번에 악역으로 돌아섰다. 21번 인공 새집. 뚜껑을 여니 새끼들은 쑥쑥 자라있었다. 부화 후 17일째. 내일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부모 새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를 넣은 플라스틱 통을 새집 아래에 두어보았다. 새집 습격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뱀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끼 새도 부모 새도 안전하다. 1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한 손으로 쌍안경을 잡고 관찰했다. 물론 녹음기도 작동 중이다. 5분 정도 지나자 부모 새가 애벌레를 물고 돌아왔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함께였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은 처음 사는 거라지만 앞서 걷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롤모델 삼아 정진하기도 한다. 그런데 모든 기대를 받았던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무도 구원해 줄 리가 없다는 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길고 긴 터널 속에서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곤 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나 자신이란 걸 너무 늦게 알았다.

0: 이거 어제가 온도차가 너무 다른데?
1: 나가자. 아, 나 죽을지도 몰라. 얼른.
0: 야.
1: 문 잠그는 것만 도와줘.
0: 야, 불러내놓고 왜 나가지?
1: 어디 멀리 가자.

0: 어떻게 살았어? 내 상황은 대충 짐작으로 알 거고.
1: 뭐? 나? 체육과에 들어갔다가 지난 학기에 전과했어. 경영학과.
0: 넌 진짜 운도 좋다. 어떻게 원하는 건 다 하고 사냐?
1: 여기까지가 할아버지의 큰 그림이고 이제는 내가 해내야지.
0: 연애는?
1: 응?
0: 여자친구는 많이 사귀어봤어?
1: 어? 뭐 좀. 그렇지 뭐. 내 사주에 도화살, 화기살이 있으시단다.
0: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무슨 사주를 보고 다니냐 젊은 애가.
1: 야, 그리고 넌 서울 와서 오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서운하다.
0: 서운하긴 나도 짠 하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짠 할 순간이 오지 않았던 거지.
1: 아 맞다 맞다. 내가 1월 1일 신문은 다 뒤져본다. 혹시 네 이름 있을까 봐.
0: 연수 언니 결혼하고 너는 서울로 대학 가고 나만 집에 있으려니까 도태되는 것 같고 답답하더라고. 영원히 지방 소도시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 뭐라도 경험 쌓겠다고 올라왔는데 아 서울은 시끄럽고 빠르고 비싸고 나 정신없어서 글 한자도 못 썼어.
1: 야 너 락카페라는 데 가봤어?
0: 응?
1: 거기 되게 신나. 처음에는 뭐 락밴드가 있나 하고 해서 혼자 들어가 봤거든? 근데 술을 주더라고.
0: 응?
1: 술 마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탁자 사이로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야 나도 촌티 안 내려고 같이 춤을 췄지? 그러다가 또 테이블에 앉아서 술 마셔. 어.
0: 뭐 나이트클럽 아니야?
1: 아니 아니 나이트클럽하고는 다르다니까.
0: 콜라텍인가?
1: 아우 남녀가 막 그렇게 들러붙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춤추는 사람도 있고 구경만 해도 되고 어, 술 안 마시고 콜라 마셔도 돼. 야 은수야 같이 가자. 가보지 않고 말로만은 그 분위기가 설명이 안 돼. 은수야 지금 갈래?
0: 아이 급발진하지 마.
1: 아이, 가자.
0: 아침에 강도한테 돈 털리고 나 제정신 아니야.
1: 가자.
0: 아 진짜.
1: 야 우리 춤추자.
0: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1: 왜? 옥탑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거 다 봤거든.
0: 야 그걸 왜 봐.
1: 내가 봤냐? 그림자가 막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0: 아니 혼자 있을 땐 칠 수 있지. 여기는.
1: 야 혼자 있다고 생각해. 그냥 쳐. 아무도 안 봐.
0: 네가 보잖아.
1: 난 눈 감고 춤춰. 음악 금방 끝나.

0: 너 닉네임 하나 만들어. 내가 친구 사귀게 해줄게.
1: 닉네임?
0: 응, 하이텔이라고 모뎀으로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거기 동호회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거든.
1: 응?
0: 그러다가 만나서
1: 나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0: 아, 그냥 가명 같은 거야. 네가 글 쓰는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하이텔 동호회 가명으로 가입을 해서 서로 글을 읽어주고 얘기 듣고 뭐 그런 거.
1: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0: 아, 전화기가 있어야 하는데.
1: 아, 나 방에 전화 없는데.
0: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1: 나 아직 워드도 안 써봤는데.
0: 아, 은수야, 아무래도 그 카페 알바 계속 해야 되겠다. 거기 컴퓨터도 있고 전화도 있잖아.

0: 일단 한글 타자 연습을 해야 되겠지? 단어 내려온다. 잠깐. 참나. 아, 물. 구. 름. 름. 름. 으. 으. 음. 청. 청. 임. 임. 임. 처. 소. 년. 깨. 알. 아. 아. 아. 시작 좀 빨리. 아. 아. 아. 다 못 쳤어. 아. 아. 그럼 내 아이디는 뭐라고 하지? 안녕하세요. 가입 인사드립니다. 제 아이디는 핸디캣이에요. 시삼님께 쪽지 보내고 가입 허락 받았습니다.
1: 핸디캣님 반가워요. 전 라이언 89입니다.
0: 라이언 89님 반가워요.
1: 핸디캣님은 주종목이 뭔가요?
0: 소설입니다.
1: 순문학인가요? 판타지인가요?
0: 정해놓지 않았어요.
1: 아, 동호회마다 성격이 달라서요. 여긴 순문학 동호회입니다.
0: 네, 알고 가입했어요.
1: 판타지나 과학소설도 관심 있으면 그쪽 동호회도 가입하세요.
0: 네.
1: 하평의 시간에도 참여하시고요.
0: 네. 그러려면 뭐라도 써야겠죠?
1: 네. 주로 밤에 작업하세요?
0: 네. 님은요?
1: 저는 새벽에 했어요. 술을 마셔야 해서.
0: 네, 점점.
1: 농담이고요. 예. 그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쓰고 학교 가서 강의 듣고 밤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알바합니다. 예.
0: 대학생이시구나.
1: 예. 작가 지망생이에요.
0: 멋져요.
1: 아, 핸디캣님 채팅창 조심하세요. 이러다 밤새거든요.
0: 아, 이제 그만하고 글 쓸게요.
1: 네, 글 안 풀릴 때 놀러 오세요.
0: 아, 두 시간이 금방 갔네. 아, 얼른 가야지. 집주인 아줌마 잔소리하겠다. 아, 어깨 아파.
2: 아무리 마음이라도
0: 안 주무셨어요?
2: 여자 혼자 살면서 안 들어오면 나도 걱정이지. 연애? 왜 이렇게 늦게 다녀?
0: 연애 아니에요.
2: 그 뭐야?
0: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2: 아, 지금까지 하는 카페가 어딨어? 아유, 제대로 된 일을 구해야지. 카페에서 커피 타는 게 무슨 일이야? 늦게 와서 씻으면 그 소리에 식구들 다 깬다고.
0: 아, 네.
2: 보일러도 또 돌려야 되고. 응? 물도 좀 아껴 쓰고. 아, 수도세 전기세도 두 배로 나왔어 그냥. 응?
0: 아, 조심할게요. 아, 내가 예전에 쓴 글이라도

0: 엄마! 엄마!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아니 무슨 애들이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배가 고프대.
1: 자자자자자. 온도 적당하다. 하나씩 들고 먹자.
0: 어쩌다 내 속에서 쌍둥이가 나왔냐.
1: 그래도 이때가 제일 편한 거야.
0: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요? 아니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야?
1: 지금은 재우기만 하면 되지. 짚고 일어설 줄 알아봐라. 어? 나와 있는 건 다 건드려보고 서랍 열어서 다 꺼내고. 너넨 안 그랬는 줄 알아?
0: 그래도 우린 두 살 터울이라 좀 낫지 엄마.
1: 여자애들이라 좀 순했지. 하나 재우면 다른 하나가 깨고 하나가 오면 또 다 울고. 그래도 넷이라 키워놓으니까 지들끼리 잘 놀긴 하더라.
0: 얘네도 그렇겠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겠지?
1: 그래도 서열은 확실히 해줘. 오초라도 먼저 나오면 형은 형이지. 나도 사내 애들은 처음이라 낯설다. 얘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뼈가 굵고 묵직하네. 키우긴 더 편할 거야.
0: 아, 이 우량아들 키울 땐 전쟁이겠지. 엄마, 이제 내 삶은 없는 것 같아.
1: 그렇게 부모가 되는 거지. 내가 빛나는 순간보다 자식들이 빛나는 게 더 기쁜 순간이 올 거야.
0: 우리 넷 중엔 누가 제일 키우기 힘들었어?
1: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은수가 조금 까다롭지? 네, 한 적이 없었으니까.
0: 맞아. 그래도 은수가 제일 잘 살 거야. 지 앞가림하면서. 어?
2: 저 왔어요.
1: 아이고, 아이고 벌써 왔네. 왔는가?
2: 어머니 아직 계셨네요.
1: 이제 가야지. 그 자네 저녁은 찌개 한번 끓여놓고 갈 테니까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 먹고.
2: 제가 할게요.
1: 그 저녁 잘 챙겨 먹고 푹 쉬게. 나 먼저 가네.
0: 엄마 고마워요. 씻고 누워. 힘들어?
2: 힘들어.
0: 저녁 차려줘?
2: 아니, 좀 있다.
0: 그래도 엄마한테 고생하셨다 한마디만 해주지.
2: 내가 안 했나?
0: 아직도 있냐는 듯이 말했잖아. 나 도와주러 온 건데. 왜 그래 정말? 씻고 와서 애들 좀 안아줘.
2: 아이, 자고 있는 애들을 왜 안아?
0: 자기 애들이야. 봐, 얼마나 똑같은지. 안 예뻐?
2: 분유를 좀 적게 따야 하나. 분유값이 너무 많이 드네.
0: 인성 씨.
2: 아이, 아니다. 애들 먹이는 걸 줄일 순 없지.
0: 선배 회사에서 들어오라는데 왜 안 가는데?
2: 아이, 거긴 좀 그래.
0: 뭐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막내라는 것보단 낫지. 평생 몸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갑자기 뭐 하고 있는
2: 너
0: 거야?
2: 너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0: 가만히?
2: 그냥 좀 쉬자, 집에서는.
0: 쉬고 있잖아.
2: 아이씨.

은수야, 난 매일 쌍둥이들과 같이 눈을 뜨고 같이 눈을 감는다. 내 생활이란 게 있었나? 앞으로도 있을까 싶어. 서울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네가 부럽다. 최대한 결혼은 신중하고 뒤로 뒤로 밀어야 하는 것 같아. 난 정말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했거든. 가치관이나 성향,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인성 씨와 같이 있으면 내 존재가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어. 나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따뜻한 밥도 차려주고 싶었고.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우린 너무 비슷해서 서로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 잘 보살펴주고 싶었는데 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 가만 보면 나랑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책임감에 눌려서 지 인생은 한치도 못 보는 인간이. 아, 왜 이렇게 싫은 모습만 보이는 걸까?

0: 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채팅이 가능한 거죠?
1: 아, 네. 그동안 카페에서 몰래 하느라 양심에 찔렸는데 이제 칼퇴하고 집에서 노트북도 사고 싶었는데 일단 중고로 데스크탑 하나 드렸어요.
0: 와, 그럼 이제 진짜 작품 나오는 거예요? 아.
2: 노트북 안 쓰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1: 아니에요. 그냥 데스크탑도 쓸만해요.
2: 노트북 있으면 카페 같은 데서 글쓰기 진짜 좋아요. 갑자기 뭔가 쓰고 싶을 때 탁! 응? 노트북 열어서 쓰면 진짜 작가 된 것 같고 엄청 좋아요.
0: 우와, 이렇게 핸디캣님이 노트북을 득템합니다.
2: 아. 다음 정모 때 꼭 갖고 올게요.
3: 넣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이게 닭똥집. 오, 저 처음 먹어봐요.
0: 그 닭똥집의 기능이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식감이 좋은가 씹는 데 집중하세요.
1: 아, 네. 이게 닭똥집 안에 닭똥이
0: 절대.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아, 네. 우리가 족발 먹을 때 발톱이 어디 꽂혀 있었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맛있다.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2: 맛있죠?
1: 저는 소주로 삼킬래요.
0: 우와, 원샷. 핸디캣님 오늘 지하시겠다.
2: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1: 근데 누구신데요?
2: 아, 이름을 말 안 했었나? 제 본명은 박상철이고요. 닉네임은 템페스트입니다.

자기나시들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 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듣고 계십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20번째

0: 차에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내리자 응급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다. 그때 승범의 앞에서도 의사가 달려왔다.
1: 비켜요! 비켜!
0: 의사가 요란을 떨며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한기로 저릿저릿한 어깨를 문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2: 아, 병원이라서 그런가? 의사도 죽은 귀신이네.
0: 그렇게 투덜대며 1층 로비로 가니 그를 발견한 소라 아버지가 달려왔다.
3: 선생님! 소라 누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0: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데리고 접수처로 갔다.
2: 다행히 병원장님께서 손수 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입원 수속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말하며 그 옆을 보자 내내 그들을 뒤따르던 귀신인 소라 엄마의 얼굴도 밝아졌다. 소라 아버지는 울먹거렸다.
3: 이게 다 제가 어리석어서입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아픈데 눈 막고 귀 막고 괜찮을 거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2: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3: 네?
2: 네?
0: 잠시 승범과 소라 아버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2: 아, 소라 엄마가 옆에 있는지 소라 아버지는 모르시겠구나. 소라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함께 힘을 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3: 예.
2: 근데 고 사장님은 어디 있습니까?
0: 승범이 얼렁뚱땅 말하며 주제를 돌렸다.
3: 잠시 바람 좀 쐬신다고 저기 밖으로 가셨습니다.
2: 저도 그곳에 가겠으니 어서 접수하세요.
3: 예.
2: 그럼

0: 불안에 떠는 소라 아버지를 로비에 남겨두고 수정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작은 정원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수다를 떨었다. 비가 오려는지 흐린 하늘에 습기를 실은 미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나무 벤치에 앉아 회색빛 빌딩 숲이 펼쳐진 도심을 바라봤다. 바로 앞도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고 공기마저 탁했다.
1: 김승범 선생 왔다며? 로비에서 부원장님이랑 한바탕 했다는 말 들었어?
2: 정말?
3: 저 김승범 선생이 누군데요?
0: 수정의 옆에서 세 명의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1: 아, 자기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 실력이 있는 한방 전문이었는데 얼마나 반질거리는지 명품 아니면 안 입었어. 아주 까칠해서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장난 아니었지. 근데 실력은 있어서 성격이 더러워도 환자들이 찾으니 자연히 자리도 오르고 콧대도 오르고 한도 끝도 없이 오르다가 지 주제도 모르고 뇌물로 부원장 자리 꿰차려다가 걸려서 잘렸대. 그 뉴스에도 났잖아.
3: 정말이요? 어쩐지 부원장님이 그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시더라.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왜 왔대요?
1: 모르지. 병원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댔으니 병원장님이 부르셨나?
2: 설마 다시 여기 오는 건 아니겠지?
1: 에이, 뉴스에도 난 사람을 뭐가 아쉬워서.
0: 수정이 앞으로 승범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이 밝다.
4: 소라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요.
0: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떠들던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쳤다.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자 승범이 그 시선을 쫓았다. 꽁지가 빠지라고 사라지는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5: 왜요? 쟤들이 시비 걸었어요?
6: 소라는?
5: 잘 됐어요. 병원장님이 직접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소라 아버지는 입원 수속 받고 있고 소라는 검사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 다행이구만.
0: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주먹으로 퍽퍽 가슴을 쳤다.
5: 갑자기 왜요? 목마르십니까? 저기 정수기 있는데.
0: 수정은 옆에서 수다를 떠는 승범을 두고 앞서 걸었다. 역시 서울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았다. 툭툭 굳은 하늘에서 기어이 비가 쏟아졌다.

0: 10일 의사 조근우 서울제일병원 아직 진료 시작 전인데도 컴컴한 대기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새벽부터 준비하고 병원에 왔으리라.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에서 저마다 웅성거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으려니 접수대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대기실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그들 위 숫자판에 자신의 숫자가 켜지길 기다렸다. 예약 환자들은 저마다의 증상에 따라 각과로 향했다.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신경과, 외상외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안과 등등 층마다 가서 그 앞에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화면에 이름들이 나열됐다. 딩동 소리에 이름이 깜빡이면 그 주인이 일어나 방 옆에 앉아있는 간호사 앞으로 갔다. 간호사의 안내로 열린 방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시간은 대중 없다. 빠르거나 늦거나 예약했어도 한참을 기다렸다. 그 사이 병원 안에는 많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아이의 울음소리, 기침소리, 두런두런 수다를 떠는 소리, 방송으로 누군가를 찾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울리는 구급차 소리. 수많은 창으로 해가 들고 졌다. 구급차에 실려온 위중 환자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누군가가 교통사고 환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침대는 팔다리에 뼈가 으스러진 남자가 흘린 피로 흥건했다. 부푼 복부를 본 의사가 소리를 질렀다.
1: 어서 빨리 수술실을 잡아야 돼. 마취과 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지금 수술 없는 선생님은 누구 있지?
0: 의사가 간호사를 향해 물었다. 비쩍 마른 몸에 머리카락은 감지 못해 떡이 졌으며 안색은 병약해 보여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으면 그가 환자 같아 보일 지경이다. 간호사는 그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선생님을 불렀다. 간호사의 부름에 달려온 선생이 그를 지나쳐 환자 상태를 살폈다.
1: 뭐 하는 거야?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0: 그는 기계를 들여다보며 촉진을 하는 의사와 그 옆에서 보조하는 간호사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그를 가볍게 무시했다. 몇 번 그 자리에서 붕괴하던 의사가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는 슬리퍼 신은 발을 질질 끌며 응급실을 나왔다. 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1: 들을 리가 없지.
0: 가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곧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0: 손을 빼들었다.
1: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살리지 못하는 의사.
0: 길고 울퉁불퉁한 손가락을 빤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1: 죽어라 공부했거만 급살하니 저게 감들어.
0: 의사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화들짝 놀란 의사가 뒤를 돌아봤다. 병원에 많은 귀신이 있었다.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목을 끌었나.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를 보며 싱긋 웃었다.
2: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조근우님?
0: 승범은 의사 가운 왼쪽 가슴팍에 달린 이름을 들여다봤다. 놀란 의사가 황급히 가슴을 가렸다.
1: 저승사자십니까? 봐주세요. 저는 아직 저승에 갈 마음의 준비가.
2: 아이고.
1: 저는 억울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고 이 길만을 바라보며 놀지도 않고 죽어라 공부만 해서 겨우 외상외과에서 다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겨우 이국정 교수님의 뜻을 받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0: 그는 팔로 눈물을 닦았다. 눈물 대신 피가 팔에 묻어났다. 그의 앞에 있던 남자가 주위를 살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두리번거리더니 한 발자국 다가섰다. 고개를 숙여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줄였다.
3: 내가 당신의 한을 풀어주겠소.

0: 한약방에 불이 꺼진 거리는 고요했다. 저 멀리서 누구네 집에 개가 짖어 메아리처럼 울렸다. 산업도로에서 간간이 내달리는 차 소리와 시간이 되면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까마득히 들리면 지척에서 들리는 풀벌레가 숨을 죽였다. 한의원 건물 옥상에서 승범은 캠핑용 화로대에 장작불을 지폈다. 불꽃이 점차 커지고 매캐한 연기에 콧물을 훌쩍이며 승범은 준비한 상자에서 비닐에 쌓인 것들을 꺼냈다.
1: 정말 태우면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0: 승범 옆에 있던 의사 조근우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2: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0: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승범도 불안했다. 서울에서 귀신 의사 조근우와 스치듯 지나치고 돌아서니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 한의사가 귀신을 치료해주는 건 한을 풀어주는 건데 귀신 의사가 진짜 귀신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둘은 비장한 각오로 불 앞에 섰다. 포장을 뜯지도 않은 수술용 실과 바늘인 봉합사를 불길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어 수술용 옷과 장갑, 그리고 마스크. 이건 조근우가 특별히 청한 물건이었다.
2: 아니, 응?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0: 귀신의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 의료용품을 태우는데 승범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 감염될 일이 있을 리가 없자는가.
1: 의사의 하얀 가운처럼 귀신들에게 보이는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세요.
0: 승범의 불만에 조근우는 차분히 대꾸했다. 집어넣은 물건들이 검은 채가 되자 가만히 보고 있던 조근우가 탄성을 내뱉었다. 그가 불길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움켜쥐어 꺼냈다. 하나 둘씩 태웠던 물건들이 저 세상의 물건이 되어 나왔다. 승범은 숨을 들이켰다. 다시 봐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1: 첫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군요.
0: 조근우가 중얼거렸다. 그걸 본 승범이 상자에 있는 것들을 쏟았다. 불길 속에서 메스와 겸자, 가위, 솜, 헤드라이트 등이 타올랐다. 밤공기에 섞인 장작을 태운 냄새가 옅어졌다. 옥상 계단에서 내려온 승범은 2층 유리문을 밀었다. 한의원 문에 단 종이 울렸다. 조심히 문을 잠그고 스위치를 켜자 전류가 도는 소리와 함께 한의원에 불이 켜졌다. 승범은 복도를 지나 침구실로 향했다. 길게 쳐진 커튼을 젖히자 침대 위에서 배를 까고 누워있는 공실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있다. 승범의 뒤로 조근우가 나타났다. 불에 태워보낸 온갖 장비를 찬 의사 귀신이 수술복까지 갖춰입고 침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공실의 옆에서 기도하던 조근우는 길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떴다. 그가 승범을 봤다. 마주보던 승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결연하게 조근우가 말하자 공실이 눈을 번쩍 뜨고 다리 밑에 선 승범을 봤다.
3: 다 죽어서 수술이 뭐야? 아, 이걸 꼭 해야 해?
2: 내가 아줌마 한 다 풀어줄게. 그러니 나만 믿고, 아니 이 의사 귀신 선생님까지 믿고 가만히 누워 있으세요.
0: 승범의 말에 조근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래요, 공실 귀신 환자분, 저만 믿으세요. 자, 개복하겠습니다.
0: 공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미 째진 배를 뭘 또 개복한다는 건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으나 조근우는 공실의 이마를 눌러 눕게 했다. 그는 배를 열어 고정하고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기 시작했다.
4: 어, 된다. 한의사님, 이걸로 두 번째 실험, 아니 성공!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이번 달 1일에서 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대를 또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의 변황 잠정치를 보면 7월 1일에서 20일 수출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억 7천만 달러 52.3% 늘어 이 기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급증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서울 용산구 13만 제곱미터, 경기 고양시 77만 제곱미터, 평택시 133만 제곱미터,

강원 고성군 속초시 639만 제곱미터 제한 보호구역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11시 40분 임진강 유역 경기 연천군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연천군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천변 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 일대 누적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수도권 일대에 접수된 호우 관련 소방활동은 32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모 선관위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다는 다른 직원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 직원은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하는 등 미국과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 제도 체계가 한층 구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우선 국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공공수요 창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장애인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과 경제적 여건으로 AI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3개월 더 늘어난 15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지역엔 낮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반복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5도입니다. 3라디오 정오뉴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자동차의 바퀴, 필통 속의 연필 한 자루, 멀리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한 전화기까지.

이제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만요.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왜 안 될까라는 호기심, 또 다른 누군가의 한번 해볼까의 도전이 오늘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냈는데요. 가끔은 정답보다는 상상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상상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그 순간 우리의 생각도 자라고 마음도 한결 젊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마음껏 상상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라붐입니다. 상상 더하기.

새로운 세상은 언제나 엉뚱한 상상에서 먼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꿈꿨고 또 누군가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로봇을 그렸는데요. 오래전 그 꿈이 그 상상들이 하나 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속의 대사 중에 하나 있죠. 나 걸어가면서 전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전화가

만들어질지 또 걸어가면서 전화를 하는지 또 전화상으로 날씨도 알아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묻기도 하고 참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의 작은 생각 하나도 세상을 놀라게 한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하는 즐거움으로 좀 더 특별한 하루 만들어보면 좋겠네요. 자, 강원의 노래 선물 화요일에는 럭키 잘 되네 오늘. 라떼쇼가 찾아갑니다. 독보적 인기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기 씨와 함께 행복한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어스가 부르는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이 노래 듣고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출발해보겠습니다.

0: 펜선가의 홍록기와 함께하는 행복 충전 타임 럭키
1: 라떼 쇼.
0: 인생은 반전, 낭만은 충전, 추억은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 쇼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 가이, 영원한 X세대 귀여운 철부지 홍록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홍록기입니다. 아, 여기서 그 저를 소개할 때 그 대본이 약간 수정이 돼야 됩니다.
0: 왜, 어떤 부분 수정할까요?
2: 아직도 춤추는 럭키 가이. 아직도.
0: 아직도보다 네? 여전히가 낫죠.
2: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춤추는
0: 럭키 가이. 자, 틴티5의 영원한 센터이자 여전히 춤추는 럭키 가이 홍록기. 예.
2: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춤췄고 지금 못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철부지고 까불고 다닌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홍록기 씨는 네. 춤이 기본이 좀 돼 있어요.
2: 아, 또 이렇게 춤도 이 대단한 레전드가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0: 아우, 저보다 홍록기 씨. 근데 그 홍록기 씨는

0: 그 춤을 출 때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턴을 돈단 말이죠.
1: 네.
0: 그 턴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1: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용과를 이렇게 도강을 했어요.
0: 그 학교가 어디?
1: 서울예대.
0: 아.
1: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작아서 네. 그러니까 서울 그 무용과에서 남자 무용수들이 막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연극과에 몸 우리는 연극과에서 이렇게 몸을 쓰는 그 트레이닝 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맞아요. 연극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현대무용적인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박 교수님이 와봐 그래갖고 몇 명 피지컬 좋은 친구들 몇 명이 가서 졸업작품 때 이제 그 리프트라고 그러죠. 네. 그 무용과 친구들이 이렇게 점프를 하면 잡아주는 공연 중에 아. 네,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 턴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0: 아.
1: 그래서 턴을 하고 제일 이제 턴이 완벽한 그 완성을 이룰 때는 군대죠.
0: 아.
1: 군대 기억나죠?
0: 군대에서도 턴을 도셨다.
1: 아유, 그럼.
0: 춤추는 군대를 다니셨나 봐요.
1: 같이 다녔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상군사령부 군악대 선봉예술단이라고.
1: 그래서 처음에 네. 신병이 들어오면 턴부터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 상관없이 뭐 무용하는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전개하는 팀한테 턴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런데 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추적추적 내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홍록희 씨와 인사하니까 마치 해가 쨍쨍 뜬 듯한
1: 아우.
0: 아, 그런 기분이 듭니다.
1: 그래서 오늘 밥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느낌이 아, 좋죠. 오늘 좋은데요. 네.
0: 홍록희 씨도 어릴 적에 엉뚱한 상상 많이 하셨죠?
1: 아 그럼요.
0: 하늘을 나는 상상이라든가 뭔가 참 2000년도가 되면 막 택시가 날아다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1: 옛날에
0: 있고.
1: 영화들 보면 지금 현실화된 것들이 많잖아요.
0: 그러니까
1: 일단은 가장 큰 게 휴대폰.
0: 휴대폰.
1: 옛날 영화에 보면 마치 그때는 이제 선이 달린 전화기만 있었을 때고 뭐 핸드폰이 없을 때, 요거 삐삐도 없을 때였는데 막 그 공상과학 영화 SF 맞아, 영화 맞아. 보면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약간 내가 로봇가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어요.
0: 뭐 로봇가니까 그러니까 왜
1: 어디 가다 부딪혀도 네. 아, 실제로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길을 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차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0: 네.
1: 그 차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다가 제가 차를 부딪혔어요. 조그마한 차하고.
0: 네.
1: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 운전하시던 아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괜찮니 막 그랬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부터 아, 난 로봇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부딪힌 곳이 왼쪽 팔인데 하나도 안 아픈 거야.
0: 홍미네이터네. 홍미네이터.
1: 그래서 아,
0: 우리 차두리 선수를 차미네이터라고 얘기를
1: 그래서
0: 하는데.
1: 그래서 원래 오른손잡인데 네. 이상하게 그날부터 왼손에 힘이 가기 시작하는 거. 뭔가 여기가 힘이 더 셀 것 같고.
0: 그게 몇 살 때입니까?
1: 그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뭐 그때일 거예요. 그때는 1, 2학년 때 상상과 4, 5, 6학년의 상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0: 아하.
1: 1, 2학년 때는 그냥 이유 없이 그게 되고 싶어요. 근데 4, 5, 6학년 되면 이제 어떤 정보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쌓이죠. 아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사람은 이렇고 아 로봇은 이렇고 디테일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보가 많아지잖아요. 그때는 막 생각하는 게 깊어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그 속도에서 부딪혔는데 팔이 괜찮아. 이거는 난 로봇이야. 뭐 이런 거 엄마한테 그러니까, 물어본 적도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우리가 물어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선생님이라든가 우리보다 좀 연장자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면
1: AI,
0: 내가 어깨가 안 아픈데 내가 로봇일까 물어보면 그건 아닐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
1: 아,
0: 홍록희 그러니까, 홍미네이터가 아닌 로봇 영웅 우리 어렸을 때 라떼
1: 네.
0: 야 요새 AI 야 뭐 영화의 아바타 야 우리 때는 땡땡땡이었어.
1: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요즘 옛날에는 뭐 그 로봇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 움직이는 로봇에 그 AI가 탑재돼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에서 그 윌 스미스가 나오는 영화 있죠. AI라는 영화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그 시절에는 AI 피지컬 AI가 엄청 많아지고 모든 집안일을 다 AI가 하고 로봇이 다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 이건 사실 우리의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과 이게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모습이 있지 않나 싶어요.
0: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우리 홍록희 씨는 엘리베이터 처음 언제 타봤습니까? 우리 때 사실은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1: 없었어요.
0: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도 이제 그 수학여행 유치원 때 수학여행을 포항제철이라는 곳을 갔어요.
1: 어머.
0: 왜 제가 이제 포항에 살았으니까.
1: 아.
0: 포항제철에 갔는데 짐 실는 엘리베이터를 처음 탄 거예요.
1: 아, 그때는 이제 공장이니까.
0: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로봇 머리까지 올라와서 조종관에 앉을 수 있잖아.
1: 맞아.
0: 야, 마치 내가 무슨 로봇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덜커덕거리듯 쭉 올라가는데. 근데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앞이 다 보이는 거죠.
1: 다 보이죠. 공사장에
0: 화물용 올리는 화물용 거라 가지고 그래서 너무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그거는 약간 그 로봇 머리 위에 그 조종관으로 가는 그 느낌이 들었겠네.
0: 그러니까 그게 또 그게 일곱 살 때니까.
1: 야, 강원래 씨한테 유복한 집안이었나 봐요.
0: 아니, 동네...
1: 유치원을 안 다녀서. 네,
0: 아,
1: 죄송합니다.
0: 네. 아, 그래요?
1: 유치원 때도 이게 수학여행이라 보다 여행을 어디 같이 견학을 많이 가죠. 네.
0: 그래요. 어릴 때 로봇 만나보면서 나도 저 로봇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1: 많이 하죠. 아. 그리고 그 보는 순간부터 한 두세 시간 동안 그 로봇가 되죠. 로봇 영화의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되죠.
0: 아. 네. 만약 지금 내 앞에 그 로봇 영웅이 나타난다면 어떤 말부터 부탁하고 싶습니까?
1: 아, 지구를 잘 지켜줘. 기본 아닙니까?
0: 지구보다는 저는 네. 나 한번 태워주세요.
1: 아, 그렇죠. 네. 한번 타고 싶죠.
0: 한번 타고 한번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뭐 로켓 한번 쏴주세요.
1: 근데 상상해보세요. 네. 실제로 만화에 있던 그 로봇이 실제로 있어. 그럼 우리가 타야 돼. 네. 그럼 머리 쪽에 조종관이 얼마나 크겠어요?
0: 맞아.
1: 웬만한 비행기 조종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비행기 앞부분에 조종석이 있잖아요. 네. 파일럿들 앉아있는데 그게 로봇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이즈가 웬만한 큰 비행기 A380 정도 사이즈가 더 나와야 돼요.
0: 와, 머리 복잡해진다.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까지
1: 안 하지. 디테일 안 하지.
0: 그냥 지구를 구해주세요.
1: 지구를 구해주세요.
0: 그래. 자,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행성가의 네. 패셔니스타 여전히 춤추는 럭키가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라떼 로봇 영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틴틴5입니다. 네. 머리 치워 머리.
1: 아우.

0: 박수.
1: 예.
2: 박수와. 박수. 예, 박수.
1: 참 재밌죠. 노래에 박수 혹시나 박수가 안 나올까 봐 녹음할 때 원래 원곡에는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1: 악보에는 없는 건데.
2: 아, 예, 박수. 이건 홍기 씨 목소리죠.
1: 예, 제가 한 거예요. 아, 예, 박수. 왜 박수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네.
2: 그래요. 자, 화요일에 만나는 홍록기의 럭키 라떼 쇼. 현성가의 홍록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인데요.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 5위. 5위 빨간 부츠 신은 작은 영웅 아톰.
2: 아톰.
1: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1: 저희는 경상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톰을 잘 못 봤어요.
2: 아톰 못 봤어요.
1: 그죠?
2: 네, 저도 못 봤어요.
1: 그러니까 이게 7 그러니까
2: 어느 날 서울을 왔는데 네. 애들이 아톰 얘기를 하는 거야.
1: 오오오.
2: 아톰이 뭐야?
1: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2: 상황. 그때
1: 상황이었어요.
2: 만약에 네. AI가 있었더라면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컴퓨터가 있었더라면 검색창이 있었다면 내가 검색을 해봤어.
1: 알지.
2: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아톰이구나 알았는데.
1: 근데 그 뒤로 어떤 스토리보다는 워낙 많은 그 컨텐츠들이 많아서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 약간 나이 들어서 알게 됐고
2: 그쵸.
1: 1950년대부터 사랑받은 로봇 캐릭터의 대표 주자입니다. 약간 로봇인데 조금 귀여운 캐릭터죠.
2: 그렇죠.
1: 1950년대 만화를 일단 태어났어요. 1963년에 TV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죠.
2: 그러니까
1: 지금도 일본 같은 데 가면 아톰 캐릭터 제대로 된 거 하면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피규어 같은 거.
2: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일본이 예전에 뭐 2차 대전, 1차 대전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나라가 좀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 쓰게 된 계기가 만화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1: 아, 애니메이션을
2: 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오.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재건하는데 큰 도움이 됐겠죠. 근데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뭔가 몸이 아파서 힘든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 로봇으로 나쁜 무리들을 물리친다.
1: 아~
2: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굉장히 네. 뭔가 그 자긍심을 줬던.
1: 이 아톰이 일본 from Japan이군요.
2: 네.
1: 그러니까 작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10만 마력의 힘을 가진 로봇이에요.
2: 10만 마력?
1: 네.
2: 10만 마력이면.
1: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실제 과학적으로 다 다가가면 안 되고요. 네, 그만큼 세단 얘기죠.
2: 우리 때는 그런 거 네. 그냥 하늘을 날린다 그러면 네. 하늘을 나는 거였어. 그렇죠?
1: 네.
2: 우리가 예전에.
1: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아톰 노래.
2: 아? 푸른 하늘 저 멀리
1: 아 그건 아니야.
2: 세희망
1: 그건 다른 노래일 거야.
2: 아 그래요?
1: 푸른 하늘 저 멀리 아 그 저 코난이야.
2: 코난인가?
1: 아니 일단은 저는 아톰 하면 떠오르는 건 아톰 네. 옆에 있는 박사님 있어요.
2: 아 박사님.
1: 항상
2: 코즈부 박사.
1: 코즈부 박사. 옛날에
2: 맞아.
1: 항상 모든 그 주인공 로봇 옆에는 주인공이 또 있고 주인공 로봇 옆에는 할아버지 같은 박사님이 한 분 계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파마머리인데 흰색 파마머리로 동글동글하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2: 아.
1: 이제 뭐 찾아보고 있군요, 지금.
2: 그러니까.
1: 네. 아, 주제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2: 네, 주제가.
1: 아,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톰 머리라고 해서 약간 옆으로 삐진 뾰족하게 삐지고 눈이 정말 컸던 아톰 지금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 거 지금 생각해보면
2: 아.
1: 그러니까 약간 그 만화를 그리신 분 최초에 그리신 분은 와 정말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2: 푸른 하늘 저 멀리가 맞아.
1: 아 진짜? 푸른 하늘 저 멀리
2: 새희망이
1: 넘쳐 숨진다
2: 하늘 높이 하늘 높이 흥계 구름 피어난다 저기 다시 태어난 지구가 눈을 뜬다 눈다
1: 아닌가 더 많이라니까 아 이거 감독님 좀 그 검색 좀 해주세요 이거
2: 아니 우리 작가님 검색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지금
1: 아닌데,
2: 아 이게 라떼를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1: 그게 아니라
2: 희미희미하네
1: 워낙 그 옛날 노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2: 그리고 우리가 또 7번이 안 났대 그때 안 7번이 나서 안 났대니까
1: 우리가 직관을 했다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할 말이 진짜 한 시간
2: 홍록기 씨 경험하셨을 거예요
1: 네.
2: 홍록기 씨 예전에 개그맨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지방 가면 못 알아봤죠
1: S본부는 지방에서 안 나왔어요
2: 안 나왔잖아요
1: 네.
2: 그래서 서울에만 방송되는 거였어
1: 그래서 행사를 갔어요
2: 그 신동엽 씨가 신동엽 씨 뭐 틴틴 5 다 갔는데도
1: 못 알아봐. 근데 우리 막 보더니 어 닥터 레게다.
2: 닥터.
1: 그당 자체 활동했던 예, 예. 아. 바비 예. 김 같이 했던 애들.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2: 그래요.
1: 네네.
2: 자 다음 거 알아보겠습니다.
1: 네.
2: 4위
1: 알아보겠습니다.

0: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의 로봇 영웅 4위. 4위. 야. 짱가! 짱가! 짱가! 짱가! 설레었던 우주소년 짱가. 노래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1: 짱가도 못 봤어 나.
0: 어 그래?
1: 짱가도 7번이었어요.
0: 사실 노래는 기억나는데 저 짱가 기억이 잘 안 나.
1: 근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이 막 노래를 딱 부르면 우리가 어디다 검색을 할 수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지만 애들이 부른 거 그냥 들으면서 그냥 외우는 거야.
0: 아 맞아 맞아.
1: 그리고, 그리고 또 봤다는 듯이.
0: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 유행가라는 말이 너무 옛날 말 같은데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의 유행가는 만화 주제가야. 그거를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하면 애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있었고 짱가는 자체적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종사를 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악당과 싸웠던 로봇이라고 그럽니다. 야 이게 어디선가 이건 뭐 노래 나오면 끝장나죠.
1: 근데 푸른 하늘 저 멀리 새희망이 넘치 그거 말고 가사는 똑같은데 그 이 푸른 하늘 저 멀리 랄랄라 힘차게 나르는 우주소년 아톰.
0: 아 그러네.
1: 아 멜로디 그 가사는 앞에는 비슷해.
0: 비슷하네.
1: 하여튼 푸른 하늘 저 멀리는 다 비슷한데 이 멜로디가 달랐네.
0: 아 그래요? 몰라.
1: 그 노래 다른 거. 7번이 안 나왔다니까.
0: 아 자꾸 7번 얘기하고 있어요. 아,
1: 예전에는 7번이 TBC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KBS2가 됐지만.
0: 아 그리고 참 짱가는요. 1978년에 동양방송에서 방영을 했어요.
1: 그러니까 TBC라니까.
0: TBC네. 동양방 아. 78년이면 우리가 몇 살이야?
1: 78년이면
0: 9살.
1: 잠깐만 6, 7, 8, 3학년 9살.
0: 9살. 아. 9살 되면 상당히 야, 그 유행에 예민할 때야.
1: 아 그때는 진짜.
0: 7번이 안 나왔어요.
1: 7번이 안 이게 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0: 오늘 주제는요. 7번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1: 근데 7번이 안 나왔어를 공감하는 라떼들이 있다니까.
0: 아 맞아 맞아 있어.
1: 그때 뭐랄까 좀 재밌고 오락적인 프로그램은 7번에서 많이 했어요.
0: 맞아 맞아 맞아.
1: 아, 근데 짱가는 어떤 힘이 있었나?
0: 짱가는 사실 그 기본적으로 누가 막 머리에 타고 그러지 않고 알아서 움직이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 주인공이 짱가 어깨 타고 움직이고 막 그랬던 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그 단순 로봇이라기보다 친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와 이미지가 있었고 원격으로 조정을 로봇이고 평소에는 기지나 우주선에 있다가 위기가 오면 외계인 소년 주인공 번개가 펜던트나 배지 형태의 통신기로 짱가를 부르면 나온답니다.
1: 아.
0: 아시겠지만 왜 지금도 루아니가 이제 8살이니까 그 요즘은 자동차로 된 로봇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시계나 목걸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늘 반짝하면 뭐가 빵 와서 그런 게 있어. 디테일이. 근데 공통적인 것 꽤 있어. 뭔가 부르고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
1: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뭔가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계라든가 리모컨.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 게 이제 블루투스가 만들어진 거지.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아, 맞아. 이런 게 딱 하면.
0: 아, 그러네. 야. 그게 워키토키죠. 워키토키야. 옛날로 따지면은. 네. 어디야? 막 이렇게 워키토키. 네. 야, 그래. 짱가 오랜만이다.
1: 짱까지 알아봤어요. 이제 3위 알아보겠습니다.
0: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 3위. 3위. 맥한더 V 노래를 기억하는 맥한더 V입니다.
1: 오늘 주제가 7번이라니까.
0: 7번이야. 맥한더 V. 단단단단따라다라 뭐 출동 개시. 이게 김국환 형님이 아마 불렀던 노래로. 왜냐면 당시에 김국환 형님께서 이 만화 주제가를 엄청 많이 불렀어요.
1: 그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은하철도 9곡.
0: 아.
1: 근데 그 노래를 만든 분들이 그 악단이래요. 마상홍과 그 악단.
0: 아, 마상홍 그 악단.
1: 근데 그분들이 했는데 김국환 씨가 우리 노래 선물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아니 형님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냥 찍어내는 기교였는데 김국환 선배가 악보를 볼 줄 알았대요.
0: 아.
1: 그러니까 급하게 와서 빨리 와서 불러주세요. 그러면
0: 해봐.
1: 다른 가수 같은 경우는 데모 테이프를 줘가지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김국환 씨는 악보 보고 바로 즉흥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가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0: 아, 맥한더는 저는 오히려 이 그 노래로 기억이 나고

0: 세대 전투기가 한달후 합체. 아, 합체 중요하죠. 아. 거대한 로봇을 변신하는 모습으로 당시 어린이들 최고의 볼거리. 아마 이 메칸더 V가 지금의 합체.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좀 달라졌지만 거의 스토리는 비슷해요.
1: 아, 합체.
0: 그러니까 합체. 그 지금 지금 어린 친구 루안이 또래들이 좋아하는 로봇도 합체가 돼요 나중에. 아. 악당들이 큰 악당이 나타나면 뭐뭐뭐 합체 이러면 다섯 명이 다 합치는 거야.
1: 그렇죠. 그 합체도 예를 들어서 뭐 오른팔은 또 어디가 와서 붙고 왼팔이 붙고 막 근데 그게 또 극적일 때 또 합체가 잘 안 되는 거야. 막 우리가 아, 안 돼. 그때 극적으로 와서 딱 합체한 다음에 부주주주 막 번개가 뿌리치면서.
0: 똑같아. 진짜 문방구에서 팔던 조립식 메칸더 V 장난감 하면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죠. 메칸더 V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만화였기 때문에 그 장난감 하나 갖는 거 아, 큰 거예요. 근데 만나보고 싶, 만져보고 싶어 가지고.
1: 이런 메칸더 V처럼 또 우리 어린 시절 우리보다 좀 더 밑에 세대는 영과 땡치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 저 옛날에 영과 땡치를 구경 갔었는데 심형래 씨가 리허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제 장례 아나운서가 영구를 불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딱 부르면 그 심형래 씨가 커튼으로 나와서 영구 없다 하는데 아, 애들이 불러요? 말이 안 되던데. 근데 진짜 아이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자 우리 모두 영구를 불러볼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전체 합창으로 영구야!
0: 아유, 그러면, 지금도
1: 그러면 커튼 짝 얼굴을 내고 영구야 딱으로 들어가요. 근데
0: 지금도 그 어린이 뮤지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누구누구 홍록기 뭐 예를 들어 주인공 홍록기 네. 불러볼까요? 하면 홍록기 그리고 악당이 나오면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1: 아유, 그리고 그 주인공은 악당을 못 봐. 그럼 아이들이 악당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옆에
0: 저는 사실 로봇 그 합체하면은 저희 때는 이게 빠졌는데 네. 독수리 오형들 아~ 슈퍼 맞아. 우렁찬 엔진 소리 독수리 오형제 왜 얘기를 하냐면 틴틴 파이브가 앨범 중에 한 번을 네. 어화동동 내 사랑인가 뭐 할 때 다섯 명이 독수리 오형제 옷을 입고 아~ 그 비닐로 된 옷을 입고 네. 명동을 사람들 많은 데를 지나가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독수리
1: 다섯 명이면 항상 독수리 오형제.
0: 독수리 오형제죠. 좋다 재밌다.
1: 자, 매주 화요일에는 럭키 라떼 쇼 럭키 가이 패셔니스타 홍록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홍록키의 럭키 라떼 쇼 AI 시대에 만나보는 라떼 로봇 영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눈 건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우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태권 V.
0: Yeah.

0: 이 추억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노래였었네요.
1: 아니,
0: 네.
1: 야, 소개할 때는 제가 진우션의 태권브이 그랬는데 노래가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그 라떼 그 감성을 뭔가 이게 좀 막
0: 힙합으로 막 약간
1: 좀 부수고 광선 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약간 없어서 좀 아쉬운.
0: 아, 광선을 쐈어야 되네.
1: 광선.
0: 네, 진우션 듣고 있죠? 광선을 쐈어야 돼.
1: 자, 매주 화요일에는 럭키 라떼쇼. 네. 럭키가의 패셔니스타 홍록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입니다.
0: 네.
1: 메칸더 부위 만나봤고 짱가 만나봤고 아톰 만나봤는데 이번에 만나볼 로봇 영웅 누굽니까?
0: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 2위. 2위 어린이들의 조정석 로망 마징가 제트.
1: 마징가 제트.
0: 아, 기운쌤
2: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1: 쩌쩌쩌쩌
2: 인조인간 로보트
0: 마징가 제트. 어디선가 아 이거 돈 짱가가 노래가 마징가 제트. 그다음 가서 뭐지 마징가 제트
1: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떠네.
0: 무쇠팔 무쇠다리.
1: 무쇠팔 무쇠다리야. 로켓
0: 주먹이 나갔었어. 주먹이 항상 팍 나갔다 돌아오는.
1: 그때 여자 로봇 기억나십니까? 마징가 제트와
0: 가슴 미사일.
1: 비너스였어.
0: 비너스 맞아.
1: 이름이 비너스였어. 아 지금 생각하면 야 저렇게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했는데 가슴이 한 발이 나오고 한 발이 나가면.
0: 아, 맞아. 그래서 항상 위험할 때마다 비너스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아, 비너스가 이 마징가 제트인가? 아니야.
1: 태권브이? 아니 헷갈리지 지금. 그 라떼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0: 가슴 미사일은 비너스도 있었고 무슨 이게 앞으로가
1: 뭐 아니요 이런... 비너스가 마징가 때 안 나오고 그레이트 마징가 때
0: 나온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이 있어요.
1: 업데이트가 마징가. 된 거예요.
0: 마징가 때는 이게 이때부터 이제 약간 그 조그만한 비행기 경비행기 사이즈의 조정석을 타고 마징가 때 머리 위로 올라가서 딱 열리면 딱 타고 태권브이하고도 똑같은 그런 건데.
1: 맞아요. 그리고 비너스가 아니고 비너스 A였네요 이름이.
0: 아 비너스 A. 하여튼 그때 뭐 약간
1: 그리고 이때 악당이 닥터 헬 그리고 아수라 백작.
0: 아
1: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이 그 기억나죠?
0: 남자 여자
1: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0: 이름 똑같이 얘기.
1: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남자 목소리고 이렇게 돌리면
0: 안녕하세요. 넌 죽여버려. 로이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항상 똑같이 하나 두 명이서 한 목소리를 냈었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무서웠던 그런 아수라 백작. 아 마징가 제트 때 이게 되게 헷갈린다.
1: 그쵸.
0: 빌런들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악당들의 캐릭터가 다른 만화에서 나왔던 거하고 약간 이렇게 믹스되는 경우가 가끔 있네요. 조종관 이름이 호퍼파이더래요.
1: 호퍼파이드. 호퍼파이.
0: 파일
1: 우리가 뭐 파일더라고 우리가 이런 거 다 아나 그냥. 호퍼파이.
0: 야 이제 진짜 항상 그 건물에서 싸우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1: 혹시 기억난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지만 뭐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니까

0: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1: 아, 기억나죠.
0: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응. 탱크도 만들고 응. 로봇도 만들고 맞아. 그 설계도를 보면서 야
1: 그때는 그 조립식이죠.
0: 조립식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받아서 여학생들은 몰라.
1: 모르지. 그걸 네. 받아서 잘라 가지고 그거를 그 본드 조그만 본드로
0: 조그만 거 바르는 거는 칼로 이렇게 갈아요. 맞아.
1: 잘해야 돼 그거를. 아. 지금처럼 뭐 끼워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거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중도가 꽤 있어야 돼요.
0: 그건 저는 색깔까지 칠했어요.
1: 그러니까 맞아.
0: 로봇을 만들면서 우리는 우주정복을 하고 나쁜 아수라 백작을 죽인다. 물리쳐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들은 뭐 한 줄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밟고 있었다니까.
1: 전우의 시체를.
0: 고무줄 하면서 고무줄. 아. 근데 참 신기한 게 고무줄 노래가 다
1: 옛날 노래야.
0: 군가.
1: 아. 맞아. 당시에는 이제 그 유교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0: 놀거리가 없으니까
1: 고무줄 하나 가지고 고무줄 뛰기 하면서 마당 가서 놀면서 근데 당시에 멜로디나 리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 군가를 그렇죠. 이용해서 했던 뭐 낙동강도 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0: 네. 그래요. 마징가제트 얘기하니까 또 옛날 네. 그 추억의 기억이
1: 잠깐만 나네. 여기서 네. 깡통 로봇은 마징가제트 아니죠?
0: 아니요. 태권도예요.
1: 그러니까.
0: 자 그럼 이쯤에서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 네,
1: 자 1위 갑니다.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 1위. 1위. 태권브이 출동 대한민국 국민 로봇 영웅 로봇 태권브이 이 노래가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0: 종이로 뭉친 주먹 로봇 태권 세상에 너는 저 있을까 보냐
1: 만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만화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술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로봇 태권브이예요.
0: 맞아요.
1: 태권도를 기반으로 해서
0: 김청기 감독.
1: 김청인 감독님 맞아. 난 그 사진 아직도 있어.
0: 그러니까 더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마징가 제트 주제가를 세월이 가면의 최호섭 씨가 불렀어요.
1: 그리고
0: 로봇 태권브이의 주제가를 강인봉 씨가 불렀어요. 작은 별 가족.
1: 작은 별 가족. 맞네.
0: 그래서 두 분이 또 그때 당시부터 또 라이벌로 아주.
1: 저는 사실 그 엄마랑 우리 형제하고. 같이 전 가족이 로봇 태권브이를 보러 갔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그거를 보러 갔던 사진이 있어요, 사실은.
0: 와,
1: 나 지금 금방 찾을 수 있거든. 와, 깜짝 놀랐어.
0: 그때 그 사진까지 있었다.
1: 이게 그러니까 막 그 시절에 그걸 봐야 되잖아요.
0: 아, 내가 잘못 알았네.
1: 왜?
0: 반대로 됐네. 마징가 제트를 강기몽 씨가 불렀고 로봇 태권브이를 최호섭 씨가 불렀어.
1: 거꾸로네요.
0: 그리고 또 마루치 아라치도 막.
1: 마루치 아르치.
0: 아르치도 있었고.
1: 마루치 아르치.
0: 그리고 또 그 영화 만화 영화 또 그 있잖아요.
1: 뭐.
0: 철이 영이 크로스.
1: 그 뭐지?
0: 그게 아이젠버그인가 하여튼 뭐. 야 우리 어렸을 때 이제
1: 만화 진짜 많았어.
0: 이제는 검색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아무리 라떼 얘기를 하지만 검색을 통해서 알지 아는 이상은 그걸 다 외우질 못하네.
1: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진을 여기 있네요. 이야.
0: 지금 만약에 사진 찾고 있네. 이런 것도.
1: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엄마가 중앙에 있고.
0: 그러네.
1: 세종문화회관 태권브이 보러 간 거예요.
0: 그 제일 꼬마가 누구예요?
1: 동생.
0: 저 나도 있었는데. 아무튼 로봇 태권브이의 주특기는.
1: 태권도죠.
0: 예, 태권도. 특히 2단 옆차기.
1: 그리고 가슴에서 빔이 나갔을걸요?
0: 맞아요. 부위에서 다 나갔어. 중도 다 나가고. 이게 로봇 태권브이의 그 또 재미가 깡통 로봇이가 나와요.
1: 아, 여기서 깡통 로봇이지. 맞아.
0: 깡통 로봇은 가슴이 열리고 수도꼭지가 나와서 뭐가 발사되는지 기억나시죠?
1: 후추.
0: 고춧가루.
1: 고춧가루. 아, 맞다.
0: 후추는 미제야, 미제.
1: 아, sorry.
0: 고춧가루가 나와야지.
1: 그러니까 그 깡통 로봇만의 재미가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로봇 태권부위는 좀 더 진지하고 막 큰 싸움이면 깡통 로봇이 주는 어떤 작은 재미들. 하지만 어느 순간 안 풀릴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악당한테 잡혀갖고 막 몸질 때 깡통 로봇이 어떻게 해갖고 또 막 연주하고 헤쳐나가고 했던 기억이 나요.
0: 아, 이제 우리가 막 마치 우리가 정말
1: 그 시절로 돌아간 로봇 것처럼
0: 로봇 설계자 또는 우리가 조종관을 그 조종하는 훈이 처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그 비행기 이름 뭔지 알아요? 머리에 들어가는 거? 제비호.
0: 제비호?
1: 아, 작은 거.
0: 난 그랜다이저라고 얘기할 뻔했어.
1: 그랜다이저는 이제 또 다른 거죠.
0: 그렇죠. 그랜다이저도 있었고. 아,
1: 진짜 로봇 만화가 엄청 많았네.
0: 그때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1: 그러니까. 아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0: 그리고 또 일주일, 그 일요일 날 했던 그 외화 드라마 있어요. 초원의 집.
1: 초원의 집.
0: 맥가이버 알아? 맥가이버?
1: 맥가이버.
0: 이런 거 알아? 라떼야.
1: 라떼.
0: 초원의 집도 알고.
1: 진짜.
0: 맥가이버. 전에 얘기했지만 V도 있었고.
1: V.
0: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로봇을 보면서 만화 영화를 보면서 막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꿈을 꾸게 됐었고 예전에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청소년 나이가 넘어서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누군가가 그래 홍록기 씨 같은 분이었어요. 야,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신발 들고 있었다니까.
1: 그런 거 있었지.
0: 싫었습니다.
1: 재밌었다 오늘.
0: 그래요. 자, 홍록기와 함께하는 럭키 라떼 쇼. 오늘은 AI 시대에 만나는 라떼 로봇 영웅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네. 홍록기 씨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라떼 이야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언타이틀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날개.

자, 오늘 끝곡으로 SS가 부르는 꿈을 모아서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정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320원에서 380원, 그러니까 3.7%가 인상됐는데요. 아쉽게도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은 이번에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5년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1만 명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약 98%, 발달장애인이 약 89%입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42만 원 정도고요. 상당수가 월 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장애인의 노동은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존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생각하면 훨씬 더 큰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986년도에 만든 제도를 현재에 맞게 수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또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시돼야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보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내일은 푸른 하늘,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태아의 선천성 질환이 부모의 근로환경 때문임이 인정된 자녀 산재법 살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성과 공유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제1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와 정은혜에서 서은혜로 성을 바꾼 서은혜 작가의 초대전 소개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류지왕이라고 합니다. 혹시 데이지라는 기록 매체를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각장애인 전용 기록물이에요. 데이지라는 게 디지털 정보 접근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 데이지는 특별히 저작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용이 허가된 그런 방식이에요. 일반 텍스트나 한글 문서로 도서를 배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책을 이용하려면 데이지는 사실상 필수인데, 그런 데이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책 교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로 입력을 했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작업한 책을 받으면은 그 책을 보면서 혹시라도 오타나 아니면은 띄어쓰기 오류 같은 것이 있는지 그걸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탁 짚고 그 검수 일지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제작팀에 넘겨주면은 그걸 또 다시 보고 수정을 해서, 그 대신에 책에 만약에 책 자체가 오타면은 그 책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오타인지 아닌지 그 확인도 필요하고, 그런 교열 보는 작업들을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린 리더로 듣는 건 컴퓨터로 듣는데, 점자를 읽을 때는 한 손에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한 손에를 상호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컴퓨터로 나오는 음성 소리에 맞춰서 점자가 같이 나오게끔 해서 음성으로는 신속하게 들으면서 맞춤법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오타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독서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자녀 산재 사건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재 제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 네. 이 산업재해 부상보험, 줄여서 이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르렀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관리하며 이 재해 노동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신속하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이 직업병처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 심의기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 의학적 또 역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이 노출 이력 그리고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스스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이른바 원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 업무와 그리고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돼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좀 비교적 엄격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오늘의 주제가 자녀 산재인데 조금 낯선 개념이거든요. 먼저 어떻게 법으로 인정받게 됐는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이 개념의 출발점에는 제주의료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여러 명이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이듬해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업무 중 약재 분쇄 또는 항암제 취급과 같은 유해 요인이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됐고 그래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이것은 산재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단은 반려를 했는데요. 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만을 뜻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이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인정되고 또 2심은 부정이라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네. 지난 다툼 끝에 이제 2020년 4월 대법원이 마침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 산재보험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또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근거로 이 자녀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사건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녀 산재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낸 최초의 판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후에 법 개정도 이루어졌죠?
1: 네, 맞습니다. 이 판례의 법리를 반영을 해서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됐고 이른바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법은 이렇게 태어난 아동을 건강손상자녀라는 용어로 명명을 하고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이러한 유해 인자에 노출돼서 출산한 자녀에게도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을 했고 그 아동을 마치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이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일반 산재보다는 조금 좁아서 요양급여, 장애급여, 또 간병급여, 장례비,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다섯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고 뭐 휴업급여나 유족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애 등급 판정도 이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좀 별대로 정해둔 그런 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0: 네, 그 태아에게서 나타난 증상.

0: 상황이니까 아버지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명시한 보호 대상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 근로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만 자녀 산재로 인정을 하고 이 아버지가 노출된 경우는 아예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또 시행일인 2023년 이후 태어난 자녀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정작 제주의료원 사건처럼 이 법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조차도 이 시점 제한 때문에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토대가 된 사건이 자체가 이제 여성 노동자 또 임신이라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조문 자체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각지대는 메웠지만 또다시 좀 아버지 자녀의 산재는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0: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1: 네. 이번 사건의 원고는 2004년부터 약 7년간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의 LCD 사업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 화학약품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차지증후군이라는 희귀 선천성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차지증후군은 눈, 귀, 심장 등 여러 신체 기관에 복합적인 이제 기형이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 질환인데요. 그래서 아이와 가족에게는 평생에 걸친 또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원고는 이 아동이 태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의 근무 환경과 이 아이의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고 또 뒤늦게 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0: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불승인이 됐다. 이 지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1: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근로복지공단의 위원회는 2024년에 이 원고의 업무상 유해 요인 노출 그리고 아이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단은 최종적으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단 하나, 그 원고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법 조항이 정한 대상, 즉 여성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원고는 이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5일에는 이러한 보험법, 선제보험법이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 만약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한정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아버지에게 노출된 환경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게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1: 아, 네. 기존에는 이 태아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 주로 어머니의 건강과 환경에만 좀 주목을 해왔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 쌓인 역학 연구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임신 전에 겪은 이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이 정자의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태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이 직업병에 대한 지원 보상 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부모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 자녀 질환을 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이제 고시 또한 생식 독성 같은 걸 정의하면서 임신하기 전 부모의 어떤 유해 노출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다른 좀 법률들도 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과 정부 고시조차 인정하는 부분을 좀 정작 이 산재보험법 조문만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좀 원천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아니어도 산재 인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산재 인정 절차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1: 네,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입증 책임이 사실상 노동자 본인에게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에 얼마나 또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질병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노동자가 스스로 자료를 모아서 밝혀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작업 환경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뭐 이 기록이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사실 어떠한 좀 수단도 없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이 판정 기관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좀 명확하게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이 절차 전체가 여러 단계의

0: 심사와 또 불복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이 신청부터 최종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겪는 그런 어려운 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아동은 계속 자라고 가족의 생계와 돌봄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다른 나라들은 산재 인정 중에서도 입증 책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0: 네. 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교 연구를 보면 좀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교했을 때이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 노동자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반면에 독일과 이제 캐나다는 의사와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나눠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조합이 이 직업병을 인정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주도하고 또 신고 의무 자체가 의사에게 부여돼 있어서 이 노동자 개인이 전문적인 의학적 또 역학적 증거를 혼자 모아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 분쟁 조정 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이 노동자와 사업주가 이제 50대 50 비율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심사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캐나다 역시 원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좀 인정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 같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좀 입증 부담을 개인에게 지울지 또는 제도가 나눠질지에 따라서 노동자가 체감하는 뭉턱의 높이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아버지 산재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려면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0: 네, 좀 가장 시급하게 논의가 되는 것은 바로 입법입니다. 이 국회에는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 피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고 또 산재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기보다는 이 국회가 먼저 조문의 이 성별 요건을 손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동시에 앞서 살펴본 독일이나 캐나다 사례처럼 이 입증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만 지우지 말고 의료 전문가나 이 사업주와 나누는 방향으로 절차 자체를 손보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손담비의 노래 이어드리죠. 눈물이 주르륵.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인 고용 컨설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성과 공유 대회가 열리는데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장애인 고용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또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대회는 장애 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성과를 냈거나 장애인 고용 기반 조성에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장애인 고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기업이라면 그동안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 성과 공유 대회의 참가 대상과 또 시상 내용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1: 참가 대상은 장애인공단의 고용 컨설팅을 받은 후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이고요. 신청은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본사 소재지에 관할 장애인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로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2점 해서 총 4점의 시상이 이루어지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장애인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어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자리이니만큼 관련 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라며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표번호 1588-151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우수 사례 공모전도 열린다고요?
1: 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근로지원인과 수행기관의 우수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근로지원인 분야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직장 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공모하고요. 수행기관 분야는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근속 유지 지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등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공모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1: 공모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이고요. 참가를 희망하는 근로지원인이나 수행기관은 공모 분야에 맞는 우수 사례를 작성해서 장애인공단 관할 소속기관에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사례는 우수 사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 해결 과정, 현장 적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발이 될 예정입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가 되고요. 사업 현장의 우수한 경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은 이번 주 채용 정보 알아보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명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한다고요?
1: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장애인 단기계약 근로자 20명을 모집합니다.

0: 모집 분야는 사택 환경 정비 12명, 우편 택배물 관리 4명, 관리 4명으로 총 3개의 직무에서 20명을 모집하고요. 지원자는 희망 직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와 사택이고요. 사택 환경정비 직무는 채용 연계형 맞춤훈련 과정을 거친 뒤에 근무하게 되지만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의 훈련을 이미 수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근무가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세요.
1: 네. 입사하게 된다면 급여나 근무 시간 등의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0: 근무 기간은 올해 8월이나 9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고요. 직무에 따라서 하루에 6시간이나 8시간씩 주 5일 10,320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연령과 학력, 성별에는 제한이 없고요. 지원을 희망한다면 7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취업알선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되고요. 사택 환경 정비 직무는 맞춤 훈련 수료 이후에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이 됩니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4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해양수산과학기술원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체험형 청년 인턴 모집한다고요?
0: 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3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채용은 장애인 제한 경쟁 방식으로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인턴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본사이고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구직자 중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은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이 진행됩니다.
1: 근무 조건과 접수 방법도 정리해볼까요?
0: 근무 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6개월이고요. 주 5일 하루 8시간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 수준으로 4대 보험이 지원이 되고요. 채용 절차는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7월 29일 오후 2시까지 진흥원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진흥원 인사교육팀 02-3460-406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그리고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AI를 활용한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생성형 AI를 전혀 몰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0: 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생성형 AI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쉽게 수업에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프롬프트 작성법, 실제 활용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AI 입문자에게 적합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요.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정보 분석, 그리고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3일 동안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익히면서 실무와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AI 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네. 교육 일정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교육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하루에 6시간씩 총 18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육생들은 AI 이해와 프롬프트 작성 기초, 멀티모달 생성 체험을 시작으로 자료 분류와 내용 정리, 그리고 업무 분석 방법 등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날에는 자동화 설계와 AI 에이전트 활용 방법까지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챗

0: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올인원 AI 프로그램인 모노 GPT 5만 크레딧과 중식 그리고 교육 교재도 모두 지원이 되니까요. 참가를 희망한다면 7월 21일 오늘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서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하면 되고요. 훈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910-096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이승기의 노래 이어드리죠. 내 여자라니까.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0: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 열리네요.
1: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7월 2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성장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올해 예술제는 본선 경연을 중심으로 축하 공연과 체험 부스,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됩니다. 참가 청소년과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0: 이 경연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1: 경연은 모두 7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서양악기 독주와 서양악기 합주, 노래, 무용 댄스, 전통악기 부문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기량을 겨룹니다. 미술과 문예창작 부문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사전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상자들은 본선 경연 이후 열리는 통합시상식에서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장애 청소년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경연과 공연이 개방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선 진출자와 미술 문예 창작 부문 심사 결과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선 당일 세부 경연 시간표도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0: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가 서은혜 작가의 초대전이 논산에서 열리고 있네요.
1: 논산문화관광재단이 7월 26일까지 연산문화창고 4동 다목적홀에서 서은혜 작가 초대전, 그림으로 안아준 얼굴들을 개최합니다.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인물화 4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사람 사이 관계를 표현한 작품들이 5개 테마 공간에 나뉘어서 전시됩니다. 특히 작가가 출연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 정준의 버스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특별 공간도 마련해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전합니다.
0: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1: 네, 이번 전시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어린이와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 설치 높이를 낮췄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NFC 음성 해설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또 적층 인쇄 기술인 포스아트를 활용해 작품의 질감을 손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는 만지는 전시도 함께 운영됩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얼굴 그리기와 컬러링 체험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그림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소리와 촉감, 체험을 통해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예술의 의미를 전하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무료로 운영되고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0: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장애인 작가를 대상으로 웹툰과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하네요.
1: 2026 전국장애인 웹툰 일러스트 공모전은 장애인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예술 역량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웹툰과 일러스트 창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 아마추어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공모 분야는 웹툰과 일러스트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요. 장애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공모 주제는 함께해서 더 즐거운 우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이웃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 일상에서 함께여서 좋았던 경험, 또 내가 꿈꾸는 모두가 친구가 된 세상 등을 자유롭게 작품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0: 자, 이 접수 일정과 시상 내용도 알려주시죠.

0: 작품 접수는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상금은 600만 원 규모고요.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2명, 장려상 20명 등 모두 27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3가지고요. 주제 적합성 30점, 창의성 및 표현력 40점, 완성도 30점 배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명확한 주제와 메시지, 독창적인 예술 감각, 구성과 설정, 색감의 조화로움, 그리고 디지털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수상작은 8월 21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고요. 공모전 세부 요강과 접수 방법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올해 열릴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플러스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공모 일정이 나왔죠.
0: A플러스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소통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이어져온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장애인의 가능성,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술을 뜻하는 아츠와 함께한다는 의미의 올투게더를 더해 예술을 통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A플러스 페스티벌은 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관객과 만나는 무대를 마련해왔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찬란하다입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예술의 빛이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더 큰 화합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늘 10월 16일부터 16일까지 마곡광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모는 대표작품, 우수작품, 참여작품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대표작품과 우수작품은 공연과 전시 분야에서 모집하고요. 참여작품은 장애인식 개선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21개 안팎의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고 각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 각 부문별로 어떤 작품을 출품하면 좋을까요?
0: 대표 작품 부문은 축제의 주제인 찬란하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공연은 서로 다른 예술적 색채가 하나의 무대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장애의 비장애 예술인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거나 여러 예술 분야가 창의적으로 융합된 야외 공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시는 마곡광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 오브제나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 서로 다른 빛과 감각이 어우러지는 야외 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작품 프로그램 공연 부문은 장애예술인의 독창적인 예술성과 작품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50분 내외의 야외 무대 공연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전시는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시각과 예술적 탐구가 드러나는 야외 공간 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연은 7건, 전시는 2건 안팎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7월 27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1: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 아트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위해 키즈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0: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6 성남 아트센터 키즈 페스티벌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공연 축제입니다. 뮤지컬과 음악극, 클래식,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먼저 8월 1일과 2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족 뮤지컬 넘버블럭스가 공연합니다. 인기 수학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넘버랜드에서 태어난 1의 모험을 따라가며 수학의 원리를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8일에는 콘서트홀에서 전래동화와 판소리, 클래식이 결합된 별주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판소리 수군가와 오케스트라 연주, 미디어 영상을 접목해 용궁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라와 토끼의 모험이 무대 영상과 함께 펼쳐지고요. 지휘자 김성진이 이끄는 디토 오케스트라와 소리꾼 고영열이 함께합니다. 또 같은 날 앙상블 시어터에서는 가족음악극 뭐든지 텃밭이 공연을 이어갑니다. 권주리 작가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신비한 텃밭을 만난 주인공 써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운영돼서 어린이와 장애인 관객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 또 있을까요?
0: 8월 12일에는 가족인형극 산초와 동키호테가 앙상블 시어터에서 공연합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동키호테를 어린이 관객이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도록 재창작한 작품인데요. 9살 소년 산초가 책 속 세계에서 동키호테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풍차거인과 용과 같은 상상의 존재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익살스러운 연기와 중세풍 음악, 다양한 인형과 팝업북, 그림자 연출이 더해져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폐막작은 8월 14일에 공연하는 패브릭 오브제 가족극 코 잃은 코끼리 코바입니다. 사자에게 코를 잃은 코끼리 코바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지난해 제33회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을 수상했고요. 옷과 모자, 전, 신발 같은 일상용품을 활용해 배우들의 움직임으로 동물과 자연을 표현하는 무대가 특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윤권이 부르는 나였으면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도시 뉴스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11시 40분 임진강 유역 경기 연천군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연천군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천변 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안 대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증시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며 상품 도입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 사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또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보면 7월 1일부터 20일 사이 수출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억 달러 52% 늘어 이 기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급증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한국 주식 상장지수 펀드 ETF에 역대급 자금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한국 ETF에는 지난주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000억 원이 순유입됐고 주간 순유입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모 선관위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다는 다른 직원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 직원은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를 구축한 사업단의 팀장이 전 직장인 쿠팡 이체의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이체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한 A씨는 쿠팡 이체 각종 영업 자료를 유출해 땡겨요 서비스 구축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 제도 체계가 한층 구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우선 국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공공수요 창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장애인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과 경제적 여건으로 AI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둘째 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3개월 더 늘어난 15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중부권에는 최대 80mm, 남부지방은 최대 60mm, 제주도는 5mm 안팎의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당분간 열대야와 함께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심한 낮 더위가 반복되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느덧 효도라는 말은 동양 고전에는 나오는 말로 여겨질 정도로 퇴색이 되고 그나마 결혼해서 각자 자기 부모는 스스로 챙기지 않은 셀프 효도가 현실성 있게 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부모도 자식에게 효도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자식에게 그만 퍼주고 먼저 나 자신을 챙기려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예전부터 미덕으로 꼽아오던 효도든 셀프 효도의 효도든 또는 노후에 나 스스로 챙기기든 중요한 건 편히 모시는 것, 편히 지내는 게 정작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어머니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한다거나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 실버타운은 다 뭐든 해주는 곳이니까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이러면은 진정한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이 들어 자꾸 가만히 있으면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도 효부는 나이 든 시어머니를 위해 일부러 건부를 섞은 콩 한 바가지를 드리면서 건부를 골라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이 들어도 자꾸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리고 새로운 걸 배워서 하시도록 느려도 기다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효도이고 귀찮아도 움직이고 하는 게 진짜 또 나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선 리포터의 화제 현장에 이어서 인문학당 상호회 대표 우웅순 박사와 함께하는 우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재무설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된 지역 소식 등 부동산 관련 새로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어르신들의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기면 행정망을 통해 이를 신속히 확인해 다시 신청 절차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인원이 3년 사이에 6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복지부는 공적 자료 갱신 시점에 맞춰 자격을 재점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개정 고시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300곳을 모집해서 권역별 채용 박람회 5회와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1회를 순차 개최합니다. 참여 기업은 참가비와 부스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고 현장 면접과 사후 매칭을 통해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4일까지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박람회에는 248개 기업과 9천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중장년 친화 기업도 참여해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노년층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니어 상담사 일자리 69개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부서에 배치돼 전세 피해 지원과 보증 상담 등을 받아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 피해 수요에 대응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노인의 경력을 살린 전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홍진영이에요. 산다는 건.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수연 리포터의 화재 현장입니다. 오늘도 화재거리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수연 씨.
2: 네, 안녕하세요.
1: 어디로 안내하실 건가요?
2: 네, 오늘은요. 네. 관악구에 배움의 열기로 가득한 아주 특별한 캠퍼스가 있다고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1: 아, 네네.
2: 바로 다시 가는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1: 네네.
2: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문을 연 뒤 네. 입소문을 타면서 뭐 관악구는 물론이고요. 서초, 구로, 광명 등 곳곳에서 찾아오는 시민들로 아주 뭐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 특히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왜 웰니스 성지로 불리는지 궁금했는데요.
1: 네.
2: 그 자세한 얘기 우리 김지희 주임님께 들어봤습니다.
1: 네.
3: 저희 다시 가는 캠퍼스는 과거에 그 서울 영어마을로 운영되던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25년 2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 평생교육시설로 조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다시 가는 캠퍼스는 시민의 생애 전환을 특화한 저희 서울시민대학의 네 번째 캠퍼스로 이제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주변을 보시면 관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에는 서울대학교와 또 강감천공원 등 우수한 지역 자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애용해 주고 계세요. 저희 다시 가는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치유형 생애 전환과 웰니스를 주제로 한 웰니스 라운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웰에이징을 지원하는 공간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뭐 홍대, 이대, 뭐 서강대 같은 전문 기관과 연계를 하고 또 저희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그 액티브 라이프를 위한 뭐 신체적 생기, 뭐 심리적 회복, 관계적 연결, 직접 성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총 저희가 다섯 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활력, 힐링, 아트, 스마트, 마음 상담 총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라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웰니스 프로그램 말고도 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시민들이 각 생애 전환 단계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또 70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7학년 교실이 있고요. 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5060 세대 대상의 넥스트 아카데미, 그리고 4050 중장년층의 생애 제도약을 지원하는 과정이 인생 디자인 학교, 요 세 가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과정도 다시 가는 캠퍼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2: 들으신 것처럼요. 서울시민대학은 뭐 중부권, 동남권, 그리고 모두 학교 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취재해서 좀 알려드렸었는데
1: 네.
2: 이번에 다시 가는 캠퍼스까지 네 곳에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중 다시 가는 캠퍼스는 서울대 교수진과 또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수준 높은 웰니스 교육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2: 그리고 또 여기에 반가운 소식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오는 10월에 50대부터 70대를 위한 별관, 지금은 본관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고 별관의 다감 라운지라는 것도 또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더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로 만날 수 있다고 하셔서 아마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 네, 네.
2: 그리고 이 현재는요. 7월에서 8월까지는 계절학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료 수업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중에서 가장 인기라고 하는 기초부터 단단한 근력운동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1: 네.
2: 어떤 수업인지 우리 박은지 강사님께 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1: 네.
4: 왼손으로 무릎 대주시고 오른손 위로 안쪽 발바닥 잡아주시고 다리 한번 쭉 펴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잠깐 구부리고 쉬었다가 네, 한 번 더 하나
5: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초부터 단단한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처음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칠까봐 겁을 많이 내는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치면 회복이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관절의 기능과 역할부터 관절 관리를 어떻게 그럼 하면 되는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코어가 무엇이고 엉덩이 근육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운동센터를 가거나 운동 시작하려고 할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어떤 운동을 시작하든 항상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울시민대학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해보시고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집 근처에서 계속 운동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아주 쉽게 가르치시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100세 시대의 근력은 뭐 최고의 노후 자산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계절학기에서 근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 힐링 프로그램까지 무료 운영이 돼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또 위치가 굉장히 또 좋아요. 네. 낙성대역에 내려서 네. 이번 출구 나가면 거기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를 네. 타고 가면 바로 이 다시간 캠퍼스 앞에 딱 쓰니까 네. 곳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다. 네. 이렇게 쓰니 많이도 오고 계시고 네. 사실 복지관 프로그램은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복지관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거기는 60대 이상만 다니셔야 되지만 여기는 뭐 10대부터 100세, 100세 넘으신 분이 뭐 건강하다 이러면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2: 네. 네, 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또 새로운 활력도 얻었다는 참여자분들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네. 어떤 얘기인지 또 그분들의 얘기도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1: 네.
6: 제가 사실은 대학 그 생활을 못 해봐서 처음에는 이제 대학이라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대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서초구에 삽니다.
2: 서초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6: 네네. 시민대학은 서울 시내 네 군데인데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이쪽으로 했어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대학에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지금 작년에 1년 다니고 졸업하고 올해 다시 선배반으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운 거는 글쓰기, 또 굿즈, 고궁 체험, 또 뭐 만들기 이런 거 주로 많이 했어요. 모르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많이 알게 돼서 아 이런 세상도 있었는데 시민대학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배웠던 그 운동 프로그램 중에 근력운동 다시 보강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또 신청해가지고 무료로 지금 저희가 참여하게 됐어요. 75세. 조 선생님한테 저희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하시고 이제 지금 뭐 텀블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용해서 지금 하는 걸 우리 작년에도 배웠지만 올해 또 배우고 있고 특히나 몸도 가볍고 대단히 좋습니다. 계속 할 예정입니다.
7: 제 생활하는데 유익한 점이 많아요. 신체 활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는데도 쉽고 작년에 자기만의 향수 만드는 조향 교육을 들었어요. 해보니까 너무 나한테 잘 맞는 거예요. 나만의 향수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사계절 향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이 향기 테라피라고 그러잖아. 향기를 맡으면서 힐링한다고.
2: 그게 웰니스에서 있는
7: 거예요. 향기 테라피를 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 향수를 1년 내내 쓰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나올 때마다 뿌려요.
2: 오늘도 뿌리고 나오셨어요?
7: 네, 나왔습니다.
2: 어쩐지 뭔가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7: 아,
2: 선생님. 네.
7: 아무튼 우리 동네에 이 시민대학이 생긴다.

0: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강의가 있다면 인문학 강의를 듣고 그 강의의 바탕으로 마지막 시간에는 궁궐 탐방 강의가 좋았는데요. 웰리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대학이지만 탐방 프로그램도 생겨서 더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런 데 참여할 때 느낌은 아이고 내가 세금 내기 잘했네. 세금 내는 게 아깝지
2: 네.
1: 않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2: 많은
1: 있죠.
2: 분들이 그래서 서울 시민이어서 참 자랑스럽다. 뭐
1: 네.
2: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1: 네.
2: 사실 그 저는 낙성대역 2번 출구로 나가서 갔지만
1: 네.
2: 4번 출구 나가시면 훨씬 더또 가깝게 가실 수 있으니까
1: 아.
2: 뭐 4번 출구 나가신 게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정말 이분들 얘기 들으면서 배움에는 정말 한계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1: 네.
2: 이번 근력운동 프로그램에는 최고령 수강생 분을 또 제가 만나서
1: 네.
2: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1: 네.
2: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시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가는 캠퍼스 오래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얘기도 끝으로 들어보시죠.
1: 네.
3: 계절학기로 작년에 두달 정도 다니고 금년도 두달 정도 다녔네요.
2: 어떠세요?
3: 좋습니다. 예, 몸 관리예요. 항상 그 걸어가면 비틀거렸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실습을 하고 하니까 많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아졌냐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자랑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과천에서 왔어요. 여기가 제일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예.
2: 네.
3: 근데 참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안 하던 운동하니까 어렵죠. 예. 아, 근육이나 이런 걸 쓰지 않던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니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하던 걸 하니까 힘듭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죄송한데 연세 좀 여쭤봐도 돼요?
3: 90.
2: 되게 젊어
3: 예,
2: 보이셔가지고.
3: 90살입니다. 와서 보니 여유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 다닐 계획입니다.
1: 네. 뭐 앞으로 10년도 더 다니실 수
2: 그럼요.
1: 있겠어요. 다시 가는 캠퍼스에 오신 90대 어르신의 말씀 들어봤는데, 근데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나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3: 네.
1: 당장 PC든 스마트폰이든 해서 서울시민대학을 검색해 보세요.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을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배우고 할게 너무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전수현 리포터였습니다. 잘
2: 네,
1: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이진관이에요. 인생은 미완성.

FM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 시벨리우스, 스트라우스의 명곡을 들려드릴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장소는 금호 아트홀 연세입니다.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이어집니다. 인문학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도 풀어보고요.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활기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인문학당 상우의 대표 웅순 박사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0: 네.
1: 네, 초등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뭐 식사와 간식 준비, 생활 지도 등 챙겨줘야 할 것이 많아졌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아이들만 방학이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0: 우린 다시 또 개학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방학 때마다 고민이 많잖아요. 방학 중에 돌봄 교실을 이용하시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고 또 아이들이 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네, 뭐 매일매일이 전쟁 같다고 하는 부모들도 계시죠.
0: 네네.
1: 근데 이제 부모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0: 네.
1: 부모 마음은 우리 아이가 좀 1학기 때 좀 공부가 좀 부족했다면 그걸 좀 보충하고 싶고요.
0: 네.
1: 또 좀 책도 읽어서 좀 문해력을 높였으면 하지만 아이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0: 네.
1: 그렇죠. 이제 방학인데 하면서 그냥 푹 쉬면서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게임도 원한 없이 하고 싶고요. 계속 하고 싶고 그런 마음뿐입니다.
0: 당연하죠.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1: 네, 그랬죠. 네.
0: 하지만 방학 전보다 더 빡빡한 학원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니까 참 이래저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사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전 방식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시험 성적으로 진로를 가늠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근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AI에게 명령하는 지시문을 설계를 해야 한대요.
0: 네.
1: 또 그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인지력 또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이것이야말로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또 아니잖아요.
0: 네.
1: 또 모든 뇌과학자들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런

0: 이런저런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대요.
1: 네.
0: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사유 능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선 이번 방학 중에라도 아이들을 푹 쉬고 놀게 해야 할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1: 어렵죠.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고 방학 때 저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어쩌나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손주들 데리고 박물관도 가보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하는데 대형 서점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제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0: 네, 그렇게 이제 네네. 그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네, 그래서 박물관 탐방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네, 선사 박물관에 관한 신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 네네.
0: 오선민 선생의 나의 한반도 석기시대 순례기인데요.
1: 네.
0: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사 박물관이 전국 곳곳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1: 네.
0: 또 가본 곳이 없어서 이번 여름부터 한 군데씩 좀 가볼 예정입니다.
1: 네, 네.
0: 구석기의 경우 공주 석장리 박물관, 연천 전곡 선사 박물관, 또 신석기는 양양의 오산리 선사 유적 박물관, 시흥 오이도 박물관, 울진 후포리 신석기 박물관, 제천 정말 동물유적 체험관 등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도 1층에 딱 있는 선사관도 아이고 뭐 여기까지 와서 돌독기나 토기 조각 정도 있는 거 볼 필요 없다 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1: 아이고, 박사님만 그러신 게 아닐 거예요.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 어디 박물관은 가봤는데 전국 곳곳에 그렇게 구석기, 신석기 유물이 있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0: 필자는 이것이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래요.
1: 네네.
0: 우리는 역사 이전의 선사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고요. 또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어둡고 궁핍했던 야만의 시대로 생각하고 있죠.
1: 네네.
0: 그런데 최근에 활발하게 고고학적인 유물이 발굴되고 또 연구가 되면서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세계 곳곳에 있었던 고대 문명의 엄청난 규모와 수준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랫동안 인류학을 공부한 저자는 우리에게 선사시대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선사시대 이제 석기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석기는 굶주렸던 인류가 뭐 애처롭게 겨우겨우 만들었었던 도구가 아니랍니다.
1: 네,
0: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인류가 인간다움을 고민하면서 발명한 공생의 도구라고 해요.
1: 네네.
0: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자연과 주변의 동식물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1: 네네.
0: 또 이들은 바다 건너 산 넘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도 아주 다양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대요.
1: 아.
0: 그래서 우리나라 선사관에요.
1: 네.
0: 한반도에서 출토되지 않는 일본 규수의 흑요석도 있고요.
1: 네.
0: 조문토기도 있답니다.
1: 아.
0: 또 중국의 옥도 있대요.
1: 아.
0: 그러니까 이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류를 했고 또 이런저런 도구나 정보를 교환한 것입니다.
1: 네네.
0: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경과 울타리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고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모으느라 타자를 외면하고 지구의 환경, 기후 재난을 만들고 있다. 선사인들은 공간에 제약 없이 이동했으며 일상에서 부딪히기 마련인 온갖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명했다. 선사인들이 남긴 유물들은 그들이 도시의 빌딩 숲만 보고 사는 현대인들보다 더 넓은 시야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 네네. 정말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부모, 부부 사이에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립돼 있잖아요.
0: 네. 많이 한다는 게 무엇인가 네.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정말 21세기 기술 문명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정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불행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 네.
0: 네. 지금 부산에서는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네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가 유네스코죠.
1: 네.
0: 그래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또 보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토의하는 국제회의인데 회의인데요.
1: 네. 네. 네.
0: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인류유산에 대한 복합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방향이 담긴 부산선언을 채택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번 회의에서 2021년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전남 고흥, 무안, 여수와 충남 서산의 갯벌을 추가하는 게 이제 확정되느냐
1: 네,
0: 이거가
1: 네.
0: 지금 결정될 겁니다.
1: 네, 네.
0: 네, 나의 한반도 석기시대 슬래기 3부를 보면요.
1: 네.
0: 202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방부천의 안각화에 대한 글이 좀 길게 있어요.
1: 아.
0: 네. 그런데 그걸 좀 읽어보니까,
1: 네네.
0: 네. 아프리카 초원에서 시작된 호모 사피엔스의 이동이 기후와 식량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울산 태화강까지 이르러 대형 바위에 50여 마리의 고래와 온갖 동물들 또 다양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겹치기 기법으로 새긴 안각화를 남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글을 쭉 읽다 보면
1: 네.
0: 저절로 좀 시야가 확 넓어져요.
1: 네네.
0: 그러면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유물과 사유의 조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1: 네네.
0: 네, 저자는 방구대의 안각화를 보면서 선사인들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졌을 자연에 대한 역동적 이해를 넘어서 또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정신적 고향, 영성이 만나는 장면이 저절로 연상이 된다고 해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생생한 경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 인지력이나 또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보는 통찰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1: 네.
0: 그리고 이런 능력이야말로 21세기 AI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질문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1: 네.
0: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알아야 질문을 하지요.
0: 그렇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꿰뚫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1: 통찰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네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방구대의 안각화가 세계 곳곳의 동굴 벽화 또 암벽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1: 네네.
0: 그 그림의 뭐 형태라든가 세계관이요.
1: 네.
0: 그래서 선사인의 생각과 생활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오선생의 글을 읽는 과정에서
1: 네.
0: 또 저는 선사 시대에 대한 아직까지 가졌던
1: 네.
0: 편견에서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었고요.
1: 네네.
0: 또 가시면 망원경으로 안각화를 자세히 볼 수 있고
1: 네.
0: 부근 강가에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겠죠. 저는 네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네. 이번 여름방학 여행지로 울산 일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나의 한반도 석기시대 술래기에서 울산 암각화 박물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부분을 읽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오선민의 나의 한반도 석기시대 술래기에 나오는 선사 박물관 유적 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문학당 상호회 대표 우흥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선입니다. 아 옛날이요.

0: 인생 설계, 재무 설계 이어집니다. 세무와 증권,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주 각 분야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 요즘 잇따라서 서울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추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우선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드디어 재건축 사업 신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이 정비계획 결정 후에 약 7개월 만에 인가됐다고 밝혔습니다.
0: 네네.
1: 1979년 이제 준공됐기 때문에 47년 차 노후 공동주택인데요.
0: 네.
1: 어쨌든 강남 대치동의 알짜 부지에 위치한 대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향후에 24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약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29개동 5,850가구 정도로 재건축할 예정인데요.
0: 네.
1: 향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리고 이주 해체를 거쳐서 빠르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0: 네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가격도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관련 거래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1: 은마아파트 주변의 중개업소 말로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문의는 늘었다는 분위기고요. 전용 84제곱미터가 36억 5천만 원에 나온 물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1억 원 정도 높여서 다시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0: 네.
1: 향후에 추가 분담금은 이제 동일한 평형으로 이동할 때 이제 3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은마아파트와 영동대로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대치우성 1차, 대치쌍용 1차, 그리고 대치쌍용 2차 아파트는 은마아파트보다 먼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모두 재건축 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팽배했긴 한데요.
0: 네네.
1: 하지만 5월 달특가 양도세 중과 이후에 거래량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비슷한 시기에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표 단지 잠실주공 5단지도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네요.
1: 네, 이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한강변의 대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는 2003년에 사업 추진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에만 이제 8년이 걸렸는데요.
0: 네.
1: 설계 공모의 난관을 겪으면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인근에 1, 2, 3, 4단지가 2009년께 재건축을 마친 것과는 좀 대조되고 있는데요. 조합의 분쟁 조정,

0: 부의 행정지원을 받으면서 드디어 7월 1일에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1: 네.
0: 향후에 주택 용지의 4,942세대 복합 용지에 또 1,469세대 아파트와 함께 이제 신축이 도입됐는데요.
1: 네, 네.
0: 주변에 판매 업무 문화 시설도 들어서고 또 2027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1: 네.
0: 해당 단지도 재건축에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여기 보니까 65층까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나와 있군요.
0: 네.
1: 네, 네. 이른바 한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성동구 성수 전략 정비 구역들도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제 마찬가지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중에
1: 네.
0: 7월 5일 총 공사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습니다.
1: 네.
0: 강변북로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지구에서 4지구까지 동시에 재개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성수 4지구는 성수 2가 1동 219-4번지 일대에 64층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1: 네네.
0: 총 10개 동이고요. 1447가구와 부대공립 시설을 짓는 사업인데요.
1: 네.
0: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구도 속에 롯데가 낙점되기도 했습니다.
1: 아.
0: 특징은 조합원 전 가구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고 하고요.
1: 네.
0: 실내의 층고도 천장 높이를 한 3m 수준으로 개방감을 좀 높이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가구당 약 한 20.43제곱미터 수준으로 계획한다고 하니까
1: 네네.
0: 조금 고급화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인근 성수 2지구도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수주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0: 네. 이제 성수 2지구는 성수 2가동 1동 일대에 13만 1980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지는데요.
1: 네네.
0: 마찬가지로 최고 65층 높이에 2,359가구 정도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 네.
0: 총 사업비는 조단이라 1조 7,86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1: 64만 원, 1조 7천.
0: 예, 64만 원 네네.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1: 네네.
0: 평당 공사비도 1,160만 원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0: 한강벨트 재개발 이제 대어로 꼽히는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가운데서도 입지와 사업성 면에서 주요 건설사들이 좀 관심을 보였던 곳인데요.
1: 네.
0: 업계에서는 DLENC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간의 경쟁 입찰이 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조만간 조합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입찰 보증금이 현금 700억 원 그리고 이행보증 보험증권 300억 원을 포함해서 천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공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그렇군요. 양천구 묵동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 시점도 연내라고 하던데요. 묵동 재건축 단지 어떤 곳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나요?
0: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 묵동의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많고 그 안에 이제 연내 조합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1: 네.
0: 시공사 선정도 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네.
0: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아무래도 조합원들에게 시공을 어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좀 라운지를 해당 단지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단지는 목동 1, 7, 8, 11, 14 단지가 재건축 수주를 검토 중인데요.
1: 네, 네.
0: 이들 단지는 이제 사업성이 좀 좋은 편이고요.
1: 네.
0: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가깝기 때문에 목동과 신정동 내에서도 입지가 좀 양호한 편입니다.
1: 네네.
0: 현재 이제 목동의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40층 이상의 초고층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아무래도 초고층 시공 역량이 좀 시공사 수주의 주요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 네.
0: 이 중에 목동 1, 7, 8, 14 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가 49층입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시공력을 펼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좀 주민들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르면 뭐 하반기 중에 차례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네. 한편 KB국민은행이 7월 10일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면서 앞으로 대출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0: 네, 요즘 이제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대 한도보다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더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1: 네, 네.
0: 요즘 다른 은행들도 대출의 문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점당 한 달에 30억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10억 원 정도로 줄여놓았고요.
1: 네.
0: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할 때 적용하는 그 MCI, MCG라고 모기지 보호 가입을 제외합니다.
1: 아.
0: 이게 일종의 이제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한 건데,
1: 네네.
0: 방공제를 하게 되면 확실히 모기지 보험 못 들어서 가구당 대출 가능 금액 5천만 원씩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네.
0: 그 외에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 모집도 좀 중단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 모집인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모기지 보험 가입도 제한했는데요.
1: 네.
0: 뭐 NH농협 같은 경우는 일부 변동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대면 채널 취급을 제한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일단 업계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일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서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택 구입하실 때 좀 검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1: 네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가 이어질 경우에 15억 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수 예정자들 이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네, 이제 15 지난해 대책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외곽 지역 위주로 집값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네, 네.
0: 서울 전역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요즘 이제 매매 전환 수요가 늘었고,
1: 네.
0: 그래서 또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대출 한도를 줄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매수층의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특히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용할 때 금융권의 여신탐구를 통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1: 네.
0: 대출이 잘 안 나오면 이제 서울 외곽에서 경기로 가거나 경기권으로 갔거나 내지는 주택 구입 면적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내년에 다시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된 지역 소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난해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 안동과 의성 주민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임시주택마저 물에 휩쓸려서 또다시 대피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었는데요. 피해 현장에 빨리 복구돼서 피해 주민들의 삶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임지훈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2013년에 개봉했던 런치박스라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쌓아서 남편 직장으로 보낸 점심 도시락이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배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연한 배달 실수 덕분에 전혀 모르고 살던 두 사람이 빈 도시락통을 이용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다독여주는 특별한 인연이 되어가지요. 이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데려다준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들어선 낯선 길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를 꼭 필요한 자리로 이끌어준 경험 말이지요. 혹시나 요즘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조바심이 나더라도 주어진 길을 충실히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근사한 풍경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대 먼 곳에 마음과 마음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성북동 비둘기로 유명한 김광섭 시인의 1969년도 작품 저녁에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뇌졸중으로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시인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발표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네, 마지막 구절 귀에 익숙하시죠? 시인의 오랜 벗이었던 김환희 화백은 타국에서 이 시를 읽고 영감을 얻어서 1970년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형제 듀오 유심초가 이 시의 멜로디를 붙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유심초의 노래입니다.

0: 네, 우리에게 어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기분 좋은 노래가 흘러나올 때 흥겹게 들썩거리기 위해 어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있는 이유는 경쾌한 박자에 맞춰 리듬을 타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 어깨와 무릎을 들썩일 만한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춤 잘 추시나요? 아니면 못 춰도 좀 좋아하시나요?
1: 보는 걸 좋아합니다.
0: 남 춤추는 거?
1: 예.
0: 아니, 공연장 많이 가시니까, 물론 네. 댄스 공연은 아니지만, 뭐 하도라 공연 가도 네. 절로 몸이 막 들썩거리잖아요.
1: 그렇죠. 그건 춤이 아니고 몸부림 같은 거죠.
0: 아, 춤이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오, 리액션.
1: 그렇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0: 네.
1: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춤일 수도 있겠고요.
0: 그렇게 시작됐겠죠, 춤이라는 게.
1: 예, 그런 거니까요. 뭐 예.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게 정말 춤이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자, 오늘도 리듬 타기 좋은 노래들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지난 시간에 조금 맛보기로 들려드렸었는데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레게를 가요에 접목시킨 노래들 골라봤고요.
0: 네.
1: 오늘 준비한 곡들은 시기적으로 90년대 음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음악치고는 네. 굉장히
0: 젊은
1: 그런 곡들이죠.
0: 싱싱한 노래들이죠. 예. 예,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해서는 아주 그냥 듣기 힘든 싱싱한 곡들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근데 90년대에 정말 레게가 열풍이었어요.
1: 네, 우리나라의 레게 얘기하려면 네. 요 시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0: 그럼요. 예. 모든 아티스트가 다 도전을 해봤던
1: 그렇습니다.
0: 예. 어떤 곡을 먼저 준비하셨나요?
1: 우선 임종원 씨의 그냥 걸었어 그리고 임지훈 씨의 꿈꾸는 하루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임종원, 임지훈.
1: 네.
0: 그냥 걸었어는 이게 전주에 나오는 전화 통화 소리부터 아주 인상적이었잖아요.
1: 그렇죠. 1994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김준기 씨가 만든 곡이에요. 이 노래는요.
0: 던님들 멤버였던.
1: 에서 퍼커션 담당했던 멤버라고 말씀드렸죠.
0: 좋은 곡들 많이 만드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참고로 이분이 그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도 만드셨다고.
1: 예, 레게는 아닌데 예. 박강성 씨의 대표곡을 또 만든 작곡가기도 합니다.
0: 예.
1: 임종원 씨는 장덕 씨 추모 음반을 통해서 음반 데뷔를 한 뒤에 정규 앨범을 발표했지만 데뷔 앨범은 큰 반향을 얻지 못했고
0: 네.
1: 오늘 준비한 그냥 걸었어가 담긴 두 번째 앨범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0: 네. 당시 이 방송에 나올 때 전주나 그 독특한 곡 구성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까 그 전화통화 소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화하는 음성이 삽입된 곡 때문에
0: 네.
1: 방송에 나올 때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0: 예, 맞아요.
1: 무대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0: 맞아요.
1: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은 전화가 혼선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1: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 노래할 때는 이렇게 비도 이렇게 오는 장면도 방송국 화면에서 많이 나왔었죠.
0: 맞아요. 비가 나오니까.
1: 네.
0: 정말 라디오 듣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전화가 혼선돼서 들려요 막 그러면서.
1: 그렇죠.
0: 예. 근데 그 여보세요 하는 그 여자분 목소리가 누구였나요?
1: 대답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대학 동아리 후배였었는데요.
0: 아, 임종원 씨의?
1: 예. 이후에 임종원 씨의 아내가 됐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 이렇게 밀당을 한 거네요.
0: 아, 그 부부에 참 대단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예, 아내에 대한 사랑. 자, 이어서 들을 임지훈 씨의 노래도 김준기 씨 곡인가요?
1: 예, 이 노래도 김준기 씨.
0: 아.
1: 꿈꾸는 하루도 김준기 씨가 만든 곡이고요.
0: 예.
1: 92년에 발표된 임지훈 씨의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연석원 씨, 데볼스 출신이죠. 연석원 씨가 음반의 전체적인 편곡을 담당해서 김준기 씨 특유의 레게 리듬감이 살짝 희석되긴 했는데
0: 네.
1: 음악을 듣고 있으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전형적인 레게 리듬을 들을 수가 있어요.
0: 네.
1: 이 곡이 당시에 LP시대였으니까 A면의 첫 번째 곡이긴 했는데 수록곡 가운데는 동물원의 김창기 씨가 작곡한 그대도 나처럼 외로운지가 사랑을 받았고요.
0: 예.
1: 김준기 씨는 사랑했던 너의 모습에 역시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좋은 곡들 많이 만드셨네요.
1: 네.
0: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임지훈의 꿈꾸는 하루.

0: 영화의 옛 노래 이야기,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들으셨는데요.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그리고 임지훈의 꿈꾸는 하루였습니다. 그냥 걸었어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옛날에 이런 추억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손명아 씨도 혹시 학창시절에
1: 네.
0: 좋아하는 여성의 집에 용기를 내서 전화 걸었다가
1: 네.
0: 혹시 그 부모님이 전화를 받아서 당황했던 기억 이런 거 없습니까?
1: 그때는 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0: 그래요.
1: 네.
0: 자식들마다 방에 있고
1: 그렇죠.
0: 거실은 주로 이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전화기가 거실에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범 답안을 먼저 생각하고 전화를 했죠.
0: 받을 걸 예상하고.
1: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예, 누구누구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드렸고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0: 상당히 예의 바른 청년이네. 네. 학생이네 했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갑자기 하게 되잖아요.
0: 네네네.
1: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받아도.
0: 그럼 그쪽에서 좋아하셨겠는데요.
1: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0: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1: 도망가야죠. 직접 찾아가야되는.
0: 아, 그 여자분하고는 이렇게 그래서 교제가 잘 된 겁니까?
1: 교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뭐 그런
0: 잠깐의 썸.
1: 예.
0: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곡이죠?
1: 이번에는 역시 레게 리듬의 곡들인데요.
0: 네.
1: 공일오비의 수필과 자동차 그리고 오석준 씨의 웃어요. 아.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오석준 씨도 빼놓을 수 없죠.
1: 네.
0: 두 곡 모두 사랑받은 곡들인데 공일오비 노래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공일오비의 1992년에 발표된 세 번째 앨범은 1990년대 초에서 인기를 모았던 여러 가지 리듬을 시도했던 그런 음반이었어요.
0: 네.
1: 그 가운데 수필과 자동차는 레게 음악을 적극 수용한 곡이었고 같은 앨범에 담긴 아주 오래된 연인들과 함께 앨범을 대표하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0: 네, 아주 오래된 연인들 정말 좋아했는데요.
1: 전주가 굉장히 길죠.
0: 그렇죠. 라디오 PD들이 싫어했을걸요.
1: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싫어하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자기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공일오비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죠. 객원 보컬 시스템.
1: 네.
0: 그때만 해도 참 드문 형태였는데.
1: 그렇죠. 이 노래는 공일오비 멤버들인 장호일, 조형곤, 네. 정석원 씨가 모두 참여를 했었고요.
0: 아, 예.
1: 윤종신, 이장우, 김태우 뭐 이렇게 그 공일오비에서 객원 보컬을 하던 보컬들이 다 함께 돌아가면서 불렀던 그런 곡이에요.
0: 수필과 자동차는.
1: 네.
0: 친구들끼리 약간 신나게 떠들며 부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다음은 오석준 씨의 웃어요.
1: 네. 91년에 발표된 세 번째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0: 네.
1: 앨범 타이틀이 변화예요.
0: 변화.
1: 예. 그래서 앨범 타이틀처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한 음악을 수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웃어요는 레게 리듬을 수용하면서 이 앨범의 대표적인 곡이 됐습니다.
0: 네.
1: 특히 이 노래는 쉬운 가사 그리고 경쾌한 멜로디로 웃음과 희망을 주는 노래로 인식이 되면서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유리상자의 리메이크로도 잘 알려져 있죠.
0: 네.
1: 서영은 씨도 리메이크한 적이 있었고요.
0: 네. 자, 015B의 수필과 자동차 그리고 오석준의 웃어요 두 곡 이어집니다.

0: 네, 오석준의 웃어요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015B의 수필과 자동차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어요. 레게 하면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1: 네.
0: 뭐 반말리도 그렇지만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이제 촘촘하게 따서 늘어뜨린 스타일인데 왠지 그 송명아 씨가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제가요?
0: 네.
1: 저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0: 늘 좀 밤송이 스타일이시지만
1: 네.
0: 왠지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길러서.
1: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머리를
0: 그렇겠죠.
1: 감지를 못하니까
0: 어.
1: 중간중간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쪽이고.
0: 아, 그럼 예. 한번 감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 예, 감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걸 하면.
0: 아, 그래요?
1: 안 감으려고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한다고 하던데요.
0: 그거 어떻게 견뎌요?
1: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욕하잖아요.
0: 간지럽고 냄새나서 어떻게 견딥니까? 자, 송명아 씨는 레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1: 저는 패션이에요.
0: 패션.
1: 헐렁한 옷하고.
0: 레게 패션.
1: 그 홀치기염이라고 하죠.
0: 홀치기염.
1: 염색된 그런 의상들. 그리고 네네. 자메이카 국기의 세 가지 색깔로 표현된.
0: 초록색과
1: 노란색과
0: 또 하나 뭐였죠?
1: 붉은색이죠.
0: 아, 그랬나요?
1: 예. 뭐 어떤 가방이라든지 같은 의상이라든지 다.
0: 한때 유행했던 것
1: 예,
0: 같아요.
1: 그 색으로 돼 있잖아요.
0: 예.
1: 예전에 인터넷 페스티벌 할 때 그 페스티벌 끝나고 어떤 레게 밤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디제잉 행사를 레게로 밤새도록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거기서 춤추고.
0: 오.
1: 그때 행사할 때 파우치를 하나 샀는데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0: 그 색깔.
1: 색깔.
0: 색조합이.
1: 예, 삼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0: 아유,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네. 이번에 들을 곡은 김건모군요.
1: 네, 김건모 씨의 핑계.
0: 네.
1: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역시 9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노래들이죠.
1: 네. 1993년과 1994년은 국내 대중음악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레게 음악이 히트했던 시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중심에 있었던 곡이 바로 김건모 씨의 핑계였습니다.
0: 그렇죠. 이 노래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1: 네. 이 노래 1993년에 발표됐는데요. 두 번째 앨범에 담긴 곡이었었는데 원래 김건모 씨가 취입을 꺼려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0: 아, 왜요?
1: 원래 김건모 씨는 R&B하고 소울 스타일의 음악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런데 레게 음악을 들고 와가지고 아 이거 나한테 안 맞는다 하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로듀서였던 김창환 씨가 우겨가지고 네. 앨범에 넣게 됐다고 합니다.
0: 아, 잘 우기셨네요. 이어서 들어볼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도 뭐 인기가 대단했죠.
1: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1994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마로니의 3집 앨범에 담긴 곡인데 역시 가요톱텐 골든컵을 수상했고 마로니에는 오선과 한음의 그 김선민 씨가 결성한 그룹인데요.
0: 네.
1: 권인하 씨, 신윤미 씨, 김정은 씨 이런 가수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0: 네, 자, 두 곡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모의 핑계,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0: 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어봤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자, 오늘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레게풍 노래들 아주 실컷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름부터 네. 레게군요.
1: 닥터 레게의 어려워 정말, 그리고 김흥국 씨의 레게 파티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닥터 레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어려워 정말은 어떤 노래였죠?
1: 이 노래는 1993년에 발표된 데뷔 앨범의 단기곡인데요. 네. 닥터 레게는 김장윤 씨와 최은창 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이고 이후에 독립해서 솔로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바비킴이 래퍼로 활동을 했습니다.
0: 바비킴 씨가. 네. 팀 이름을 닥터 레게로 정한 이유가 있었겠죠?
1: 네. 아예 결성 당시부터 레게 음악 전문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전문적으로 레게 음악하는 박사가 되자라는 의미로 팀 이름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패션에서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레게 스타일의 유행을 몰고 온 바가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김흥국 씨. 네. 김흥국 씨가 레게를 했다는 게 좀 생소하네요.
1: 그렇죠. 94년에 발표된 라스트 레게라는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김건모 씨의 핑계가 있지 한 다음에 성인들을 위한 레게 음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나온 음반이었지만 어쩐지 좀 인기에 편승하려고 했던 모습이 엿보입니다.
0: 라스트 레게라는 앨범 제목이 이제 끝장이다, 끝판이다 이거 아닐까요?
1: 그런 것 같죠. 예. 음반 재킷을 보면 자메이카의 음악인데 레게라는 음악이 터번을 쓴 이슬람계 의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김흥국 씨의 모습, 그리고 앞에 축구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0: 축구광이시니까
1: 국적 불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김흥국 씨 같은 엉뚱함이 잘 녹아있네요.
1: 그렇죠.
0: 여기에 또 룰라 이상민 씨 목소리도 들어있다고요?
1: 네. 랩을 룰라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 이상민 씨가 담당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룰라가 또 히트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크레딧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0: 무명이었군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닥터 레게의 어려워 정말, 김은국의 레게 파티.

0: 네, 닥터레게의 어려워 정말, 그리고 김은국의 레게 파티 전해드렸습니다. 옛 노래 이야기, 오늘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는데, 노래 듣다 보니까 정말 90년대가 그리워집니다. 그때 있었던 뭐 네. 지금은 없는 것들, 삐삐라든가 카세트 테이프 하던 리어카라든가. 송명아 씨는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90년대 하면은?
1: 바로 이런 풍경이 떠오르는데 네.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것들도 추억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때 듣던 음악들을 야, 이런 음악들도 우리 아버지들이 추억의 음악으로 음악을 듣는 것 같이 나도 나중에 되면 이런 걸 추억의 음악으로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그때 그 생각을 했군요.
1: 예.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0: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야, 음악은 네, 언제나 추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곡인데 앞에 살짝 레게 파티 김국 씨의 노래에서 랩을 담당했던
1: 네.
0: 이상민 씨가 몸담았던 그룹 룰라.
1: 예. 아. 룰라의 100일째 만남 준비했고요.
0: 예.
1: 94년에 발표된 룰라의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죠. 룰라는 팀 이름이 루트 오브 레게의 준말인 만큼.
0: 아, 그래요.
1: 예. 룰라는 뭐 본격적인 레게 음악을 했던 팀이고요.
0: 네.
1: 소위 디기립 춤으로 불리는 독특한 춤도 노래와 함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0: 그렇죠.
1: 같은 앨범에 담긴 비밀은 없어 가요 톱10 골든컵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0: 5주 연속 1등.
1: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93년부터 국내 가요의 레게 음악이 유행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모 씨 노래도 있었지만 네. 세계적인 레게 밴드 UB40가 아, Can I Fall in Love를 리메이크해서 히트를 시켰잖아요.
0: 예. 네.
1: 그 히트시킨 여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 레게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0: 맞아요.
1: 세계적으로. 예.
0: 아, 레게의 대중화에 엄청 기여한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자, 룰라의 100일째 만남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콩팥병으로 투석에 필요한 단계까지 진행된 분들은 이식의 기회가 올 때까지 투석 치료로 몸을 관리합니다.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의 방법에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컬러렌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여러 종류의 렌즈와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패닉의 정류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대부분 그렇지만 콩팥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콩팥 기능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사고체 여과율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능이 정상 기준의 15% 아래로 내려간 마지막 단계가 말기 콩팥병이고요. 이때는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대체 요법이 필요합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콩팥을 얘기할 때도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을 하지 않나요? 증상이 있어도 워낙 다양해서 다른 질환으로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 콩팥병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0: 네.
1: 뭐 증상이 또 나타난 시기도 또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잘 조절되던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쉽게 피곤하다든가 뭐 다리가 좀 붓는다든가 뭐 입맛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병 증상들이 다 애매하잖아요.
0: 그렇죠.
1: 또 다른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상이 있고 콩팥 기능이 안 좋으면 이런 애매한 증상들의 원인이 아 맞아 콩팥병이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콩팥의 기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도 특징적인 증상이 없는 건가요?
1: 네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심지어 검사를 해보더라도 뭐 사고체가 이제 한 절반 정도 떨어질 때까지 검사에서 얼핏 보면은 정상 범위로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래도 조금 빨리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 이게 콩팥병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병들하고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0: 그런데 특히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은요 콩팥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1: 예, 그 투석을 필요로 하거나 뭐 신장 이식술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만성 콩팥병 중에서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당뇨병이 원인이었어요. 그 두 번째가 한 20% 정도 고혈압인데요. 이런 분들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좀 혈압 조절 잘하고 당 조절 잘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콩팥에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콩팥 기능이 말기 콩팥병 상태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이식이 방법인 거죠?
1: 네. 콩팥 기능이 점점

0: 점점 이렇게 병이 진행하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고 점점 안 좋아져서 이렇게 본인의 콩팥 기능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닥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다른 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투석이나 신장 이식입니다. 그걸 갖다 신대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경우로 보통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신대체법이라고 하셨는데요. 투석 치료가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주는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투석을 하는 중에 그 혈액 속에 이렇게 노폐물을 갖다 이렇게 좀 걸러주고요. 이렇게 정화해주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분을 조금 넣어주고 또 그리고 소변을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 3일 동안 쌓아뒀던 물, 과량의 물을 갖다가 투석 중에 제거해줘야 됩니다.
1: 네. 이식의 기회가 올 때까지 투석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10년, 20년이 오래도록 투석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0: 예, 보통 투석 치료를 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데요.
1: 네.
0: 그동안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이식 받을 기회가 딱 오면은 그때 무사히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20년 이상뿐만 아니고요. 30년 넘게 투석 중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십니다. 저희 병원 한대병원 투석실만 해도 30년 넘은 투석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해도 한 7분 정도 생각나거든요. 최소 7분 이상이 있습니다. 30년 넘은 분. 저희 투석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도 그렇게 막 꽤 되거든요. 투석하시면서 잘 지내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10년, 20년뿐이나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1: 건강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0: 네네.
1: 투석의 방법으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집에서 직접 하는 것이 차이가 가장 큰가요?
0: 네, 그렇죠. 보통 혈액투석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한 3시간씩 투석을 받고 기관은 집에 가는 방법이고요. 복막투석은 집에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투석을 하고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이렇게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고 또 필요시에 투석 처방을 좀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기과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 투석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1: 네. 자, 그럼 먼저 혈액투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의 투석용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0: 네. 그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렇게 혈액투석실을 설치해 두고 환자들이 방문해서 투석을 받고 이렇게 기관하는 방법이고요. 혈액투석실을 준비하려면은 상당한 크기의 공간하고 시설, 그리고 비용, 또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투석실을 준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석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주위에 있는 환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투석을 받고 기관하십니다.
1: 혈액투석을 받는 분들은 하루 건너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 건데요. 시간도 꽤 길던데요.
0: 네, 그렇죠. 일주일에 세 번 오는데 올 때마다 4시간씩 이렇게 투석 치료를 해야 되고요. 준비 시간을 빼고 투석 받는 시간만 그러니까 앞뒤 시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하면은 거의 하루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어쨌든 일주일에 세 번 오시면 어떤 분들은 월, 수, 금, 요, 일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화, 목, 토 이렇게 오셔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십니다. 네.
1: 일주일에 세 번 그렇게 일주일에 사흘 이상 치료하는 건 이유가 뭔가요?
0: 그게 오랫동안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한테 가장 유리한 적절한 시간을 찾은 것이 주 3회 4시간씩 혈액투석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치료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물론 좀 더 오래 투석하면은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몸도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또 투석만 하고 지내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석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몸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그 부분을 찾은 게 일주일에 세 번 4시간씩입니다. 그렇지만 드물지 않게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4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런데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계는 제한적이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0: 예, 낮에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투석을 하길 원하죠. 근데 사실 저녁 시간에 투석하는 투석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밤에 집에 가고 싶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투석하고 가고 싶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은 낮에 활동을 꼭 하고 투석실

0: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밤에 하는 투석실도 있지만 또 복막 투석을 하면은 집에서 밤에 잘 때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투석 방법이 있거든요. 네. 복막 투석 방법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혈액 투석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누워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0: 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게 큰 장점일 수도 있고요,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투석하지 않는 날은 2, 3일에 한 번씩 오니까 투석하지 않는 날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참 큰 장점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주일에 세 번 약속된 시간에 투석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게 참 큰 어려움이고요.
1: 그렇죠.
0: 또 하나는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이나 수분 제한이 좀 심해요.
1: 네.
0: 또 하나는 뭐냐, 팔에다가 이게 동정맥류로 만들어 놓잖아요. 혈관을 만들어 놓다 그러는데, 거기에 동정맥류로 만들어 둬야 되고, 또 투석할 때마다 바늘로 찔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를 빼고 넣기 위해서요. 그런 고통도 좀 있고요. 또 투석을 막 모았다가 확 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석 직후에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투석 직후에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투석 치료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병원을 나설 수 있는 건가요? 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0: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투석 직후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가끔 혈압 떨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야 좀 나아진다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가끔씩은 그냥 투석 후에 반드시 안정이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드물고요. 대부분은 투석 후에 바로 나서서 그냥 집에 바로 가십니다. 괜찮게 잘 지내십니다.
1: 네.
0: 약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게 뭐 그냥 들어 누울 정도는 아니고요.
1: 네. 네. 혈액 투석을 할 때 혈관 접근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0: 예, 혈액 투석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 원리가 많은 양의 혈액을 갖다 몸 밖으로 빼낸 다음에 그걸 다시 정화한 다음에 다시 몸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피를 빼내고 넣는 통로가 필요한데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맥 주사하거나 이렇게 영양제 주사 맞는 거나 뭐 수액 주사 맞는 그 정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을 넣고 빼고 넣을 수가 없어요. 분당 한 300cc 이상의 혈액을 막 빼내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해가지고 동정맥루라 그러거든요.
1: 네.
0: 그걸 만들어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 동정맥루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피가 오고 가야 해서 그런 거네요.
0: 네, 그렇죠. 뭐 보통 1분에 300cc 이상의 혈액을 넣고 뺄 수 있어야 되니까
1: 네.
0: 그 동맥에는 피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흐르거든요. 높은 압력으로. 그다음에 그걸 갖다 정맥으로 바로 연결해서 정맥이 커지면 거기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혈액을 넣고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1: 단점은 아무래도 병원을 좀 오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0: 네. 아무래도 복막투석 환자분들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병원을 방문하면은 되거든요.
1: 네.
0: 그때 뭐 처방 받고 의사 만나 처방 받고 투석 잘 됐는지 이렇게 잘 확인해 보고 뭐 투석 처방을 좀 조정하면 조정하고
1: 이렇게 네.
0: 귀가해서 집에서 본인 투석하면 되는데 혈액 투석은 정말 그 투석센터와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그 자리가 있잖아요.
1: 네.
0: 센터에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적응하시거든요. 뭐 매일 출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오셔서 투석실에 와서 들러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가시는데 대부분 다 잘 적응하십니다.
1: 복막 투석은 어떨까요? 뭐 집에서 하는 치료라서 오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한다면서요?
0: 예, 복막 투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네.
0: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은 손으로만 하는 방법인데요.
1: 네.
0: 손으로 이렇게 복강 안에다가 투석액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보통 한 6시간, 일주일, 하루에 4번 정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오래 넣어놨던 건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주고 잠깐이면 들어가고 놓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때 조그만 기계가 이렇게 옆에 놔두고 시작해놓고 자면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밤에 투석액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투석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이렇게 연결을 끊어버리고 낮에는 그냥 일상생활 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뭐 밤에 다시 와서 저녁 먹고 주무실 때 다시 연결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1: 예. 이 복막투석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육은 예. 받는 거죠.
0: 아, 그럼요. 처음 복막투석 할 때 이 복강 안에 약간 가늘한 도관을 해두고 이곳으로 투석을 넣다 뺐다 하거든요. 처음에 투석 시작할 때 자세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잘 하는지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의료인들이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잘 하는지 확인을 수차례 몇 번 뭐 반복해서 확인하고 아 이번 잘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혼자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중간 중간 재교육도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뭐 제 경험상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 그런데 하루에 서너 번씩 투석액을 교체를 해야 될 텐데요. 도관이 삽입된 부분의 감염 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0: 예, 그렇죠. 복막 투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감염, 복막염이거든요. 네.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복막 투석을 하는 도관이나 연결 부위 장비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또 환자분들도 감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잘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뭐 감염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와서 치료하면 대부분 금방 치료할 수 있거든요. 뭐 감염 때문에 입원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요. 좀 생기면 외래에 와서 이렇게 아니면 복막 투석실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집에서 본인 이어서 며칠 치료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1: 염증 관리가 잘 안 되면 복막염의 위험이 있는 건가요?
0: 네네, 그렇죠. 그 복막 투석 액을 이렇게 복강 안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환경이 좀 지저분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실수로 아차해서 뭐 오염된 게 묻혔다든가 이러면은 그 연극을 그것들이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가끔은 복막염을 만드는데 또 그거 말고도 또 배 안에 예를 들면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배 안에 다른 염증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복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오염돼서 이렇게 하다가 오염되거나 뭐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막 너무 지저분하고 밖에서 막 차에서 한다든가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이 높습니다.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위험이 높다는 거죠. 예.
1: 혈액투석은 탕에 들어가는 목욕이 가능한데 복막투석은 좀 어렵겠네요.
0: 예, 복막투석 하시는 분들도 뭐 샤워하는 건 전혀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욕조에 잠깐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그냥 뭐 거기서 주무시거나 이런 오래 담그는 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목욕탕은 좀 저희들이 좀 다르게 설명하거든요.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균에 오염된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막염의 위험이 높아갖고 대중목욕탕에 가시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가신 경우에 그냥 제발 샤워만 하시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 집에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병원 진료는 필요할 텐데요. 혈액투석처럼 자주 가는 건 아니죠?
0: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점검을 하고 처방을 받고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1: 혈액투석이 더 좋다, 복막투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0: 예, 두 가지 투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뭐 학생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선호도 좀 자립심이 강한 분들은 복막 투석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동반된 질환이 있어가지고 복막 투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혈액 투석이 어려운 분들 그런 특성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하다가 방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0: 아, 물론이죠.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도 바로 가능하고요. 뭐 가끔 혈액투석 하다가 이렇게 동정맥으로 만드는 혈관들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복막투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복막투석 하다가 예를 들면 복강 안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데 복막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데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위암이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뭐 그럼 수술을 하고 이게 바람을 한번 쐬면 좀 유착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복막투석의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혈액투석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방법을 바꾸기도 하죠.
1: 앞서 건강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이식의 기회가 간절할 텐데요. 이식이 가능할 때 놓치지 않으려면 뭐 체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0: 다시 그때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음 수술로 넘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식으로 넘어가려면 항상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네. 오늘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석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범수의 위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렌즈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1: 아, 네. 여름철 되면 컬러 렌즈 사용이 늘어납니다.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이 휴가철에 선글라스를 쓰기 위해서 안경을 벗기 위해서 네, 렌즈를 안 쓰다가 쓰기도 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전 요즘 학생들의 컬러 렌즈 사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학교 가면은 막 눈빛이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렌즈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보통 컬러 렌즈라고 하면 이제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가 이 풀 네임인데요. 네. 주로 이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이제 표면을 특수 처리로 착색한 렌즈를 보통 컬러 렌즈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이 눈의 색깔을 바꾸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0: 네.
1: 서클 렌즈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이제 렌즈의 테두리 부분에 색깔을 넣어서 눈동자를 또렷하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0: 네.
1: 우리나라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주로 검은색으로 해서 커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0: 예.
1: 요즘은 블루, 막 그레이, 바이올렛 이런 다양한 컬러 렌즈를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0: 그런데 조심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미용 목적이라서 기능보다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0: 네.
1: 사실 이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는 의료용품이 아닌 이제 미용용품으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기도 하고
0: 네.
1: 무허가 업체에 이 조잡한 제품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안내를 못 받기 때문에
0: 네.
1: 이 하나의 컬러 렌즈를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아이고.
1: 그래서 이게 전문가의 사용 안내 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늘 꼭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이게 아무리 미용용이라 하더라도 콘택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눈에 직접 밀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렌즈에 착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 산소 전달률이 떨어져요.
0: 네.
1: 그래서 각막에 손상을 줄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랜 시간 착용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1: 네. 이게 산소 전달률이 떨어지는데 오래 착용하면 이 각막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생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각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각막 부종이라고 해서 이 각막이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 심한 경우에 그 시력에 영향을 주는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사용에 특히 많은데 예쁘게 보이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 건강의 관점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0: 미용보다 눈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또 안경을 대신하는 콘택트 렌즈는 어떻습니까?
1: 네, 콘택트 렌즈는 안경을 대신해서 시력을 교정하거나 아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0: 네.
1: 사실 안경보다 쓰기 편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장점이 많아요. 이제 이 안경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운동할 때 이 안경이 파손될 위험이 없어서 좀 안전하고
0: 네.
1: 그리고 안경은 이게 렌즈와 눈 사이 거리가 있어서 시야가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반면에 이 렌즈는 각막에 딱 밀착되기 때문에 실제 사물의 크기처럼 자연스럽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빛의 왜곡 현상이 적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장점들에 더해서 이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의 교정을 통한 시력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콘택트 렌즈의 종류도 참 많죠?
1: 네,

0: 렌즈와 하드 렌즈로 나뉘는데요. 네. 소프트 렌즈가 이 콘택트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질감이 이렇게 딱 안구에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좀 크거든요. 눈동자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덮는 면적이 큰 거죠. 그래서 산소 투과도 산소 공급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 건조증 등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고요. 난시 교정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드 렌즈는요. 소프트 렌즈와 달리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참에 딱 넣으면 이물감이 심합니다. 아, 눈에 뭐가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단시간, 뭐 1시간, 2시간 착용했다가 빼고 그다음에 점점 시간을 늘리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네, 렌즈의 크기가 눈동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와 비교했을 때 산소 투과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부종이나 안구 건조증 같은 부작용이 적고요. 또 난시가 있을 때는 또 하드 렌즈가 훨씬 교정 효과가 좋습니다.
1: 치료용 콘택트 렌즈도 있지 않나요?
0: 아, 예. 치료용 콘택트 렌즈는요. 이건 이제 흔히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손상된 각막 표면에 일종의 이제 붕대처럼 작용하는 렌즈입니다.
1: 네.
0: 그래서 각막 표면의 재생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도록 사용하는 콘택트 소프트 콘택트 렌즈고요. 안약이 눈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도 보고되어서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치료용 콘택트 렌즈는 심한 안구 건조증 또는 수포 각막병증, 외상에 의해서 각막 상피가 손상되거나 또는 이렇게 드물지만 열상이라고 각막이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고를 때 딱 붕괴처럼 사용하는 그런 렌즈고요.
1: 네.
0: 최근에는 귤절 교정 레이저 각막 절제 수술, 특히 라섹 수술 후에 이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도록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워낙 다양해서 참 선택에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각막 교정 렌즈도 있지 않나요?
0: 아, 네. 각막 교정 렌즈가 별명이 드림 렌즈입니다. 네. 자고 끼고 자고 일어나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렌즈인데요.
1: 네.
0: 수면 시간 동안 착용하면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교정하는 각막 굴절 교정 렌즈를 드림 렌즈라고 합니다.
1: 네.
0: 주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아이들이 안경 사용을 하면 불편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체육하는 그 운동 시의 위험, 또 얼굴 모양이 변형되는 걱정 때문에 이 안경은 사실 지속적으로 착용을 해야지 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런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아이들은 안경을 썼다 벗었다를 계속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눈이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드림 렌즈를 권해드립니다.
1: 그럼 드림 렌즈의 목적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건가요?
0: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 렌즈와 반대로 이렇게 오목한 렌즈인데요. 각막을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줘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교정해줍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동안 자기 전에 착용해서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눌러줘서 시력을 교정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밤사이에 렌즈에 눌린 각막은 다음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렌즈 없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살부터 가능해요? 물어보시는데 부모와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본인이 껴야 되니까요. 이게 억지로 끼워주고 재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4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디옵터 사이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게 고도근시인 사람은 마이너스 4 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렌즈는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드림렌즈 처방을 위해서 각막 지형도 검사와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방받기 전에 이제 착용 상태 및 교정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의사 선생님이 확인한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1: 렌즈를 착용하는

0: 분들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입니다.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 아, 네. 안구 건조증은 주로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사용돼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0: 네.
1: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기본 재질이 하이드로겔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얘가 수분 함량이 감소합니다.
0: 아.
1: 그 렌즈의 직경, 두께, 곡률 반경, 산소 투과성 등이 변화해서 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좀 렌즈를 껴서 안구가 건조해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사실 렌즈 낀 채로 인공눈물 넣어도 되나요?
0: 아,
1: 입니다.
0: 네.
1: 워낙 인공눈물을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낀 채로 넣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능하면 렌즈를 제거한 후에 인공눈물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근데 제가 제거하고 넣으세요 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번거롭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렌즈 빼고 다시 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고 세정액도 있어야 되고 이게 손도 씻을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인데
0: 네.
1: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FDA에서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공눈물 전환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0: 아.
1: 이게 렌즈와 이 용액이 그 안약의 용액이 눈과 렌즈 사이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0: 네.
1: 렌즈가 눈에 각막에 달라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방부제 성분이 렌즈에 흡착되면서 이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0: 아,
1: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0: 네.
1: 물론 흔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0: 네.
1: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안구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제거한 후에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 네.
1: 소프트 렌즈는 특히 이제 눈과 렌즈의 접촉비가 넓다 보니까 접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결국은 이제 렌즈와 그 렌즈의 흡착과 보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1: 제거 후에 인공눈물을 넣고 렌즈를 재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인공눈물은 어떨까요?
1: 네, 이게 약국에 가면은요, 인공눈물 중에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허가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딱 렌즈 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 보존제가 렌즈에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폴리소르베이트 80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허가가 됩니다.
0: 그러니까
1: 아무래도 이제 보존제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0: 네.
1: 사실 이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렌즈와 이 렌즈의 상태 그리고 나의 각막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렌즈를 정말 원칙대로 사용 기한만 딱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변성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사용 습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0: 네.
1: 항상 위험도는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0: 네.
1: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100%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안구 건조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안구 건조가 심해서 이게 인공눈물을 자주 넣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넣으세요? 이렇게
0: 네.
1: 물어보면. 사실 그렇다면 이게 렌즈를 계속 써야 돼, 쓰는 게 좋은가 나쁜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0: 그렇겠네요.
1: 네. 네. 렌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좀 찾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주변의 습도 조절 또는 내가 물을 잘 안 먹지 않는지 물 먹는 습관 같은 것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게 렌즈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증도 있지만 또 각막 손상의 위험도 걱정이 되거든요.
1: 아, 네. 각막 손상은 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0: 네.
1: 이 각막 상피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렌즈 착용 때문에 각막 상피가 저산소 상태가 되면 이 정상 상태에 비해서 자극에 약해지기 때문에 상피 손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렌즈 침착물에 의해서도 손상이 되고요. 렌즈를 꼈다 뺐다 할 때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써본 분은 아실 거예요. 눈이 살짝씩 이 각막이 닿습니다.
0: 네.
1: 그럴 때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세척액에 의한 손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각막 상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각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도 부작용인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렌즈를 20년 가까이 사용

0: 하다가 이 이야기 듣고 딱 끊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콘택트 렌즈, 이 하이드로겔 렌즈를 장시간 사용, 저는 20년 넘게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발생. 제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만성적으로 저산소증, 산소가 덜 들어온다고 각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좀 더 공급해 줘야 되니까 혈관을 좀 더 만들게 됩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이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조직인 각막 주변부에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좀 더 충혈이 자주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이거는 하루 중 렌즈 착용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한 사람일수록 자주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때는 일단 렌즈 사용을 좀 계속할 건지 저처럼 끊을 건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하이드로겔 렌즈 말고 다른 재질의 재질의 렌즈, RGP 렌즈 착용자가 좀 더 덜하거든요.
1: 네.
0: 그런 거를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는 재질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너무 긴 시간 착용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겠네요.
0: 네. 사실 저도 좀 긴 시간 착용한 편이어서 일할 때도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이 권장 착용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런데요, 8시간 끼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8시간은 일 시작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빼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그래서 시간을 좀 준수, 너무 길게 사용하지 않도록 눈을 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주말에는 뭐 빼든지 아니면 저녁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뺀다라든지, 그런데 뭐 저녁에 일이 생기거나 저 같은 경우 회의가 생기거나 뭐 그래서 10시 넘어 들어오 이런 10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런 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준수하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렌즈의 충혈 상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제일 나쁜 게 사실 컨택트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드는 거 되게 나쁩니다. 근데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렌즈마다 뭐 원데이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오래 쓰는 것들도 있는데요.
1: 네.
0: 이 기간을 넘겨서 길게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각막에 신생혈관이 자랄 수 있고 산소 공급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늘어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1: 네.
0: 청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균은 관리하기 위해서 렌즈를 멸균 식염수와 그다음에 세척액으로 제일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수분이 떨어진 렌즈, 만져보면 이게 말캉말캉하지 않고 약간 딱딱해지는 렌즈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말랐을 때 억지로 렌즈를 제거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1: 네.
0: 물론 약 각막 상피가 그 주기가, 재생 주기가 7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서 약간 손상이 오더라도 일주일 정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지만, 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도 올라가고, 이때 안약 있잖아요. 좋은 항생제 있잖아요. 아니, 그걸로 안 되는 아미바나 곰팡이 감염 이런 거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 준수, 수분 유지, 감염 주의,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렌즈 사용과 관련해서 조심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핑클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중에는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의 내용이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디어라는 부사는 긍정적인 표현과 같이 쓰고 뭔가 기대하던 것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 여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사를 쓰느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생각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찬 공이 공교롭게도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에 맞았다. 내가 싸운 상대가 공교롭게 선배 동생이었다 라는 예문에서 나온 공교롭게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교롭다라는 말은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 기대를 동반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라든가 빨리 가야 하는데 마침 빈택시를 만났다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마침 가진 돈이 없는데 내일 줘도 될까요? 같이 말할 때는 공교롭게 와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 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은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한국 SF영화의 흥행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의 예매율은 성공적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 나홍진 감독의 호프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새소년의 긴 꿈.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사냥을 나갔었어.
2: 미꾸라지 마냥
1: 빙글덩 거리 한 20분쯤 걸었다. 갑자기 기적이 들리는 거야.
3: 죄다 3번 끝나고 빠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모자를 텐데
4: 예비군이를 받자 8명인데요.

0: 오늘은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나홍진 감독의 호프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깐 영화제에서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깐에서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2: 뭐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했었는데 칸 영화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술 영화들을 주로 이제 경쟁 부문에 올려서 작품성을 이제 손꼽아서 그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좀 엄격하고 높은 영화제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네. 호프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뭐 SF, 액션 스릴러다 이런 장르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런 영화를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 올릴 수가 있느냐 라는 의아한 반응들이 초반에 있었고 영화 상영 후에도 기자들 언론 반응도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분위기였어요. 뭐 새로운 어떤 뭐 장르적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 엉망이다 라는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쓰면서 혹평을 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더 개봉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다들 내가 도대체 뭘 본 건지 모르겠다, 어리둥절하다라는 반응이 왜 그랬는지. 개봉 첫날 지금 국내 관객 수가 한 33만 명 정도가 들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초반 반응은 좀 뜨겁고 첫날 관객 반응도 온라인 평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굉장히 네. 좀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1: 그 첫날 본 33만 명 중에 저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칸 영화제 때 반응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칸 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을 하면서 모든 리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첫 한 시간이 굉장히 좋다.
2: 네. 네,
1: 첫 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0: 네.
1: 호우 쪽의 의견은 첫 한 시간이 좋고 그 이후에도 뭐 이 작가의 야심을 잘 보여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제 불호우 쪽의 글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누가 더 재미있게 욕하나 같은 아, 네. 느낌의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0: 네.
1: 정말 이 해외 평론가들이 이 호프에 대해서 한 재치 만점의 네, 악평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일단은 다들 하는 이야기가 첫 한 시간이 굉장히 좋다. 걸작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 정말 정말 많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정도로 호평이 나올 수 있는 초반과 이후에 벌어지는 1시간 40분 정도에 이제 무슨 얘기가 벌어지는가 하는 쪽으로 호기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개봉한 날 그 수요일에 조조로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조조로 그 IMAX관에서 봤는데
0: 네.
1: 아이맥스관 제일 큰 아이맥스관은 아니긴 네. 했는데 8시 평일 8시에 상영하는 아이맥스관이면은 사실 관 자체가 작지 않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꽤 차이셨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 차여서
0: 네.
1: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0: 네.
1: 뭐 제가 주로 조조의 영화를 본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뭐 이렇게 사람 많은 거는 정말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첫날에 실제로 관객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3만 명이 들었고 굉장히 좋은 성적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나홍진 감독을 좋아하고 기다렸나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들 일단 첫 번째는 스포일러 나오기 전에 빨리 보고 싶다라는
0: 네.
1: 것과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니 내가 보고 나도 좀 얘기하고
0: 보고
1: 싶다.
0: 결정하겠다.
1: 예,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NS 상에서도 정말 많은 글들이 뜨더라고요. 본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게 되는
0: 네.
1: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0: 정말 사람마다 극과 극이던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2: 저는 그 언론 시사회 때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국내 개봉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먼저 보게 된 거죠.
0: 네.
2: 저도 사전 정보를 일부러 잘 접하지 않았었어요. 예고편도 잘 안 봤었고.
0: 네.
2: 근데 영화 보는 내내 정말 그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신선함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네. 없었거든요.
0: 그러니까
2: 장르를 이제 감독이 어떤 비전을 갖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불호 쪽에 가까운 의견을 처음에 좀 가졌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저는 사실 호불호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아 이런 장면들은 다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대목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코너에서 그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0: 그랬죠.
1: 지난번에 이제 뭐 토이스토리 5편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이례적으로 호불호라고 할 게 없이 거의 다 호호 쪽에 기울어 있는 영화라고 하면 호프는 아마 이 호불호가 나뉘는 것 중에 가장 극적으로 이 양쪽의 극한이 네. 나뉘는 작품이고 그중에서 이제 불호 쪽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야기라고 하는 게 영화든 소설이든 이야기라고 하는 형식에서 주인공이 있다면 그 주인공이 왜? 라고 하는 것을 이 보는 사람들이 납득을 하면 주인공이 하는 아무리 무리한 일이라고 해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수극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선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잔혹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복수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아 저렇게 이 사람이 큰일을 겪었다면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주인공을 응원할 수 있고 이 복수가 끝까지 성공해라 같은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호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영화 끝까지 보고 나면은 아 이게 주인공이 누구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 제목과 연결해서 호프가 누구의 호프였지? 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왜?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리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계속 놀래키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저도 계속 놀라면서 봤고 그런 부분에서 네. 좋아하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만 다 본 다음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네. 아무튼 올여름 극장가 최대 기대작인 건 분명한데요. 뭐 개봉 첫날은 순조로웠고 이 여기에 한국 SF 영화의 운명이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왜일까요?
2: 워낙에 제작비가 네.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0: 네.
2: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언론에서 뭐 500억에서 700억 사이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 700억보다도 많을 수도 있다는 이게 그러니까 추정치예요. 정확한 제작비를 지금
1: 아닙니다.
2: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그리고 사실 뭐 깐 영화제 홍보를 포함해서 지금 홍보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네. 다 이후에 드는 비용인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여기 합산이 안 됐을 거거든요.
2: 그래서 지금 제작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올해 칸에서 200여 국에 이제 선판매되면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지금 충당한 회수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관객 흥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이를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 또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영화를 이제 배급을 맡은 뭐 배급사라든지 관련 계열사 극장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전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거의 파산 위기에 가까운
0: 네.
2: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나마 성공을 해야 이 거의 이 영화 산업 전체의 위기를 또 초래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0: 네.
2: 이 영화의 기대를 좀 그런 면에서 좀 걸고 있는 것 같고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한 나라의 어떤 산업의 거의 큰 축을 맡고 있을 정도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0: 네.
2: 이러한 과감한 시도를 한 것은 사실 뭐 그건 창작자의 자유이고
1: 그쵸?
2: 돈을 네. 투자한 투자자의
1: 결정이죠.
2: 결정이지만 그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응원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영화가 잘 됨으로 인해서 또 산업 전체가 좀 융성해지면 활기가 났으면 그쵸. 좋겠는 바람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더 위험해 보이는 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드는 거죠.
0: 네.
1: 뭐 이제 이 호프라고 하는 영화 한 편에 한국 영화 산업에 막 어떤 존폐가 걸린 것처럼 막 요즘에 정말 뉴스가 그렇게 많이 뜨거든요.
0: 아니, 그래서인지 아나운서 후배들이 보려고 막 약속을 잡더라고요. 서로. 네. 그러면서 다들 아 이거 내 취향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봐야지. 이러면서 약속을 네. 잡더라고요.
1: 네. 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왜 나홍진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 갑자기 왜 갑자기 나한테 네. 한국 영화 뭐 미래가 나한테 다 걸린 것처럼 왜 그래 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보러 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나중에 뭐 OTT 나오면 볼게 이게 아니라 요새 어렵다고 하고 이거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공들을 만나들었다고 하니까 그래 뭐 한국 영화 산업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스코어들 중에 그런 스코어들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감독님에게는 굉장히 좀 아니 왜 나한테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관객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를 보면은 한국 영화가 그동안 쌓아온 자산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먹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영화에서 뭐 어떤 배우는 연기가 좋다고 하고 어떤 배우는 연기가 좀 부족하고 아쉽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한국 영화 산업이 그동안 정말 착실하게 성장해온 결과로 너무 좋은 배우들이 있고
2: 네.
1: 특히나 이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좋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쌓아온 자산들을 그러니까 비단 제작비라고 하는 측면뿐이 아니라 이 맨파워라고 하는 거 사실 돈만 있다고 영화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0: 네.
1: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영화 한 편에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한국 SF 얘기를 할 때 코로나 즈음부터 해서 이제 대작 SF 영화들이 몇 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만들었는데 극장에 상영을 못 한 SF 영화들도 있어요. 그래서
0: 네.
1: OTT 플랫폼으로 바로 이제 직행한 영화들도 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대체로 다 흥행이 잘 안 됐습니다. 뭐 거의 다 안 됐어요. 대작비는 다 하나같이 많이 들었는데
0: 네.

0: 흥행은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SF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 정도 규모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의 SF는 그 문학 시장에서는 그 코로나 시기에 정확히 같은 시기에 사실상 거의 메이저가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왔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들 뭐 일테면은 뭐 김초엽 작가나 아니면 천선한 작가나 이렇게 뛰어난 이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스트셀러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뭐 신인 작가들도 계속 나오고 문학상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비해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방식은 아 요즘 SF가 다루는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더 올드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감독들이 어렸을 때 보고 성장한 이야기의 연장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요즘 SF 만드는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소설들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요. 네, 그렇다고 치면은 이 SF라고 하는 장르는 일단 비주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로맨트 코미디 같은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네. 소품이라고 해도 미술 같은 걸 다 완전히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SF 영화가 많은 이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성공 사례가 이렇게까지 계속 없이 영화가 실패를 거듭한다고 치면 아 한국에서 SF는 좀 힘들지 않겠어 같은 식으로 아예 이 장르 자체가 좀 활기를 얻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 뭐 한국 SF 영화 대작이라고 만들어진 작품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이제 오리지널 각본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연출자가 자기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어떤 작품들의 연장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 오리지널 각본이어서 생기는 또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작품들 중에서 미국에서 영화화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판권 팔린 작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를테면 한국 SF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SF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굉장히 자기 세계가 확고한 사람들이고 자기 이야기에 대한 그런 애정도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로 이 SF라는 장르의 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국 SF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한 여러 가지 레이어가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예를 들면 뭐 한국형 SF 내지는 뭐 한국 영화 그러니까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계보를 스스로 그냥 거부하는 듯한 영화로 완성이 됐어요.
1: 네.
2: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유사 사례를 비교해 볼 수조차 없는 굉장히 독보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한국 SF 영화 안에서는 그 이전의 작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창작자의 어떤
0: 비전 같은 게 있는 거죠.
2: 확실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점수를 조금 더 줄 수도 있겠다 그런 비전이 있어서는
1: 칸 다녀와서 나홍진 감독이 다시 보완 작업을 거쳐서 선보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개봉판과 칸 영화제하고 혹시 같은가요?
2: 이게 칸 영화제에서도 이 크리처 디자인의 그 컴퓨터 그래픽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CG 작업이 좀 미완성된 것 같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칸 영화제 이후 몇 달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개봉 전까지도 뭐 감독의 말에 따르면 뭐 개봉 전날까지도 계속 손을 봤다고 하니까요. 그런 디테일한 CG 퀄리티는 조금 더 보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칸 영화제 때 상영했

0: 일단 상영본에는 들어갔으나 아예 국내 이제 개봉 버전에서는 삭제가 된 뭐 예를 들면 박연규 배우의 맞아요. 뭐 출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편집도 달라진 거죠. 칸 버전과 비교해서요.
1: 확실히 이제 그 CG 부분에서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손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영 시간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0: 네. 156분.
1: 네. 2시간 4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상영 시간 그러니까 너무 길다.
2: 네.
1: 근데 이 길다라고 하는 게 영화가 또 재밌으면은 긴 영화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예, 예. 단순히 뭐 상영 시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르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2: 나홍진 감독이 이제 곡성 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이게 이 추격자로 데뷔한 이후에 추격자 황해 곡성 그러니까 다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0: 단 세 편만 만들었는데 네.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감독의 이름을 듣고서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관객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감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봉준호 박찬욱 감독 뭐 물론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독 으로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들이 있지만 흥행 면에 있어서도 네. 뭐 예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감독은 거의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근데 그런 영향력이 이전 세 편을 통해서 기반으로 지금 가져졌는데
2: 네.
0: 이전 세 편과 완전히 전혀 다른 영화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뭐 이제 이 관객들의 반응이 이제 시작인 것 같고
2: 네.
0: 한편 어떤 관객들은 또 이전 영화들과의 연관성을 또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관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어떤 추격자 황해 곡성이 전부 한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어떤 악한 존재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따져물었던 영화들이다 보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악의 없이 남 탓하고 서로 미루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들이 이 영화 전반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나홍진 감독의 어떤 집요한 뭔가 어떤 인간적인 본질에 대한 탐구를 또 이번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 네,
1: 나홍진 감독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감독님 정말 신기하거든요.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이 감독 이름만 보고도 간다고 했잖아요.
2: 네.
1: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2: 그렇죠.
1: 그리고 나홍진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내용이 그렇게 다수가 좋아할 만한 영화도 아닙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2: 맞아요.
1: 실제로 이렇게 뭐 영화에 대한 소개를 보고 간 것보다 훨씬 잔인해요, 대체로. 네. 그 이상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번에 뭐 만들었는지 그래도 한 번은 봐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거는 굉장한 것 같고. 그리고 깐 영화제에서도 그렇게 정말 그 깐 영화제에서 나왔던 혹평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2: 네.
1: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0개국 선판매를 한 거잖아요.
2: 그러니까
1: 맞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 사람 영화는 한번 우리도 틀고 싶어라고
2: 다른 나라 관객들도 네. 움직인다는 거죠.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이 감독의 힘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저는. 나홍진 감독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폭력에 대한 굉장한 애착. 네, 이 폭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고
2: 네.
1: 호프라고 하는 영화는 외계인을 끌고 들어와서 그 폭력을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왜냐면 이제 인간들만 가지고는 이 스케일의 폭력 씬을 만들 수가 없단
2: 그렇죠.
1: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키운 폭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SF라고 느낀
0: 네.
1: 거예요.
2: SF가
1: 먼저가 아닌 거죠.
0: 맞아요.
1: 외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화는 외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 네.
1: 그래서 좀 신기하다.
2: 네.
1: 그리고 참 이 감독님에게는 어떤 자기 세계에 확실한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2: 네. 자,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까요?
1: 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 골랐어요. 네.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겠습니다.
2: 네.

0: 나홍진 감독의 호프 줄거리 살펴볼게요.
1: 네, 호포항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곰인지 호랑인지 모를 어떤 짐승이 마을의 소를 잔인하게 죽여서 경찰 소장 범석이라는 인물과 그의 육촌 조카인 성기가 청년들을 대동해서 이 수색 작업을 벌여요.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범석과 성기 두 사람이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0: 네.
1: 범석은 마을을 수색하고 성기는 숲을 수색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건물이 다 망가져 있다거나 혹은 뭐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을 범석이 이제 맞닥뜨리면서 충격에 빠지고 성기 또한 숲속에서 이 동료 청년들하고 굉장히 이상한 외계인 같은 존재를 맞닥뜨리고 이제 혼비백산해서 서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0: 네.
1: 이 범석도 마을에서 이 마을을 다 부수고 다니는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와 또 맞부닥치게 되고 이 그러면서 양쪽에서 이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0: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범석이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마을 청년 하나가 어린 외계인으로 보이는 존재를 사살을 했고 자식을 잃은 그 외계 존재들이 인간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건을 서로 수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도망치기 위해서 필사의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1: 네. 일단 캐스팅을 보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배우들 연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2: 배우들 저는 다 너무 좋았고요. 네. 정말 다 좋았어요.
1: 네.
2: 뭐 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배우에 따라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네. 네, 그런 아쉬움 없이 봤고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아, 이 영화 호프? 각본집 내라라고 생각했습니다.
1: 오.
2: 아마 각본집에 나오면 배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기한 것인지 모두 다
1: 그렇군요.
2: 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이 각본만 봐서는 사실은 이 완성된 영화가 좀 연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1: 그렇군요.
2: 생각을 하게 되고 욕설 많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0: 네.
2: 욕설...
1: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말도.
2: 아, 네. 정말 욕설이 많이 나오거든요.
1: 네.
2: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감탄사도 놀랄 때도 뭐 황당할 때도 다 이제 욕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대사가 따로 따라붙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의 배우들도 참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영화의 유머가 꽤 있습니다.
1: 네.
2: 농담 같은 상황들이 꽤 펼쳐져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또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네.
2: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안 웃겨 열반받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극장에서 실제로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이 유머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숨쉴 틈 없이 뭔가가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좀 뭐라고 할까 입맛이 안 좋은 유머가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머가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였으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1: 네.
2: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연기들을 통해서 이 유머도 성립시키고 대사라고 할 게 마땅치 않은 이 인물들도 성립시키는 게 배우들의 연기라고 생각을 했고
1: 네.
2: 또 한 가지는 이 나홍진 감독이 배우들에게 굉장히 애착이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특히나 주연급 배우 배우들
1: 네.
2: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씬들이 있습니다.
1: 아, 시그니처가 있어요.
2: 네, 정말 시그니처가 네. 있어요. 정호연 배우는 처음 딱 등장할 때 있잖아요.
1: 때. 네. 너무 멋있죠.
2: 너무 멋있어요.
1: 네.
2: 그리고 그 전에 계속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로 나오던 사람이 실제로 나올 때 그 빛 예, 그 잡은 앵글과
1: 네.
2: 이런 게 다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이후에도 예, 저는 좋은 장면들 되게 많았고 뭐 조인성 배우는 말을 뭐 하겠어요. 말 타는 장면들 다 좋거든요.
1: 서부 영화를
2: 예, 정말
1: 만들어줬어요.
2: 서부, 예, 서부 영화처럼 예.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공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황정민 배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1: 다들
2: 이제
1: 혹평을 쏟는 사람들도 황정민에 대해서는 또 다 황정민도
2: 이론이 없어요. 예,
1: 네.
2: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참 이 배우들의 연기만큼은 흠잡을 네.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또 이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들
2: 진짜.
0: 중에서도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하거든요.
1: 그렇죠.
0: 정말 한두 컷 잠깐 나오고 스쳐 지나가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 마을 사람들, 어르신들을 연기한 이제 나이 드신 배우들 중에는
1: 네.
0: 정말 조연 연기로 탄탄하게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배우분들이
1: 맞아요.
0: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1: 진짜.
0: 그리고 또 황석정 배우가 이 극 중에 약간 뭐 의사 같은 느낌으로
1: 네.
0: 나와서
1: 네.
0: 뭐 시체를 해부하는 장면이 아주 아이코닉하게 등장을
1: 멋있더라고요.
0: 하고요.
1: 멋있더라고요.
0: 네.
1: 예.
0: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었다.
1: 임현식 배우도 진짜 오랜만에.
2: 그 장면도 너무 재밌죠.
0: 네.
2: 그 장면이 네. 사실은 영화에서 이제 분위기가 확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1: 네.
2: 그런 대목을 굉장히 가볍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볍다는 게 무슨 경솔하다 이런 뜻에서 가벼운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농담들의 연장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임현식 배우가 약간 웃음기 싹 빼고 나오는데도 웃음기가 있어요.
0: 네.
2: 그 굉장히 오묘하게.
1: 나오면은 원래 웃을 준비가
2: 그렇죠.
1: 돼 있는 배우잖아요.
2: 네.
0: 목소리가
1: 워낙에.
0: 독보적이잖아요.
1: 네.
2: 그렇죠.
1: 네. 순돌이 아빠.
2: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되게 안 웃긴 것 같지만 굉장히 웃기게. 하지만 이 영화의 이제 분위기와 장소, 주 무대를 확 바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근데 그 길게 하는 대사들도 그냥 솔깃하게 듣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 참 좋다. 근데 어쨌든 긴 거죠. 전반적으로.
1: 박연규 배우 것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또 삭제가 됐네요.
0: 그러니까요. 박연규 배우도
2: 기대하게 되죠.
0: 아마도 이 이제 추정컨대 임현식 배우 가 등장을 했던 그 씬의 분위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마 활용이 됐을 것이다. 들어갔으면 그런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1: 그렇군요.
0: 같아요.
1: 그렇군요. 외계 생명체들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외계 생명체 연기한 배우들은 다 헐리우드 배우들이더라고요.
0: 네, 그 처음 등장한 생명체를 연기한 배우가 이제 카메론 브리튼이라는 배우고
1: 네.
0: 미키 세븐틴에도 출연을 했던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테일러 로셀, 알리시아 비칸데르 마이클 패스벤더.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실제로 부부 사이이기도 해서 거의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그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런 할리우드의 정말 이제 탑스타 배우들이 나와서는
2: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0: 상태로
1: 그러니까요. 예. 네,
0: 등장을 해서 아 근데 이 마이클 패스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 눈매라든지 얼굴 형상을 그 모션 캡처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그런지 배우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네.
2: 그 상상하면.
0: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설정 자체가 외계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간형이다라는 전제가 이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객도 충분히 그런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1: 네. 외계 생명체로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 보아왔던 모든 것들의 총합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네. 그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크리처 영화라고 하면
0: 네.
2: 많은 경우에 뭐 이것도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크리처 영화는 감독이 크리처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 그렇죠. 어릴 때부터 봐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크리처 장르 자체를 다 좋아했고,
0: 네.
2: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크리처의 어떤 상이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 독창성을 조금 부여해서
1: 그렇죠.
2: 어떤 크리처의 계보가 있고 거기에 내가 조금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처 영화들은 사실은 그 크리처를 분석하는 재미도 굉장합니다.
1: 그렇죠.
2: 근데 저는 이제 호프를 보면서는 이분은 아닌 것 같다. 이분은 그 계열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그렇죠.
2: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폭력의 미학의 스케일을 키우는데 외계인이 필요했지만 정작 외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크리처 디자인을 보면서 했고 뭐 어떤 작품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2: 저도 이제 그렇게 연상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크리처가 나올 때는 이 전체 크리처의 어떤 컨셉, 이 얘네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서 시작해서 이 크리처의 디자인의 특징이 나오는 거거든요. 입속에서 입이 하나 더 나와. 이것도 이제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크리처들을 보면서 이들이 원래 어떻게 살았을까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인간의 연장이라는 그쵸.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1: 맞아요. 약간 좀 신분이 있는 느낌?
0: 네.
1: 네.
2: 그래서 그 특히나 이 모든 사건의 원인으로 이제 예상되는 외계인의 그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하고 똑같거든요.
1: 네.
0: 색깔, 비슷하게 생겼어요?
2: 네. 색깔 같은 것만 다르고 사실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1: 그렇죠.
2: 네, 저는 오히려 이 크리처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떤 뭐 크리처를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거나 크리처를 어떻게 만들지 그렇게까지 많은 어떤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막연하게 네, 추측을 해보았답니다.
0: 네. 그런 존재의 디자인 자체가 네. 그 폭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이지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크리처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이 인간과 다른 뭔가 이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집요하게 하는 감독들의 영화와는
2: 그렇죠. 달라요.
0: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보신 분들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던데 왜 제목이 호프야? 네. 호프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0: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는 절망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홍진 감독이 다른 인터뷰나 그런 관객과에 대한 시간에 이야기한 건데 자신의 기획 의도 자체가 정말 대재앙 같은 어떤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나한테 어떤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런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말의 희망조차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보니까 정말 반어법적으로 이 영화에는 호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호프를 만들어낸
1: 제목이라도
0: 게 아닌가.
1: 호프로
0: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2: 네, 뭐 어쨌든 호프라고 하는 동네가 뭐 무대가 되고 원래는 뭐 미국 여행하다가 발견한 마을 이름이 호프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름 좋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호프라는 말이 그냥 단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럼 호프는 언제 나오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진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를테면은 양쪽의 이야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2: 이 지구인들 쪽의 이야기가 있고. 외계인들 쪽에 이야기가 있고 그럼 어느 쪽이 호프인가? 그걸 또 알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촉발된 계기가 그 외계인 아기가 죽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가 끝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왜 지구에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해결돼야 나머지 얘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1: 그런데 이제 애초에 3편까지 계획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속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2: 근데
1: 희망적으로 생각해보면.
2: 이제 원래 모든 건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1편밖에 못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이 이른바 떡밥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는 있지만 1편은 1편으로 완결된 영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왜 왔는가 같은 것 들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속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은 받아들이기 어렵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뒷이야기가 나와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화가 펼쳐질 것은 분명해 보여요.
1: 네. 네. 자, 김현수 기자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저는 뭐 영화에 삽입된 곡은 아닌데 요새 SNS에 밈처럼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1: 네.
0: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라는 곡입니다.
1: 네.

0: 영화 호프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음침하고 무분별한 우주적 절망. 네, 정말 절망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여주는 온갖 장르의 클리셰들을 조합해서 네. 감독의 비전이 관객을 혼란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저는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기술적으로 아쉬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촬영이나 연기는 참 좋고 그런데 CG는 또 아쉽고 근데 또 그게 그것만 문제는 아닌 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0: 쿠키 영상 꼭 봐야 된다고요?
1: 아무래도 끝까지 이 영화는 관객의 기대를 배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쿠키 영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0: 네. 자, 오늘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이다혜 기자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3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재즈 부문 그래미상을 7번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별이 밤마다 반짝이는 것은 닭이네. 별이 밤마다 반짝이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별이 어둠 속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은 별과 별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별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홀로 걷는 나그네의 어깨 위에 내려앉기 때문이다. 별이 혼자서는 빛날 수 없겠죠. 어둠이 있기에 가능한 걸 거예요. 박인혜 시인의 별이 밤마다 반짝이는 것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마마 엘레나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 소설의 악역입니다. 티타의 사랑을 가로막고 티타의 삶을 억압하고 티타를 평생 부엌에 가두는 사람. 그런데 소설을 깊이 읽으면 마마 엘레나 역시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마 엘레나도 한때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슴이 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그녀를 단단하게, 차갑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마 엘레나는 자신이 받은 억압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런 식의 대물림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 작품은 그 잘못된 감정의 대물림을 안으로부터 깨부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로사우라는 티타의 바로 위 언니입니다. 그녀는 페드로와 결혼합니다. 로사우라는 이 소설에서 종종 미움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규칙을 강요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페드로의 눈이 항상 티타를 향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사우라는 규칙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를 주었을 뿐입니다. 텅 빈 삶이라는 형태를 말이지요. 로사우라는 어쩌면 진정한 갈망보다는 편안한 관습을 택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규칙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전함 속에서 진짜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 헤르트루디스는 티타의 또 다른 언니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헤르트루디스는 욕망에 솔직합니다.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녀는 혁명군에 합류하고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억압 속에서 요리로 감정을 표현했다면 헤르트루디스는 그 억압을 박차고 나가 몸으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달에 전국 장애인 청소년 예술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 드디어 예술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는 장애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서양 악기 연주와 전통 악기 연주, 합주, 노래 등 음악 부문이 있고요. 무용과 댄스 경연도 있고 미술과 문예창작 부문에서도 참가자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연뿐 아니라 축하 공연과 체험 부스, 작품 전시 등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장애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던 예술가로서의 가능성과 열정을 만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이나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 청소년이 있는 가족이라면 이번 예술제 현장을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무대도 감상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보드카 레인이 부릅니다. 100%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는 중증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인도 아니네 이런 표현 쓴 적 없으신가요? 물론 칭찬의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이건 장애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를 매주 한 편의 푸드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장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린이 부릅니다. 사랑했잖아.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 식혜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그 뭐랄까요, 의식하지 않고 좀 무심코 하는 표현 중에서도 차별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 꽤 많다고요.
1: 그런 표현이 생각보다 많죠.
0: 네, 어떤
1: 오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선량한 의도로 하지만 그게 은근히 당사자에게는 차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표현이 될 수 있다.
0: 네네.
1: 이런 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욕설이나 뭐 노골적인 어떤 그런 비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도로 한 말이거나 표현이지만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나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주 접하는 차별적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대표적인 표현 있다면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저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이에요.
0: 예, 예.
1: 네. 우리는 다 예비장애인입니다.
0: 예비장애인입니다.
1: 아, 이런 표현들 많이 쓰세요.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네.
1: 이 말은 장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점과 그리고 누구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장애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라는 그런 주장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의도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애를 미래에 닥칠 불행이나 두려운 상태로 전제한다는 거잖아요.
0: 일단 그런, 좀 겁을 주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장애가 없잖아요. 분명히
0: 네.
1: 상대방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경우에 뭐 마치 장애를 이미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0: 네. 장애 때문에 뭔가 불편하게 행동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보면 무심코
1: 네.
0: 아, 안 됐다. 뭐 아니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나 좀 시선 이런 건 좀 안 해야겠죠.
1: 그렇죠.
0: 네.
1: 장애를 볼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내는 편견 중에 하나가 동정의 시선입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말은 위로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장애인의 삶 전체를 불행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거는
0: 네.
1: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사람들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어느 네. 누구가 자신의 삶을 불쌍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0: 네,
1: 그런
0: 네.
1: 경우 있을 수 없죠. 네.
0: 네. 아, 좀 덤덤하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그 장애인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과 더불어서
1: 네.
0: 장애인은 꼭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다. 보호해야 한다.
1: 네.
0: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좀 네.
1: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많이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과 배려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나 장애인을 항상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이 보호보다는 권리와 자립,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즉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게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시의 차원의 보호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0: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데 잘하네?
1: 네.
0: 장애인이 여행도 다녀?
1: 맞아요.
0: 이런 말은 안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많이 들리죠.
1: 맞아요.
0: 네.
1: 장애가 있는데도 대단하다.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네.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다니네. 이런 얘기 제가 여행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들어요.
0: 네네.
1: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네. 이런 것들 잘 보이지도 않는 데인데. 그런 표현 참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놀기도 하고 맛집에도 네. 가고 다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즉 차별의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즉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특별한 대상인 양 바라보는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0: 자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봤고.
1: 네.
0: 뉴스에서 본 적도 있어요.
1: 네.
0: 장애를 극복했다.
1: 네.
0: 누가 장애를 극복했다.
1: 맞아요.
0: 야, 이거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 이거는 네. 특히 이제 뭐 패럴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나오죠.
0: 사실, 예, 네. 엄청나게 나오죠.
1: 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죠? 네. 장애를 극복했다는 표현은 정말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특히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역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0: 아마 저도 썼을 거예요.
1: 네.
0: 네.
1: 저도 확실하게 썼었습니다. 네, 예전에도. 예. 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장벽을 극복했다.
0: 아, 괜찮다.
1: 그리고 장애를 수용했다.
0: 이것도 괜찮다.
1: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예. 훨씬 많이 씁니다.
0: 장벽을 극복했다.
1: 예를 들어볼게요. 시각장애인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고 장애가 극복되는 건 아니죠.
0: 사실이죠.
1: 네, 네. 장애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장애가 극복된 게 아니라 장벽을 극복한 거죠.
0: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 이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1: 맞아요.
0: 장애를 수용했다보다는 네. 장벽을 극복했다.
1: 맞아요. 장벽을 극복한 거죠. 그리고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장벽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거죠. 네.
0: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네.
0: 좀 속된 표현으로 오버하는 경우랄까?
1: 네, 네.
0: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칭찬하는 경우, 장애인이 뭐 좀 했을 때.
1: 그렇죠.
0: 예, 이런 건 어떨까요?
1: 그런 거 너무 많아요.
0: 네,
1: 네, 네. 지나친 칭찬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좀 차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0: 네.
1: 네. 이를 영웅화라고 부르지 않죠. 전 영웅이 아닌데 영웅화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일상을 하고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 걸 두고 정말 감동적이다.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술관을 요즘 가끔씩 가거든요. 예, 프로그램도 예. 있어가지고 제가 미술을 보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너무 감동스럽다. 장애인인데 이런 걸 극복하고 있으시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네, 네. 제가 미술 작품을 보는 거에 대해서
0: 진심이긴 하고
1: 네, 맞아요.
0: 선한 의도인 건 알겠는데
1: 네. 예,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
0: 그렇죠.
1: 되는 건 아니죠.
0: 네. 예, 예.
1: 물론 진심 어린 존중은 중요하지만 장애인 모든 행동을 극복담이나 감동 그리고 영웅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조차 또 다른 편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0: 그 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을 잘 해낼 때 말씀해
1: 네.
0: 주신 대로
1: 네.
0: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 장애인 아니지 않아?
1: 네.
0: 장애인 같지가 않아.
1: 네.
0: 이것도 좀 차별적인 표현이죠.
1: 그렇죠. 장애인 같지 않다. 생각보다
0: 정상인 같다.
1: 네, 생각보다 멀쩡하다.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정상인 같다. 뭐 이런 예, 예. 표현들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건 장애인 당사자가 들을 때 대표적인 차별적인 느낌이 드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인이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정상.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눈이 나쁘고 눈이 잘 안 보이 지만 제가 한 번도 비정상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저는 비정상인이라고 규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중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0: 아, 저는 국가가요 법으로
1: 네.
0: 그 우리나라 가족을 모든 국민이 일주일씩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아 진짜 그럼 끝나요.

0: 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맞아. 여기 예. 국회가 멀지도 않은데, 그죠?
2: 네. 어쨌든 오늘 장애 차별적인 여러 표현들 살펴봤는데, 네. 다 기억을 해야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제가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인을 정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회에서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부터 이런 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다음 주 꼭 들어주세요.
2: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Take That이 부릅니다. Reach Out.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을 맡고 있는 조형석입니다. 저는 대체트라고 그걸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중증장애인입니다. 한때는 운동선수를 꿈꿔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0: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알고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이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려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이 건강증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욕구나 열망은 강한데 환경이나 이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좀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서 장애인분들이 건강증진과 아울러서 사회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조형석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체트병으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뒤에 시각장애인도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걸 알게 됐고요.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에게 운동은요,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재활의 한 방편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는 아주 소중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을 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서 다양한 스포츠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케이윌이 부릅니다. 말해 뭐해.

0: 화제의 TV 프로그램을 화면에서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한국인의 밥상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8회 어부들의 간편식 모두의 별미로 동해 물의 견문록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해 물의 견문록 편에서는 본래 어부들이 배 위에서 참으로 먹던 간편식인 물회가 여러 지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동해안을 따라서 알아봅니다.
0: 네, 저는 확실히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물에 괜찮잖아요.
1: 괜찮죠.
0: 시원하니. 어떻게 유혜진 리포터님도 물에 좋아하세요?
1: 저는 차가운 국물을 좋아해서 물에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네. 생선회가 들어간 물회 외에도 육회가 들어간 물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시켜서 네. 먹어봤는데 이게 시원하면서 고기가 쫄깃쫄깃하니까 맛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특별한 물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고성 대진항으로 갑니다.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동해안 최북단 항구인 고성 대진항. 정우현 선장이 캄캄한 새벽 4시부터 출항을 준비합니다.
3: 저도 최북단
4: 64세 정구현 선장.
3: 대진에 있는 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5시가 가까워지면 배들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해경정 앞이죠. 점호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4: 정구현 선장의 팻말을 지켜둔다.
5: 네, 3명입니다.
2: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4: 배 수십 척이 일제히 달려간다.
2: 저도 오장은 북위 38도 33분과 34분선 사이, 남북으로 겨우 1.8km밖에 안 되는 수역입니다.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북방 한계선 NLL이 있죠.
4: 정구현 선장.
3: 여기는 민물선물이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요.
2: 여기선 북한 땅이 코앞입니다.
3: 나 분산잖아.
5: 예.
3: 그게 금강산이잖아. 지금 저기 다 북한이 보이는 게 지금.
2: 북한 땅이 지척이라 어선들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서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 저도 어장입니다. 해마다 4월부터 12월까지만 고성군 현내면의 어부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이곳에선 비문어가 잡힌답니다.
3: 바우에 걸린 걸 이렇게 몇 개나 흘러가면서 문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문어가 바우 속에 살.
4: 정구현 선장이 문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린다.
2: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3: 이게 저도 어장 문어입니다. 이거 오늘 가져가서 가서 오늘 요리합시다 이거.
2: 오늘은 항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 67세 김광남 씨.
3: 예, 어우, 앞에 그때 이거 잡자 이거 머리. 그리고 여기 저 쨍가 한 두 마리 잡았습니다.
5: 네,
3: 오늘 저 이거 갖다가 형님 저 맛있는 음식 좀 오늘 좀 만들어 주세요.
5: 네, 그래. 예.
4: 최보람 씨가 김광남 씨의 횟집을 방문해 서로 인사를 나눈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사람, 이야 이게 몇 킬로 잤나 돼요?
7: 이건 한 3킬로 이상 됩니다.
6: 아니 그렇게 드시니까. 모습이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7: 네, 들어보세요.
6: 우와, 이런 누구야? 보통이 아니네. 막 밑에 춤을 추네. 춤을 추어. 이게 종류가 지금 이건 뭐예요?
7: 피문어죠? 피문어요. 피문어.
6: 그 다음에 돌문어는 없어요?
7: 돌문어는 여기 없습니다. 여기 나는 곳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이 문어입니다. 피문어. 문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4: 통째로 끓는 물에 넣었다 뺀다.
6: 아, 이게 삶는 게 아니라 데치는 거구만요.
7: 네, 데치는 겁니다. 네.
6: 이래 이제 맛있다는 얘기죠.
7: 그렇죠, 이래야 맛있죠.
6: 부글부글 삶아 먹은 건 안 되죠.
7: 네, 안 되죠. 이거 너무 오래 많이 삶으면 또 안 돼요.
6: 씹지 못하는 거지 네, 뭐.
7: 한 질겨. 오래 놔두면 질겨요.
6: 맞아요.
7: 네.
2: 그동안 궁금했던 걸 슬쩍 물어봤습니다.
6: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7: 이거는 문어는 이 머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아가미.
6: 아, 이게 아가미예요?
7: 네, 여기 아가미입니다.
6: 이게 내장 있었는데?
7: 네, 내장은 다 못 먹어요. 다 버리고
6: 요것만?
7: 요 두 개, 요 아가미 네, 요게 맛있고.
2: 빈문어는 색이 고와 꽃문어라고도 하고 힘이 좋아 대문어

0: 문화고도 합니다죠. 고성문호가 마식기로 이름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고성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문어살이 달고 찰지다고 합니다.
1: 63세 김숙자 씨.
2: 만들어도 맛있죠. 여기에서 문어 나는 고장이니까 쫄깃쫄깃하겠죠 아무래도.
0: 그동안 물회라면 섭섭장게 먹어봤지만 문어 물회는 처음이었는데요. 아, 여긴 육수가 넉넉하더군요.
3: 국물을 마시기도 합니까?
2: 예.
4: 문어는 뭐
2: 이거 소화제예요.
3: 네, 국물이.
4: 네, 국물이 아주
2: 국물 소화제.
0: 고성 앞바다 해산물을 우려낸 육수에 저도장 피문으로 만든 문어 물회.
3: 아, 와. 아이고, 국물 자체가 아주 일품이네요.
4: 예, 예. 여기다가 국수를 말아줬으면 더 맛있습니다.
3: 아, 예, 이 국수?
4: 예, 예.
3: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숙자 씨가 끓는 물을 전골 냄비에 옮겨 담는다.
2: 이거 문어 삶은 물이에요.
1: 광남 씨.
4: 내가 고향은 경상도 죽변. 여기로 오니까 오징어보다도 문어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어를 칼국수 한번 해먹어보니까 더 맛있더라.
0: 원래 이 음식은 고성 토박이인 아내가 친정어머니께 배운 오징어 고추장 칼국수였다는데요. 오징어 대신 문어를 넣고 끓여보니 감칠맛이 더 좋더랍니다.
5: 오, 이렇게 북한과 가까운 저도어장에서는 피문어가 네, 많이 잡히네요.
6: 맞습니다. 네. 저도어장은 대한민국 동해 최북단에 위치한 황금어장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과 불과 1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접경지역이라서 네, 평소에는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요. 봄부터 겨울까지 일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어부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서 문어, 털개, 해삼, 미역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그 황금어장에서 잡은 피문어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요.
6: 네, 물회는 기본이고요. 네. 거기에 김광남 씨가 직접 개발했다는 문어 칼국수는 문어를 삶은 물을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것이어서 정말 바다를 그대로 먹는 듯한 오,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양양 죽도 해변입니다.
5: 오, 계속해서 KBS 한국인의 밥상 이어갑니다.
0: 양양 죽도 해변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절반에 가깝던 이곳은 최근 서퍼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1: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다.
0: 네, 이 황용곤 씨는 양양 토박이 서퍼입니다.
1: 병권 씨가 모래사장에서 서핑을 가르치고 있다.
4: 뒷발이 잘, 뒷발이 지금 위치가 틀렸죠. 뒷발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앞발 각도는 옆에 살짝
1: 병건 씨가 보드에 올라 파도를 즐기고 있다.
0: 와, 정말 잘도 탑니다. 그런데 병건 씨가 바닷속에서 뭘 자꾸 주워 올립니다.
1: 병건 씨가 물 밖으로 나온다.
4: 아, 여기서 나는 동해 안에서 나는 여기서 제목. 예, 제목이라 그래. 물에 해먹어 맛있어 이거요. 모래 속에 숨어 있는데 발바닥에 밟혀요.
7: 아, 진짜요?
4: 네.
1: 제복의 다른 이름, 민들조개. 병권 씨가 서핑 샵으로 향한다.
4: 제복 잡았어.
7: 진짜?
8: 지금 잡았나?
4: 그래.
1: 병권 씨가 잡아온 조개를 바닥에 쏟아낸다.
4: 오늘 이걸로 저기 제복 물회 하려고.
7: 맛있겠다.
4: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그냥 알맹이만 빼가지고 물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시원하고 더 맛있죠.
9: 야, 이거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지 하나? 저기 바닷가 수영하다가 배고프지? 그럼 이걸 딱 잡아. 지금 요즘 큰 게 안 나는데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1: 조개 두 개를 부딪혀서 껍데기를 깬다.
10: 아, 뭐 대기하는 줄 알았더니 대기 안 하네.
9: 이렇게 골라야지. 아, 그냥 먹어서.
10: 아, 나를 줘야지. 씨. 아이,
4: 아, 맨 하나 더 해줄게.
10: 하나 더 해줄게. 나 먹어보자.
9: 오, 맛있겠다. 이 정도면 세 그릇은 나오겠네.
1: 51세 황병권 씨.
9: 어릴 때는 작살로 찌르고 뭐 전복 같은 것도 잡고 낚시해가지고 뭐 물고기 잡아가지고 해서 먹고 그렇게 거의 뭐 야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0: 어머니가 텃밭에서 기르신 채소를 몇 가지 썰고 갓 잡아온 째보, 그러니까 민들조개를 얹어서 초고추장과 얼음만 넣으면 순식간에 뚝딱 물에 한

0: 그릇이 완성됩니다. 누구나 솜씨가 없어도 만들 수 있지만 그 맛은 무시할 수가 없다죠.
1: 어머니가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다.
0: 어머니는 오래전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는 요리를 준비합니다.
1: 탕판에 감자를 달고 있다.
0: 예. 그런데 이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2: 할 줄 알지? 손
3: 간판을 가면 되는 거예요.
2: 손 안 까지게 잘해야 돼. 이렇게 직접 갈아서 먹어.
3: 아, 이게 집에서도 이렇게
0: 일손이 모자란다며 불려와 열심히 감자를 가는 이분 배우 박호산 씨인데요.
3: 우리 엄마 아빠 죄송한데
0: 병원 씨와는 서핑하다 만나서 호영호지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2: 이게 서핑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이런 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핑이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어쨌든
3: 엄마 내가 왜 감자를 갈아요 지금. 야, 엄마 갈.
2: 야, 엄마 힘들어 네가 해.
3: 밥줘도
0: 감자전은 병원 씨에게도 각별한 음식입니다. 젊은 어머니가 죽도 해변에서 감자전을 팔 때 배달을 도맡았던 게 바로 어린 병원 씨였기 때문입니다.
1: 병원 씨가 감자전을 뒤집는다.
2: 어떻게 이회전 돌아가? 이회전?
1: 서퍼들이 쭈그리고 앉아 감자전을 먹고 있다.
0: 나누어 먹을 때 더 맛있는 감자전입니다.
1: 호산 씨가 감자전을 먹고 웃음 짓는다.
4: 엄청 맛있어.
0: 모두에게 한 장씩 부쳐준다고 해도 앞다퉈 젓가락을 들이미는 서퍼들입니다.
1: 자막 부추 감자전.
0: 네, 이번엔 서퍼들이 조개찜을 준비합니다.
5: 가리비를
6: 둘러야 되겠다.
5: 그렇지.
6: 빠지니까 너.
5: 가리비를 둘러서.
6: 진짜 맛있겠다.
1: 잔소리. 서퍼들이 쪼그리고 앉아 조개를 찜통에 넣고 있다.
2: 야, 이거 씻어본 거 이거 먼지나 알고 니네 닦고 있나?
5: 섭.
4: 섭. 자연산 섭. 자연산 섭. 여기 주민 사람만 입는
5: 제보.
2: 털 있는 게 자연산 섭.
1: 병권 씨.
2: 뭐 날씨도 좀 춥잖아요. 약간 그래갖고. 따끈하게 해물찜에다 또 국물 한 사발 딱 하고 그냥 서핑 후 뒤풀이? 뭐 그런 뒤풀이. 느낌이죠.
0: 구수하고 짭조름한 조개찜 내음이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면 죽도 해변 조개찜이 완성된 겁니다.
7: 야, 또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옵니다. 째봉물회.
8: 네.
7: 이거 뭐예요? 제복?
8: 네, 민들조개를 동해안 어민들은 제복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째째하고 조그마하다. 아. 너무 흔해서 보잘것없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사투리라고 합니다. 네. 백합과의 조개로 바지락이 흔한 서해나 남해와 달리 동해안에서는 이 제복이 바지락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하고요. 이게 잡아놓고 보면 껍데기가 단 하나도 모양, 색깔, 문양이 같은 것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7: 그렇군요. 근데 되게 귀엽네요. 째째하고 조그마해. 제복이다.
8: 네.
7: 근데 오늘 들으면서 아, 조개찜 맛있을 것 같고요. 부추 감자전. 네.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8: 네, 이 네. 음식을 먹은 분들이 서퍼들이잖아요. 물에서 놀고 나와서 몸에 약간 찬기가 있을 때 부추 감자전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고 뜨거운 조개찜 국물 한 입 딱 하면 찬기가 쑥 가라앉으면서 입안도 마음도 개운해지잖아요.
7: 네.
8: 이건 진짜 서핑을 가봐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가볼 곳은 무코 진동입니다.
7: 네, KBS 한국인의 밥상 계속 들어보시죠.
0: 동해시 무코 진도입니다. 무코는 먹묵자를 쓸 만큼 바닷빛이 검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무코 해변을 상징하는 이 바위도 까막바위라고 불린다는데요.
1: 유난히 검고 뭉툭한 바위가 서 있다.
0: 네, 이 까막바위 앞에서 대를 이어 사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1: 영근 씨가 산오징어를 양푼에 던져 넣는다.
0: 박영근 씨가 어릴 때도 이 자리엔 오징어가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1: 48세 곽영근 씨.
9: 금방 이 편에서 왔어요. 묵황에서. 묵황.
10: 묵황이요?
9: 예, 가까운 여기 집 앞에 묵황 가까운 데서 했어요.
10: 이런 거는 좀 말리는 용이고. 그러니까 살이 조금 말리는 거. 이거는 가을에 많이 나오는 오징어고. 요거 해가 돼요. 좋아요. 요거는 껍질 안 벗겨도 썰어도 맛있어요. 부드럽고.
0: 영근 씨 어머니는 오징어며

0: 명태를 말리는 덕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1: 77세 이규길 씨.
2: 옛날부터 이래서 이래. 내가 한 30년 해지. 저 덕장 아니고 저 처음부터 해집 다 덕장 내 덕장인데.
3: 옛날에 건물 전에 덕장이었어요.
2: 예예. 예.
0: 오징어를 말릴 때 쓰는 대나무 바늘도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곽영근 씨.
4: 오징어 바늘이거든요. 네. 그 바늘이 대나무로 아버지가 대나무를 하나씩 깎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2: 우리 시든
4: 이렇게 그 아마 내 자식까지 쓸 수 있어요.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덕장도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아직도 영문 씨 가족은 바닷가에 함께 모여서 오징어 피대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1: 아내 49세 김혜정 씨.
5: 말리는 게 아니고 반맛. 하루 정도 말려가지고 약간 노긋노긋 해릴 때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했다가 약간 이가 안 좋거나 하신 분들 딱딱한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약간 말랑말랑한.
1: 혜정 씨가 오징어를 썰고 있다.
0: 네, 오징어를 말리는 날의 또 다른 즐거움은 일이 끝난 뒤에 먹는 오징어 회입니다.
1: 가족들이 둘러서서 오징어 회를 먹고 있다.
6: 옛날 배에서는 이래가지고 물에다 먹고 요새 물 부으면 물이에요. 밥하고 비벼 먹으면 햇밥이고 햇떡밥이고.
0: 네, 시원한 바닷바람에 오징어는 금세 마릅니다. 꼭 알맞게 말라서 부드러운 오징어 피대기를 맛봐야겠죠.
7: 이거 잘 진짜 된다. 그치? 이거 진짜 잘 된다.
8: 촉촉하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0: 아, 네. 이건 웬 반죽인가 했더니 위댁에선 피대기로 전을 부친답니다. 촉촉한 피대기를 얹어서 부쳐낸 전은 오래전부터 식구들이 즐겨 먹던 거라고 하네요. 영근 씨 부부가 물회를 만들겠다는데요. 사실 요리는 남편 쪽이 더 잘한답니다. 네, 영근 씨가 요리사이기 때문인데요.
4: 해덮밥은 두툼하게 씹을 맛이 나서 되는데, 씹힌감이 있는데, 물회는 그 얇게, 부드럽게 썰어가지고, 먹는 기가 좋게, 예, 씹기 편하게, 그래서 아주 가늘게 썰어요.
0: 물회 만드는데, 웬 파인애플인가 했더니, 육수 재료랍니다. 여기에 더덕도 넣고, 풋고추도 넣더니, 글쎄, 이건 막걸리까지 넣는다네요.
1: 아내 혜정 씨.
9: 막걸리가 발효 주잖아요. 그래서 숙성도 되고 생선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래서 같이 넣어요. 더덕도 물론 뭐 생선 잡내도 잡아주고 비린 맛도 없애주고 약간 단맛을 줄이기 위해서 쌉싸름한 맛도 가미되고 해서 더덕도 들어가고.
0: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넣고 갈면 육수가 완성된다죠. 살짝 얼린 육수에 채소를 얹고 전복 해삼에 오징어 회까지 제철 해산물을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묵호 냄비 물회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총알 오징어 찜을 합니다.
1: 아내 혜정 씨.
9: 네, 이거 총알 오징어라고 사이즈도 작고 모양이 총알 같아가지고 총알 오징어라고 그래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내장까지 먹어서 구수한 맛도 있고.
0: 총알 오징어라는 오징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오징어를 그렇게 부른다네요. 몸통 길이를 재어봐서 생물일 때는 12cm를 넘으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맑은 물에 헹궈서 내장까지 통째로 찌면 꼭 게장 딱지를 먹을 때 같은 농후한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0: 야, 오징어 회부터 오징어 찜까지 오징어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많네요.
11: 네, 오늘 네. 주인공이 물회인데 물회는 어느 정도 좀 떠오르는 맛이 있잖아요.
10: 있죠.
11: 그래서 와, 저거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신선한 오징어 회에 작은 오징어로만 만든다는 총알 오징어 찜은 이게 산지가 아니면 먹기가 힘드니까
10: 그렇겠죠.
11: 목호왕을 한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0: 네.
11: 제가 살면서 제일 처음 먹은 회가 오징어 회인데 그때 당시에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무코항에 가서 먹으면 또 다른 또 맛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 근데 신기한 게 살면서 네. 처음 먹은 회를 기억을 해요?
11: 기억을 해요.
10: 신기하다.
11: 산오징어였어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동네에 그 산오징어를 판매하시는 그
10: 트럭.

0: 트럭이 오는 거예요.
1: 그럼 저희 동네도 있었는데
0: 걸어가서 이제 사다 먹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만 원짜리 한 장 쥐어주시면 그때 오징어가 참 많았는데
1: 그때는 오징어 만 원이었으면 많았죠 양이 그죠?
0: 지금은 만 원으로 아마 못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네네.
0: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물회는요 가자미 물회입니다.
1: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경북 영덕을 대표하는 곳 중 하나인 숙자낭을 찾아갔습니다.
3: 배 한 척이 새벽 바다를 달려간다.
2: 황만진 선장 부부는 새벽 3시면 집을 나선다는데요.
3: 53세 황만진 선장과 아내 42세 채연 씨 부부.
2: 숙자낭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이곳은 왕돌초라고 하는 거대한 수중 암초랍니다.
4: 기름가자미, 찬가자미, 산호가자미, 찰가자미, 주가자미 종류가 많아요 여기.
2: 경상북도 동해안 최대 어장으로 불리는 이곳. 하지만 오늘은 영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망을 감추며 그물을 한없이 끌어올린 뒤에야 아이고 한 마리가 겨우 올라왔습니다.
4: 이거 물가자미 그거는 해외모가 맛있고 말라가 쩌고가도 맛있고.
2: 네, 이번엔 황선장 표정을 밝게 하는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4: 불가자미 핵감물 알아주는 거 이거.
5: 근데 엄청 크네요 이거.
4: 이제 한 1.5kg 되겠는데.
2: 이번엔 경북 지역에서 술뱅이라고도 부른다는 가자미가 올라왔습니다.
5: 이거 무슨 가자미예요?
6: 찰가자미예요.
5: 찰가자미요?
6: 네.
5: 이거는 뭐 먹으면 맛있어요 찰가자미?
4: 우리 여기는 미역국이랑 먹고. 미역국, 숙국. 야.
2: 3대째 어부로 살고 있는 황선장은 물회가 원래는 어부들의 끼니였다고 합니다. 먼저 대충 으깬 마늘을 넣고요. 고추장을 넣는 게 재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고추장이 풀리도록 약간의 물을 넣고 비비면 됩니다.
4: 배에서는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냥 고추장.
2: 여기에 찬밥까지 비비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중국 사람인 아내 채연 씨는 이런 어부의 물회를 어떻게 생각할지요?
6: 남비해줘서 맛있어요.
2: 그물을 거두고 다시 1시간 30분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오면 점심때가 됩니다. 오늘은 채연 씨의 친구가 특별한 밥을 준비했다는데요.
7: 아, 이런 밥 봤어? 안에 고기 들어가.
6: 우와.
7: 맛있겠지?
6: 한 번도 안 봤어.
7: 이거 바다고기는 아니고 은어, 황금 은어. 고기로 밥한 거야. 저기 영덕 50촌에도 있고 저희 앞에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그리면서 제일 깨끗한 물에서 먹습니다.
8: 반갑습니다.
3: 최보람 씨와 황만진 선장 부부가 인사를 나눈다.
8: 뭐 오셨어요? 가자미.
4: 네.
8: 그 손질하라고.
4: 네.
8: 다 연락이 와서 손질하고 계신 거죠?
4: 네.
8: 아, 이 종류가 다 틀린 것 같아?
6: 네.
8: 전박이, 얼룩무늬, 아주 찬 전박이, 그죠?
4: 네. 요거 찬가자미, 요거.
8: 아, 이게 찬가자미예요?
4: 요거는 줄가자미. 이게 생선 중에는 좀 비싸요. 저거 비싼 생선.
8: 아, 같은 가자미지만 예. 이 줄무늬가 있는 거는 비싸다.
4: 예, 줄가자미.
8: 이게 제일 맛있습니까? 그럼 맛은? 예.
4: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물회는, 물회는 요게 맛있어요.
8: 아하.
4: 그래서 주로 요, 요런 것만. 줄가자미 가지고 물회 먹어요.
8: 촉촉하고 연한 모양이죠?
4: 예, 쪼개쪼개하고 연하고 맛있어요.
8: 아하, 네. 황만진 선장 부부가 저에게 오래전부터 영덕의 어부들이 배에서 먹어온 물회를 맛보여 주겠다고 하는데요.
3: 부부가 가자미 회와 채소를 썰고 있다.
2: 가자미는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나 종류가 많다는 것도 새로 배웠습니다.
8: 아유 좋다. 잘 쓰셨네. 오도독오도독하고.
4: 예, 오도독하고 고소한 맛.
8: 그게 고추장이에요?
4: 예, 집에서 만든 거.
8: 아. 그러면 저 초고추장 아닌가?
4: 아니,
8: 그냥
4: 막 고추장.

0: 아 그래요?
1: 예.
0: 고추장을 안 넣고 예. 그냥 그냥 고추장으로.
2: 예.
3: 게다가 물회인데 물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색달랐습니다.
2: 다른 데 가면 이거 물을 많이 내는데 우리는 물 작게.
3: 이번엔 채연 씨가 한국에 와서 배운 영덕 향토 요리를 해보겠답니다. 용가자미 찜입니다.
4: 맛있겠다.
3: 영덕 바닷바람에 반건조시킨 용가자미는 아무 양념 없이 쪄서 도톰한 살에 고추장만 콕 찍어야 제맛이랍니다.
5: 어, 가자미로도 물회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네요.
6: 네, 저도요. 네. 가자미는 구워서 먹거나 식혜로만 접했었는데 물회로도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식감이 좋을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동해 여행을 제대로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요.
5: 꼭 가셔야죠.
6: 가야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 네,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은 동해 물회 견문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자, 마지막 곡으로 우주의 드라우닝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정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320원에서 380원, 그러니까 3.7%가 인상됐는데요. 아쉽게도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은 이번에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5년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1만 명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약 98%, 발달장애인이 약 89%입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42만 원 정도고요. 상당수가 월 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장애인의 노동은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존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생각하면 훨씬 더 큰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986년도에 만든 제도를 현재에 맞게 수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또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시돼야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보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사각지대에서는 태아의 선천성 질환이 부모의 근로환경 때문임이 인정된 자녀 산재법 살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성과 공유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나들이에서는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와 정은혜에서 서은혜로 성을 바꾼 서은혜 작가의 초대전 소개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류지왕이라고 합니다. 혹시 데이지라는 기록 매체를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각장애인 전용 기록물이에요. 데이지라는 게 디지털 정보 접근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 데이지는 특별히 저작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용이 허가된 그런 방식이에요. 그 일반 텍스트나 한글 문서로 도서를 배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책을 이용하려면 데이지는 사실상 필수인데 그런 데이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책 교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로 입력을 했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작업한 책을 받으면은 그 책을 보면서 혹시라도 오타나 아니면은 띄어쓰기 오류 같은 것이 있는지 그걸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탁 짚고 그 검수 일지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제작팀에 넘겨주면은 그걸 또 다시 보고 수정을 해서 그 대신에 책에 만약에 책 자체가 오타면은 그 책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오타인지 아닌지 그 확인도 필요하고 그런 교열 보는 작업들을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린 리더로 듣는 건 컴퓨터로 듣는데 점자를 읽을 때는 한 손에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한 손에를 상호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컴퓨터로 나오는 음성 소리에 맞춰서 점자가 같이 나오게끔 해서 음성으로는 신속하게 들으면서 맞춤법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오타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독서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자녀 산재 사건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재 제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 네. 이 산업재해 부상보험, 줄여서 이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르렀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관리하며 이 재해 노동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신속하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이 직업병처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 심의기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 의학적 또 역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이 노출 이력 그리고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스스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이른바 원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 업무와 그리고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돼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좀 비교적 엄격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오늘의 주제가 자녀 산재인데 조금 낯선 개념이거든요. 먼저 어떻게 법으로 인정받게 됐는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이 개념의 출발점에는 제주의료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여러 명이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이듬해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업무 중 약재 분쇄 또는 항암제 취급과 같은 유해 요인이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됐고 그래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이것은 산재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공단은 반려를 했는데요. 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만을 뜻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이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인정되고 또 2심은 부정이라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0: 네.
1: 지난 다툼 끝에 이제 2020년 4월 대법원이 마침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 산재보험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또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근거로 이 자녀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사건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녀 산재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낸 최초의 판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후에 법 개정도 이루어졌죠?
1: 네, 맞습니다. 이 판례의 법리를 반영을 해서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됐고 이른바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법은 이렇게 태어난 아동을 건강손상자녀라는 용어로 명명을 하고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이러한 유해 인자에 노출돼서 출산한 자녀에게도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을 했고 그 아동을 마치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이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일반 산재보다는 조금 좁아서 요양급여, 장애급여, 또 간병급여, 장례비,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다섯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고 휴업급여나 유족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애 등급 판정도 이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좀 별대로 정해둔 그런 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0: 네. 그 태아에게서 나타난 증상이니까 아버지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명시한 보호 대상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 근로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만 자녀 산재로 인정을 하고 이 아버지가 노출된 경우는 아예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또 시행일인 2023년 이후 태어난 자녀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정작 제주의료원 사건처럼 이 법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조차도 이 시점 제한 때문에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판례 토대가 된 사건이 자체가 이제 여성 노동자 또 임신이라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조문 자체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각지대는 메웠지만 또다시 좀 아버지 자녀의 산재는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0: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1: 네. 이번 사건의 원고는 2004년부터 약 7년간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의 LCD 사업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 화학약품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0: 아.
1: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차지 증후군이라는 희귀 선천성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차지 증후군은 눈, 귀, 심장 등 여러 신체 기관에 복합적인 이제 기형이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 질환인데요. 그래서 아이와 가족에게는 평생에 걸친 또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원고는 이 아동이 태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의 근무 환경과 이 아이의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고 또 뒤늦게 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0: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과 관계를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불승인 네. 됐다. 이 지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1: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근로복지공단의 위원회는 2024년에 이 원고의 업무상 유해 요인 노출 그리고 아이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단은 최종적으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단 하나, 그 원고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법 조항이 정한 대상, 즉 여성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원고는 이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5일에는 이러한 보험법, 선제보험법이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도 신청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법원이 만약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한정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아버지에게 노출된 환경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게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1: 아, 네. 기존에는 이 태아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 주로 어머니의 건강과 환경에만 좀 주목을 해왔는데요.
0: 네.
1: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 쌓인 역학 연구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임신 전에 겪은 이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이 정자의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태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이 직업병에 대한 지원 보상 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0: 네.
1: 이에 따르면 부모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 자녀 질환을 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이제 고시 또한 생식 독성 같은 걸 정의하면서 임신하기 전 부모의 어떤 유해 노출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다른 좀 법률들도 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업과 정부 고시조차 인정하는 부분을 좀 정작 이 산재보험법 조문만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좀 원천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아니어도 산재

0: 인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산재 인정 절차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1: 네,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입증 책임이 사실상 노동자 본인에게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에 얼마나 또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질병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노동자가 스스로 자료를 모아서 밝혀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작업 환경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뭐 이 기록이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사실 어떠한 좀 수단도 없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이 판정 기관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좀 명확하게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절차 전체가 여러 단계의 심사와 또 불복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이 신청부터 최종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아동은 계속 자라고 가족의 생계와 돌봄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다른 나라들은 산재 인정 중에서도 입증 책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1: 네, 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교 연구를 보면 좀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교했을 때 이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 노동자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반면에 독일과 이제 캐나다는 의사와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나눠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조합이 이 직업병을 인정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주도하고 또 신고 의무 자체가 의사에게 부여돼 있어서 이 노동자 개인이 전문적인 의학적 또 역학적 증거를 혼자 모아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 분쟁 조정 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이 노동자와 사업주가 이제 50대 50 비율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심사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캐나다 역시 원인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좀 인정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 같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좀 입증 부담을 개인에게 지울지 또는 제도가 나눠질지에 따라서 노동자가 체감하는 뭉턱의 높이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 산재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려면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네, 좀 가장 시급하게 논의가 되는 것은 바로 입법입니다. 이 국회에는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 피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고 또 산재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기보다는 이 국회가 먼저 조문의 이 성별 요건을 손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동시에 앞서 살펴본 독일이나 캐나다 사례처럼 이 입증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만 지우지 말고 의료 전문가나 이 사업주와 나누는 방향으로 절차 자체를 손보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손담비의 노래 이어드리죠. 눈물이 주르륵.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인 고용 컨설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성과 공유 대회가 열리는데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장애인 고용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또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대회는 장애 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성과를 냈거나 장애인 고용 기반 조성에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장애인 고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기업이라면 그동안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 성과 공유 대회의 참가 대상과 또 시상 내용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1: 참가 대상은 장애인공단의 고용 컨설팅을 받은 후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이고요. 신청은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본사 소재지에 관할 장애인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로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2점 해서 총 4점의 시상이 이루어지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장애인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어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자리이니만큼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라며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표번호 1588-151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우수 사례 공모전도 열린다고요?
1: 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근로지원인과 수행기관의 우수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근로지원인 분야는 장애인 근로

0: 원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1: 공모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이고요. 참가를 희망하는 근로지원인이나 수행기관은 공모 분야에 맞는 우수 사례를 작성해서 장애인공단 관할 소속기관에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사례는 우수 사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 해결 과정, 현장 적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발이 될 예정입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가 되고요. 사업 현장의 우수한 경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은 이번 주 채용 정보 알아보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명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한다고요?
1: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장애인 단기계약 근로자 2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사택 환경 정비 12명, 우편 택배물 관리 4명, 관리 4명으로 총 3개의 직무에서 20명을 모집하고요. 지원자는 희망 직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와 사택이고요. 사택 환경정비 직무는 채용연계형 맞춤훈련 과정을 거친 뒤에 근무하게 되지만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의 훈련을 이미 수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근무가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세요.
0: 네. 입사하게 된다면 급여나 근무 시간 등의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근무 기간은 올해 8월이나 9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고요. 직무에 따라서 하루에 6시간이나 8시간씩 주 5일 1,320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연령과 학력, 성별에는 제한이 없고요. 지원을 희망한다면 7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취업알선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되고요. 사택환경 정비 직무는 맞춤훈련 수료 이후에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이 됩니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4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해양수산과학기술원에서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체험형 청년 인턴 모집한다고요?
1: 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3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채용은 장애인 제한 경쟁 방식으로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인턴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본사이고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구직자 중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은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이 진행됩니다.
0: 근무 조건과 접수 방법도 정리해볼까요?
1: 근무 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6개월이고요. 주 5일 하루 8시간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 수준으로 4대 보험이 지원이 되고요. 채용 절차는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7월 29일 오후 2시까지 진흥원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진흥원 인사교육팀 02-3460-406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그리고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AI를 활용한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생성형 AI를 전혀 몰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1: 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생성형 AI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쉽게 수업에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프롬프트 작성법, 실제 활용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AI 입문자에게 적합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요.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0: 가능성과 정보 분석, 그리고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3일 동안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익히면서 실무와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AI 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네. 교육 일정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0: 교육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하루에 6시간씩 총 18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육생들은 AI 이해와 프롬프트 작성 기초, 멀티모달 생성 체험을 시작으로 자료 분류와 내용 정리, 그리고 업무 분석 방법 등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날에는 자동화 설계와 AI 에이전트 활용 방법까지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올인원 AI 프로그램인 모노GPT 5만 크레딧과 중식, 그리고 교육 교재도 모두 지원이 되니까요. 참가를 희망한다면 7월 21일 오늘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서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하면 되고요. 훈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910-096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였습니다. 이승기의 노래 이어드리죠. 내 여자라니까.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 열리네요.
1: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7월 2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19회 전국 장애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장애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성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올해 예술제는 본선 경연을 중심으로 축하 공연과 체험부스,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됩니다. 참가 청소년과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0: 이 경연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1: 경연은 모두 7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서양악기 독주와 서양악기 합주, 노래, 무용 댄스, 전통악기 부문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기량을 겨룹니다. 미술과 문예창작 부문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사전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상자들은 본선 경연 이후 열리는 통합 시상식에서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장애 청소년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경연과 공연이 개방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선 진출자와 미술 문예 창작 부문 심사 결과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선 당일 세부 경연 시간표도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0: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가 서은혜 작가의 초대전이 논산에서 열리고 있네요.
1: 논산 문화관광재단이 7월 26일까지 연산 문화창고 4동 다목적 홀에서 서은혜 작가 초대전, 그림으로 안아준 얼굴들을 개최합니다.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인물화 4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사람 사이 관계를 표현한 작품들이 5개 테마 공간에 나뉘어서 전시됩니다. 특히 작가가 출연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 정준의 버스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특별 공간도 마련해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전합니다.
0: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1: 네, 이번 전시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어린이와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 설치 높이를 낮췄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NFC 음성 해설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또 적층 인쇄 기술인 포스아트를 활용해 작품의 질감을 손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는 만지는 전시도 함께 운영됩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얼굴 그리기와 컬러링 체험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그림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소리와 촉감, 체험을 통해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예술의 의미를 전하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무료로 운영되고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0: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장애인 작가를 대상으로 웹툰과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하네요.
1: 2026 전국장애인 웹툰 일러스트 공모전은 장애인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예술 역량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웹툰과 일러스트 창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 아마추어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공모 분야는 웹툰과 일러스트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요. 장애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공모 주제는 함께해서 더 즐거운 우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이웃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 일상에서 함께여서 좋았던 경험, 또 내가 꿈꾸는 모두가 친구가 된 세상 등을 자유롭게 작품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0: 자, 이 접수 일정과 시상 내용도 알려주시죠.
1: 작품 접수는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상금은 600만 원 규모고요.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2명, 장려상 20명 등 모두 27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3가지고요. 주제 적합성 30점, 창의성 및 표현력 40점, 완성도 30점 배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명확한 주제와 메시지, 독창적인 예술 감각, 구성과 설정, 색감의 조화로움, 그리고 디지털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수상작은 8월 21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고요. 공모전 세부 요강과 접수 방법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올해 열릴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플러스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공모 일정이 나왔죠?
1: A플러스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소통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장애인의 가능성,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술을 뜻하는 아츠와 함께한다는 의미의 올투게더를 더해 예술을 통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A플러스 페스티벌은 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관객과 만나는 무대를 마련해왔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찬란하다입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예술의 빛이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더 큰 화합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늘 10월 16일부터 16일까지 마곡광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모는 대표작품, 우수작품, 참여작품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대표작품과 우수작품은 공연과 전시 분야에서 모집하고요. 참여작품은 장애인식 개선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21개 안팎의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고 각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0: 각 부문별로 어떤 작품을 출품하면 좋을까요?
1: 대표 작품 부문은 축제의 주제인 찬란하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공연은 서로 다른 예술적 색채가 하나의 무대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장애의 비장애 예술인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거나 여러 예술 분야가 창의적으로 융합된 야외 공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시는 마곡광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 오브제나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 서로 다른 빛과 감각이 어우러지는 야외 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작품 프로그램 공연 부문은 장애예술인의 독창적인 예술성과 작품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50분 내외의 야외 무대 공연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전시는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시각과 예술적 탐구가 드러나는 야외 공간 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연은 7건, 전시는 2건 안팎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7월 27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0: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 아트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위해 키즈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1: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6 성남 아트센터 키즈 페스티벌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공연 축제입니다. 뮤지컬과 음악극, 클래식,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먼저 8월 1일과 2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족 뮤지컬 넘버블럭스가 공연합니다. 인기 수학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넘버랜드에서 태어난 일의 모험을 따라가며 수학의 원리를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8월 8일에는 콘서트홀에서 전래동화와 판소리, 클래식이 결합된 별주부전이 무대에 오릅니다. 판소리 수군가와 오케스트라 연주, 미디어 영상을 접목해 용궁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라와 토끼의 모험이 무대 영상과 함께 펼쳐지고요. 지휘자 김성진이 이끄는 디토 오케스트라와 소리꾼 고영열이 함께합니다. 또 같은 날 앙상블 시어터에서는 가족음악극 뭐든지 텃밭이 공연을 이어갑니다. 권주리 작가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신비한 텃밭을 만난 주인공 써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운영돼서 어린이와 장애인 관객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 또 있을까요?
1: 8월 12일에는 가족인형극 산초와 동키호테가 앙상블 시어터에서 공연합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동키호테를 어린이 관객이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도록 재창작한 작품인데요. 9살 소년 산초가 책 속 세계에서 동키호테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풍차거인과 용과 같은 상상의 존재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익살스러운 연기와 중세풍 음악, 다양한 인형과 팝업부, 그림자 연출이 더해져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폐막작은 8월 14일에 공연하는 패브릭 오브제 가족극 코 잃은 코끼리 코바입니다. 사자에게 코를 잃은 코끼리 코바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지난해 제33회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을 수상했고요. 옷과 모자, 전, 신발 같은 일상용품을 활용해 배우들의 움직임으로 동물과 자연을 표현하는 무대가 특징입니다.
0: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윤권이 부르는 나였으면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형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이런 연휴로 대학 4학년 10월 하순 나는 가루의자와의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 새들이 혼종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번 연구는 졸업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졸업연구라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다. 대학 4학년 가을 정도 되면 강의나 실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은 온통 이 연구를 향해 있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는 2월 상순이다. 데이터 수집은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숲에 머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3개월 동안 혼자 가루이자와에 있기로 했다. 관광지인 가루이자와에 3개월이나 있다니 비용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은 접길 바란다. 사실 당시 1박에 500엔으로 숙박이 가능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장이 있었다. 1박에 500엔이므로 한 달에 15,000엔, 3개월이라 해도 45,000엔, 파격가도 이런 파격가가 없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목조 단층집, 욕조 없음, 샤워기 없음, 물론 인터넷도 없음. 들쥐들이 자유롭게 들락이는 쥐구멍 투성이인 산장이 내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지난번 관찰한 것이 옳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속에 적당한 구루터기에 해바라기 씨를 담은 접시를 놓아둔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녹음기도 챙겼다. 구루터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서 7, 8m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먹이 접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는 10m. 이 정도 거리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혼종무리가 다가왔다. 8개월 만에 재회다. 과연 먹이 접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접시를 향해 날아왔다. 북방새 박새다. 해바라기 씨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먹이 접시를 바라보며 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1, 2분 동안 계속 울어대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 두 마리와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처음 발견자인 북방새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씨앗 하나를 물었다. 순간 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 분출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관찰을 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곤줄박이와 동고비까지 날아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며 차례차례 먹이 접시에서 씨앗을 물어간다. 유심히 보니 그 자리에서 씨앗을 먹는 새도 있거니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두는 녀석도 있다. 남은 씨앗을 보존, 저장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새 박새의 울음소리를 계속 녹음하며 먹이를 먹는 타이밍이나 다른 새들이 모여든 순번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자 수십 개였던 해바라기 씨앗은 모두 없어졌고 무리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역시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 우는 것 같다. 아무튼 관찰 횟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나는 이 단순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3: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2: 약 2개월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자 몇몇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는 새의 종류마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관찰한 대로 북방새 박새는 지지하고 울고 박새는 치지지지하고 운다. 그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다른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같이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실험을 거듭하면서 곤줄박이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니니하고 울면서 무리를 먹이가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한 마리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다. 이미 먹이 장소에 다른 새가 모여 있을 때나 우연히 다른 새들과 동시에 먹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새들은 무리가 아직 해바라기 씨의 존재를 모를 때에만 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먹이 접시 근처로 모여들면 울음소리를 멈추고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쪼기 시작한다. 역시 그 소리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새 박새의 지지나 박새의 치지지지는 모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발견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바로 떠올랐다.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스피커로 내보내고 이 소리를 들은 새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모여라라는 의미라면 울음소리를 들은 새들은 스피커로 접근할 것이다. 한편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라면 당장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녹음한 소리를 편집해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등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연스러운 빈도로 반복한 60초짜리 음성 파일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숲속의 적당한 나무에 설치하고 음성들을 내보냈다. 해바라기 씨 없이 스피커로 울음소리만 내보내기로 했다.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을 내보내자 곧장 새들이 모여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는 북방새 박새뿐 아니라 박새와 곤줄박이까지 모여들었다. 박새와 곤줄박이 소리에도 동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모여들었다. 한편 울음소리 없이 진행한 실험이나 혼종무리에 속하지 않는 새, 메스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전혀 모여들지 않았다.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 모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실험을 반복해서 통계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 나는 각종 녹음 파일을 각각 20회씩 재생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는 모두 모여라 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박새의 치지지지를 경계음으로 소개한 도감도 있었는데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실제로는 모여라 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나만 박새류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째서 박새류는 어렵게 찾아낸 귀중한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친절하게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까? 힌트는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새들의 머리의 움직임에 있었다. 작은 새들은 씨를 쪼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씨를 콕콕 쪼고 머리를 들고 다시 콕콕 쪼고는 바로 하늘을 확인하는 식이다. 사실 이 움직임은 매 같은 천적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에서 겨울에는 천적인 맹금류의 눈에 띄기 쉽다. 늘상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동종의 타 개체와 무리를 이룸으로써 이런 경계 시간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혼종무리 가운데 박새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서 박새류가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0: 박새도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혼자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는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 하늘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종무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횟수가 40에서 50회 정도까지 떨어진다. 경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바라기 씨를 먹을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어느 종류 등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새들은 혼종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음으로써 서로 경계 행동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천적의 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마리만 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채도 삐삐삐 신호를 보내 모두를 초목수풀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세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방새 박새의 지이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이니. 이것은 모두 동료를 부르기 위한 울음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무리 속에서 안심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특정한 새의 언어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새끼새의 대단한 힘." 2008년 6월 10일 나는 이날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1년차 대학원생이었다. 석사과정까지 신세를 진 치바의 대학에 이별을 고하고 도쿄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새 행동학 전문가 우에다 케스케 교수님의 문화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구실은 바뀌었어도 연구 주제는 변함없었다. 언제나처럼 가루이자와의 숲에서 박새어를 연구했다. 그해 4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는데 박새는 24개의 인공새집에서 알을 낳아주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새집들을 순회하며 부모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작업.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츠르르르르. 녹음기를 켜고 새집 쪽으로 다가가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박새. 날개를 펼치고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 새집 쪽으로 시선을 주니 이런 커다란 뱀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다. 짙은 녹색에 반짝이는 몸. 길이는 1.5m 정도일까? 구렁이는 작은 새들의 천적이다. 알이나 새끼새는 물론이고 부모새까지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부모 박새는 이런 위험한 천적에게 바짝 다가가 필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엄마 새도 아빠 새도 뱀 근처에서 저리 가라고 날개를 퍼덕인다. 그리고 츠르르르 하고 운다. 놀라웠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박새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박새의 울음소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새가 까마귀를 위협하는 장면도 관찰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삐쯔삐 하고 울었다. 내가 새집에 접근할 때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만큼은

뚜루루루 하고 오는 것이다. 2, 3분쯤 관찰하고 있는데 부모새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구렁이는 새 집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이대로 두면 새끼 새들이 위험하다. 나는 마이크를 땅에 내려두고 새 집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목을 꾹 눌러주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몸통을 천천히 떼어냈다. 한 손에는 구렁이를 든 채 새 집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끼의 수가 적었다. 1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마리밖에 없다. 이미 습격을 당한 걸까? 얼른 구렁이의 배를 확인했지만 전혀 불룩하지 않다. 당연하다. 침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새 집에 있던 새끼는 부화한 지 15일째다. 박새 새끼의 경우 둥지를 떠날 때까지 18일은 걸릴 것이다. 독립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구렁이가 관련된 것만은 분명 확실하다. 나는 포획한 구렁이를 가지고 돌아가 다른 박새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관찰하려는 생각이었다. 새끼 새를 구출한 구세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호기심에 단번에 악역으로 돌아섰다. 21번 인공 새집. 뚜껑을 여니 새끼들은 쑥쑥 자라 있었다. 부화 후 17일째. 내일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부모새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를 넣은 플라스틱 통을 새집 아래에 두어 보았다. 새집 습격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뱀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끼 새도 부모새도 안전하다. 15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한 손으로 쌍안경을 잡고 관찰했다. 물론 녹음기도 작동 중이다. 5분 정도 지나자 부모새가 애벌레를 물고 돌아왔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함께였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0번째

0: 차에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내리자 응급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다. 그때 승범의 앞에서도 의사가 달려왔다.
1: 비켜요! 비켜!
0: 의사가 요란을 떨며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한기로 저릿저릿한 어깨를 문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2: 아, 병원이라서 그런 것. 의사도 죽은 귀신이네.
0: 그렇게 투덜대며 1층 로비로 가니 그를 발견한 소라 아버지가 달려왔다.
3: 선생님! 소라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0: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데리고 접수처로 갔다.
2: 다행히 병원장님께서 손수 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이쪽에서 입원 수속 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말하며 그 옆을 보자 내내 그들을 뒤따르던 귀신인 소라 엄마의 얼굴도 밝아졌다. 소라 아버지는 울먹거렸다.
3: 이게 다 제가 어리석어서입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아픈데 이 눈 막고 귀 막고 괜찮을 거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2: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3: 네?
2: 네?
0: 잠시 승범과 소라 아버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2: 아, 소라 엄마가 옆에 있는지 소라 아버지는 모르시겠구나. 소라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함께 힘을 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3: 예.
2: 근데 고 사장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승범이 얼렁뚱땅 말하며 주제를 돌렸다.
3: 잠시 바람 좀 쐬신다고 저기 밖으로 가셨습니다.
2: 저도 그곳에 가겠으니 어서 접수하세요.
3: 예.
2: 그럼

0: 불안에 떠는 소라 아버지를 로비에 남겨두고 수정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작은 정원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수다를 떨었다. 비가 오려는지 흐린 하늘에 습기를 실은 미지근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나무 벤치에 앉아 회색빛 빌딩 숲이 펼쳐진 도심을 바라봤다. 바로 앞도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고 공기마저 탁했다.
1: 김승범 선생 왔다며? 로비에서 부원장님이랑 한바탕 했다는 말 들었어?
2: 정말?
3: 저 김승범 선생이 누군데요?
0: 수정의 옆에서 세 명의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1: 아, 자기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 실력이 있는 한방 전문이었는데 얼마나 반질거리는지 명품 아니면 안 입었어. 아주 까칠해서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장난 아니었지. 근데 실력은 있어서 성격이 더러워도 환자들이 찾으니 자연히 자리도 오르고 콧대도 오르고 한도 끝도 없이 오르다가 지 주제도 모르고 뇌물로 부원장 자리 꿰차려다가 걸려서 잘렸대. 그 뉴스에도 났잖아.
3: 정말이요? 어쩐지 부원장님이 그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시더라.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왜 왔대요?
1: 모르지. 병원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댔으니 병원장님이 부르셨나?
2: 설마 다시 여기 오는 건 아니겠지?
1: 에이, 뉴스에도 난 사람을 뭐가 아쉬워서.
0: 수정이 앞으로 승범이 달려왔다. 귀에 얼굴이 박다.
4: 소라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요.
0: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떠들던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쳤다.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자 승범이 그 시선을 쫓았다. 꽁지가 빠지라고 사라지는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5: 왜요? 쟤들이 시비 걸었어요?
6: 소라는

0: 됐어요. 병원장님이 직접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소라 아버지는 입원 수속 받고 있고 소라는 검사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 다행이구만.
2: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주먹으로 퍽퍽 가슴을 쳤다.
0: 갑자기 왜요? 목마르십니까? 저기 정수기 있는데.
2: 수정은 옆에서 수다를 떠는 승범을 두고 앞서 걸었다. 역시 서울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았다. 툭툭. 굳은 하늘에서 기어이 비가 쏟아졌다.

0: 11. 의사 조근우. 서울제일병원. 아직 진료 시작 전인데도 컴컴한 대기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새벽부터 준비하고 병원에 왔으리라.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에서 저마다 웅성거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으려니 접수대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대기실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그들 위 숫자판에 자신의 숫자가 켜지길 기다렸다. 예약 환자들은 저마다의 증상에 따라 각 과로 향했다.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신경과, 외상외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안과 등등 층마다 가서 그 앞에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화면에 이름들이 나열됐다. 딩동 소리에 이름이 깜빡이면 그 주인이 일어나 방 옆에 앉아있는 간호사 앞으로 갔다. 간호사의 안내로 열린 방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시간은 대중 없다. 빠르거나 늦거나 예약했어도 한참을 기다렸다. 그 사이 병원 안에는 많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아이의 울음소리, 기침소리, 두런두런 수다를 떠는 소리, 방송으로 누군가를 찾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울리는 구급차 소리. 수많은 창으로 해가 들고 졌다. 구급차에 실려온 위중 환자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누군가가 교통사고 환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침대는 팔다리에 뼈가 으스러진 남자가 흘린 피로 흥건했다. 부푼 복부를 본 의사가 소리를 질렀다.
1: 어서 빨리 수술실을 잡아야 돼. 마취과 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지금 수술 없는 선생님은 누구 있지?
0: 의사가 간호사를 향해 물었다. 비쩍 마른 몸에 머리카락은 감지 못해 떡이졌으며 안색은 병약해 보여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으면 그가 환자 같아 보일 지경이다. 간호사는 그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선생님을 불렀다. 간호사의 부름에 달려온 선생이 그를 지나쳐 환자 상태를 살폈다.
1: 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0: 그는 기계를 들여다보며 촉진을 하는 의사와 그 옆에서 보조하는 간호사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그를 가볍게 무시했다. 몇 번 그 자리에서 붕괴하던 의사가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는 슬리퍼 신은 발을 질질 끌며 응급실을 나왔다. 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1: 들을 리가 없지.
0: 가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곧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들었다.
1: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살리지 못하는 의사.
0: 길고 울퉁불퉁한 손가락을 빤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1: 죽어라 공부했건만 급살하니! 자괴감 들어!

0: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조근우님?
1: 승범은 의사 가운 왼쪽 가슴팍에 달린 이름을 들여다봤다. 놀란 의사가 황급히 가슴을 가렸다.
2: 저승사자십니까? 봐주세요. 저는 아직 저승에 갈 마음의 준비가. 저는 억울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고 이 길만을 바라보며 놀지도 않고 죽어라 공부만 해서 겨우 외상외과에서 다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겨우 이국정 교수님의 뜻을 받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1: 그는 팔로 눈물을 닦았다. 눈물 대신 피가 팔에 묻어났다. 그의 앞에 있던 남자가 주위를 살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두리번거리더니 한 발자국 다가섰다. 고개를 숙여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줄였다.
3: 내가 당신의 한을 풀어주겠소.

0: 한약방에 불이 꺼진 거리는 고요했다. 저 멀리서 누구네 집에 개가 짖어 메아리처럼 울렸다. 산업도로에서 간간이 내달리는 차 소리와 시간이 되면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까마득히 들리면 지척에서 들리는 풀벌레가 숨을 죽였다. 한의원 건물 옥상에서 승범은 캠핑용 화로대에 장작불을 지폈다. 불꽃이 점차 커지고 매캐한 연기에 콧물을 훌쩍이며 승범은 준비한 상자에서 비닐에 쌓인 것들을 꺼냈다.
1: 정말 태우면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0: 승범 옆에 있던 의사 조근우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2: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0: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승범도 불안했다. 서울에서 귀신 의사 조근우와 스치듯 지나치고 돌아서니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 한의사가 귀신을 치료해주는 건 한을 풀어주는 건데 귀신 의사가 진짜 귀신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둘은 비장한 각오로 불 앞에 섰다. 포장을 뜯지도 않은 수술용 실과 바늘인 봉합사를 불길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어 수술용 옷과 장갑, 그리고 마스크. 이건 조근우가 특별히 청한 물건이었다.
2: 아니, 응?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0: 귀신의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 의료용품을 태우는데 승범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 감염될 일이 있을 리가 없자는가.
1: 의사의 하얀 가운처럼 귀신들에게 보이는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세요.
0: 승범의 불만에 조근우는 차분히 대꾸했다. 집어넣은 물건들이 검은 채가 되자 가만히 보고 있던 조근우가 탄성을 내뱉었다. 그가 불길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움켜쥐어 꺼냈다. 하나 둘씩 태웠던 물건들이 저 세상의 물건이 되어 나왔다. 승범은 숨을 들이켰다. 다시 봐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1: 첫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군요.
0: 조근우가 중얼거렸다. 그걸 본 승범이 상자에 있는 것들을 쏟았다. 불길 속에서 메스와 겸자, 가위, 솜, 헤드라이트 등이 타올랐다. 밤공기에 섞인 장작을 태운 냄새가 옅어졌다. 옥상 계단에서 내려온 승범은 2층 유리문을 밀었다. 한의원 문에 단 종이 울렸다.

0: 조심히 문을 잠그고 스위치를 켜자 전류가 도는 소리와 함께 한의원에 불이 켜졌다. 승범은 복도를 지나 침구실로 향했다. 길게 쳐진 커튼을 젖히자 침대 위에서 배를 까고 누워있는 공실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있다. 승범의 뒤로 조근우가 나타났다. 불에 태워보낸 온갖 장비를 찬 의사 귀신이 수술복까지 갖춰입고 침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공실의 옆에서 기도하던 조근우는 길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떴다. 그가 승범을 봤다. 마주보던 승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결연하게 조근우가 말하자 공실이 눈을 번쩍 뜨고 다리 밑에 선 승범을 봤다.
2: 다 죽어서 수술이 뭐야? 아, 이걸 꼭 해야 해?
3: 내가 아줌마 한 다 풀어줄게. 그러니 나만 믿고, 아니 이 의사 귀신 선생님까지 믿고 가만히 누워 있으세요.
0: 승범의 말에 조근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래요, 공실 귀신 환자분, 저만 믿으세요. 자, 개복하겠습니다.
0: 공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미 째진 배를 뭘 또 개복한다는 건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으나 조근우는 공실의 이마를 눌러 눕게 했다. 그는 배를 열어 고정하고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기 시작했다.
1: 된다. 한 의사님, 이걸로 두 번째 실험, 아니 성공!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이름 양 만춘, 성별 남자, 신체 훤칠한 키에 조금 경도 비만.
1: 놈들이 산을 만들면 우리는 애들 집합 시키라.
2: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인공 태산.
3: 당나라가 아직 안시성을 뚫지 못했습니다.
4: 에이, 고수 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게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구만.
5: 출동하라!

0: 어느덧 가을입니다, 페아.
1: 우리는 가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컴백한다. 패딩은 넣어둬.
0: 월동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찬바람이 싸늘하게.
2: 게다가 준비한 군량과 화살 총알이 모두 바닥을 보이고 있어.
1: 그만! 그래서 가야 한단 말이냐?
2: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지금이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우리 군의 군량과 화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안시성에서 알게 된다면...
1: 그만! 토산만 뺏기지 않았어도...
2: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폐하.
0: 토산을 장악한 적들의 반격이 시작되면 살수대첩에 날리는 난리도... 폐하!
1: 그만!

0: 아,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다. 네 누구야?
1: 나 당태종 황제 폐하다.
0: 아이고, 도산의 전주인 아니십니까?
1: 그 거두절미하고 축하한다, 양만춘.
0: 야? 이 무슨 소리요? 아, 몇 달 동안 죽이겠다 달려들더니 전화해서 갑자기 축하를 한가?
1: 이번 안시성 전투는 양만춘 승, 나 당태종 이세민 패 인정.
0: 645년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스스로 당나라의 패배를 인정한다, 그 말이오?
1: 그래. 고구려에 님과 같은 장수가 있다니, 그 고구려 용사들의 기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겠구만.
0: 패배를 인정했으므, 어제 방부터 아이 빼고 말을 하오.
2: 그래서 그 다음날 출발! 안시성에서 철수하는 당나라의 군사들.
0: 음악 부탁하오.
3: 양만춘은 퇴각하는 당나라의 군사들을 위해

0: 분명히 양만춘이 직접 선곡한 곡으로 백뮤직을 깔아준다.
1: 양만춘과 같은 장수가 우리 당나라에도 있었다면.
0: 양만춘의 패기와 기백에 매혹된 당태종은
2: 뜨거운 택배가 왔다니 택배 왔어요.
0: 무사히 요화를 건너 철수한 후 안시성의 양만춘에게
3: 아이, 야야 이 뭐니 이그 유명한
4: 비단이 장사 왕서방 민원 한대 판에서
3: MADE made in 왕서방
0: 중국의 명품 비단 백피를 하사하며
1: 무료 이민에 무료 정착 서비스까지 기다린다 양만춘.
0: 크, 양만춘을 칭송했다.

0: 그게 무슨 말이냐? 당퇴중이 요허를 건넜다면
1: 안시성을 포기하고 퇴각한 걸로 보입니다.
0: 당나라가 끝내 안시성을 뚫지 못하다니.
1: 형님, 우리 지원군도 빨리 복귀시켜야 합니다.
0: 빨리 연락해. 고구려 국경에 나가 있는 전군은 바로 복귀한다.
1: 예, 장군.
2: 제1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서 당나라가 스스로 퇴각하자 그동안 당나라를 지원했던 신라의 지휘부는
3: 우리 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냐?
0: 이번 출동의 피해는 크지 않으나
3: 무엇이 문제냐?
0: 우리가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을 두고 혹시 고구려가
4: 상대가 연계 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3: 언제쯤 움직일 것 같은가?
0: 그리 빠르게 움직이진 못할 겁니다. 고구려는 이번 당나라의 공격으로 10여 개의 성을 잃고 4만의 군사가 전사했다고 밝힌 걸로 보아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클 걸로 추정됩니다.
2: 그러나
3: 연계 소문
4: 받으세요. 그래도 침착하게
3: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설아벌의 안주인 선덕 여왕입니다.
5: 나 평양성의 바깥주인 개소문이요.
3: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5: 아, 뭐 신라가 설처되는 바람에 우리 고구려가 얼마나 엿을 먹었는지 내가 임플란트가 다 필요할 지경이요.
3: 아, 엿이라뇨? 엿 보낸 적 없습니다.
5: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시오? 대형 엿 공장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3: 난 모르는 일입니다.
5: 뭐 소비자 고문 센터에.
3: 고문 센터라뇨? 아직도 그런 센터가 고구려에 있다라는 그런.
5: 내가 말이 헛나왔구만. 고발 센터에 고발 당하고 싶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하시든가.
3: 우린 힘센 당나라가 대포 한 발 쏘라고 하니까 한 발 쏘고.
5: 아, 됐고. 우리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3: 우리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어떻게 보상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5: 고구려은행 연계소문 110-486-590-590 고구려.
0: 아니, 대체 뭐라는 겁니까?
3: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좌번호를 이런 개소문이...

0: 야, 이거 귀여우시구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결이 되나?
1: 연계 소문에 압박이 계속되자 얼마 전 완공한 황룡사 9층 목탑 탑돌이를 시작하는 선덕여왕.
2: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부디 우리 신라의 앞날에

0: 여왕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불심에 의지했던 선덕여왕은 아예 왕실 지정 황룡사로 출근해 근무 시간 내내
1: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0: 신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탑돌이를
2: 그죠? 오늘도 안 계셔?
3: 황룡사의 납시였습니다.
2: 침무신라에 그쪽으로 옮기시든가.

0: 경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1: 정답!
2: 깡통!
0: 깡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나라 국고의 소리예요! 텅텅 빈 깡통이 우리나라의 국고라 말이에요!
3: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비담.
0: 그동안 응? 여왕 배아님께서 선정여왕표 토목공사를 하시느라고 국고가 바닥나고 민생이 어려워진 마당에 응? 고구려는 당나라의 전쟁 피해 보상을 우리 신라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3: 응? 거품. 결국 개거품을 무는데
0: 여러분은 오늘의 이 사태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그만

0: 꼭 그리 하셔야겠습니까?
1: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0: 비담 그자는 반여왕 세력의 수장입니다. 그런 자를 상대등으로 임명하시면.
2: 상대등이란 신라 최고의 관직으로 국정을 돌보는 동시에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의장을 겸임하는 자리다. 실질적으로 신라 넘버2의 자리?
0: 번번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나서면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1: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고 하였다.
0: 대체 누가 그랬어요?
2: 정치적으로 다른 컬러를 띠며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반대하고 나서는 비담을 포용하기로 결정한 선덕여왕은
1: 비담을 상대등으로 임명한다!
2: 서둘러 정적인 비담에게 신라의 넘버 2 자리를 내주는 선덕여왕.

0: 누가 넘버 투래? 내가 넘버 투야. 김유신, 이규찬.
1: 아이고 저 어떡하나. 김자연.
2: 비담 씨. 알죠? 잘해봐요. 자연.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찾아갑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산과 바다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인데요. 이 같은 특성을 인정받아서 지난 1988년에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크게 내변산 지역과 외변산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찾으면 좋은 외변산 지역의 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여행의 출발지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매창공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창공원은 조선시대의 여류시인인 이매창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한 문화공원인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좋은 곳입니다. 매창공원을 들른 후에는 석정문학관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시의 거장이라고 불리던 신석정 시인은 이매창과 함께 부안을 대표하는 시인인데요. 신석정 시인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석정문학관은 지난 201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신석정 시인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사계절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부안읍을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명소는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사랑의 낙조공원입니다. 사랑의 낙조공원은 석정문학관에서 22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낙조공원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명물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입니다. 남녀 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트 모양을 형상화한 이 조형물은 각각의 손에 동그란 금장식이 박혀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 금장식은 일종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장식 사이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면 그 즉시 사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낙조공원에 있는 팔각정은 오래전부터 낙조 감상 포인트로 인기가 많은 명소입니다. 특별한 조형물이나 장식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진원회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것이기도 합니다. 산항의 낙조공원에서 9km쯤 떨어진 곳에는 그 유명한 격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격포해수욕장은 서해안의 해수욕장으로는 드물게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은 곳인데요. 고운 백사장이 길게 뻗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격포해수욕장의 남쪽 끝머리는 명승으로 지정된 채석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채석강은 마치 책을 쌓아놓은 것 같은 해식단회가 눈길을 끄는 명소인데요. 썰물 때는 해식단회의 아랫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외변산 지역의 마지막 여행지는 변산반도 남동쪽의 능가산 기슭에 있는 내소사입니다. 내소사는 백제무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고찰인데요.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정각들이 소실되었지만 조선 인조 때 다시 중창이 되었습니다. 천년고찰 내소사는 그 입구부터가 남다릅니다. 일점은 바로 앞에 오래된 할머니 당산나무가 버티고 서 있고요. 이곳에서 천왕문까지 울창한 전나무 숲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약 600m 길이의 이 전나무 숲길은 내소사의 명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나무 숲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빛바랜 단청이 아름다운 내소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우리 외교관 전원의 신상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전현직 외교관과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 등의 정보가 최대 만 건이나 세뇌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런 초유의 해킹을 외교부는 10달 동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달이 지나서야 해킹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이예린 기자입니다.
2: 해킹을 당한 사이트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2022년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외교관, 해외 파견을 앞둔 공무원 등이 이용해왔습니다. 이 시스템 서버가 미상의 공격자에 장악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2월까지 10개월에 걸친 해킹 공격에 데이터 1만여 건 중 상당수가 무단 유출됐습니다. 전현직 외교관, 재외공관 주재관, 타부처 파견 공무원들의 실명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와 소속 부서 등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3: 얘가 지금 접수된 건 없습니다만
4: 박일 외교부 대변인
3: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는데 외교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괄하여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2: 외교부는 해킹 피해 사

0: 사실을 10개월간 모르고 있다. 관계기관을 통해 지난 2월에서야 인지했습니다. 이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내부 인터넷망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외교부는 개별 통보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1: 이번 해킹 사건은 우리 외교관 등 공직자들의 정보를 빼갔다는 점에서 정보 요원 노출 등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북한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2: 우리 외교관을 포함한 해외 파견 공무원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며 타국 외교관 등을 상대합니다. 이번에 유출된 이메일 주소가 도용돼 우리 외교관 명의로 타국 외교관에게 피싱 메일을 전할 경우 큰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외 공관엔 외교관뿐 아니라 국정원 요원과 국방 무관도 있어 이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외교부가 이번 해킹 사실을 알리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국정원이라든지 국방 쪽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4: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3: 적대적인 국가에 넘어간다고 하면 안보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2: 외교부는 이번 공격의 배후가 국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공공 분야를 겨냥한 해킹의 80%가 북한 소행으로 분석되는 만큼 재작년 법원 전산망 해킹처럼 라자루스나 김숙희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는 중국 해킹 조직이 한국 등 각국 외교부 이메일을 해킹했다며 기소했습니다.
5: 대상이 외교관들이고
4: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입니다.
5: 뚫은 것도 북한이나 중국 등의 소행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도 유사할 확률이 높죠.
2: 외교부는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정부의 대응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 어젯밤 큰 불을 잡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선 아직도 잔불 정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 조사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6: 바람이 불 때마다 검게 그을린 구조물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리며 마지막 불씨를 잡습니다. 발생 61시간 만인 어제 저녁 불길이 잡힌 인천 쿠팡 물류센터.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진까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7: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불이 꺼지는 대로 안전관리상 과실 등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당시 방제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6차례 끄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진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이후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소방시설을 대폭 보강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에도 같은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됐는지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 건물은 최근 수년간 종합점검에서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반복적으로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25건 지적 중 불이 시작된 6층에서도 3건이 포함됐지만 이번 화재와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3년 전에도 지하에서 냉동창고 화재가 있었는데 쿠팡이 입주하기 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 이렇게 불 끄기가 어려운 이유로 빽빽하게 쌓인 물건들과 좁고 복잡한 내부 구조가 꼽힙니다. 실제 쿠팡 직원들은 불이 나면 대피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61시간 만에 불이 잡힌 쿠팡 물류센터. 빽빽하게 쌓인 가연물이 불을 키운 6층은 미로 같았습니다.
9: 아파트 보면 뭐 100개, 100개, 103만 쭉 있잖아요. 물건이 거기에 꽉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8: 쿠팡의 다른 물류센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복층 구조에 선반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통로도 좁아 대피가 쉽지 않다는 게 직원들 설명입니다.
9: 출입문까지 이제 나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진짜 끝에서 끝으로 가다 보니까 계단 타고 내려와서. 좀 약간 무서운 느낌? 어떻게 나가지? 막 이런. 입구도 좁고.
8: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른바 메자닌 구조에 불이 났을 때 취약점들입니다. 진화까지 엿새 걸린 이천 물류센터. 이번에 불이 난 물류센터 모두 이 같은 구조였습니다.
9: 비용 아끼려고 더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8: 쿠팡이 밝힌 물류센터는 전국 30여 지역에 100곳이 넘습니다.
10: 그런 화재를 만나면 이게 또 무너져 내려요. 피난을
4: 백승주 한국 열린 사이버대 소방방재 안전학과 교수입니다.
10: 소화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8: 2024년 창고 시설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됐지만 전국 물류 창고 5,900여 곳 중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를 포함한 70%는 시행 이전 허가를 받아 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윤아리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수사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윤기를 수사했던 형사과장은 장윤기의 스토킹과 성범죄 또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지침을 국수본이 줬다고 밝혔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11: 검찰과 경찰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국수본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형사과장은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면서도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침을 시인했습니다.
12: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11: 특히 장윤기가 옛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 그리고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광주경찰청에 세 차례나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3: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1: 국수본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분리수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지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리수사를 지휘한 윗선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검거 당시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고교 시절 친구와 나눈 SNS를 복원해 차량으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세 번째 공판에서 고교 동창을 증인으로 불러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4: 북한이 어젯밤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방류에다 집중호우까지 더해져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한때 10m까지 치솟았고 임진강 유역으론 홍수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 장마 막바지 정체전선은 이일대로 북상했습니다. 중부지방뿐 아니라 북한 황해도 일대에도 이번 주 들어서만 20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16: 개성시를 비롯한 중부이남의 유로 지역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5: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젯밤부터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후부는 접경지역 위성사진 분석 결과 어젯밤부터 오늘 낮까지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9년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진 사고 이후 사전 통보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7: 방류 여부가 확인되면 최북단에 있는 수위관 측소가 있습니다. 12m 수위에 이르게 되면은 주민 대피 여부를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함께 검토를 하게 되는데
15: 이에 따라 최북단 필승교부터 수위가 치솟았습니다. 새벽부터 물살이 거세지더니 순식간에 차오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오후엔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를 뛰어넘어 10.24m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어 하류 군남댐 방류량이 늘면서 임진강 유역 임진교와 비룡대교엔 홍수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을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구름이 강해져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북한 지역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방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 쉽지 않았지만 결국 인간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세계 바둑 1위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카타고를 상대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강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최종 3국에 들어선 신진서 9단의 표정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카타고는 1, 2국에선 보여주지 않은 좌상기 포석으로 대국을 열었고 신9단은 장고 끝에 우하기로 맞섰습니다.
2: 이거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1: 신9단은 복잡한 전투를 피하며 조금씩 집을 쌓아갔습니다. 80숫째, 상변에서 중앙까지 이어지는 흑진이 만들어지며 승부의 추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국과 2국에선 중반 이후 승률이 흔들렸지만 오늘은 끝까지 승률 99%를 지켜냈습니다.
2: 이렇게 쉽게 이겨도 되나요?
3: 승리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1: 신9단은 3시간 20여분 221수 만에 11집 반 차이로 승리하며 카타고를 상대로 2승 1패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비록 18집 정도 유리한 2점 접바둑이지만 10년 전 1승 4패를 달성한 이세돌 9단을 넘어서며 인공지능을 이긴 최초의 바둑기사가 됐습니다.
4: 2점 바둑은 약간
5: 신진서 프로바둑 9단입니다.
4: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오늘 대국은 단순히 인간이 승리했다는 것을 넘어 지난 10년간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능성을 확장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0: 오늘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로봇 청소기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6: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관들은 연신 물줄기를 쏘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7: 계속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 안쪽에서 불꽃이 계속 튀어가지고 전자제품이 터졌나?
6: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주민 20여 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7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았고 이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동에 머무르고 있던 입주민 3명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7: 불 났을 때 그 직진분들 안에
8: 없었어요.
7: 없었어요.
8: 네, 출근했었고 그 동이가 뛰쳐내려오고 내가 뛰쳐올라가다 계단에서 만났어요.
6: 화재 당시 평화는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들 증언이 나왔는데 소방당국은 가전제품 발화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세대 거주자는 KBS에 불이 났을 당시 집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로봇 청소기에서 불이 시작한 걸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0: 부산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8층 창밖으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불을 찢어 만든 줄을 타고 탈출을 시도한 건데 당시 객실 출입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서정윤 기자입니다.
9: 경찰이 한 남성에게 객실 문을 열도록 지시합니다. 문이 열리자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잇따라 밖으로 나옵니다.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다 추락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10: 외국인들이 묵었던 객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불을 묶어 만든 줄을 타고 밖으로 탈출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밖에서 잠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남아있던 선원들을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모텔에는 외국인 선원 20명이 방 2개에 10명씩 나눠 머물고 있었습니다. 해외 선원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해 임시로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객실 출입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긴 상태였는데 경찰은 선원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중개업체가 객실을 잠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그래서 이따가 그 앉아갖고 남아있다.
9: 모텔에 남아있던 나머지 외국인 선원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선원들의 무단 이탈

0: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개업체의 감금 여부 등 위법성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1: 외국인 유학생들이 치르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이 시험을 대신 쳐주는 대가가 얼마일까요? 최대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부정시험을 치러 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2: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서 무언가를 건네봤습니다. 여성은 중국인 유학생, 받은 건 송수신 장비입니다. 이튿날 여성이 정답을 들을 수 있는 장비를 차고 응시한 시험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입니다. 토픽은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유학생들의 졸업이나 취업 요건으로 쓰입니다.
3: 저한테 한국어를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필요해요.
2: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부정시험을 치러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수험생에게 스피커 등 장비를 건네고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하거나 아예 대리 응시자를 섭외해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습니다. 감독관을 속이기 위해 유학생과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의 가짜 신분증까지 동원됐습니다.
4: 위조한 거는 알 수가 없는데 사진을 보고서는 확인을 하는 거니까.
2: 대리시험 한 차례 비용은 최대 800만 원. 유학생에게서 챙긴 이 돈을 총책과 브로커가 나눠 가졌는데 수익은 7억 원에 달할 거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브로커를 구속하고 대리응시자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유학생 등 101명도 검거됐습니다.
5: 무자격 상태로 체류 자격을 얻거나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까지.
2: 교육부는 수사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6: 모레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조세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선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수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8: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7: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에 맞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세 제도 또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기준이 포함된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이 제시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8: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7: 중시 급락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거론했습니다.
8: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실히
9: 5월 27일 날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고점은 6월 22일 날
10: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8: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7: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6: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17억대 근저당을 설정해 판 걸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꼼수로 규제를 피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자는 매수인들,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잔금을 나중에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던 건데 집을 살 수 있게 거액을 빌려준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치면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일종의 외상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편법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막아 원칙대로라면 현금 20억 이상이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사적 대출로 규제를 피해 집을 팔았다.

0: 하는 겁니다.
1: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대표입니다.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건재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0: 민주당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 뭐가 문제냐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나중에 잔금을 받는 불리한 거래를 한 거고 무주택자가 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했습니다.
2: 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3: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는
2: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0: 청와대는 이번 매매가 통상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기대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한 거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4: 여야는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특검엔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도 철회해 국회 정상화 물꼬가 트였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특검 추천 방식에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선관위 특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제3자 추천이나 야당 추천 대신 국민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여야 3명씩 추천으로 국민 추천위를 구성하고 변호사 단체, 학계에서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국민 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선정해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접기로 했습니다.
6: 반드시 추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6: 때문에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는
5: 당장 야당목 7개 상임위원장을 모레 선출하는 등 원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선거관리부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선관위 서버 수사 주장까지 나오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7: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3: 더불어민주당
7: 본질을 완성하기
3: 대표
7: 위해서는
3: 마지막 원내대표입니다.
7: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5: 여야는 일단 7월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수사 범위 등은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4: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입구를 혼자서 끝까지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란 별명이 붙은 여성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위 참가자 4명도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8: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그려진 브로치를 달고 법원에 들어서는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9: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10: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9: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지난달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과의 합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A씨가 성조기를 두른 채 문을 막아섰고 출입문을 앞에 두고 설득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경기장 진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왔고 A씨는 결국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심사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의문이 남는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법원에선 A씨뿐만 아니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선수들의 수색 상황을 생중계하고 양말을 벗겨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위 참가자 3명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11: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충돌했습니다. 양측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노와 곤봉을 휘두른 겁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현지 시각 20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 필리핀 해군 고무보트들이 중국 해안경비대 고속정을 에워쌉니다. 서로 떠나라며 고성이 오갑니다.
3: 필리핀 보트는 즉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0: 할 것이다. 필리핀의 권리다. 이리 와.
1: 흥분한 양측은 결국 노와 군봉 등을 서로에게 휘두르며 충돌합니다. 필리핀 해군은 중국 해경의 불법 촬영에 대응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병사 한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0: 병사 한 명이 다쳤는데 해군의 필수 인력입니다. 머리 부상 길이가 거의 2인치에 달합니다.
1: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합법적인 순찰 활동에 대해 필리핀군이 도발해 왔다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0: 필리핀군이 중국의 법 집행 요원을 폭력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중국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1: 양측이 충돌한 세컨드 토마스 함초는 중국과 필리핀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1999년 필리핀이 군함을 좌초시켜 실효 지배를 시작한 뒤 물대포 공격 등 여러 차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2년 만에 만날 예정인 가운데 군봉 폭행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52.3%가 증가한 5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80% 급증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해 6,700대를 회복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의 확답을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불참을 시사했다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달 내용을 신뢰한다며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재소환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예비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피습돼 파손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피혐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녹화 중계됩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인구학자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보건대학원 조용태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조용태 교수는 인구야말로 가장 정직한 데이터로 미래를 읽는 가장 강력한 지도라고 하는데요. 인구를 늘리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구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인구 전략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 국방, 행정, 정치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용태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용태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인구 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지표구나 그런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방 소멸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뭐 시그널이 있는 거죠?
1: 사실 이 지역 우리 예전서부터 이촌 향도 현상이라는 이야기는 60년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0: 뭐 사람은 태어나면 뭐 서울로 보내라 이런 그렇죠. 말도 있었잖아요.
1: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서부터 언제나 있어왔던 거였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가 사람이 없어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결국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 그 행정구역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사교육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0: 아.
1: 사교육은 규모의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0: 정치하시는 분들은 싫겠죠. 왜냐면
1: 네.
0: 기반이 거기 사는 인구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태학적인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인구 크기가 우리 동네의 인구 크기가 똑같이 유지되는 그런 곳은 없어요. 이건
1: 네.
0: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이고요.
1: 네.
0: 게다가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만 유지하겠어요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서. 그래서 저는 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의 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군구가 똑같은 기능들을 다 각각 갖고 있는데,
1: 그러니까 광주 전남 통합한 것처럼.
0: 그렇죠. 이제는 기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여기는 이런 기능을 갖고 지금 이제 움직여 다니는 일이 예전보다
1: 예.
0: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1: 그렇게 통합했을 때 어떤 순기능들이 있나요?
0: 순기능은 행정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고요.
1: 네.
0: 왜냐하면은 지금은 각 지자체들이 모든 기능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인구는 작아지는데 그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1: 네.
0: 그리고 도로가 잘 뚫려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졌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쪽 군에서는 A라는 기능을 더 집중을 하고 B군에서는 B라는 다른 기능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1: 네.
0: 대신에 사람들의 이동은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로 인프라, 그다음에 모빌리티 산업 이런 걸더 키워야겠죠.
1: 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대도시, 서울에서 사는 게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서울로 갈 것이고, 나 여기서 사는 게, 지역에서 사는 게더 좋다. 난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지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1: 예.
0: 네, 그게 사실 제 친구랑 저랑 이제 어느 날 같이 이야기를 제 친구는 지방 방송국의 기자인데 이 친구랑 같이 소주 한 잔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야, 이게 너랑 나랑 대학 때 같이 공부했는데 너는 서울에 있고 나는 이제 이 친구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에 있으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다. 근데 특히 자산이
1: 네.
0: 너는 서울에 있다라는 걸로 해서 자산이 더 크고
1: 일단
0: 우리는
1: 집값이,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예.
0: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그렇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워낙 여기 서울은 전세 보증금 뭐 월세 보증금
1: 네.
0: 자체가 많으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냐. 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보다 이 친구가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에도 자주 다니고
1: 예.
0: 훨씬 더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왜 그런지를 봤더니 서울에 있는 저와 제 친구들은 가처분 소득에서 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한번 그거를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람들의 이 가처분 소득에서 내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들이 있잖아요. 특히
1: 네.
0: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나가는 돈들. 그거 매몰 비용을 빼고 매일매일 팔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매몰 비용이라고 저희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빼고 나서 남은 여유율을 봤거든요.
1: 네.
0: 그거는 지방에 살고 있는 45에서 55세가 서울에 살고 있는 45에서 55세보다 높습니다. 여유율은. 그러니까 자산의 총량은 서울이
1: 네.
0: 높은데.
1: 깔고 있는 게 높으니까.
0: 그렇죠.
1: 그쵸?
0: 예.
1: 예.
0: 그래서 만일에, 요즘처럼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화랑인 경우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으로 따져보면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그
1: 네.
0: 친구들이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잘 넣어놨으면은 자산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1: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뭐 오랫동안 추진을
0: 그랬죠.
1: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뭐가 부족한 겁니까?
0: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혁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셨을 때 혁신도시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 그런 혹은 이제 공공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을 내려보냈잖아요.
1: 네.
0: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걸리는 시간이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 10에서 15년 뒤에 여기서 활동해야 할 청년 인구의 숫자는 지금 태어났거나 지금 10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1: 예.
0: 그럼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1: 네.
0: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혁신도시 이야기할 때, 그게 2005년, 6년, 7년 이때 이야기니까 그때의 한 10, 그때까지 태어난 친구들은 19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이고, 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60, 한 3만에서 72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은 나머지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져봐도 한 25만에서 30만, 한 27, 8만 명에서 32만 명 정도.

0: 인데 요 사람들이 전국에 몇 군데로 흩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보면 열 군데가 맞았을까? 하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인구가 한 100만 명씩 태어났었을 때는 전국에 열 군데로 흩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0: 근데
1: 너무 작은 단위로 찢어지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근데 그때 그게 왜 찢어졌냐면은 일단은 가장 낙후된 데 제일 많이 주자.
1: 네.
0: 그리고 그럼 거기 준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전라도의 그 나주 지역이었는데 네. 그랬더니 경상도에서 우리는요. 뭐 부산 지역에서 경상남도에서 우리는요. 강원도에서 우리는요. 이러면서 이게 열 군데로 쪼개집니다.
1: 그러니까 여기저기 형평을 따지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니게 된
0: 그렇죠.
1: 셈이네요.
0: 그렇죠. 예. 만일에 저는 바람이 뭐 제 네.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혁신도시를 다 묶어서 쪼개지 말고
1: 네.
0: 한 군데에다만 놨었으면 그것도 가장 낙후된 데가 아니라 가장 청년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
1: 네.
0: 그 주변에다 놨었다면.
1: 그럼 지역 차별이라고 난리 났을
0: 난리
1: 거예요.
0: 났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안 떨어졌을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0: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갈 것이 특히 중요한 건 여성 청년인데요.
1: 네. 여성들은 특히 지역에 가는 것을 꺼립니다.
0: 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치안도 있고.
0: 그렇죠.
1: 뭐.
0: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우리가 여성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1: 네.
0: 이 잘 키운 우리 딸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직장들의 대부분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1: 네.
0: 여기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실제로 네. 20대의 성비, 남녀 성비를 보면 여성 100명당 남자가 몇 명 있나. 뭐 울산, 포항, 창원, 목포, 광양 이런 제, 예. 대, 지역들을 보면요. 여기는 대부분 다 130이 넘어요.
1: 아, 그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0: 그렇죠. 대구도 111명이고요.
1: 예.
0: 광주도 109명이고요.
1: 아니 비슷비슷해야지 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0: 그럼요.
1: 이럴 텐데.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을 다 제조업 중심으로만 해와서 남성 중심의 일자리들은 열심히 채워놨는데
1: 네.
0: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있으면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주부를 한다. 그랬으니 여성들이 같이 들어갔지만 우리 잘 키운 딸들을 가정주부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딸이 둘인데 저도 그럴 네.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20대의 성비가 88명이에요.
1: 아.
0: 여성 100명에 아니 남 예. 여성 100명에 남자가 88명밖에 없어요.
1: 여자가 더 여초군요. 서울은.
0: 네. 그러니 서울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경쟁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1: 네.
0: 느끼는 경쟁은 남성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 또래 집단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존해야지가 더 중요해요.
1: 네.
0: 이게 초저출산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1: 그러네요. 그 지역 간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큰 역할을 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지방에다가 이렇게 산업 단지를 크게 유치를 하려고 할 때 반도체 클러스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산업들이 유치되어야 되냐면 여성들을 위한 그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1: 예.
0: 여성용. 근데 이게 여성이 그런 뭐 저 어셈블리 라인에 들어간 그런 잡을 원하는
1: 물론
0: 게 아니에요.
1: 물론 이게 저희가 뭐 라인에 여긴 남자만 이래야 되고 여자만 이래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어떤 선호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0: 분명히
1: 있는 거죠.
0: 네.
1: 예.
0: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이 수도권 아니 서울에 제일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낮에 어디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제일 많이 일하고 있는 데가 강남구. 두 번째로 많이 일하는 데가 서초구. 세 번째가 영등포구, 여의도.
1: 네.
0: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금천구.
1: 가산디지털단지죠.
0: 예. 네. 그 다음이 마곡, 강성.
1: 아, 다 그러네요.
0: 예. 네. 아, 그리고 저걸 뺐습니다. 중구.
1: 네네. 예. 명동 쪽에.
0: 네, 명동.
1: 예.
0: 그럼 이제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구들의 특징, 낮의 특징을 보면 여기는 다 과학기술 기반이나 아니면 정보통신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파이낸스 관련된 산업이거나 이런 데 여성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1: 네네.
0: 우리는 여성들을 그런 산업에서 일하도록 키워왔고
1: 예.
0: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방에다가 우리가 뭘 놓을 테니 거기 가세요 하면 이들이 원하는 직장들이 아니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0: 반도체만 딱 보냈다고 해서 거기가 뭐 이렇게 완전히 바뀌기 쉽지 않다는 거네요.
1: 그렇죠.
0: 제반도 따라가야 하는 것들이.
1: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누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평택도 그다음에 요 저기 그 용인도 용인에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택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 여기는 바뀌었잖아요.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수도권이기 때문입니다.
0: 아.
1: 서울과의 근접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 내려가면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을 더 활성화하자라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하자고 할 때 기성세대 중심으로의 그 마음으로 이 저 계획을 짜지 말고 청년 특히 여성 중심으로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청년 여성이 가기 싫어하는 곳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0: 청년 여성이 많이 가려면 어떤 게
1: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청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0: 직업
1: 그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기술 기반,
0: 네.
1: 그다음에 정보통신업,
0: 아.
1: 그다음에 그 저 파이낸스 관련된
0: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1: 그렇죠. 네. 그런 거 중심으로 먼저 놔줘야 한다는 거죠.
0: 네, 네. 지금 사실은 뭐 인구 감소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뭐 고령층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분들은 없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는 거 뭐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 한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1: 네.
0: 정말 이렇게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가요?
1: 사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구 개개인의 역량이 또 되게 중요해서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제도와 정책이 미래의 인구 크기에 맞춰서 잘 바뀌고 개개인의 역량이 커간다면
0: 네.
1: 그러면 이 인구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거에 그 파급 효과,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0: 네.
1: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네.
1: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인구에서는 인구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구 배당금은 첫 번째 배당금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특히
0: 네.
1: 이제 노인들의 부양비가 낮을 때가 인구 배당금이 아주 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게 1차 배당인데 2차 배당은 언제 나오냐면은 인구의 크기만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생산성. 인구는 작아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으면 그 부양비가 또 낮아질 수 있어요.
0: 그렇네요.
1: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그쪽이 맞다고
0: 네.
1: 보여지는 거죠.
0: 그러네요. 부양 인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생산성을 높이는 걸로
1: 그렇죠.
0: 가야 하는 것이다.
1: 네.
0: 외국을 한번 볼게요. 교수님께서는 베트남 정부 인구 정책 자문을 하셨더라고요.
1: 그랬죠.
0: 예. 그 베트남의 인구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베트남의 인구 크기는 우리의 두 배이지만
0: 네.
1: 우리와 조금 다르게 이 나라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1인당 GDP로 보면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나라의 젊은 인구가 많은데 여기가 지금 교육 투자를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교육 투자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아이들 교육입니다. 지금.
0: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모습이네요.
1: 똑같아요. 지금 사교육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고요.
0: 예.
1: 영어 캠프가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 영어 캠프에 보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인구도 지금 우리 베트남 하면 많은 분들이 애기 많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성 한 명당 1.9명을 낳고 있고
0: 네.
1: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1.3을 낳고 있어요.
0: 아.
1: 그러면 1.3밖에 안 낳는다는 얘기는 하나는 낳잖아요.
0: 네.
1: 근데 아기가 못 사는 집에서 아기가 3명, 4명 있으면 아기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중요하지 아기 교육에 신경 못 씁니다.
0: 네.
1: 근데 나는 지금 못 살지만 완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려고 하는데 아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집은 아기의 교육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하고 싶겠죠. 게다가
0: 예전에 뭐 중국의 뭐 소황제 이런
1: 그렇습니다.
0: 것처럼
1: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뒀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갔거든요.
0: 네.
1: 그래서 빼가지고 아 우리 그럼 우리나라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의 이 제조 공장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0: 많이 갔죠. 값싼 노동력이 있었으니까.
1: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지금 10대 자녀를 둔 가정이 아기는 하나예요. 그런 하나 혹은 둘이에요. 근데 아이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우리 아이가 자라고 나면 한국 기업이 만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이 만든 관리직이나 엔지니어 잡을 원할까요?
0: 당연히 후자죠.
1: 당연히 후자죠. 예. 그러면 베트남은 지난 10년, 15년 정도까지는 여기는 제조공장으로서의 그런 매력이 더 컸다면 앞으로의 베트남은 제조공장이기보다는 소비력과 그다음에 인적자원으로서의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 됩니다.
0: 그렇네요.
1: 예,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0: 지금
1: 거죠.
0: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진출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활로를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1: 그럼요.
0: 시점이네요. 예. 예. 인구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해요.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짐이 되는 건가. 네. 이 세대 자체가. 이 고령층을 어떻게 교수님은 인구학자로서 바라보십니까?
1: 지금 베이비 부머는 오늘의 70대보다 인구가 한 380만 명 정도가 더 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대. 즉 전쟁 전후에 태어난 45에서 54년생까지는 지금 현재 한 400여만 명이 계십니다.
0: 네.
1: 그런데 그 뒤에 10년 동안 따라오는 55에서 64년생은 78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80만 명이 더 많아요.
0: 네.
1: 1인당 의료비를 똑같이 쓰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쓸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죠. 베이비 부머가 70대가 되면 오늘의 70대처럼 건강 수준이 될까? 아니면 훨씬 더 건강하게 나이가 들을까?
0: 건강할 것 같네요.
1: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0: 관리도 많이.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1: 그럼요. 저는 더 건강할 거예요. 아마 지금 60대에 계신 분들보다. 그 이야기는 1인당 의료비를 덜 쓰게 될 겁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서 박사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작년 초에 저희 박사 논문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44년까지 베이비 부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나이가 들 거라는 가정과 아니에요. 이미 지금 70대에 있는 분들처럼 1인당 의료비를 쓸 거예요. 그 차이가 600조가 나와요.
0: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군요. 네.
1: 그러면 그 600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600조를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0: 네.
1: 물론 저희가 80대가 되면 분명히 의료비는 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때 되면 갑자기 의료비가 확 늘어나겠죠. 하지만 최소한 2030에서 2040년까지 기간 중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베이비 부머들이 사회적인 짐이 될 거다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0: 네. 국가도 국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1: 더 신경 써야죠.
0: 물론 이제 개인들도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많이 관리들을 하시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 네.
0: 청년 일자리랑 충돌한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한데.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1: 정말 인구학적으로만 보면.
0: 네.
1: 이 노동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파이프가 되어 있는데 물론 파이프가 위가 더 적고 밑이 넓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밑이 많아요. 그 위는 빨리 나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밑이 많으니까 밑이 파이프에 들어가려면 밑은 경쟁해야 되잖아요. 위가 나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인구가 역삼각형이 됐다. 위가 나가지 않아도 밑이 너무 작아.
0: 네.
1: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위를 더 남아있게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시점이 지금 오고 있어요.
0: 근데 문제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대졸자들의 일자리라고만 생각을 해본다면 베이비 부머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한 100만 명씩 태어났다고 보면은 저희들 중에 대학 그 당시에 대학 그 진학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35% 정도 였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72년생에 제가 91년에 대학 들어갔는데 이때가 35%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한 40%, 45% 정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졸자인데 대졸자들의 그러니까 100만 명의 45%만 해도 한 45만 명 정도 있잖아요.
0: 네.
1: 45만 명 혹은 50만 명 정도가 매년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나중에도 대학을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2005년생들이 태어나기를 한 43만 명이 태어났어요.
0: 네.
1: 이들 중에 이 사람들이 한 30살이 되면 한 80%는 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48에 32, 32만 명, 35만 명만 노동시장에 들어옵니다.
0: 네.
1: 대학 일자리에.
0: 네.
1: 위는 45에서 50만 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대졸자 일자리의 규모로만 봤을 때 나가는 사람이 나가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데 영향을 안 주는 때는 2030년에서 35년 고경이에요.
0: 근데 그건 또 일자리의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고
1: 그렇죠.
0: 지금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1: 네.
0: 이게 인구 감소의 해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를 잡아먹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0: 예.
1: 근데 일자리를 AI가 등장하면서 확실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AI가 확실히 많은 일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나의 일자리라는 거는 나는 왜 꼭 남의 만들어 놓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냐. 과거에는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창업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0: 네.
1: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나의 창업도 쉬워집니다. 특히 행정과 관련된 비용을 확 낮춰줍니다.
0: 이제 창업도 쉬워지고 많아지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자리를 대기업의 일자리, 이런 일자리의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는 기업의 창업, 그러니까 창업되는 기업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 중심에 AI가 들어있어요.
0: 네.
1: 그러니 대학 교육도 저는 이제 좀 바뀌어야만 한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도 남의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그 잘 일해주는 일잘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0: 네.
1: 이제는 안트라프레니어라 그럴까요? 이제 내가 기업인이 되는.
0: 아, 스스로 기업인이.
1: 스스로 기업인이 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 바뀌는 인구에 대비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1: 네.
0: 또 국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1: 국방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0: 예.
1: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연평도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될 것 같다.
0: 네.
1: 저는 그 이야기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은 결국 청년 인구 숫자가 너무나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 제도를 유지를 하는 그 중심에 우리는 징집이 있잖아요.
0: 네.
1: 징집제도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의 와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아 모병제를 더 키워서
0: 네.
1: 직업군을 늘려야 되는구나. 그 아마 배경에서 나왔을 거예요. 방향 자체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일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는 아기가 한 명씩 그러니까 두 명씩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뭐 체육인이 될 수도 있고 뭐를 이렇게 할 텐데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군인이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 선택이 될 거예요. 기업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인구가 줄면 줄수록 모병제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
0: 아.
1: 소위 말하는 셀러리를
0: 예.
1: 월급을 아마 저는 다른 방송에 나서 이 얘기까지 했는데 삼성전자가 30세부터 59세까지 주는 연봉을
0: 네.
1: 연봉의 총량을 모병제로 데려간다 그러면 30세부터 49세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0: 획기적인 제안이신데요.
1: 네. 49세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49세까지 다 줘야만 좋은 인재를 튼튼한 인재가 거기에 갈 수 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0: 아무튼 국방도 바뀔 수밖에 없네요.
1: 네.
0: 인구가 바뀌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인구 변화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1: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인구 글로벌 인구에 관심을 더 쏟자.
0: 네.
1: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뭐 내수시장으로 살아갈 나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성장하고 있는 예컨대 반도체도
0: 네.
1: 국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글로벌형으로 가는 거고 젠슨 황이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SK와 그다음에 삼성과 현대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다 결국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은 글로벌에서 어디에 인재가 있는지 어디에 그 우리의 물건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인구 집단이 있는지 그들의 특성은 무언지 이거를 알려면 인구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제 세계로 더 눈을 돌려야 될 때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와 우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고,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에서는 고립될 위험도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산사태와 낙석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가 미끄럽고 침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6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9.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최근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안타까운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장애인 학대 대응팀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임시조직이다 보니 학대 상황이 발생해도 깊이 있게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는데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장애인 학대 대응팀은 가장 먼저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예방 활동부터 시작하고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던 거주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단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아닐까요? 새롭게 출범한 장애인 학대 대응팀이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뇌성마비복지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의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전국 단위의 뇌성마비 장애인 실태를 분석한 자료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원이 오는 12월 4일까지 도내 9개 대학과 함께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와 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입시형과 체험형, 통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시형 프로그램에서는 입학사정관 1:1 멘토링과 모의 면접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고요. 체험형 프로그램에서는 캠퍼스 투어와 대학 강의 참관, 대학생활 워크숍 등을 통해서 대학 환경 적응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올림재단이 스튜디오 피플과 함께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필 사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시와 공연, 공모전, 강의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전문 프로필 사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전문 촬영이 어려운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참여 예술가들은 자신의 개성과 작품 세계를 담은 프로필 사진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과 대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지난 7월 16일 보고

0: 보건복지부가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인데요. 예. 관련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뭐 청년 복지라든지 AI와 뭐 돌봄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좀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보통 정부 부처가 연초에 업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업무 계획은 무엇이고 그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0: 업무 계획은 소위 이제 정부의 1년 정책 방향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여러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장애인 정책도 있고 노인 정책도 있는데 그 장애인 정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을 올 1년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겠다. 관련해서 필요하면 법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연간 이제 계획인데요. 저도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하반기 업무 계획을 했더라고요. 보통 연초에 하는데
1: 예.
0: 현 정부 들어서 지난 7월 15일부터 우리나라 부처가 19개 부처거든요. 공공기관이 한 140개가 되는데 이 업무 보고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현 정부에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섰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업무 실적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는 좀 이렇게 가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좀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 이슈들이 뭐 돌봄도 그렇고 그다음에 AI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빈곤 가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대응 차원에서 하반기 업무 계획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번 업무 계획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될까요?
0: 네. 보건복지부도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할지 또 고령사회로 가면서 그런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서 또 청년 문제까지 포함해서 7개, 7대 과제를 좀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정책은 과거에는 장애인이 장애인 정책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7대 과제에 장애인 이슈가 골고루 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제는 장애인 이슈가 단순히 장애인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하나의 이슈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장애인 정책은 아무래도 돌봄이나 안전망 관련해서 많이 제시가 됐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는 이제 돌봄하고 돌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1: 예.
0: 돌봄하면 쉽게 하면 과거에는 이제 가족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거고.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다라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가구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라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고 또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가 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고, 근데 이분이 그리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식사 문제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국가가 이게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알아서 이분에 대한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기관을 연결시켜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그 법이 올해 통과가 됐었는데 올해까지는 한 그 서비스가 뭐 방문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30개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60개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정책 발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예,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65세 이후 활동 지원 서비스 선택권도 이번에 포함이 된 건가요?
0: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활동 지원 제도가 시작된 지가 2011년 됐으니까 15년 됐습니다.
1: 예.
0: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은 65세가 되면은 당연하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노인 장기 휴양 서비스로 전환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 장기 휴양 서비스는 시간 서비스 받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요양 서비스니까. 근데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의미는 사회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참여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65세 이후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못 받고 노인 요양 서비스로 전환됐다가 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2020년에. 그러다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갔다가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당연하게 이제 선택권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 받던 장애인이 65세 이후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1: 예.
0: 그다음에 65세 이후가 돼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당연히 못 받죠.
1: 예.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설에 계시다가 65세 이후에 탈시설을 해서 나오신 분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그 선택권을 좀 넓혔다라는 예. 것이 이번에 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돌봄과 관련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확대도 눈에 띄는데요.
0: 이 제도는 뭐 새로운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023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가 2024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말씀 그대로 이 이름 그대로 예를 들면 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걸 갖고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뭐 그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고 또 아프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긴급 돌봄으로 7일 동안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전국에 지금 이제 16개지만 17개 시도에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가 이 문제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만족도가 90점 이상이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것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1: 아, 예. 자, 이번 업무 계획에 포함된 다른 장애인 정책 부문도 이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제일 중요한 게 소득보장 정책 중에 우리나라 연금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그러니까 1급과 2급, 그다음에 3급 그 중복 장애까지는 이제 대상이고 가난하면은 연금 서비스가 예를 들면 한 4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도 발표했고 국정 과제도 들어갔던 거를 이 3급 중복 장애. 이 중복 장애를 이제 중복이 아니더라도 3급 단일까지는 이제 연금을 내년 2027년 3월부터 다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연금 대상자가 한 37만 명 정도가 돼요. 예. 그럼 3급 중복이 아니라 3급 단일로 이걸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가 늘어나냐면 한 2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37만 명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한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거니까 좀 이건 좀 의미 있는 이제 좀 그런 서비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네. 장애인 정책 기획에 이번에 발표된 핵심 정책 과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이제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신청해야지만 이제 서비스를 주는 건데 이제는 직권 신청을 하겠다. 직권으로 이제 서비스를 주겠다. 예를 들면 장애인 연금뿐만 아니라 부모 급여라든지 아동 수당은 이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지급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청년 복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복지는 일자리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복지 정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띈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어떤 네. 배경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0: 보통 이제 우리가 청년 정책을 이렇게 논의할 때 지금까지는 일자리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청년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또 고립은둔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고립은둔 청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질병을 갖고 있는 비장애 청년들, 청소년들, 부모를 돌보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저는 이제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인을 돌보는 그 가족 구성원의 삶, 특히 청년, 청소년들까지 이제는 복지 정책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네. 결국 장애인 정책과 청년 복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 청년이나 청소년은 사실 복지 서비스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은 교육의 대상이다 보니까 교육복지로 들어갔던 문제를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청소년들 혹은 이제 고립은둔에 있는 청년들까지 큰 틀에서 복지 정책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역대 정부하고 좀 다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네. 이번 업무 계획에서 AI와 바이오 산업이 포함된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하면 요즘 뭐 많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마치 이제 산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복지 산업 같은 이제 느낌이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 그러니까 장애 노인이 혼자 살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몇 시간 동안 혹은 뭐 침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제 맥박이 이제 고르지 않고 그럴 때 이런 게 AI가 자동으로 병원으로 응급 체계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과 비용을 좀 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끝으로 이번 업무 계획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0: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돌봄의 문제를 이제 확실히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구나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 대상이 전통적으로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이었는데 이제 청년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AI와 돌봄, AI와 복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틀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큰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네. 앞으로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핑클의 늘 지금처럼.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이 2023년에 있었어요.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이는 면접 질문이 왜 차별 행위라고 인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2: 네,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2020년에 9급 일반 행정 공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재발성 우울 장애 등이 있는 A씨가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는데요. 최초 면접과 8일 뒤에 진행된 추가 면접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아서 불합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1: 예, 최초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온 건가요?
2: 네, 면접위원들은 지원 동기 외에도 장애 유형과 등록 여부,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지, 그리고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물었다고 해요. 이후 A씨는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예, 장애인 구분 모집이라면 장애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2: 네, 장애인 구분 모집은 공직 진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이지 장애의 종류나 정도를 다시 선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격 확인이나 편의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직무 능력을 낮게 보는 근거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전형에서도 평가는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되는 직무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예, 대법원은 어떤 법적 기준을 제시했나요?
2: 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사용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해서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원자가 질문과 불리한 평가의 흐름이 있었다고 재판부에 제시를 하면 사용자는 그 질문이 정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질문 몇 마디만으로도 지원자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 네, 면접위원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 질문은 다른 위원에게 선입견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지원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요. 직무 역량을 설명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법원은 위원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질문 내용과 평가의 흐름을 함께 보아서 장애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1: 예, 지자체는 추가 면접을 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을 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원이 참여한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없었으니 문제가 치유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면접위원이 A씨가 최초 면접에서 미흡을 받았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초 면접의 위법이 최종 판단에도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1: 예.
2: 절차를 한 번 더 거쳤다고 처음의 차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1: 면접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말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2: 모든 언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목적과 범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당신이 수행하는데 혹시 필요한 장비나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약 복용이나 재발 가능성 등 진단명과 치료 이력을 캐묻고 막연한 위험을 추정하는 질문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1: 특히 정신장애와 관련된 질문은 왜 더 조심해야 할까요?
2: 네, 같은 진단명이라도 증상이나 치료 경과, 강점과 필요한 지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단명이나 약 복용 사실만으로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다거나 업무가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면 실제 능력 대신 편견을 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직무라면 어떤 업무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지원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예, 질문 내용뿐만 아니라 면접 방식 자체도 차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2: 그럴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나 문자통역을 검토하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읽을 수 없는 자료만 주거나 지체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면접을 하면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겠죠. 장애 특성과 면접 목적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장소나 보조기기 사용, 실시간 자막이나 확대 음성자료, 쉬운 문장, 응답 시간 조정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이라는 게 점수를 더 주는 특혜가 아니라 같은 능력을 같은 조건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맞추는 조치입니다.
1: 예, 최근 장애인 고용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요?
2: 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에 발표한 작년 2025년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좀 보면요. 고용인원은 30만 9,846명, 전체 고용률은 3.27%였고요. 민간기업의 고용률은 3.1%로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해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고용이 늘었다고 해서 채용편견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채용 절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질문과 평가 기준을 더 공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 예, 우리 법은 장애인 채용 차별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2: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있고 제10조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고용의 전 과정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채용 전에 장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인 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제47조는 정당한 사유를 상대방, 사용주가 증명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차별 중지, 적극적 조치도 이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서는 정당한 능력 평가와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예, 국제적인 기준은 어떤가요?
2: 네,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장애인권리협약 CRP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7조가 노동과 고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모집과 채용을 포함한 모든 고용 관련 사안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기회 균등과 평등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예, 면접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2: 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질문을 가능한 정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순서로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 흐름을 기록하고요. 채용 공고나 편의 요청을 하고 회신을 받은 내역, 불합격 통지, 참고인 진술 이런 것들도 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채용이라면 평가 기준과 가능한 범위의 면접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그 점도 좀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고요. 구제 절차마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모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예,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차별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하셔야 되고요. 공무원 채용처럼 행정청의 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나 손해배상, 차별 중지와 적극적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1: 예,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면접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2: 네, 직무 기술서의 핵심 업무와 역량을 구체화하고 모든 질문을 그 기준과 연결해야 합니다. 장애 등급이나 진단명, 약복용, 재발 가능성처럼 직무와 무관한 항목은 금지 질문으로 정하고요. 편의 요청은 평가자와 분리된 다른 담당자가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위원에게 질문지만 주는데 그치지 말고 왜 특정 질문이 차별이 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평가표에도 인상이 좋다거나 조직 적응이 걱정된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 대신에 어떤 답변과 행동을 근거로 어떤 직무 역량을 평가했는지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2: 네. 면접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역량을 가졌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갖춰주어야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걷어내고 필요한 지원은 든든하게 더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 편히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하고 공정한 일터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장애인의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트리오가 부릅니다. 연한 부두.

0: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근로지원인이 실제로 지원하는 업무와 지원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근로지원인 실제 현장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유형이 다양한 만큼 현장의 사례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로지원의 서비스는 장애 유형과 직무, 근무 환경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례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는 장애 유형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청취자분들도 근로지원의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1: 한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이 근로자분은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성이나 민원 응대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 서류를 전달하거나 회의 자료를 여러 부서에 배부하는 일, 복사실을 오가며 대량 출력하는 일, 무거운 물품을 옮기는 업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0: 예, 사무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책상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동하는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는 생각보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사기나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 이동하기도 하고 타 부서에 직접 결재 서류를 전달하기도 하며 회의 준비나 자료 배부 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일 수 있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업무 자체보다 이동 과정이 훨씬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0: 이럴 때 근로지원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어려운 부분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성한 문서를 다른 부서에 전달하거나 회의 자료를 출력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정리하여 배분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또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운반하거나 무거운 박스를 이동하는 업무, 회의실 세팅이나 정리 등의 이동이 필요한 업무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0: 예.
1: 중요한 것은 문서 작성이나 업무 판단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직접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0: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은 업무의 주체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만 보완하는 그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1: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의 지원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체근로가 아니라 업무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0: 예.
1: 근로자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여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0: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업무 효율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류 전달이나 출력 업무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이동하면서 많은 시간을

0: 시간이 소요됐는데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으면서 문서 작성이나 행정 업무처럼 본인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근무 만족도도 높아졌고 업무 처리 속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예,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군요.
0: 맞습니다. 근로지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 근로자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분들께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다. 업무 공백이 줄어들었다. 직장 적응이 빨라졌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지원의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또 다른 사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유니버셜 디자인 업무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업무란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건축, 환경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특성상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보고 치수를 측정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1: 예, 현장 조사가 많다면 이동도 상당히 많겠는데요.
0: 맞습니다. 특히 장비나 노트북, 카메라, 각종 조사 도구를 함께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로지원인은 이러한 장비를 운반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도우면서 근로자가 조사 분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것은 시설을 평가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판단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직접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1: 예,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0: 네, 이번에는 대학교 공예과 교수로 재직 중인 지체장애인 교수님의 사례입니다. 대학 교수라 하면 주로 강의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공예 분야는 실습 수업이 많기 때문에 강의 준비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습 수업을 위해서는 흙이나 목재, 금속 재료, 공구, 작품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강의실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실습을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양의 재료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지원인은 강의 전에 필요한 재료와 기자재를 작업실에서 강의실로 옮기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정리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또 실습실 환경을 정리하거나 작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강의 진행이나 학생 지도, 작품 평가, 교육 과정 운영 등 교수님의 전문적인 교육 활동은 모두 교수님께서 직접 수행하셨습니다.
1: 예, 수업 준비에 드는 체력적인 부담은 줄이고 교육과 연구에는 더 집중할 수 있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해가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근로지원인의 도움 덕분에 강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부담이 크게 줄었고 학생들과의 수업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같은 지체장애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근무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근로지원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어려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애 유형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근로지원인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욱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일터 사단법인 장애인의 길벗 장애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 경영 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목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흔히 목소리다라고 얘기하죠. 그 목소리에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건데 모든 게 담겨 있는 목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말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등의 여러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노래로 살아가는데 그 노래에 희노애락이 아주 듬뿍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노래로 인상을 빛나게 만든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목소리에 인생을 담은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2: 그러니까 세상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면서도 지금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문득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느리지만 못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 오늘의 주인공은 하혜경님입니다. 하혜경님은 보컬리스트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서 지금의 가수가 됐다라는 건데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잘 살린 덕분에 지금의 가수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내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2: 맞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1: 예.
2: 없는 걸 찾으면서 후회하는 삶이 가장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혜경님은 40대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무렵에 아주 심한 홍역과 고열에 시달렸었죠. 어렵게 치료를 했으나 그 후유증을 심하게 남겼는데 그게 바로 시력을 빼앗아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래도 살아있어서 좋다라는 건데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 고맙다라는 겁니다. 시력을 잃었기에 다른 감각에 신경을 더 썼던 게 그 부분은 바로 청력이었던 거죠.
1: 더 신경 써서 들으려고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청력은 더 발달했을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우리의 감각에는 생각하고 더 하면 할수록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력으로 먼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깊이 빠지게 되면서 음악을 듣다가 따라 부르게 됐던 거죠. 또한 음악이 가져다주는 이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느낀 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직접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직접 느끼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가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한때는 장애란 아주 큰 벽에 부딪혀서 안마사의 일을 하기도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가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기에 언제든지 기회만 보고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1: 꿈이나 목표가 있는 한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다시 도전을 할 테니까요.
2: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꿈이나 목표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터트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회 또한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마사 일을 하면서도 정말로 틈틈이 기회만 되는 대로 아주 틈틈이 준비했던 것이 대구에서 찬양팀 리더 싱어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음악 공부도 하고 관련된 정보도 다양하게 얻으면서 활동하던 중 드디어 기회가 하나 오게 됩니다. 인터넷 장애인 방송인 희망방송에서 제1회 장애인 스타 콘테스트에 도전하여 당당히 실력으로 대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수라고 하는 정식 타이틀을 얻고 그 길을 걷게 됐던 거죠.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배우 조승우님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2: 네, 그분하고 듀엣으로 두 곡 정도를 함께 부르는 영광도 안게 됐던 거죠.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뜻밖의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열심히 더 전진했으면 하기도 합니다.
1: 예, 뜻밖의 귀인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 나타나게 되죠.
2: 맞습니다. 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1: 그렇죠.
2: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음색하고 깊은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평을 듣게 되었던 거죠.
1: 예.
2: 곱고 맑은 목소리로 시청자의 눈시울을 불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짐한 것은 시각장애인 가수가 아닌 가수 하혜경으로 남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1: 예.
2: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귀인이 나타나서 드디어 2년 전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1: 아, 예.
2: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보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0: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1: 예, 정말 목소리로 인생을 멋지게 만든 좋은 사례가 여기 있군요.
0: 맞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내 것을 잘 찾아서 갈고 닦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빛나는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립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물원의 해화동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0: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달에 전국 장애인 청소년 예술제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 드디어 예술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19회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는 장애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서양 악기 연주와 전통 악기 연주, 합주, 노래 등 음악 부문이 있고요. 무용과 댄스 경연도 있고 미술과 문예창작 부문에서도 참가자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연뿐 아니라 축하 공연과 체험 부스, 작품 전시 등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장애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던 예술가로서의 가능성과 열정을 만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이나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 청소년이 있는 가족이라면 이번 예술제 현장을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무대도 감상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보드카 레인이 부릅니다. 100%.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는 중증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인도 아니네 이런 표현 쓴 적 없으신가요? 물론 칭찬의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이건 장애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음식 문화를 매주 한 편의 푸드멘터리로 꾸며낸 KBS의 장수 인기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린이 부릅니다. 사랑했잖아.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자, 오늘도 장애인 식혜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그 뭐랄까요? 의식하지 않고 좀 무심코 하는 표현 중에서도 차별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 꽤 많다고요.
1: 그런 표현이 생각보다 많죠.
0: 네, 어떤
1: 오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선량한 의도로 하지만 그게 은근히 당사자에게는 차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표현이 될 수 있다.
0: 네네.
1: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욕설이나 뭐 노골적인 어떤 그런 비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도로 한 말이거나 표현이지만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나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주 접하는 차별적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런 대표적인 표현 있다면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저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이에요.
0: 예, 예.
1: 네. 우리는 다 예비장애인입니다.
0: 예비장애인입니다.
1: 아, 이런 표현들 많이 쓰세요.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네.
1: 이 말은 장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점과 그리고 누구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장애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라는 그런 주장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의도에서 한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애를 미래에 닥칠 불행이나 두려운 상태로 전제한다는 거잖아요.
0: 일단 그런, 좀 겁을 주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장애가 없잖아요. 분명히 네. 상대방은 장애가 네. 없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경우에 뭐 마치 장애를 이미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0: 네. 장애 때문에 뭔가 불편하게 행동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보면 무심코
1: 네.
0: 아, 안 됐다. 뭐 아니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나 좀 시선 이런 건 좀 안 해야겠죠.
1: 그렇죠.
0: 네.
1: 장애를 볼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내는 편견 중에 하나가 동정의 시선입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말은 위로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장애인의 삶 전체를 불행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 거는
0: 네.
1: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0: 독립적인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어느 네. 누구가 자신의 삶을 불쌍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네, 그런 네. 경우 있을 수 없죠. 네. 네.
1: 아, 좀 덤덤하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0: 맞아요.
1: 그 장애인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과 더불어서
0: 네.
1: 장애인은 꼭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다. 보호해야 한다.
0: 네.
1: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좀. 네.
0: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많이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과 배려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나 장애인을 항상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이 보호보다는 권리와 자립,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네.
0: 즉,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게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시의 차원의 보호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1: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장애가 있는데 잘하네?
0: 네.
1: 장애인이 여행도 다녀?
0: 맞아요.
1: 이런 말은 안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많이 들리죠.
0: 맞아요.
1: 네.
0: 장애가 있는데도 대단하다.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네.
1: 네네.
0: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다니네. 이런 얘기 제가 여행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들어요.
1: 네네.
0: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네. 이런 것들 잘 보이지도 않는 데인데. 그런 표현 참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놀기도 하고 맛집에도 네. 가고 다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즉 차별의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즉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특별한 대상인 양 바라보는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1: 자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봤고
0: 네.
1: 뉴스에서 본 적도 있어요.
0: 네.
1: 장애를 극복했다.
0: 네.
1: 누가 장애를 극복했다.
0: 맞아요.
1: 야, 이거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0: 이거는
1: 예.
0: 특히 이제 뭐 패럴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나오죠.
1: 사실, 예. 네, 엄청나게 나오죠.
0: 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죠? 네. 장애를 극복했다는 표현은 정말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특히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역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 아마 저도 썼을 거예요.
0: 네.
1: 네.
0: 저도 확실하게 썼었습니다.
1: 네,
0: 예전에도.
1: 예.
0: 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장벽을 극복했다.
1: 아, 괜찮다.
0: 그리고 장애를 수용했다.
1: 이것도 괜찮다.
0: 그렇죠. 이런 예. 표현들을 훨씬 많이 씁니다.
1: 장벽을 극복했다.
0: 예를 들어볼게요. 시각장애인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고 장애가 극복되는 건 아니죠.
1: 사실이죠.
0: 네, 네. 장애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장애가 극복된 게 아니라 장벽을 극복한 거죠.
1: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0: 네.
1: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0: 네.
1: 이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0: 맞아요.
1: 장애를 수용했다보다는 네. 장벽을 극복했다.
0: 맞아요. 장벽을 극복한 거죠. 그리고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장벽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거죠. 네.
1: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0: 네.
1: 좀 속된 표현으로 오버하는 경우랄까?
0: 네네.
1: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칭찬하는 경우, 장애인이 뭐 좀 했을 때.
0: 그렇죠.
1: 예, 이런 건 어떨까요?
0: 그런 거 너무 많아요.
1: 네.
0: 네네. 지나친 칭찬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좀 차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1: 네.
0: 네. 이를 영웅화라고 부르죠. 전 영웅이 아닌데 영웅화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하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걸 두고 정말 감동적이다,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술관을 요즘 가끔씩 가거든요.
1: 예,
0: 프로그램도
1: 예.
0: 있어가지고 제가 미술을 보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너무 감동스럽다, 장애인인데 이런 걸 극복하고 있으시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네, 네. 제가 미술 작품을 보는 거에 대해서
1: 이게 진심이긴 하고
0: 네, 맞아요.
1: 선한 의도인 건 알겠는데
0: 네.
1: 예, 예.
0: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
1: 그렇죠.
0: 되는 건 아니죠.
1: 네. 예, 예.
0: 물론 진심 어린 존중은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모든 행동을 극복 극감이나 감동 그리고 영웅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조차 또 다른 편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1: 그 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을 잘 해낼 때 말씀해 네. 주신 대로
0: 네.
1: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 장애인 아니지 않아?
0: 네.
1: 장애인 같지가 않아.
0: 네.
1: 이것도 좀 차별적인 표현이죠.
0: 그렇죠. 장애인 같지 않다. 생각보다
1: 정상인 같다.
0: 네, 생각보다 멀쩡하다.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뭐 정상인 같다. 뭐 이런 예, 예. 표현들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건 장애인 당사자가 들을 때 대표적인 차별적인 느낌이 드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인이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정상.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눈이 나쁘고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한 번도 비정상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저는 비정상인이라고 규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중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1: 아, 저는 국가가요. 법으로
0: 네.
1: 그 우리나라 가족을 모든 국민이 일주일씩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0: 맞아요.
1: 아, 진짜 그럼 끝나요.
0: 네.
1: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0: 맞아. 여기 예. 국회가 멀지도 않은데, 그죠? 네.
1: 어쨌든 오늘 장애 차별적인 여러 표현들 살펴봤는데,
0: 네.
1: 다 기억을 해야겠지만,
0: 네.
1: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인을 정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회에서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부터 이런 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음 시간에는요.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다음 주 꼭 들어주세요.
1: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Take That이 부릅니다. Reach Out.

0: 서울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을 맡고 있는 조형석입니다. 저는 백채트라고 그걸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한때는 운동선수를 꿈꿔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알고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려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이 건강증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욕구나 열망은 강한데 환경이나 이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좀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서 장애인분들이 건강증진과 아울러서 사회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서울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조형석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백채트병으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뒤에 시각장애인도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걸 알게 됐고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에게 운동은요,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재활의 한 방편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는 아주 소중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을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서울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서 다양한 스포츠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케이윌이 부릅니다. 말해 뭐해.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에서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 한국인의 밥상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제468회 어부들의 간편식 모두의 별미로 동해 물의 견문록 편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해 물의 견문록 편에서는 본래 어부들이 배 위에서 참으로 먹던 간편식인 물회가 여러 지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해안을 따라서 알아봅니다.
0: 네, 저는 확실히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물회 괜찮잖아요.
1: 괜찮죠.
0: 시원하니. 어떻게 유혜진 리포터님도 물회 좋아하세요?
1: 저는 차가운 국물을 좋아해서 물회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네. 생선회가 들어간 물회 외에도 육회가 들어간 물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시켜서 네. 먹어봤는데 이게 시원하면서 고기가 쫄깃쫄깃하니까 맛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특별한 물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고성 대진항으로 갑니다.
0: 네, 화면 해설로 들려드리는 KBS 한국인의 밥상 이선영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동해안 최북단 항구인 고성 대진항. 정구현 선장이 캄캄한 새벽 4시부터 출항을 준비합니다.
3: 저도 최북단
4: 64세 정구현 선장.
3: 대진에 있는 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5시가 가까워지면 배들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해경정 앞이죠. 점호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4: 정구현 선장의 팻말을 지켜둔다.
5: 네, 3명입니다.
2: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4: 배 수십 척이 일제히 달려간다.
2: 저도 오장은 북위 38도 33분과 34분선 사이, 남북으로 겨우 1.8km밖에 안 되는 수역입니다.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북방 한계선 NLL이 있죠.
4: 정구현 선장.
3: 여기는 민물 선물이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요.
2: 여기선 북한 땅이 코앞입니다.
3: 나 분산잖아.
5: 예.
3: 그게 금강산이잖아. 지금 저기 다 북한이에요, 보이는 게 지금.
2: 북한 땅이 지척이라 어선들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서

맞죠. 그러던 2021년 이들을 다시 뭉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완전체로 나와서 그동안의 히트곡들을 라이브로 선보였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음원 차트에 이들의 히트곡들이 상위권에 줄세우기를 한 겁니다. 이후 개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김용준까지 솔로곡 발표와 공연 또 예능 출연까지 하면서 SG워너비는 매년 콘서트를 열면서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포크락 그룹 사이먼 앤 가펑클처럼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던 청년들.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한 시대의 가치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듣죠. SG워너비가 다른 가수들과 협업한 노래들인데요. 옥지원과 함께 부른 한여름날의 꿈, 그리고 김종국과 함께한 바람만 바람만.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미디엄 템포 발라드의 붐을 일으킨 SG 워너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들의 노래 중에서 살다가, 라라라, 옥주영과 함께 부는 한여름날의 꿈, 김종국과 목소리를 맞춘 바람만 바람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뭐 워낙 좋은 곡들이 많은데 들려드린 지 시간이 좀 된 곡들 위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멤버들의 솔로곡만으로도 이 시간 채울 수 있을 것 같던데 나중에 기회 봐서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번에도 화음이 아름다운 곡이네요. 에밀레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0: 좋은 음악이 좋은 친구가 된 하루로 기억될 시간입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지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남들에게 표시는 안 하는데, 티는 안 내는데 세미 씨 스스로 네.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게 있다면요?
1: 제가 요즘 그 배달 어플을 지우고 예. 집밥만 해먹고 있거든요.
0: 이야, 요리를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예. 자랑하기는 그런 약간 소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 티는 못 내지만 스스로 이제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조금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0: 자부심 가질만 하죠.
1: 네. 예.
0: 일단 비용은 어떻습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보다 직접 해 드시니까.
1: 정말 현저하게 줄었어요.
0: 그래요. 차이가 네. 많이 나는군요.
1: 정말 한 반 이상은 줄은 것 같더라고요. 배달 어플 없으시잖아요. 네, 네. 안
0: 저는
1: 쓰시잖아요.
0: 가서 먹어요. 물론 뭐 배달 어플은 없지만 제가 해먹는 건 아니고 시장에 갑니다. 저는. 네.
1: 네, 근데 뭐 어차피 배달비가 또 거기서 빠지니까
0: 네, 네, 맞아요.
1: 배달 어플 지우니까.
0: 맞아, 배달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1: 저도요. 네. 그래서 집어봤는데 정말 돈이 굳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실천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0: 또 배달하시는 분도 그분들에게는 또 돈이 돌아야 되니까.
1: 아니 뭐 저희 말고 많이
0: 그렇죠.
1: 시켜 드실 많은 겁니다.
0: 많은 분들이 이제 내식을 하시겠죠.
1: 네.
0: 시켜 드시겠죠. 그런 부담은 덜어놓고
1: 네.
0: 자 오늘의 언타이틀곡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햇빛촌의 2집 햇빛촌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제 햇빛촌은 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둔 그런 혼성 듀오인데 이 햇빛촌의 시작은 1982년도에 대학생들의 노래 동아리였다고
0: 예.
1: 해요. 뭐 서강대, 서울예대, 홍익대 이제 서울 시내 대학생들

0: 들이 모여서 이제 직접 창작곡으로 포크송을 부르던 이 연합동아리 이름이 햇빛촌이었는데 이 소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해왔다고 해요. 이 햇빛촌이라는 이름은 좀 귀여운데요. 행복하고 따스한 노래만 만들어 부르는 촌놈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근데 뭐 동아리가 그렇듯이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멤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동아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됐는데 이 동아리 멤버였던 이정한이라는 멤버가 이 햇빛촌 이름을 빌려와서 여성 보컬인 고병희를 영입해서 이 햇빛촌이라는 듀오를 이제 결성하게 된 거고요.
1: 이름을 살렸군요. 네.
0: 이 2집 타이틀곡인 유리창 앤 비가 발매되고서 정말 시간이 조금 흐른 뒤부터 이 곡이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KBS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도 정상을 차지했고요.
1: 세미 씨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요? 예. 여기 이렇게 산증인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1: 연차가 되다 보니
0: 전 조사한 바입니다. 또 91년에는 이제 또 제사회 한국 노랫말 대상에서 아름다운 노랫말상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좀 정통 포크라는 장르에 충실하면서도 이제 한국적인 정서를 또 잘 녹여낸 그런 햇빛촌만의 음악이 좀 빛을 발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타이틀곡이 이제 그룹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간 앨범인데 오늘 그 앨범에서 들어볼 수록곡은 야외 스케치라는 곡이고요. 이 타이틀곡에서는 여성 멤버 고병희의 그 절절한 보컬이 좀 중심이 되었다면 이 야외 스케치라는 곡은 이제 이 곡과 타이틀곡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곡입니다. 예. 분위기도 타이틀곡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야외 스케치는 굉장히 햇살 좋은 날 야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보컬 역시도 남성 멤버인 이정한이 노래를 주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좀 당장 밖에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산들바람 같은 곡이고요. 뭔가 타이틀곡이랑 정반대의 날씨 그리고 정반대의 남성의 목소리에 있는 그런 햇빛촌의 또 다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곡이어서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 신세미 평론가가 오늘 소개해준 햇빛촌의 야외 스케치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해피촌의 야외 스케치,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셨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곡 잔나비의 여름, 가을, 겨울, 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2013년에 개봉했던 런치박스라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쌓아서 남편 직장으로 보낸 점심 도시락이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배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연한 배달 실수 덕분에 전혀 모르고 살던 두 사람이 빈 도시락통을 이용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다독여주는 특별한 인연이 되어가지요. 이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데려다준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들어선 낯선 길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를 꼭 필요한 자리로 이끌어준 경험 말이지요.

혹시나 요즘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조바심이 나더라도 주어진 길을 충실히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근사한 풍경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대 먼 곳에 마음과 마음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성북동 비둘기로 유명한 김광섭 시인의 1969년도 작품 저녁에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뇌졸중으로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시인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발표한 작품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네, 마지막 구절 귀에 익숙하시죠? 시인의 오랜 벗이었던 김환기 화백은 타국에서 이 시를 읽고 영감을 얻어서 1970년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형제 듀오 유심초가 이 시의 멜로디를 붙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유심초의 노래입니다.

0: 네, 우리에게 어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기분 좋은 노래가 흘러나올 때 흥겹게 들썩거리기 위해 어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있는 이유는 경쾌한 박자에 맞춰 리듬을 타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 어깨와 무릎을 들썩일 만한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춤 잘 추시나요? 아니면 못 춰도 좀 좋아하시나요?
1: 보는 걸 좋아합니다.
0: 남 춤추는 거?
1: 예.
0: 아니, 공연장 많이 가시니까, 물론 네. 댄스 공연은 아니지만, 뭐 하더라 공연 가도 네. 절로 몸이 막 들썩거리잖아요.
1: 그렇죠. 그건 춤이 아니고 몸부림 같은 거죠.
0: 아, 춤이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오, 리액션.
1: 그렇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0: 네.
1: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춤일 수도 있겠고요.
0: 그렇게 시작됐겠죠, 춤이라는 게.
1: 예, 그런 거니까요. 뭐 예.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게 정말 춤이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자, 오늘도 리듬 타기 좋은 노래들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지난 시간에 조금 맛보기로 들려드렸었는데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레게를 가요에 접목시킨 노래들 골라봤고요.
0: 네.
1: 오늘 준비한 곡들은 시기적으로 90년대 음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음악치고는 네. 굉장히
0: 젊은
1: 그런 곡들이죠.
0: 싱싱한 노래들이죠. 예. 예,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는 아주 그냥 듣기 힘든 싱싱한 곡들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근데 90년대에 정말 레게가 열풍이었어요.
1: 네, 우리나라의 레게 얘기하려면 네. 요 시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0: 그럼요. 예. 모든 아티스트가 다 도전을 해봤던
1: 그렇습니다.
0: 예. 어떤 곡을 먼저 준비하셨나요?
1: 우선 임종원 씨의 그냥 걸었어 그리고 임지훈 씨의 꿈꾸는 하루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임종원, 임지훈.
1: 네.
0: 그냥 걸었어는 이게 전주에 나오는 전화 통화 소리부터 아주 인상적이었잖아요.
1: 그렇죠. 1994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김준기 씨가 만든 곡이에요. 이 노래는요.
0: 던님들 멤버였던.
1: 에서 퍼커션 담당했던 멤버라고 말씀드렸죠.
0: 좋은 곡들 많이 만드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참고로 이분이 그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도 만드셨다고.
1: 예, 레게는 아닌데 예. 박강성 씨의 대표곡을 또 만든 작곡가기도 합니다.
0: 예.
1: 임종원 씨는 장덕 씨 추모 음반을 통해서 음반 데뷔를 한 뒤에 정규 앨범을 발표했지만 데뷔 앨범은 큰 반향을 얻지 못했고
0: 네.
1: 오늘 준비한 그냥 걸었어가 담긴 두 번째 앨범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0: 네. 당시 이 방송에 나올 때 전주나 그 독특한 곡 구성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까 그 전화통화 소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화하는 음성이 삽입된 곡 때문에
0: 네.
1: 방송에 나올 때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0: 예, 맞아요.
1: 무대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0: 맞아요.
1: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은 전화가 혼선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1: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 노래할 때는 이렇게 비도 이렇게 오는 장면도 방송국 화면에서 많이 나왔었죠.
0: 맞아요. 비가 나오니까.
1: 네.
0: 정말 라디오 듣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전화가 혼선돼서 들려요 막 그러면서.
1: 그렇죠.
0: 예. 근데 그 여보세요 하는 그 여자분 목소리가 누구였나요?
1: 대답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대학 동아리 후배였었는데요.
0: 아, 임종원 씨의?
1: 예. 이후에 임종원 씨의 아내가 됐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 이렇게 밀당을 한 거네요.
0: 아, 그 부부에 참 대단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예, 아내에 대한 사랑. 자, 이어서 들을 임지훈 씨의 노래도 김준기 씨 곡인가요?
1: 예, 이 노래도 김준기 씨.
0: 아.
1: 꿈꾸는 하루도 김준기 씨가 만든 곡이고요.
0: 예.
1: 92년에 발표된 임지훈 씨의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연석원 씨, 데볼스 출신이죠. 연석원 씨가 음반의 전체적인 편곡을 담당해서 김준기 씨 특유의 레게 리듬감이 살짝 희석되긴 했는데
0: 네.
1: 음악을 듣고 있으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전형적인 레게 리듬을 들을 수가 있어요.
0: 네.
1: 이 곡이 당시에 LP시대였으니까 A면의 첫 번째 곡이긴 했는데 수록곡 가운데는 동물원의 김창기 씨가 작곡한 그대도 나처럼 외로운지가 사랑을 받았고요.
0: 예.
1: 김준기 씨는 사랑했던 너의 모습에 역시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좋은 곡들 많이 만드셨네요.
1: 네.
0: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임지훈의 꿈꾸는 하루.

0: 네, 오늘 송미화의 옛노래 이야기,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들으셨는데요.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그리고 임지훈의 꿈꾸는 하루였습니다. 그냥 걸어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옛날에 이런 추억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송명아 씨도 혹시 학창시절에
1: 네.
0: 좋아하는 여성의 집에 용기를 내서 전화 걸었다가
1: 네.
0: 혹시 그 부모님이 전화를 받아서 당황했던 기억 이런 거 없습니까?
1: 그때는 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0: 그래요.
1: 네.
0: 자식들은 다 방에 있고
1: 그렇죠.
0: 거실은 주로 이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전화기가 거실에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범 답안을 먼저 생각하고 전화를 했죠.
0: 받을 걸 예상하고.
1: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예, 누구누구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드렸고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0: 상당히 예의 바른 청년이네. 네. 학생이네 했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갑자기 하게 되잖아요.
0: 네네네.
1: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받아도.
0: 그럼 그쪽에서 좋아하셨겠는데요?
1: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0: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드린 적이 있으셨군요.
1: 도망가야죠. 직접 찾아가야 되는.
0: 아, 그 여자분하고는 이렇게 그래서 교제가 잘 된 겁니까?
1: 교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뭐 그런
0: 사이 정도로. 썸.
1: 예.
0: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곡이죠?
1: 이번에는 역시 레게 리듬의 곡들인데요.
0: 네.
1: 015B의 수필과 자동차 그리고 오석준 씨의 웃어요. 이렇게 좀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오석준 씨도 빼놓을 수 없죠.
1: 네.
0: 두 곡 모두 사랑받은 곡들인데 015B 노래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015B의 1992년에 발표된 세 번째 앨범은 1990년대 초에서 인기를 모았던 여러 가지 리듬을 시도했던 그런 음반이었어요.
0: 네.
1: 그 가운데 수필과 자동차는 레게 음악을 적극 수용한 곡이었고 같은 앨범에 담긴 아주 오래된 연인들과 함께 앨범을 대표하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0: 네, 아주 오래된 연인들 정말 좋아했는데요.
1: 전주가 굉장히 길죠?
0: 그렇죠. 라디오 PD들이 싫어했을걸요.
1: 그리고 노래방에서도 싫어하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자기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015B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죠. 객원 보컬 시스템.
1: 네.
0: 그때만 해도 참 드문 형태였는데.
1: 그렇죠. 이 노래는 015B 멤버들인 장호일, 조형곤, 네. 정석원 씨가 모두 참여를 했었고요.
0: 아, 예.
1: 윤종신, 이장우, 김태우 뭐 이렇게 그 015B에서 객원 보컬을 하던 보컬들이 다 함께 돌아가면서 불렀던 그런 곡이에요.
0: 수필과 자동차는.
1: 네.
0: 친구들끼리 약간 신나게 떠들며 부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다음은 오석준 씨의 웃어요.
1: 네. 91년에 발표된 세 번째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0: 네.
1: 앨범 타이틀이 변화예요.
0: 변화.
1: 예. 그래서 앨범 타이틀처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한 음악을 수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웃어요는 레게 리듬을 수용하면서 이 앨범의 대표적인 곡이 됐습니다.
0: 네.
1: 특히 이 노래는 쉬운 가사 그리고 경쾌한 멜로디로 웃음과 희망을 주는 노래로 인식이 되면서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유리상자의 리메이크로도 잘 알려져 있죠.
0: 네.
1: 서영은 씨도 리메이크한 적이 있었고요.
0: 네. 자, 015B의 수필과 자동차 그리고 오석준의 웃어요 두 곡 이어집니다.

0: 네, 오석준의 웃어요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015B의 수필과 자동차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어요. 레게 하면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1: 네.
0: 뭐 반말리도 그렇지만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이제 촘촘하게 따서 늘어뜨린 스타일인데 왠지 그 송명아 씨가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제가요?
0: 네.
1: 저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0: 늘 좀 밤송이 스타일이시지만
1: 네.
0: 왠지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길러서.
1: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머리를
0: 그렇겠죠.
1: 감지를 못하니까
0: 어.
1: 중간중간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쪽이고.
0: 아, 예. 그럼 한번 감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 예, 감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걸 하면.
0: 아, 그래요?
1: 안 감으려고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한다고 하던데요.
0: 그거 어떻게 견뎌요?
1: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욕하려나요?
0: 간지럽고 냄새나서 어떻게 견딥니까? 송명아 씨는 레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0: 하나 샀는데 되게 네. 예쁘더라고요. 그 색깔. 색깔
1: 다, 색조합이.
0: 예, 삼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 아유,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네. 이번에 들을 곡은 김건모군요.
0: 네, 김건모 씨의 핑계. 네.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역시 9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노래들이죠.
0: 네. 1993년과 1994년은 국내 대중음악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레게 음악이 히트했던 시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 있었던 곡이 바로 김건모 씨의 핑계였습니다.
1: 그렇죠. 이 노래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0: 네. 이 노래 1993년에 발표됐는데요. 두 번째 앨범에 담긴 곡이었었는데 원래 김건모 씨가 취입을 꺼려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1: 아, 왜요?
0: 원래 김건모 씨는 R&B하고 소울 스타일의 음악을 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데 레게 음악을 들고 와가지고 아 이거 나한테 안 맞는다 하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로듀서였던 김창환 씨가 네. 우겨가지고 앨범에 넣게 됐다고 합니다.
1: 아, 잘 우기셨네요. 이어서 들어볼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도 뭐 인기가 대단했죠.
0: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1994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마로니의 3집 앨범에 담긴 곡인데 역시 가요톱텐 골든컵을 수상했고 마로니에는 오선과 한음의 그 김선민 씨가 결성한 그룹인데요.
1: 네.
0: 권인하 씨, 신윤미 씨, 김정은 씨 이런 가수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1: 네, 자 두 곡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모의 핑계,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0: 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어봤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자, 오늘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레게 풍노래들 아주 실컷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름부터 역시 네. 레게군요.
1: 닥터 레게의 어려워 정말, 그리고 김흥국 씨의 레게 파티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닥터 레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어려워 정말은 어떤 노래였죠?
1: 이 노래는 1993년에 발표된 데뷔 앨범의 단기곡인데요. 네. 닥터 레게는 김장윤 씨와 최은창 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이고 이후에 독립해서 솔로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바비킴이 래퍼로 활동을 했습니다.
0: 바비킴 씨가. 네. 팀 이름을 닥터 레게로 정한 이유가 있었겠죠?
1: 네. 아예 결성 당시부터 레게 음악 전문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전문적으로 레게 음악하는 박사가 되자라는 의미로 팀 이름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패션에서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레게 스타일의 유행을 몰고 온 바가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김흥국 씨. 네. 김흥국 씨가 레게를 했다는 게 좀 생소하네요.
1: 그렇죠. 94년에 발표된 라스트 레게라는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김건모 씨의 핑계가 있지 한 다음에 성인들을 위한 레게 음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나온 음반이었지만 어쩐지 좀 인기에 편승하려고 했던 모습이 엿보입니다.
0: 라스트 레게라는 앨범 제목이 이제 끝장이다, 끝판이다 이거 아닐까요?
1: 그런 것 같죠.

0: 예. 음반 재킷을 보면 자메이카의 음악인데 레게라는 음악이 터번을 쓴 이슬람계 의상으로 춤을 추고 있는 김은국 씨의 모습. 그리고 앞에 축구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1: 축구광이시니까.
0: 국적 불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김은국 씨 같은 엉뚱함이 잘 녹아있네요.
0: 그렇죠.
1: 여기에 또 룰라 이상민 씨 목소리도 들어있다고요?
0: 네. 랩을 룰라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 이상민 씨가 담당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룰라가 또 히트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크레딧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1: 무명이었군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닥터 레게의 어려워 정말, 김은국의 레게 파티.

0: 네, 닥터레게의 어려워 정말, 그리고 김은국의 레게 파티 전해드렸습니다. 옛 노래 이야기, 오늘 레게풍의 가요들 만나보고 있는데, 노래 듣다 보니까 정말 90년대가 그리워집니다. 그때 있었던 뭐 네. 지금은 없는 것들, 삐삐라든가 카세트 테이프 하던 리어카라든가. 송명아 씨는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90년대 하면은
1: 바로 이런 풍경이 떠오르는데 네.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것들도 추억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때 듣던 음악들을 야, 이런 음악들도 우리 아버지들이 추억의 음악으로 음악을 듣는 것 같이 나도 나중에 되면 이런 걸 추억의 음악으로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그때 그 생각을 했군요.
1: 예.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0: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야, 음악은 네, 언제나 추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곡인데 앞에 살짝 레게 파티 김국 씨의 노래에서 랩을 담당했던
1: 네.
0: 이상민 씨가 몸담았던 그룹 룰라.
1: 예. 아. 룰라의 100일째 만남 준비했고요.
0: 예.
1: 94년에 발표된 룰라의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죠. 룰라는 팀 이름이 루트 오브 레게의 준말인 만큼.
0: 아, 그래요.
1: 예. 룰라는 뭐 본격적인 레게 음악을 했던 팀이고요.
0: 네.
1: 소위 디기립 춤으로 불리는 독특한 춤도 노래와 함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0: 그렇죠.
1: 같은 앨범에 담긴 비밀은 없어 가요 톱10 골든컵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0: 5주 연속 1등.
1: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93년부터 국내 가요의 레게 음악이 유행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무 씨 노래도 있었지만 네. 세계적인 레게 밴드 UB40가 아, Can I Fall in Love를 리메이크해서 히트를 시켰잖아요.
0: 예. 네.
1: 그 히트시킨 여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 레게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0: 맞아요.
1: 세계적으로. 예.
0: 아, 레게의 대중화에 엄청 기여한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자, 룰라의 100일째 만남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장 볼 것들을 미리 메모해서 장을 봤는데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사온 재료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다시 나가야 할 때도 있죠. 머릿속으로 짐작한 것과 눈으로 확인한 상태가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계획과 준비엔 언제나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이 부족하고 또 채워져 있을까요? 안정화 작사 작곡의 바다, 안정화의 목소리로 첫 곡 보내드릴게요.

안정아 작사 작곡 바다, 안정아의 목소리로 첫곡 띄워드렸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잔잔한 파도와 같았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거사비 세운다고 마구 돈을 거둬가니 떠돌고 도망간 백성들 누가 그리 만들었나. 빗돌은 말없이 길가에 버티고 섰는데 신과는 어찌 그리 구관 닮아 어질던지. 조선시대 이상적의 시, 길가의 거사비였습니다. 거사란 떠난 뒤에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지방 고을을 다스리던 수령이 다른 곳으로 갈 때 백성들이 수령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비석이 거사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점차 변질됐다고 해요. 거사비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제로 재물을 징수한 겁니다. 결국 영조 임금 땐 거사비를 금지했고 정조 임금도 세워진 거사비를 모두 뽑아버리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적은 이전 수령이 못된 짓만 일삼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도 있었는데 거사비를 세운다고 돈을 걷는 모습을 보곤 이를 비판하는 시를 지은 거였죠. 게다가 후임 수령도 옛날 수령과 다르지 않아서 반어법을 사용해 어질다고 표현한 겁니다. 남창가곡 우주 편거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로 이어갑니다.

0: 김정자의 가야금으로 들었습니다. 남창가가 우주평거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고요. 정적인 가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생한 이야기와 인물이 살아있는 판소리. 판소리 춘향가의 흥미로운 대목 만나보겠습니다. 춘향 사또 앞에 나감에서 사또 춘향을 일러댐까지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죠.
1: 이 대문에 일이 했다고 하나? 그럴 리가 있으리오. 춘향 같은 연려가 죽으면 영영 죽었지 사령에게 사정할 리도 없으려니와 강자 많은 사또가 춘향에게 혹한 마음 사령을 보내어 잡아오라 했을 리가 있으리오. 춘향모를 시켜 사우차를 달래어도 영영 아니 들으니 조방청 여러 기생들을 불러놓고 너희 중에 누가 춘향을 불러오겠느냐 하시니 행수기생이 장담하고 거짓말 섞어 떠들며 나가겠다. 행수기생이 나간다. 손뼉을 땅땅 두다리며 청절부인 아가씨 소절 부인 마누라야
2: 알소
1: 나만은 청조지 왜 없음 병 너만 그런 소절을 나도 또 있다 조그만은 너를 오하여 욕방이 모두 소동하고 각청 투모이기 다 죽어 난다 그래서 그 피나고 오느라 춘향이 간다 오는데 입드높고 강시 태도전반 하대도 없는 철새기라 기운 없이 나서면서 여보게 이 사람아 자네 딸과 무슨 혐의 있나 사람을 부르면 구예예 부르지 벨벨을 틀어서 말으던가 들어가자

나 볼까 홈런이 최초 수자를 허란 발성 손적에 놓은 당치 안속 이렇듯 말을 하니 기특다 칭찬하고 그만 내어 보냈으면 관촌무사 좋을 것을 생긴 것이 하묘하니 욕심은 잔뜩 난 데다가 속으로 실긋이 분이 나서 을러보면 될 줄 알고 시? 철자를 가지고 한번 을러보는디 허허 이런 시절보소 기생의 자식 수저이라니 의한이 요절을고 대분께서 들어오시면 아주 기적으로시겠구나 니만한 년이 자충 총절 수절 성절 덕절 하며 분보 거절을 기는 간부사정 간절 하여 별충절을 당함이니 내 주가 절절 가통이라

우리 음악에서 정악과 민속악은 즐기고 발전시킨 계층이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속 노래 12작가는 정악 12가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12가사는 또 판소리 12마당과 짝을 맞춘 거라고 합니다. 지금 판소리는 다섯 바탕이 전하고 있죠. 오늘은 이 가운데 12가사 권주가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에 가득 부어 잡으신 잔마다 비나이다. 불멸의 약초 불로초로 만든 술을 만년을 살게 한다는 술잔 만년배에 부어서 건네고 술잔을 잡은 사람에게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남산술을 이 잔 곧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남산수는 남산처럼 오랫동안 굳건한 수명을 의미합니다. 12가사 권주가는 술을 권하면서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로 사설은 10장까지 있습니다. 다 부르면 40분 가까이 되는데요. 5장부터는 똑같은 선율이 반복돼서 보통 4장까지만 부른다고 합니다. 권주가 2장

사설엔 관서 팔경 가운데 하나인 약산동대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꽃을 꺾어 놓으면서 술자를 샜다고 합니다. 또 다음 3장 사설엔 유령도 무덤까지 술을 가지고 가진 못했으니 종일토록 취하자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4장 사설입니다. 백년을 가사인 인수라도 우라갤 중분 미백년을 살았을 때 잘 놉시다. 사람이 백년을 산다 한들 그 삶에서 근심과 즐거움을 나누고 나면 백년이 못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살았을 때 잘 놀자는 말인 거죠. 그럼 12가사 권주가를 김경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12가사 권주가 김경배의 노래로 만났습니다. 이어서 케이라 컴퍼니의 연주입니다. 수령음과 풀이 함께 하시죠.

수령음과 프리, 케이라 컴퍼니의 연주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마음이 우리 시간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최성무 작사 작곡 바람의 여행, 최성무의 노래와 정혜심의 가야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요즘 AI가 해내는 일들을 보면 놀랄 뿐입니다. AI 배우가 나오는 영화도 있다는 것을 보면 대체 어디까지 발전할지 감도 안 오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아직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인물의 미세한 표정 변화는 살짝 어색하고요, 자연의 색감도 조금 인위적이죠. 진짜가 전해주는 그 느낌을 아직 완벽히 구현하진 못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색감의 하늘, 또 울창한 숲이 전해주는 싱그러운 기운은 오로지 진짜만이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짜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선희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조품들을 보면요, 우린 진짜 같다며 찬사를 보내죠. 진짜는 최고라는 뜻이죠. 세상 그 어떤 예술품들, 과학이 탄생시킨 모든 것들은 진짜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림 속, 사진 속, 또 화면 속 자연도 좋지만요, 가끔은 온 감각을 동원해서 진짜 자연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꾸며지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찾아가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이어서 QWER입니다. 고민중독.

유다빈 밴드가 부른 좋지 않냐인가, 그리고 QWER이 부른 고민 중독이었습니다. 박인용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겠죠? 또 김홍관님, 유성민님, 김경민님도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함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봉윤정님께서는 따님과 함께 이 방송 들으셨군요. 오늘은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이영선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아내와 부산 다대포 바닷가 산책 중 살포시 왔네요. 라는 아주 부드러운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영선님, 성함만 배서는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요. 아내와의 바닷가 산책. 와, 진짜 낭만 그 자체네요. 오늘도 아내분과 함께 걷고 계실까요? 네, 이영선님 자주 들러주십시오. 조일수님께서는 아침 산책하고 집 도착. 해장국 먹으러 가야겠어요.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콩님들도 행복하세요. 파이팅이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사연 주시는 조일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조일수님도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넘어가지요.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오, 이어서 들고양이들입니다. 마음 약해서.

한국인들의 소울을 담은 우리들의 트로트 세상. 오늘도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트로트 4곡 가져왔습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애청자 문희관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현희와 덕희의 2집 앨범 수록곡 뒤늦은 후회입니다. 타이틀곡은 그 유명한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였죠. 오늘 함께 하실 뒤늦은 후회는 오빠인 장현이 작사하고 동생인 장덕이 작곡했는데요. 이별 후에 찾아온 그리움과 후회의 감정을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덕은 트로트 곡도 정말 잘 썼네요. 뭐 그래서 천재 작곡가라 불렸겠죠. 발표 당시에 이 노래는 타이틀곡의 그늘에 가려져 그렇게 빛을 보진 못했는데요. 지난 2018년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에서 북측 요청으로 최진희가 부르면서 화제가 되었고요.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화려하게 역주행하면서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최진희도 처음엔 본인 노래도 아닌데 부르라고 해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행사 후엔 음원까지 발표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원곡 현희와 덕희의 뒤늦은 후회로 잠시 후에 듣겠고요.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사랑받는 이태호의 노래 버팀목도 함께 전해드리죠. 버팀목, 이 곡은 인생의 무게와 깊이를 담은 정통 트로트인데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 사람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애절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화려한 기교가 없어도 진심이 전해지는 노래이니만큼 노래교실에서 사랑받고 있고요. 후배 가수들이 무대나 방송에서 자주 커버하면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트로트 두 곡 함께 띄워드리죠. 문희관님의 신청곡인 현희와 덕희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이태호가 부릅니다. 버팀목.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혜은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2024년 데뷔 50주년을 앞두고 선보인 노래 물비늘입니다. 물비늘은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비쳐 반짝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노래는 삶의 아픔과 굴곡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평온과 아름다움을 물비늘에 표현하고 있죠. 이 곡에서 혜은이는 담백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가 느껴집니다. 여전히 현역으로 무대를 지키는 디바의 품격과 음악성이 온전히 느껴지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혜은이의 물비늘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강문경의 추억의 보따리입니다. 애청자 양혜종님 또 강문경의 팬 유흥자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강문경, 트로트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진 가수인데요.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답게 목소리가 아주 힘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감성 표현이 아주 섬세한 걸로 유명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추억의 보따리는 지난 세월 속에 고스란히 묻어둔 그리움과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의 공감과 향수를 진하게 자극하고 있는데요. 강문경의 묵직하고 호수력 짙은 꺾기 창법과 탄탄한 가창력을 오늘 추억의 보따리를 통해 직접 감상해 보시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혜은이의 물비늘 그리고 강문경입니다. 추억의 보따리.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 전해드린 곡은 현이와 덕이의 뒤늦은 후회, 이태호의 버팀목, 그리고 혜은이가 부른 물비늘에 이어서 강문경의 추억의 보따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애청자 문희관님, 양혜종님, 유흥자님 신청곡 잘 들으셨겠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윤종신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고속도로 로맨스.

0: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1: 네.
0: 약속을 했는데 너무 나가기가 싫어요.
1: 네.
0: 이런 경우 세미 씨는 솔직하게 말하고 취소를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싫어도 나가시는 편입니까?
1: 저는 정말 울면서 나가고요.
0: 저도 그래요. 예.
1: 하지만 이제 집에서 예. 기도는 합니다. 제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파토 내줬으면.
0: 취소되면 좋겠다.
1: 네. 근데 가끔은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아프다, 뭐하다 이렇게 취소되면 좋아하죠.
0: 그 사람별로 또 타입이 있대요. 이렇게 잡아놓은 약속이 취소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취소되면 어떻게 해서든 또 다른 약속을 잡는 사람이 또 있대요.
1: 아, 그렇구나. 네. 거기까지는 또 다른 약속을 잡을 생각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요.
0: 그런 분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신기하네요.
0: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하이라이트의 2022년도에 발표한 EP 애프터 선셋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러 세대의 아이돌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콘서트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때 하이라이트가 무대를 했었는데 정말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면서 그동안 아이돌의 세대들 이런 몇 세대 몇 세대 이걸 구분한 게 어쩌면 이제 아이돌을 구분하고 좀 부르기 쉽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좀 아이돌 그룹의 그런 활동기에 한계를 이제 미리 지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사실 음악이 특정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하이라이트는 먼저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2009년에 데뷔를 했었고
0: 그렇습니다.

0: 멤버였던 윤두준, 양요섭, 이기광, 손동훈 이 네 사람이 2017년도에 소속사도 옮기고 이제 팀 이름도 하이라이트로 바꿨는데요.
1: 사실 참 이게 모험인데요. 팀 이름 바꾸고 그 새 이름을 정착시키기까지가 어려운데 네. 하이라이트는 아주 그 전 이름이 저는 이제 또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인식이 됐어요.
0: 정말 비스트가 좀 잊혀질 정도로 예. 벌써 하이라이트로 활동한 지도 벌써 9년째라고 해요.
1: 9년째 됐군요. 예.
0: 또 2022년에는 이제 결성 5주년을 맞이해서 첫 정규앨범 데이드림도 발표했었고 또 이 해에 또 11월에는 미니앨범을 연속해서 발매를 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는데 오늘 수록곡을 골라본 미니앨범 애프터 선셋이 이 바로 결성 5주년 당시에 첫 정규를 내고 몇 개월 만에 발표한 그 EP입니다. 정말 이게 몇 개월 만에 준비해서 나온 앨범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록곡들이 다 알차고 훌륭한데요. 오늘은 이 미니앨범 수록곡 중에 Say I Love You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예. 이 곡에는 또 특별히 이제 멤버인 이기광이 작사 작곡에 또 모두 참여를 했고요. 이제 약간 들으시면 마치 내가 고백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가사랑 분위기 덕분에 그냥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이렇게 좀 좋은 수록곡을 뒤늦게 발견하면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Say I Love You 열심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이 좋은 곡을 왜 네. 이제서야 발견했을까 하는 미안함이죠. 신세미 평론가를 미안하게 만든 하이라이트의 Say I Love You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의 Say I Love You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누군가에게 평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분들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서용준님께서 영화 와일드싱을 봤는데 영화 속 노래 Love Is가 흥겨워서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들었어요. 이 영화는 낄낄대면서 혼자 무지 웃었네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서용준님 영화 재미있게 보셨군요. 저도 봤습니다. 영화 보고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들으셨다는 그 곡 트라이앵글의 Love Is 오늘 함께 듣죠.

영화 와일드 씬 가운데 트라이앵글이 부른 러브 이즈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도 좋았고요. 또 유명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가 좋아. 어딜 가도 요즘 네가 좋아가 나오고 있죠.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네. 장희숙님 이사하시나 봐요. 새벽에 깨어서 조금씩 이사 준비하는데 지치네요. 이삿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도 정리해야죠. 장롱부터 큰 짐 몇 개는 버리려고요. 부엌 살림도 반타작 해야 할 듯이요. 아이들이 출가 전에 사용하던 것이라 이젠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볍게 가져가려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이 쓰시던 발재봉틀은 버릴 수가 없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 좀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이사를 다 완료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장희숙님

이 한참 더운 계절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뭐 이사를 하고 나서도 짐 정리한 데까지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지금도 짐 정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그나저나 와, 시어머님이 사용하시던 발재봉틀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발재봉틀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요즘 참 이거 구경하기도 힘든데 아마 대한민국 인기가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재봉틀 말만 들어도 그 모습을 아실 텐데 청소년들 이걸 알까요? 아마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 앤티크같이 고풍스럽고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자진숙님 관절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이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장희숙님. 오늘 끝곡은 페퍼톤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파리의 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새 집 가까운 나뭇가지에 앉아 안에 벌레를 넣어주려던 순간 구렁이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임을 멈추고 플라스틱 통 쪽을 응시했다. 그리고 어렵게 잡아온 애벌레가 부모새의 부리에서 툭 떨어지고 말았다. 손에 땀을 쥐고 관찰하고 있자니 부모새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트르르르르 하고 울기 시작했다. 아까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한 순간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파닥파닥파닥! 세상에! 부모새가 트르르르르 하고 운 직후 새끼 새들이 새 집에서 잇따라 날아오르는 게 아닌가. 10여 초에 불과했지만 10마리 정도 있던 새끼가 모두 새 집 밖으로 나왔다. 새끼 박새의 경우는 한나절에서 하루에 걸쳐 한 마리씩 둥지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모두가 튀어나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교감신경이 한껏 활성화되고 심장은 쿵쾅댔다. 명문 모를 땀까지 배어나고 팔뚝에는 소름이 돋았다. 내 몸 안의 변화를 정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다. 나는 알아버렸다. 새끼 새들에게 숨어있던 비밀스러운 힘을. 구렁이는 새집에 침입해 새끼들을 습격한다. 새집에 남아있는다면 구렁이는 분명 새끼들을 한 입에 꿀꺽 삼킬 것이다. 새끼들이 뱀에게서 도망치려면 새집 밖으로 날아오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 새의 치르르르 소리를 듣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날아오른 것이다. 부모 박새는 새집 주변에서 다양한 소리로 지저귀고 있다. 쯔쯔삐 쯔쯔삐처럼 들리는 소리, 삐쯔삐 같은 경계의 소리, 동료를 부르는 치지지지 등 그야말로 다양하다. 새끼 새들은 그 다양한 소리들 가운데 뱀을 의미하는 츠르르르를 확실히 구분하고 새집 밖으로 나왔다. 일제히 날아오른 새끼들은 다시 새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모새와 함께 무리를 이루어 숲속으로 사라져 갔다. 어쩌면 새끼 박새들은 부화 후 17일째에는 이미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되는가 보다. 츠르르르르 소리를 듣고 새집 밖으로 날아오르는 행동은 둥지를 떠나기 직전의 새끼들만의 평생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긴급 옵션일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본 36번 새집의 새끼들도 절반이 새집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 녀석들은 부화한 지 15일째로 21번 새집의 새끼들보다 조금 어리다. 아마 성장이 빨랐던 몇 마리는 부모 새의 츠르르르 소리에 반응해 둥지를 떠났음이 틀림없다.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그 새집에서도 분명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굉장한 발견이다. 어떻게 하면 이 새끼 새의 대단함을 알릴 수 있을까? 물론 츠르르르 소리에 둥지를 떠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새끼가 부모새가 내는 소리를 구분한다는 점이다. 이전에 새집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 상황을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새끼들이 부모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아닐까 싶은 때가 있었다. 큰 부리 까마귀가 새집에 접근했을 때였다. 어미새는 삐쯔삐 경계음을 냈고 이 소리에 새집 안의 새끼들이 일제히 몸을 웅크렸던 것이다. 큰 부리 까마귀는 새집 입구로 부리를 쑤셔놓고 새끼를 끄집어내 잡아먹는다. 삐 삐찌삐 소리에 몸을 웅크리는 것은 까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바꿔 말하면 새끼 박새들은 새집 바깥에서 나는 어미새의 소리를 알아듣고서 까마귀인 경우에는 웅크리고 뱀인 경우에는 새집 바깥으로 날아오르는 등 대조적으로 행동하여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관찰을 과학 논문으로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어떤 부모 박새든 까마귀와 뱀에 대해 각각 다른 울음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천적이 새끼를 습격하러 오는 장면을 몇 번이나 관찰하기는 어렵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집을 순회해도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다. 그러니 관찰 횟수를 늘리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새집 앞에 까마귀와 뱀을 두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음 해에 할 실험 준비를 시작했다. 몇몇 지자체의 문의에 해조로 지정되어 구제된 큰부리 까마귀의 사체를 입수해 박제를 만들었다. 뱀은 박제로 만들면 탈색이 되고 실험을 위해 죽이는 것도 불쌍하다. 그래서 구렁이는 산채로 투명한 아크릴 통에 넣어 보여주기로 했다. 가루이자와와 도쿄도 내에서 구렁이 4마리를 포획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나는 3개의 큰부리 까마귀 박제와 4마리의 구렁이를 이끌고 가루이자와의 숲으로 되돌아왔다. 그 해의 번식은 대단히 순조로웠다. 5월 말이 되자 독립을 눈앞에 둔 새끼의 수도 늘어났다. 새끼 박새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영향이 가장 적을 걸로 예상되는 부화 후 17일째의 실험을 하기로 했다. 실험은 새집 하나당 한 번씩 새집 10개에는 뱀을, 11개에는 까마귀 박제를 출현시키기로 했다. 새집 천장에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새끼의 상태를 확인했다. 우선 아크릴 통에 담긴 구렁이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작년에 봤던 대로 부모 새는 츠르르르르 울면서 구렁이의 접근에 날개를 펴고 위협했다. 바로 소형 카메라의 모니터를 확인하자 츠르르르르 소리를 들은 새끼들은 부모한테 먹이를 조르던 것도 멈추고 머리를 움직여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초 후 날개를 파닥이며 날기 시작했다. 이번 실험은 재현성이 높은 것 같다. 다음은 다른 새집 앞에 큰부리 까마귀의 박제를 전시했다. 그러자 부모 새는 삐찌삐 소리를 내며 울었고 새끼들은 새집 안에서 재빨리 웅크렸다. 이쪽의 반응도 예상한 대로였다.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100대 0, 일목요연하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뱀을 보여준 10개의 새집 모두 부모 새는 츠르르르르 하고 울었고 새끼들은 새집을 탈출해 날아올랐다. 한편 까마귀를 보여준 실험에서는 11개의 새집 모두 부모 새는 삐쯔삐 하고 울었고 새끼들은 새집 안에서 웅크렸다. 모든 새끼가 소리를 구분할 줄 안다면 그건 아마도 본능적인 능력일 것이다. 애초에 새집 안에서 밖에 천적은 볼 수 없고 천적 대책에서 실패는 용인되지 않는다. 만약 반대로 행동했다가는 큰일이다. 뱀이 왔을 때 새집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가는 침입한 뱀한테 잡아먹힐 것이고 까마귀가 왔을 때 새집 밖으로 나오면 쉽게 잡히고 말 것이다. 새끼들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부모 새의 소리를 구분해서 듣고 천적의 종류에 따라 대조적인 대책을 취하는 본능을 갖추게 되었다. 아, 가공할 만한 박새어의 세계요. 나는 실험을 마치자마자 바로 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투고했다. 투고한 곳은 커런트 바이올러지. 심사가 까다롭고 게재되기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학술지다. 내 논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물한 개구리. 박스에게는 언어가 있다. 연구를 시작하고 5, 6년 지났을 무렵에는 자연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에 매가 나타나면 삐삐삐 하고 울고, 뱀을 발견하면 트르르르르 하고 운다. 동료를 부를 때는 치지지지 울고, 경계하라고 재촉할 때는 삐쯔삐 하고 운다.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매년 6개월 이상 혼자 숲에 틀어박혀 아침부터 밤까지 새들과 함께 살았다. 새들이 이 정도의 말을 이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숲속에서는 언제 어디서 천적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 겨울에는 굶어 죽을 위험도 있다. 자연계는 어묵하다. 어느새 나는 박새어를 단초로 매나 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새들의 행동이나 무리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박새들에게도 언어가 있다. 나에게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다른 책과 논문을 살펴봤는데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동물의 울음소리는 기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전달할 뿐이다라든가 단어를 조합하는 힘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라는 내용이 수두룩한 게 아닌가. 내가 읽은 것이 언어학책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만약 동물학자였다면 분명 나와 생각이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펼친 것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솔로몬의 반지였다. 동물학의 뜻을 둔 사람들의 바이블이다. 로렌츠는 동물행동학을 확립한 학자 중 한 명이며 187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가 인정한 위인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마법의 반지 따위 없어도 동물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내용은 조금 달랐다. 로렌츠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동물들의 기분이었다. 로렌츠도 주류의 음성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본능적인 것이며 생리적인 감정 변화를 나타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찰스 다윈의 의견은 어떨까? 다윈하면 진화론을 제창한 인물. 생물은 공통 조상에서 서서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종류로 분기했다고 최초로 주장한 학자다. 다윈은 인간과 원숭이가 진화적으로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둘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윈이라면 언어를 인간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윈의 저작물도 읽어나갔으나 그의 견해도 다른 학자들과 다름없었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언어의 기원에 대해 고찰했는데 언어는 인간 고유의 성질이며 원숭이를 비롯해 다른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몇 종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었다. 내가 숲에서 봐온 것들과 너무 달랐다. 학자들 모두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아무튼 다른 문헌들도 찾아보았다. 대체 언제부터 인간은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게 된 걸까? 그 답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정치학이라는 책에 있었다.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에서 동물의 울음소리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나타내는 데 불과하고 인간의 언어처럼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무슨 말인가? 기원전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어를 지닌 생물은 인간뿐이며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감정 표현이라고 단정해온 것이다. 내가 존경에 마지 않는 학자들인 로렌츠나 다윈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스에게도 이렇게나 다양한 말이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인류는 우물한 개구리 신세라고. 다른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언어를 갖는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구리를 좋아해서 인류가 개구리라는 사실에는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물 안은 큰 문제다. 개구리는 벌레를 먹기 때문에 우물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멸종하고 만다. 우물 안에 있어도 괜찮은 것은 올챙이 때까지뿐. 서둘러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왜 애초에 이런 상황이 된 걸까? 냉정히 생각해보니 동물학자의 책임도 크다. 동물의 울음소리가 언어인지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문이나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와 관련해 결정적인 연구 성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버빗 원숭이라는 아프리카의 초원에 서식하는 긴꼬리 원숭이의 일종에 대해서는 언어의 존재를 시사하는 연구가 있었다. 연구의 내용은 그들이 우연히 만난 천적의 종류에 따라 경계음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뱀에 대해서는 기깃, 매에 대해서는 고고처럼 각기 다른 울음소리를 낸다고 한다. 일부 연구자는 이들이 뱀이나 매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버빗 원숭이 연구에 대해 중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것은 기깃이나 고곡 같은 울음소리는 뱀이나 매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뱀에 대해서는 적대심, 매에 대해서는 공포심과 같은 각기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하는 내용이었다.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설명을 믿어야 좋을까? 이런 경우 가능한 한 적은 가정으로 현상을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학의 철칙이다. 소위 말하는 사고절약 원칙 혹은 오컴의 면도날이다. 이 원리 덕분에 과학적 탐구는 대단히 엄격하게 발전하고 근거 없는 취향에 따른 해석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고절약 원칙에 따르면 유감스럽지만 버빗 원숭이의 울음소리도 언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뱀이나 매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 아니라 다른 감정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인색한 원칙이냐 싶겠지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과학의 철칙이다. 이런 연유로 동물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그저 감정의 표현인지 인간의 말처럼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만약 사고절약 원칙에 따라 생각해도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밖에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

존재한다면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해낸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 나는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2000년 이상에 걸친 역사상 최대의 오해를 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라는 한 달, 두 달, 열 달, 열두 달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10년, 20년도 그럴 테지만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다. 아니, 모른 채 지나가고 싶어한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 안에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0: 진짜 안 취했어요.
1: 알아요. 그래서 안 붙잡아주잖아요. 약간 비틀거려도.
0: 근데 닉네임이 뭐예요?
1: 아까 말씀드렸는데
0: 템버린인가?
1: 아닌데요.
0: 아 무슨 패스트리인가?
1: 템페스트.
0: 아 맞다. 저 진짜 안 취했죠?
1: 서울 올라온 지 얼마나 됐어요?
0: 와 이제 1년 넘어가요. 글 쓰겠다고 왔는데 카페 알바로 인생 중 치게 생겼어요.
1: 조심하면서 살면 인생 길게 살 수 있어요.
0: 태펜스트님은
1: 아, 상철이라고 불러요. 박상철. 아.
0: 어? 우리 형부도 박신데?
1: 어 그래요? 언니가 있어요?
0: 네. 펜테스트님은 그러면은 대학원생.
1: 아니 상철이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는데 문학 공부하고 싶어서 국문과 대학원을 다시 갔어요. 아 그런데 잘못 온 것 같아요.
0: 왜요?
1: 여긴 창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맨 이론만 가르쳐요.
0: 아 맨 이론.
1: 그 버스 타기 전에 잠깐 앉았다 갈까요? 버스 타면 속 울렁거릴 것 같은데.
0: 어, 저 진짜 안 취했는데.
1: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2: 어? 정은수!
0: 이준호! 네가 거기서 나와?

0: 이제 그만 가시죠. 은수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야, 너 모르는 남자가 데려다 준다고 집 앞까지 같이 가면.
1: 야, 너 모르는 사이 아니야. 하이텔 문학 동호회 네가 알려줬잖아.
0: 오늘 만났다며?
1: 그치. 근데 그치만 온라인에서는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지.
2: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
1: 친구예요.
0: 보호자?
1: 아니 보호자가 아니고 그냥 아는.
0: 뭐?
1: 팬페스티님, 제가요 이 친구 고향에서 이웃 살던 친구인데요. 예. 오빠기도 한데요. 서울에서는요 제 보호자이기도 해요.
0: 그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우리 사이가.
2: 전 이만 가볼게요. 그 고향 친구이자 서울에서 보호자인 오빠분 만나서 반가웠어요.
1: 네 고마워요.
2: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1: 고마워요. 왜?
0: 야, 넌 서울이 어떤 곳인 줄 알고 밤길을 낯선 사람이랑 같이 갈 생각을 해?
1: 네가 알려줬잖아. 이런 데도 나가보라고.
0: 갈 땐 나한테 말을 하고 가야지. 은수야, 세상엔 선의를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놈이 나쁜 짓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1: 혹시 강도도 만났었는데 뭐.
0: 서울이 그런 곳이라고. 대낮에 카페 강도가 들어도.
1: 혹시 대낮 아니고 오전에.
0: 조심하라고.
1: 알았어. 고맙다. 걱정해줘서. 이제 가.
0: 어? 혹시 나랑은 안 놀아주냐?
1: 됐어. 야, 근데 너 아까 어디 가던 길이었어?
0: 어?
1: 아까 신촌에서.
0: 아이씨, 미친! 아, 나 정말. 야, 연락할게.
1: 비팅?

0: 혹시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1: 저는 에밀리 브론테요. 템페스트님은요?
0: 전 김승옥 좋아합니다. 무진기행 같은 소설이요. 세계문학도 좋은데 소설로 등단하고 싶으면 한국 소설 많이 읽으셔야 돼요.
1: 작가로 활동하려면 등단하는 길은 순문예밖에 없을까요?
0: 순문학은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작가가 등용할 수 있는 문은 넓어요. 작가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인데, 만약 글 써서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작가로 둔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죠. 잡지사에 글을 투고할 수도 있고.
1: 템페스트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0: 저요? 전 여기 동호회에 글 올리는 걸로도 너무 재밌어요.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요.
1: 아, 저도 읽어볼게요.
0: 핸디캣님도 작품 보여주세요.
1: 제 거요? 점점점 이제 쓰려고요.
0: 아, 핸디캣님 작품 보고 싶네요. 써서 꼭 보여주세요.
1: 네.

내 작품을 기다리는 첫 번째 독자가 생겼다. 채팅방에 한 번 들어가면 두세 시간. 작품을 쓰는 시간보다 문학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그래서 한 달 전화비가 월세보다 더 나왔지만 같은 생각,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비대면 온기를 나눌 수 있어 외롭지 않았던 시절.

0: 자매들과 지내다 보면 심심할 새가 없고. 아, 옆집 살던 오빠가 자주 놀러오긴 했다.
1: 오빠?
0: 그 오빠네도 거의 가족 같았는데. 그 오빠도 서울로 대학 가버려서 이 골목이 텅 빈 것 같아.
1: 아, 이렇게 말 잘하는 애가 몇 달간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냐?
0: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1: 어? 우와, 집에 전축이 다 있네?
0: 어? 어.
1: 요즘은 다들 CD 듣잖아. 가수 누구 좋아해?
0: 어, 가수? 어, 글쎄. 어, 언니들이 집안에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서 예전부터 영화 음악 OST랑 팝송은 많이 들었는데.
1: 어, LP도 많은데?
0: 어, 어.
1: 이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음반은 뭐야?
0: 어, 글쎄. 어. 아, 카펜터즈는 우리 큰 언니가 자주 듣던 건데. 어. 옛날 음반은 둘째 언니가 자주 듣던 거.
1: 지수야.
0: 어.
1: 언니들 얘기 그만하고 너. 너 뭐 좋아하냐고.
0: 아, 나? 아, 피아노. 내 방 가자. 어,
1: 네 방에?
0: 내 봄을 이뤄. 옆집 회장님이 주신 거야. 그 아까 그 친한 오빠의 할아버지.
1: 아, 그 오빠?
0: 난 악보 모으는 게 취미였어. 그 악보들 다 어디 있을 텐데. 기다려봐.
1: 넌 되게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는데 정말 그렇네.

0: 자매들과 공유하던 것을 친구와 나누기 시작했다.
1: 야, 너 말 잘한다, 지수야.
0: 어린 시절의 추억, 내가 좋아하는 악보, 내가 돌보던 고양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구의 고민, 친구의 꿈을 알게 되었다.
1: 야, 저게 참새 무덤 그거야?
0: 끝도 없는 수다와 함께 먹은 떡볶이로 자매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시간.
1: 피아노도 잘 치네.

0: 정말 화가가 될 생각은 아니지? 그림은 취미다. 절대 직업이 될 수 없어. 더구나 여자가 예술적 감각을 갖춘 여자들을 소개받고 싶어하는 그룹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추천해주마.
1: 정말 그럴까? 그림이 좋아서 그렸고 내 그림이 갤러리에 걸렸으면 좋겠지만, 난 화가가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영화 속 멋있는 한 장면처럼 살고 싶은 걸까?
2: 혜수! 여기!
3: 아, 프레디! 일찍 와 계셨네요.
2: 아틀리에서 오는 길인가 봐요? 아,
3: 네, 오늘은 수업이 좀 늦게 끝나서요.
2: 아, 뭐 드실래요? 어, 일단 주문해요.
3: 네.
2: 여름 내내 와이너리에서 보내고 나면 몸 녹초 돼요. 그럼 가을에 영국 가요? 가서 별장에서 여우 사냥해요.
3: 아, 여우 사냥이라니. 지수 언니가 들으면 끔찍해하겠네.
2: 옛날엔 여우가 마을 내려와서 like some chicken and duck 가축들 잡아먹었어요. 그 피해 막으려고 시작했어요. 한때 영국 귀족들 스포츠 되었다가 지금은 뭐 찬반 말이 많지만 anyway 형식적으로라도 즐기는 사람들 everywhere 있어요.
1: 아니 너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나 내 꿈이 궁금하기나 할까?
2: 말도 스무 마리, 사냥개도 스무 마리 정도 있어야 아주 근사하게 여우몰이 할 수 있어요. 뭐 여우몰이 하는 거 주로 개몰이꾼이나 하인들 하는 거예요. 귀족들 actually 말 위에서 구경만 해요.
3: 전 동물을 사랑하는 자매들 사이에서 커서요. 여우를 잡아서 어쩌자는 건지.
2: 그냥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3: 그니까 왜 죽여야 하는 건지.
2: 놀이라니까요. Just fun.
3: 한 생명체를 죽이는 게 어떻게 놀이가 될 수 있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2: 아,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거 전통 스포츠 같은 거예요.
1: 아, 말이 안 통하네. 소화도 안 되고 아, 너무 매스꺼워.
0: 그쪽에서 마음에 들어하니 좀 진득하니 만나봐. 응? 여기서 넌 신기한 동양 여자일 뿐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잖니. 타지에서 뿌리 내리고 살려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보호자가 필요해.
1: 이 남자와 내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이 남자와 함께하는 미래가 잘 안 그려져. 언니들은 어떻게 말할까? 정혜수, 네 상상력을 발휘해봐. 아, 내 편지는 집에 잘 도착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답장이 없어?
2: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4: 인성씨, 애들 좀 봐줘.
5: 치고 있어.
4: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 애들 무슨 일이 나서 봐봐.
5: 아이, 언제 책상부터 고쳐달라면서. 아,
4: 음식을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6: 아,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
4: 아, 그 돌잔치 꼭 해야 돼.
6: 아, 이미 잡아놓은 건데 어떻게 취소하냐.
4: 그냥 올라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좀 좋아.
6: 동네 분들한테 손주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알잖아.
4: 음식 20인분을 여기서 해서 가져가야 하니까 그렇지.
6: 아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4: 안 하면 그럼 어머니 혼자 해? 허리도 아프신 분이?
6: 아, 참 답답해. 답답하다 답답하다.
1: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애들 좀 봐달라고. TV 보여주지 말고.
6: 아니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
1: 아 정말? 형들. 언제 왔어?
7: 어 방금.
1: 어디서부터 들었니?
7: 나와봐 내가 할게.
1: 아니야 넌 애들 좀 봐줘.
7: 뭐 하면 돼? 잡채? 잡채는 버무리기만 하면 되고. 아, 만두도 예쁘게 빚었네. 언니 그냥 시장에서 사지.
1: 그냥 애들이나 좀 봐.
7: 우리 순둥이들 이모가 서울에서 뭐 사왔게.
8: 어,

0: 넌 서울에서 잘 사니?
1: 뭐 그렇지.
0: 근사하게 저녁상 차려주려고 했는데.
1: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내려올 걸 그랬네.
0: 음식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1: 언니가 예전에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0: 내가 그랬나? 기억도 안 난다.
1: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형부랑 짐을 나눠줘.
0: 애들 아빠도 짐이 무겁겠지. 원하던 직장도 아니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모가 되는 것도 쉽지 않다.
1: 언니는 예전부터 어른 같았는데 우리한텐 늘 어른이었지.
0: 어른이 뭘까?
1: 글쎄, 인생을 좀 더 앞서 산 사람? 그래서 배울 것도 있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
0: 그럼 나 같은 어른은 되지 마.
1: 괜찮은 거지?
0: 그럼 괜찮아. 가끔은 힘들지. 근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0: 라디오 극장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고 계십니다.
1: '세수대첩에 날리는 난리도!
2: 645년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스스로 당나라의 패배를 인정한다.
3: 양만춘, 살아있는 한 기억하마.
4: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이를 두고 혹시 고구려가...
2: 고구려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라가...
5: 진군은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고 하였다.

와이파 한국인 223번째 풍월주 김유신 59번째

0: 알아보았느냐?
1: 예, 지난 월말에도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0: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1: 그리고 광준 판다는 신라의 귀족들이.
0: 비담이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게 분명해.
2: 암양주의 군주로 설아벌을 떠나 있었던 김유신은 비담이 상대 등으로 임명된 그날부터.
3: 요원, 예, 보고할게요. 점심으로 평양냉면 먹고, 후식으로 또 평양냉면 먹고, 저녁으로 또 평양냉면 먹고, 왼종일 냉면만 먹는데, 강수진 성우님이 생각나네요.
2: 비담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로 섭생을 위시로 관찰하기 위해서. 근데 내 식생활이 거기 왜 나오냐? 불법 사찰을 강행했다.
1: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섣불리 사실을 까발렸다가는.
4: 뭡니까? 이 나라에서는 냉면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까?
0: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의 의혹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1: 아니, 도대체 폐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비담 같은 자를 상대등으로 앉히신 거예요?
0: 오죽하셨으면 그리하셨겠느냐. 마마께서도 비담의 정체성을 모르진 않으셨을 텐데.
1: 승만공주가 후계자가 될 거란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에요?
0: 폐하의 후손이 없는 데다 더 이상 설아버린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어.
1: 없기는요. 춘추공이요.
0: 춘추공은 진골 출신이야.
1: 예? 성골이었잖아요.
2: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된 왕실의 후손 김춘추.
1: 여왕 체제에 반발하는 귀족들의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차라리 신분 세탁이라도 해서 우리 김춘추공을.
0: 닥쳐! 말이 많아. 아니, 형. 주제넘게 왕실 후계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다니.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2: 그러나 제발이 저렸던 김유신.
5: 다리야. 야야 나. 추추난다. 추추추.
1: 갑자기?
5: 추추추.
1: 야옹.
5: 야야야야. 건드리지 마.
1: 야옹. 여기. 야 건드리지 마. 여기구나. 여기.
5: 건드리지 마.
1: 여기.

0: 전추공이 일본에 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 서두르실 일이 아닙니다, 마마.
0: 어차피 내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따지면 승만 공주가 법적인 후계자가 아니냐.
1: 물론 법대로라면 그렇긴 하지만.
0: 후계자 문제는 되도록 빨리 정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좋아.
2: 공주마마.
3: 공주마마.
4: 공주마마.
5: 공주마마. 도착하셨어요?
0: 모셔라.

0: 잠시 후.
1: 언니!
0: 훗날 진덕여왕으로 신라의 제28대 왕위를 계승하는 승만공주 되시겠다.
1: 춘추공도 있었구나.
0: 선덕여왕의 사촌동생으로 김춘추의 이모뻘 되는 인물이다.
2: 너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구나.
1: 타고난 아름다움이니 감출 수가 있어야죠.

0: 늘씬한 키에 화려한 외모의 주인공 진덕여왕.
1: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2: 춘추공이 외교 문제로 일본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 서둘러 발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이 외모에 왕관까지 쓰면은 딱이지 뭐. 안 그래 춘추공? 그렇지.
2: 빨리 대답해.
1: 춘추공 이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구나. 서운하다.

0: 여러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 앵커 우유피카 이재영이에요. 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 현정 여왕께서는 왕실의 후계자로 자신의 사촌 동생인 흉만 공주를 공식 인정해줍니다. 아, 신라 제27대 왕에 이어서 28대의 국왕 역시 여왕이 왕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 너무 좋아요.
1: 선덕 여왕의 왕권 후계자 발표가 셔라벌을 휩쓸자.
2: 그동안에 여자를 국왕으로 모시는 바람에 말이야, 응? 국제적으로 우리 신라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요?
3: 아마 오죽하면 이 당나라가 임금 역할을 할 남자를 빌려주겠다고 했겠습니다.
2: 그래 그래, 다들 기억들 하시지.
4: 여자가 임금이 됐으니 이웃나라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
2: 아무리 당나라가 대국이고 우리 신라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모욕이야!
5: 네,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3: 맞습니다. 네. 이 단 한 번으로도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아유,
2: 그동안에 여왕을 모시면서 내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낀 팩트는 말이야, 정치란 여자가 하는 게 아니야.
3: 야, 마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2: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다 하면 되는 거야. 여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말이지. 백지한테 장하고 고려한테 장하고 우리 신라가 왜 이래 됐어, 왜?
1: 위험수위를 넘어선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비담.
2: 응? 말이야, 응? 여주, 불능, 설리, 응? 입에 익는 거 맞지? 응? 이게 진리야.
1: 당시 비담이 내건 모토는 여주, 불능, 설리로 번역하면 여자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다.
2: 자, 그래서 잠모도 나라를 위해 인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때가 됐다. 예. 자, 그러면 자, 다 함께 소리 질러 버려.
6: 비담, 비담, 비담.

0: 왕실의 후계자로 승만 이모가 확정되면서 조정의 안팎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1: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좀 더 뒤로 미루는 건 어떻겠습니까?
0: 인생은 타이밍이라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백제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일본과 외교를 맺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1: 신라의 조정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 말입니까?
0: 얼마 전 일본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1: 큰일이라고 하면 반란과 같은 일 말입니까?
0: 예. 그동안 백제와 손을 잡았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 백제보다 빨리 일본에 들어가야 합니다.
1: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0: 유신공, 난 어떻게서든 백제를 무너뜨릴 겁니다.
2: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에게 사랑하는 큰딸 고타소를 잃은 후 복수 혈전을 꿈꿔왔던 김춘추.
1: 저도 조카님을 생각하면
0: 여러 이유로든 이번 일본 행은 멈출 수가 없어요.
1: 모쪼록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0: 믿고 떠나겠습니다.

0: 그냥 오, 오늘도 돌았단 말이냐?
1: 예, 그 오전 내내 황영사에서 닭돌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어지럽지도 않나? 그래, 김유신은?
1: 아, 그 백제가 조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안양주에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0: 좋냐?
2: 여전히 암양주의 군주로 있었던 김유신. 백제가 신라를 침공할 때 경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암양주. 김유신은 신라의 심장을 지키고 있었다.
0: 김유신은 암양주에서 꿈쩍을 하지 않고 김춘추는 일본에 가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3: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가 온다고 그 서랍을 신내가 아이 얼마나 막히든지.
0: 그거 저 도로 공사는 안 하고 탑만 쌓는 임금 때문 아니야?
3: 아이 그죠.
0: 넌 뭘 이렇게 좋아? 너 좀 나가 있어.
1: 아이 그 근처 갈게요.
0: 그래.
1: 안녕.
0: 앉아. 그래. 견제군 나왔나?
3: 예. 자.
2: 염정은 견적이라는 말에 품에서 몇 장의 A4 용지를 꺼내서 펼친다.
0: 설계는 내가 한다.
2: 비담의 오른 팔로.
0: 군은 자네가 움직여라.
2: 군사를 모아 군을 통솔하기로 약속됐던 염정 되시겠다.
0: 그래. 젊은 장교들 중에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하고 싶어하는 장교가 얼마나 되나?
3: 아, 현재 유능한 젊은 장교들은 대부분 화랑 출신으로 모두 김유신의 사람들입니다.
0: 아, 이거 군사가 부족하면 곤란해. 에이? 초반에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3: 부족한 군사에서는 노비와 백성들을 더하면 되고, 더구나 김유신이 설아벌이 아닌 암양주에 있으니 시간은 충분합니다.
0: 그래. 뭐 김춘추하고 김유신 그 두 사람이 모두 서랍을 떠나 있으니까 지금 같은 때가 다시 또 오기는 힘든 거지.
3: 그렇다면은
0: 임금께서 승만공주를 후계자로 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늦출 이유가 뭐가 있겠어.
3: 명령만 내리십시오.

0: 45초 동안 생각해봤는데 특별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허예은.
1: 나갈래 나갈래.
2: 잘 안 되는데.
1: 나갈래.
2: 김웅순 조민수.
3: 생각을 좀 길게 하란 말이야. 어? 당태종 역의 박영재였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가막산 물맞이길을 찾아갑니다. 거창군 남산면과 신원면 사이에 있는 가막산은 가벼운 산행을 즐기기에 좋은 트레킹 명소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가막산 물맞이길이 조성된 이후로는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막산 물맞이길은 물 맞으러 가는 길, 고행의 둘레길, 전망대 가는 길, 그리고 심신도량하는 길 등 모두 4개의 코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인 물맞으러 가는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탐방로의 이름을 왜 물맞이길이라고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가막산 자락의 유명 사찰인 연수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연수사가 신라 헌강왕이 약수로 목욕을 한 후 오랜 지병을 고쳤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 고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연수사 약수탕에서 직접 물맞이를 할 수 있는데요.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약수탕에서 큰 통에 받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떠서 몸에 끼얹는 식의 물맞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포 아래에서의 물맞이를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이 간혹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가막산 물맞이길의 이름은 이 같은 재래식 물맞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요즘 같은 한여름에는 물맞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막산 물맞이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는 방문자 센터가 있는 매산마을을 출발해서 지게길, 평전다리, 선녀폭포, 연수사 등을 거쳐서 물 맞는 약수탕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탐방로의 길이는 5km입니다.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의 중심이 되는 명소는 연수사입니다. 연수사에는 수령 6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는 고려의 왕손과 결혼을 했던 한 여성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수사가 지어지기 전에 지금의 연수사 자리에는 다른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찰의 이름은 가막대사라는 스님이 지은 가막사였다고 합니다.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는 연수사 또는 약수탕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가막산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연수사에서 가막산 정상까지 오르기를 권합니다. 연수사에서 1.4km를 더 올라가면 가막산 정상에 이르게 되는데요. 부지런한 여행자라면 정자 형태의 해맞이 전망대에서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환상적인 운해 위로 떠오르는 일출 장면도 볼 수가 있고요. 가막산 정상의 거창 풍력 발전 단지를 배경으로 이국적인 정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막산 해맞이 전망대에서 하산하는 길에는 가막산 북쪽 기슭에 있는 선녀폭포도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가느다란 3단폭포 형식의 선녀폭포는 울창한 숲에 가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이 같은 점이 선녀폭포를 더욱 신비롭게 합니다. 이 선녀폭포에는 7월 칠성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몸을 씻고 올라간다라는 전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가막산 물맞이길보다는 가막산 정상으로 오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가막재까지 간 다음 가막평원을 지나 해맞이 전망대로 가면 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0: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1: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2: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간암은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간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간세포암은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을 의미합니다. 간암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히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기존의 진료 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에서 당뇨병의 위험 신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 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이 2026년 올해 개정됐습니다. 국내 맘센터와 대한간암학회가 함께 완성했는데요. 새롭게 마련된 간암 치료의 권고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국내 맘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해 개정된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내용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간세포암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간에 생기는 암을 간암이라고 하고 암이 시작한 세포가 어디냐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0: 네.
1: 간에는 간세포도 있고 담관세포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간세포 자체에서 생긴 암을 간세포암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원발성 간암에서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0: 대표적인 간암입니다.
1: 그러니까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간세포 암종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네요.
0: 예, 그렇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대장이나 위 같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암이 간으로 옮겨온 것은 전이성 간암이라고 하고 치료도 원래 생긴 장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간세포 암종은 간세포 자체에서 처음 시작된 원발성 간암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성 간암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지난 2022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들이 많던데요. 교수님은 부위원장으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0: 네, 이번 개정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그동안 이제 새로운 치료와 여러 연구 결과가 더해졌고 이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난 몇 년간의 발전을 우리 실정에 맞게 담아낸 새로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최신 연구들뿐 아니라 임상에서의 경험도 개정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했을 텐데요. 간암 진료 전반에 변화가 또 있는 것 같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되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도 함께 반영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와 국소 치료, 시술, 수술 등 간암 진료의 여러 영역에서 권고가 다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요즘 다학제 진료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 하신 거죠?
0: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암은 이제 한 진료과만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도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병리과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실제 진료에서도 사실 치료 방향이 한 가지로 분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진행하게 되지만 선택지가 여럿이거나 판단이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여러 과 전문의가 한 환자를 같이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를 활용합니다. 가이드라인도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로 우리나라 간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 전략인 것 같은데요.
0: 이번 개정에서 이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항암 치료,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원래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세포는 암 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암이 면역 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그런 공격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제 그런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알아보고 공격하게끔 하는 약입니다. 최근 관련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수술이나 시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면역항암제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가 1차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하는 게 면역항암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면역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용요법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병용요법은 이제 두 가지 약을 함께 쓰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에 이제 암에 영향을 주는 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표적치료제를 더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용 방식이 다른 또 하나의 면역항암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쓰면 한 가지만 쓸 때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면역항암제 기반 병용요법을 진행성 간암의 첫 치료로 권고합니다.
1: 그런 면역항암제 조합이 1차 치료로 권고되는 건데요. 기존의 1차 치료에서 실패했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걸까요?
0: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병용요법들이 모두 1차 치료로 권고되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뭐 첫 치료가 늦지 않았을 때 쓰는 후속 치료 권고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 개정에서는 2차, 3차 뭐 약물 치료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가 잘 늦지 않은 경우에도 네.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참고할 방향을 이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그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어요?
0: 아,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자마다 이제 뭐 간 기능, 뭐 암의 진행 정도라든가 뭐 동반 질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한 분 한 분의 이제 상태에 좀 더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적절한 치료를 고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 그 간암 치료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간 기능이라든지 암의 위치나 병기도 그렇고요.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텐데요. 국소 치료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던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간암은 이제 같은 병기라도 간 기능과 뭐 종양 위치, 뭐 개수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간암에서 수술이 어려우면 이제 종양을 직접 없애는 국소 치료를 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어 왔고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종양에 바늘을 꽂아 열로 태우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술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전자파로 열을 내는 뭐 극초단파 열 치료술이라든지 종양을 이제 얼리는 냉동 치료술과 같은 것도 권고에 담겼습니다. 이제 그만큼 선택지가 이제 더 해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고주파 열 치료술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같은 건가요?
0: 아니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 치료술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늘에 이제 그 열을 내게끔 바늘을 꽂아서 열을 내게끔 해서 쉽게 말하면 암을 이제 태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그 항암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도 넣고 그 혈관을 막아서 암을 굶기는 치료입니다.
1: 그동안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로 치료가 진행됐었나 봐요. 개정안에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 대체 치료로 고려된다고 하던데 이름은 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치료인 건가요?
0: 이전에도 사실 수술이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주파 열치료술과 같은 그런 국소치료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혈관을 통해 시술하는 색전술을 이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게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 시술이고 이때까지 많이 이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일부 환자에서 화학 색전술 대신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거는 같은 혈관 통로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항암제 대신에 방사성 물질이 든 아주 작은 알갱이를 넣어서 안에서부터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이제 혈관을 막아서 그런 이제 굶기는 영향을 막고 이런 굶겨서 이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혈관을 통해서 방사선 물질을 넣어서 방사선을 조이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더 장점이 있는 건가요?
0: 이제 이 방사선 색전술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사실 하고 나면 색전술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조금 시술 후에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 더 다빈도로 생각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방사선 색전술은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종양의 크기가 크면 좀 더 색전술 후 증후군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좀 커도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염려 없이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럼 모두에게 해당한다기보다는 특정 환자군에서 가능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예, 모든 환자가 방사선 색전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양의 이제 위치와 크기, 이건 뭐 간암 치료할 때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종양의 위치와 크기, 뭐 간 기능, 그리고 또 이제 시술 전 검사 결과를 따져 적합한 분에게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에게는 간 기능을 뭐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간 기능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술 후에도 간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처럼 이 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1: 종양 크기에 따라서 방사선 분절 절제술도 적용이 될 수 있다면서요.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0: 이제 종양 부위를 직접 다루는 치료이고요. 다만 이제 이름과 달리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는 치료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간의 한 구역에 굉장히 고설량으로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제 그 부분을 수술로 도려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분절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대개 종양이 하나이고 뭐 크기가 8cm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 시도하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양성자 치료와 같은 방사선 치료도 선택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0: 아, 네. 그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인데요. 양성자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키고 이제 주변 정상 조직에 가는 방사선 양을 줄여서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양이 하나이고 3cm 이하이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정위 방사선 치료, SBRT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1: 네.
0: 또 방사선 치료의 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위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0: 아, 네, 말씀드렸듯이 작은 간암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이용되었던 고주파 열치료술, 뭐 이거 이외에도 그 종양 하나이고 3cm 이하인 경우,
1: 네. 그러니까
0: 위치나 간 기능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뭐 고주파 열치료술 말고도 양성자 치료나 정위방사선 치료와 같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간암의 재발도 걱정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0: 네. 간암은 사실 재발이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진행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반복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네.
0: 그럴 때 사실 같은 시술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전신치료, 즉 항암치료로 전환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그 전신치료로 전환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국소치료로 안 되는 분들에게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건가요?
0: 특히 이제 요 경우는 사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1: 네.
0: 전신치료는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이제 온몸에, 그러니까 약물을 뭐 먹던지, 뭐 복용하던지 아니면 주사로 맞던지 해서 온몸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약물치료를 의미합니다. 항암치료를
1: 네.
0: 의미를 하는데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문제는 간 기능이 너무 나빠지면 정작 이런 전신치료,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져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항암치료, 전신치료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간 기능을 지키면서 다음 치료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간암의 수술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나요?
0: 아, 네. 수술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이제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이 기본이었다면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내고 진행하는 뭐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을 언제 우선 고려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네. 최소 침습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의 기준은 암의 위치인가요?
0: 종양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접근이 좀 더 이제 쉬운 부위에 있는 종양은 최소 침습 수술을 우선 고려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위라도 이제 숙련된 외과의가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위치뿐 아니라
1: 네.
0: 종양의 뭐 크기, 개수, 간 기능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 네.
0: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 개복 수술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겠어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상처가 작다 보니 통증이 좀

0: 덜하고 네.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고 네. 그래서 입원 기간이 따라서 좀 짧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는 치료 성적도 사실 개복 수술에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합한 환자에게 시행한다면 뭐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지킬 수 있는 셈입니다.
1: 그런 결과들은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를 근거로 정해진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이런 권고는 사실 뭐 누구 몇몇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뭐 시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과 뭐 개복 수술을 비교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해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이제 그 권고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올해 개정된 간암 치료의 가이드라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 아, 이번 2026년 개정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에서 쌓인 최신 근거를 국내 진료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항암 치료부터 국소 치료, 뭐 방사선 치료 수술까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고 네. 각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또 첫 치료가 듣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지까지 좀 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치료가 맞을지는 개인 환자마다 다르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치료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건 다행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0: 가이드라인은 이제 발표와 함께 진료 현장에서 참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가이드라인은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고 실제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치료라도 뭐 그런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권고는 됐지만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 부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은 주치의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새롭게 제시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크시겠어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좀 일관되고 수준 높은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권고가 이제 충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만큼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바라는 바인데요. 그래서 비용이나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별도의 이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 발전을 빠르게 담아 이제 환자분들께 좀 더 이제 나은 치료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아,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 여러 진료과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댄 뭐 함께 이제 생각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다음 간암 진단을 받으시면 많이 이제 놀라고 뭐 두렵고 그러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선택지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료진을 믿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시고 치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026년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주는 의미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립암센터 간담도 추정암센터 김보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0: 는 말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갑자기 오는 걸까요? 식사와 간식을 드시면서 이러다 당뇨병 생기겠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서 당뇨병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 있지 않을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오해도 있지 않나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워낙에 주변에서 흔히 이제 그 진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익숙한 용어이고 하다 보니까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가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소변에 당이 안 나오면은 그건 당뇨가 또 아니다. 또 뚱뚱하지 않은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린다. 그리고 약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평생 못 끊는다. 막 이런 오해들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치료의 시작 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0: 네.
1: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바로잡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지는 상태가 당뇨병인 거죠?
1: 네, 정확한 진단이 그렇습니다.
0: 네.
1: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요.
0: 네.
1: 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당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가 정확하게는 당뇨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흔히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말을 하지만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1: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당뇨를 바라보는 정확한 이제 시각인데요.
0: 네.
1: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에 달달한 혈당물이 만성적으로 쭉 흐르는 상태와 같은데요. 이 끈적해진 혈액이 온몸의 미세한 혈관들을 이제 타고 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상처를 내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는 이제 혈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밀려나온 하나의 결과이고 실제로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당뇨입니다.
0: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나오긴 하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게 문제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내분비학적으로 당뇨병의 원인은 딱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자체가 가동이 이제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고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세포가 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혈당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못하는 것, 즉 이러한 작동장애가 두 번째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1: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인슐린은 충분히 있거나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인슐린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에만 누적이 되어서 혈당이 누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결국은 과분비하고 있었던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또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아무래도 이러한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저항의 가장 큰 원인은 일정 부분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러한 그 내장 비만,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내장에 지방이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제 운동도 부족하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어서 자꾸 배 안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이 지방세포에서

0: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이제 분비하는 그런 그 세포의 양 자체가 좀 적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만이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배가 조금 나온 이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로 근육까지 부족하면은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1: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확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나요?
0: 예, 맞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데 단순당이 많은 음료나 아니면 이러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면 소위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췌장이 이 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을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이러한 그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한 그 현상에 둔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어쩌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달기 먼저냐 아니면 이제 발견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유전적인 소인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이제 몸에 깔려 있는 분들은 췌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인슐린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고 심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에서 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이건 어떨까요?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0: 네, 임상적으로 당뇨와 췌장암의 그 이 두 질환의 연관성이 조금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암이 진단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췌장암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이제 췌장이 바로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슐린 분비를 이제 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암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인슐린의 저항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췌장암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췌장 건강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당이 높은 것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췌장의 문제를 의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그리고 이제 식욕이 부진해지고 특히 이제 상복부나 아니면은 등 쪽으로의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식사량이 조금 줄어들고 체중도 빠지고 그러면서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 아무래도 췌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당뇨병 상태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 노년층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눈에 띄게 살이 빠지면서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췌장 검사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검사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0: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현명한 조치를 하신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성인에서 생기는 이제 제2형 당뇨병은 비만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평생 살도 안 찌고 집안에 당뇨 가족력도 없는 비교적 이제 한 뭐 60, 70대 어르신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확 높아져가지고 느닷없이 당뇨병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들도 한동안 오랫동안 잘 조절이 되는 분이 갑자기 약을 더 늘려도 혈당이 안 잡히고 거기다 추가로 체중이 빠지게 된다면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당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췌장암의 어떤

0: 숨어있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췌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당뇨병인 분들은 흰 쌀밥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0: 네, 무조건 이제 굶거나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흰쌀밥은 조금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흰쌀밥은 이제 도정 과정에서 이제 겉에 있는 식이섬유가 다 깎여 나간 이런 정제형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혈당을 굉장히 높이는 현상을 유발하는데요. 현미나 또는 이제 잡곡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식이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조금 이제 늦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적인 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흰쌀밥이나 아니면은 현미밥과의 차이는 어떤 탄수화물의 질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조금 바뀐다라는 점이 바로 이 두 음식의 조금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떡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떡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흰쌀밥보다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쌀을 아주 이제 미세하게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압축해서 쪄낸 형태가 떡이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하고 만나는 접촉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쌀밥을 먹을 때보다 떡을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또 떡은 이렇게 꽉꽉 압축을 시켜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보여서 오히려 또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추가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절대 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도 영양소라서 고르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이제 특히 우리 몸의 뇌 그리고 근육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은 우리 몸은 이제 모자라는 탄수화물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형태를 전환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큰 손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적정량의 하루 칼로리 약 5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비교적 잡곡이나 통곡물 같은 착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방법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 또 당뇨병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 단계를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0: 예,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조 증상을 우리가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혈당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전조 증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어떤 조기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 몸에 당 대사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로 인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혈당 검사도 신경을 쓰면 좋겠죠?
0: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뇨 전 단계나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아마 이제 당뇨 전 단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병원에서 공복혈당하고 함께 당뇨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면은 당뇨로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상담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 네.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은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유지해야 하는 혈당 수치도 짚어주세요.
0: 네,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이제 숫자로 진단을 내리는 이제 질환입니다. 이제 건강한 성인의 정상 혈당 기준은 공복의 경우는 100 미만이고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를 하는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만약에 공복 혈당이 126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0: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해서 당뇨병의 고위험군으로 한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미 당뇨가 만약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당뇨혈색소를 6.5% 아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당뇨가 좀 오래되고 동반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목표를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7% 미만으로 당화색소를 유지하고 목표로 삼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당뇨에 대한 오해로 꼭 짚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뇨병은 한번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면은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좀 버리셨으면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조금 더 이런 시기에 약제를 시작하는 게 국제적인 지침의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위해서 운동 음식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약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은 당뇨병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서인국의 사랑해 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상대방에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 반문하게 되죠. 이처럼 뜬금없이라는 표현은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또 뜬금없다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데요. 뜬금없는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에게 뜬금없는 돈이 생겼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뜬금포라는 표현도 들을 수 있는데 야구나 농구 같은 경기에서 기대하지 않던 상황이나 선수로부터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얻는 점수를 뜻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일어난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뜬금포를 날리다라든지 뜬금포로 갑작스레 시작된 우정이다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표준어로 인정된 표현은 아닙니다. 뜬금없다라는 표현과 전혀 다른 것으로 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정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말합니다. 물건의 값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시세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쓰고 뜬금으로 팔아넘기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뜬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일자리가 아닌 어쩌다 생긴 일자리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돈 따위를 버는 일을 말합니다. 기술도 없는데 그 사람 어디에서 뜬벌이라도 하며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